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지수를 서로 빼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8이 2분의 16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요, 2분의 1에다가 1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거기다 n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요 부분까지는, 네, 요 부분까지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곱했죠? 그럼 지수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2의 2 더하기 마이너스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밑을 일치시켜놨으니까 지수 함수는 1대 1 함수여서 요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될 텐데, 양쪽에 2를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15는 4. 그리고 얘는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요. 넘기고 정리해주면 얘는 n은 4에다 1뺀거 3에다가 15 넘길 거죠? 플러스 15 해서 얼마가 나온다? 정답 18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밑을 이제 2로 일치시켜 놓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계산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47번까지 봤고요.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도 같은 패턴의 문제인데요. 얘도 요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 등비수열에 공비가 자연수다라는 매우 스페셜한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1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네들 각각 찾아서 합을 구해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공비가 뭔지는 몰라요. 그치만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A1은 16분의 1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죠. A2는요, 16분의 1에다가 공비 R을 두개 곱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n번째일 때는 16분의 1에다가 R의 n제곱을 곱한 거고, 맨 끝에 있는 256이라는 숫자는 여기다 다시 R을 곱한 거니까 16분의 1에다가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256이 2의 8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2의 8제곱은 16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왜냐면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그것에 다시 분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쓸수 있죠.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2의 4제곱을 양쪽에 곱해주면은 R의 n 플러스 1제곱이 2의 12제곱이 됩니다. 12제곱.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갈 거예요. 왜냐면 얘가 2의 제곱의 6제곱, 얘가 2의 3제곱의 4제곱, 얘가 2의 4제곱의 3제곱, 얘가 2의 6제곱의 제곱, 얘가 2의 12제곱의 1제곱은 안 되죠.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n도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2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공비 R로 가능한 그 자연수는 뭐뭐뭐뭐가 있냐면 2랑 4랑 8이랑 16이랑 거기다가 이 16에다가 2를 더 곱한 게 아니라 4를 곱한 거니까 64까지 있는 겁니다. 얘는 R이 64일 때. 얘는 R이 얼마? 2일 때. 이때 최대 최소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R이 제일 작을 때랑 클 때랑 이두 개만 비교를 하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1 값은요, 16분의 R이 되는 거잖아요. 즉, 16분의 R에 해당하는 그 값에 A1이 얼마가 된다? 얘는 8분의 1. 얘는 그때 A1이 얼마가 된다? 16분의 R이니까 16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4, 최소값은 8분의 1일 테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8분의 33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48번의 경우는 이렇게 8분의 33으로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눌 때요 지수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우리 뭐만 알면 되죠? 등비, 중앙. 세 개의 숫자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것과 같다. 요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즉, x-6의 제곱이 x 곱하기 10-x가 돼서 요 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12x죠. 네, 넘어가서 마이너스 22x 플러스 36은 0. 모든 x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정답은 11입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 중앙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등비 중앙에 대한 문제들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 등비 수열의 일반항까지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일들과 선생님 12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수능완성교재 실전 모의고사 6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6회. 자, 그 다음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게요. 11번. 다음 화재 발생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땡땡시 소재 아파트에서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거실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TV,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다수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던 중에 전류 과부하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뭐 때문에 안전의식 부족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NEP를 획득한 부치는 화재 예방 패치가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서 초기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화재의 그 유형을 좀 알아야 돼. A급, B급, 그 다음 C급, D급, E급.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A급 화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 화재라 한다. 일반 화재. 그래서 보통 가연물이 종이라던가 목재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타는 경우야. 자, 이걸 우리가 A급 화재라 합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 유류. 자, 그 다음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라 하죠.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자, 2급 화재는 가스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랑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구분색이 중요해. 그래서 일반 화재는, 우리 친구들 종이, 그 보통 무슨 색이죠? 흰색이잖아. 그래서 구분색, 백색. 자, 그 다음. 유류 화재는 얘네 유류야. 그럼 얘는 누렇잖아. 그래서 황색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자, C급 전기 화재는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나는 경우, 전기 기기 불이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를 청색. 자, 그다음 D급 화재. D급 화재는 구분색이 없다. 가스 화재는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황색입니다. 황색. 자, 이랬을 때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자, 전기 화재에는 정말 쓰면 안 되는 소화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포말 소화기야, 포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는 안 된다. 포말은 거품입니다. 얘는 거의 정체가 물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어. 전기 화재에 물을 부으면 안 되지. 그쵸? 자, 그래서 보통 A급, B급, C급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분말 소화기. 그래서 선생님이 분말 소화기를 화재에 나왔을

아이의 그 분말 소화기 그림까지 보여줬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자, 이쪽에 개념이 잘안 잡힌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 화재 유형은 C급 화재에 해당한다. 자, 여기 단수의 전자기기에 전류 과부하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기 화재 C급 맞죠? 구분색으로 따지면 청색이다. 그다음 니은 화재 진화에 포말 소화기가 적합하다. 포말 소화기는 전기화재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건 틀린 보기다. 자, 그다음 사고의 간접 원인을 볼게요. 간접 원인은 기술적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볼게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있어. 직접 원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볼까? 뭔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피해가 있다, 인적 피해가 있다, 아니면 물적 피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재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고 직전에 얘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직접 원인이라 합니다. 직접 원인. 이 전에는 또 뭐가 있냐? 간접 원인이라는 게 있어. 간접 원인. 자, 이게. 자, 그럼 이 직접 원인에는 이게 불완전한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거야. 불완전한 두 가지야. 불완전한 행동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불완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작업 환경이 불완전한 상태인 경우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직접 원인은 이두 가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간접 원인은 이 직접 원인 전에 어떤 원인이 또 있어. 간접적인 원인. 그게 선생님이 기교환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그래서 기술적인 원인, 교육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 요거 세 가지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사고의 간접 원인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세 가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우리가 기술, 교육, 관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돼. 볼까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 그러면 뭐야? 교육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지. 그쵸? 교육적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기술적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거 가지고 좀 와봤어요. 이거 한번. 여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접 원인에 대한. 다시 한번.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이야. 자, 기술, 교육, 관리, 기교관으로 공부하라고 했어. 자, 그 중에서 기술적인 건 그럼 어떤 거냐? 생산 공정이라던가 구조, 재료가 부적합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설계가 불량한 경우를 말해요. 교육적은요, 안전의식의 부족이야. 이거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 경험이나 훈련이 미숙한 거야. 교육적인 원인인 거죠. 안전교육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그쵸? 작업자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관리적은 작업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지시를 부적당하다거나 그다음 안전관리 조직이 결함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간접 원인이라 한다라는 거. 기술, 교육, 관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안전의식 부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원인이 아니다. 그죠? 자, 그다음 리를 볼게요. 패치는 뭐였어요? 뭐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 패치가 NEP를 획득했다고 해서 NEP, N은 New, 그다음 P가 프로덕트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죠? 신제품 인증에 대한 겁니다. 요거를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 쓴 거야. 얘는요, 신제품 인증은 어떤 거냐면 요거 그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이 제품에 대해서 주는 거야. 이게 잘 봐야 돼. 이걸 NET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인데,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기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제품. NEP죠. NET가 아니라. 그죠? 알겠죠? NEP. NEP 맞는 보기가 되겠죠? 예,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은 기역과 리을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 안전 개선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사례가 알루미늄 봉을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하던 중 선반 회전 돌출부에 작업이 말려 들어가서 골절재해가 발생함. 얽힘 사고야, 얽힘 사고. 그죠? 선반에 얽힘 사고 된 거야. 자, 사고 대책은 안전조직 개편을 했대요.
기존의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고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할 우려가 있어서 자,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를 두는 시스템으로 변경. 참모,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를 두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직계형이 있었어. 우리가 직계형이냐, 참모형이냐, 그다음 직계 참모형이냐 세 가지를 묻는 거야. 그 중에서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있는 거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그죠? 직계형은 생산과 안전에 대한 지시가 함께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는 따로 뭔가 참모를 두는 거죠. 따로 참모를. 자, 그럼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럼 볼게요. 사고의 형태는 충돌 사고가 아니라 얽혀 들어가는 얽힘 사고이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개편한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 직계형이 아니죠.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사고 대책은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형의 안전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안전장치를 설치했어. 얘는 이제 안전조직이고 안전장치 설치했는데 회전 돌출부의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는 거야. 그건 이게 무슨 안전하냐?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외형의 안전화가 있어. 이 외형의 안전화는 어떤 거냐? 외형을 안전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계의 돌출부나 이런 데 방호 덮개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외형 안전을 짓는 거잖아. 덮개 설치하는 거니까. 그쵸? 또는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야. 그럼 안전 색채를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빨간색을 해놨어.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긴 좀 위험한 곳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안전 색채를 사용한다던가. 이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안전화 볼게. 두 번째가 구조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구조의 안전화. 자, 구조의 안전화는 구조 자체를, 기계 설비의 구조 자체를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어떠한, 뭐,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있어. 그럼 무거운 거를 다뤄야 되는 그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이런 제시문 사례가 그대로 나와. 어떠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그게 바로 구조의 안전화입니다. 이게 제목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워. 이거, 요거. 요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그쵸?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작업의 안전화야. 작업을 하는데 기계 설비를 다루는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안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조도라던가 이런 조명 같은 거, 그쵸? 공간이라던가 이런 걸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을 안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네 번째가 또 뭐냐면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기능의 안전화. 얘네 기능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을 안전하게 하느냐. 기능을 넣어서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기능을 넣어서. 어떤 기능이냐? 풀프루프냐, 페이쉐이프냐, 요거를 하는 거야. 페이쉐이프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방호 덮개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이라는 거야. 그럼 이네 가지 중에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 덮개, 외형이 안전해야 되는 내용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리을. 작업에 사용한 기계는, 작업에 사용한 기계 선반이었어요. 선반은 재료의 회전이 되는 거죠. 그다음 공구의 선 운동에 의해서 원통형 공정물을 가공하는 기계다. 그죠? 선반은 이거잖아. 그죠? 재료가 회전하는 거야. 재료가 회전. 자, 이게 바로 선반이다.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다음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 개정 및 폐지 예고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준 번호 및 표준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보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폐지 항목의 한국산업표준은 제품 표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표준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국산업표준이 있어. 그 표준의 분류를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가 세 가지가 있고, 포괄적인 분류. 그거는 성문표준, 참조표준, 측정표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야.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제품 자체를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슨 표준이라 하냐면, 얘를 제품 표준이라 합니다. 제품 표준. 자, 이번에는 이런 방법 등을 표준하는 거야. 작업 표준. 검사, 분석, 시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방법 표준으로 또 분류를 해놨어. 방법 표준.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이런 용어라던가 어떤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하는 거야. 그럼 전달하기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얘를 전달 표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는 세 가지고요. 우리 또 표준의 분류 또 있어. 그냥 일반적인 표준에 포괄적인 분류가 있어. 표준. 얘는 우리나라 표준의 분류고, 얘의 포괄적인 분류라고 그대로 나와, 시험 문제. 이렇게.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또 얘기했다. 성문 표준. 자, 그 다음 두 번째, 참조 표준. 세 번째, 측정 표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주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시험 분석, 방향사, 측정, 방법에 대한 거를 우리는 뭘 한다? 방법 표준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얘는요, 한국 산업 표준 폐지 항목을 볼까? 폐지 항목. 폐지 항목들을 보면 여기 안에서, 자, 여기 있는 탈탈렴의 규소 정략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거죠? 방법 표준에 대한 거지, 제품 표준에 대한 게 아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가에 해당하는 표준은 여기에 대한 표준이야. 자, 이거는 한국 산업 표준 대분류상의 금속에 해당한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잖아요. A, B, C, D까지 해서. C는, 자, 여기 있는 D는, C는 전기고 D는 금속이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의 C. 전기 화재, D 금속 화재, 요거랑 비슷하네. 근데 시험 문제는, 자, 요거, 한국 산업 표준의 대분류상 요거 C와 D만 나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금속입니다. 금속. D는 금속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개정 항목의 벤젠 톨루엔 얼룩에 대한 염색, 결례도 시험 방법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항목을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개정에, 유기용제 얼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이 유기용제가 무엇이냐? 유기용제는 화학적인 유해 요인, 우리 유해유인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랑. 유기용제는 독성 물질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벤젠, 톨루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벤젠, 톨루엔이라고 해놓고 제시문에 보기에 이는 유기용제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돼. 유기용제 중에 대표적인 게 벤젠, 톨루엔. 알코올, 아세톤, 이런 것들, 독성 물질이다. 이런 것들, 이거에 포함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 그 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볼게요. 14번. 다음은 땡땡 물류회사의 탄소 절감 실천 활동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땡땡 물류회사는 최근 탈탄소화를 위한 물류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물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뭔가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을 한, 개편을 했대요. 우선, 기존 화물 운송 차량을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전환했대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야? 온실가스야. 요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탄소라 한다. 그래서 이 탄소 탈탄소화를 위해서 요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럼 이거에 관련된 협약을 묻는다면 국제 협약에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는 만료됐어. 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또한 물류센터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풍력 터빈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제거해서

물자의 지원 체제를 단순화하였다. 뭔가 이 물류 이 시스템에서 물류 시스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화했대.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제거해서 단순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품이 출하된 후에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물류를 단순화했으며, 자, 출하된 후 생산하고 출하됐어.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까지 가는 물류를 단순화한 거야. 판매된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반품될 때 발생하는 물류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물류 관리 원칙 중 간편성을 적용하였다. 뭔가 단순화하고 했으니까 간편성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 관리 원칙에 뭐 간편성, 적시성, 집중, 지원성, 신뢰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화했다. 간편성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 여기에서. 자, 신에너지는 뭐야?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사실 상식이야. 수소에너지. 그리고 연료전지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하고 가스화한 에너지야. 석탄. 액화, 가스화. 이게 바로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재생에너지야.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 볼까요? 태양열. 태양광. 그래서 시험 문제에 태양열과 태양광을 묻는 것도 나와요. 이건 열이야. 열. 집열판을 통해서. 얘는 태양광. 태양전지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자, 그 다음. 자연의 풍력. 바람. 그죠? 그 다음. 지열. 땅의 열. 그리고 수력에너지. 소수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해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매스. 그 다음. 폐기물 에너지. 총몇 가지야?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와.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를 놓고 얘는 신에너지다. 얘는 신재생 에너지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신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신에너지는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났으니까 재생 에너지를 얻고 있다. 어때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현재 단순화된 물류는 생산 물류에 해당한다. 물류를 우리가 알아야 돼. 생산 물류. 근데 이거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출하되고 나서 고객한테 유통되기,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되기까지 물류니까 유통 물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 물류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물류.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물류 문항은 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시 보라고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물류가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산할 때까지, 이게 바로 생산 물류야, 생산 물류. 물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산 물류.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이게 조달 물류입니다. 조달 물류. 그리고, 자, 여기 출하됐어. 이거를 판매 유통 물류라고 하는 거죠. 판매 유통 물류. 그쵸? 그래서 출하된 후에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물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유통물류라 한다. 그래서 얘는 생산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기존 화물 운송 차량에서 전환한 예로는 기존 화물 운송 차량에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거야.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한 걸 우리가 뭐라 하죠? 하이브리드. 그죠? 엔진, 전기 모터.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다. 이거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기역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다음 땡땡시 수질 관리 정책 관련 뉴스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신문에 보면 최근 땡땡시 하천의 녹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밀수질 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게 나와

원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수질 오염 지표가 나와 있어. 그쵸? 선생님들 조금 이따 공부할게요. 자, 그다음. 중금속 중에 수은은 검출되었지만 카드뮴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선생님 이제 체크한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용수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 덕분에 화학비료 관련 기업들이 입점해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용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위치도 좋아. 그죠? 자연적 입지 조건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 A 공장 배수구에서 배출된 폐수가 이 주된 유입원으로 추정된다. A 공장의 배수구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게 있어. 환경부는 땡땡시에서 추진할 수질 개선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업. 기업들은 입지 선정에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자, 입지 선정에 입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입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후라던가 용수라던가 지리적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고 하죠. 이거를 고려해서 공장을 개설을 하기도 하고,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입지 조건이 있어. 경제적 입지 조건. 경제적 입지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운송비라던가 공장 부지 구입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해. 교통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되게 뭔가 좋잖아. 자본에 관련된 거야. 그쵸? 경제적인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 사회적 입지 조건. 사회 그 지역 사회에 주민 성향이라던가 전통과 관습이라던가 문화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얘가 입지 조건 좀 뭐에 해당한다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는 봐봐. 풍부한 용수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 덕분에, 자, 뭐요? 요거 세 가지 중에 자연적 입지 조건에 해당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님 복이다. 자, 그 다음. 검출된 중금속은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중금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 우리 공업일반에 두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카드뮴. CT가 있고요. 그 다음, 수능. 순. 이렇게 있을 때 카드뮴은 뭐에 걸릴 수 있다? 이타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이 되면 이타이병에 걸릴 수 있다. 자, 수은은 뭐다? 미나마타병에 걸릴 수 있다. 미나마타. 요거 두 가지.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볼게요.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해당한다. 이타이타. 그럼 카드뮴인가 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 중금속 중에 수은은 검출되었지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출된 중금속은 수은 H 지어야 돼. 근데 미나마타병이어야지 이타이타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디귿. 땡땡시의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이걸 다 지우고. 자, COD, BOD, DO를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자, DO는 뭐다? DO. 산소의 용존, 요구, 아니, 산소의 양이야. 그래서 얘를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을 우리가 DO라고 합니다. 그죠? DO. DO. 자, 그다음 BOD 바이오야. 생물학적. 그러니까 생물. 생물학적. 얘는 산소양이지만 밑에 거는 산소 요구량이야. 산소 요구량.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BOD에 해당입니다. BOD. 자, 그다음 COD가 있어. COD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야. 그래서 얘도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럼 이거 볼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야. BOD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보다 높다. COD보다 높은지 볼까요? COD는 39고 BOD는 28이야. 그렇기 때문에 BOD가 높지 않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나?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폐수의 주된 배출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점오염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야. 점오염원이냐? 아니면 비점오염원이냐? 이거야. 점은요, 그 특정한 지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점오염원이라 하고요. 그 다음 얘는 뭔가 특정 지역이 없어. 그럼 비점, 아닐 비자를 써서 비점이라 합니다.
어디 있어? A 공장 배

예수구에서라고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점오염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5번은 격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냉장식품 수출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 요소가 주문부터 입고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야. 이거 리드타임이라 하죠. 리드타임. 자, 그 다음, 협업기업 볼까요? 유통 전 과정을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전문 운송사 A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ISO 22000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업 볼게요. 기업. A 기업은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A 기업 이것들. 유통 전 과정을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콜드체인 시스템이죠? 맞는 보기죠. 니은. 필수 요소의 관리는 리드타임 관리에 해당한다. 리드타임 관리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A 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의 대분류 코드 중 A 기업이 뭐야? A 기업이 전문 운송이야. 운송. 얘는 H에 해당한다 한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제가 선생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한국표준산업의 분류 선생님 이거 다 공부하시면 좋다고 했어. 근데 아마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나왔던 것들이 나올 확률도 큽니다. H는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운수업에 해당이 됐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 그죠? 자, 그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통관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이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인증. 국제표준화 기구가 뭐였죠, 우리 친구들? ISO였습니다. 그 중에서 품질에 관련되는 건 뭐다? 9000에 관련된 시리즈야. 그죠? 9000 시리즈. 품질 관리, 품질 보증. 그죠? 9000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건 뭐다? 환경, 같이. 얘는 ISO 14000 시리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죠? ISO 2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SO 22000은 식품 기업의 필수 인증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야. 근데 얘는 ISO 9000에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은 4번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ISO 22000이 해석과 그리고 ISO 그 9000 품질도 같이 써야 돼. 그러나 여기서 묻는 거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 관리, 품질 보증 ISO 9000을 묻는 거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다른 인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경영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신형 가전제품 양산을 위해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설비 관리와 작업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 이거는 생산 정보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한다. MES야.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자, 또한 생산 영업 재무 등 기업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부서의 황여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다. 통합 관리하는 거야. 전체 업무를 이 따로따로 있는 거. 이건 뭐죠? 전사적 자원 관리 ERP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기존에는 모든 공정에서 작업자가 직접 분량 여부나 생산 수량을 별도로 입력해서 생산 이력을 수동으로 남겼지만 이제는 각 지점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현장 시스템. 이거는 POP야. POP. 이거를 통해서 만족도를 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적용한 것은 제조율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잠깐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기업에서, 예를 들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생산 현장이 있어, 생산 현장.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제조 현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조하는 현장이라고 써볼게요. 제조 현장. 선생님이 항상 이거를 도식화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줘. 이 현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야. 모니터링. 모니터링. 그거를 제조 실행 시스템. 제조 실행 시스템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MES라고 한다.

겁니다. 이거 그냥 선생님 암기하라고 했어요. MES. MES. 자,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니터링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류관리, 설비관리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야.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말이 들어갔다. 얘네 MES. 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설비관리, 작업관리를 한다. 그쵸? 요 안에서 설비 관리도 하고 작업 관리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 안에는요, 현장 관리자, 이 관리자한테 뭔가 정보를 시시각각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게 바로 POP다. POP.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그림을, 얘들아, 요렇게 그려보자. 요렇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POP를 했었습니다. POP. 요렇게. 자. 실시간으로 정보를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야. 이게 바로 MESPOP. 얘는 생산 지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의 시스템이야. 아시겠죠? 자, 요거가 제조 현장의 이거야. 자, 그다음 모든 기업에 여기는 땡땡 기업 있잖아요. 땡땡 기업. 이 땡땡 기업에는요. 너무 많은 부서들이 있어.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총무 부서 있을 수 있어요. 총무 부서. 자, 그 다음, 영업 부서, 그리고 요거는 제조 현장 부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획 부서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그 다음, 뭐 재무 부서,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재무 부서, 이런 것들이 있어. 볼까요? 생산, 영업, 재무 등 이거를 통합 관리. 예전에는 총무 부서 데이터베이스 따로, 영업 부서 데이터베이스 따로, 그다음 기획 부서 따로, 재무 부서 따로, 형전 부서 따로였어.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했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했어. 이게 기억이 잘안 나면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그림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통합했어.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모든 전체의 업무를 통합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전체적인 거를 자원을 가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원이야. 그래서 얘를 전사적, 전체적 자원을 관리한다. 이런 거야.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이거 같이 외워야 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ERP다. ERP.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공급업체로부터, 자, 소비자까지, 얘도 크게 또 이렇게 사슬처럼 또 엮어놨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공급 사슬 관리. 얘를 SCM이라 한다. 이것까지 같이. 자, 그다음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해. 고객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CRM 이것까지.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생산 정보 시스템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보고 다시 이제 이 의미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풀어서 저기다 써 놓은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부서 회의에 ERP를 활용하고 있다. 어때요? 맞님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신형 가전제품 양산을 위해서 MES를 적용하였다. 맞님 보기죠? 자, 그다음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킨 생산 정보 시스템은 POP에 해당한다. 맞님 보기가 되는 거죠? 격관이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산 정보 시스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다음 이제 세트형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세트형. 자, 18번과 19번입니다. 기업의 품질 혁신 보고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번 보면,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 A에 해당하는 발생 건수는 30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쨌든, 여기를 보면 발생 건수가 45건이야. 근데 여기는 누적 비율입니다. 누적 비율. 45건의 누적 비율이 36%야. 자, 근데 부품 누락건에 대해서는 몰라. 발생 건수를 잘 몰라. 그래서 요거를 묻는 거야. 발생 건수를 묻는 거야. 얘는 60%야. 그럼 누적 비율이 얘가 뭐가 되죠? 36에다가 얘가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얘의 순수 비율은 뭐가 되는 거죠? 24가 되는 거야. 얘 순수 비율은 36이니까 얘는 누적 비율이 바로 요거죠. 얘랑 얘랑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얘의 건수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도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요거 볼까요? 요 누적 비율이 100%일 때 얘가 5건이야. 원래 96%야. 그러면 기타의 가장 순수 비율은 몇 퍼센트죠?

4%네. 그쵸? 그럼 선생님,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더 필요할, 그러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기타 항목을 볼게요. 기타 항목의 순수 비율이 4%야. 4%인데 얘가 몇 건이 됐죠? 5건이 됐대요. 그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납품에서는, 이게 납품. 그럼 정말 맞는지 한번 보자. 납품. 맨 처음에. 아, 납땜. 납땜 분량에 대해서는, 자, 얘는 36%야. 근데 몇 건이에요? 45건이 됐어. 왜냐면 곱하기 9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기타. 이제, 아, 기타가 4%에 5건이면, 부품 누락에 대해서. 부품 누락에 대해서는 얘가 순수 비율이 24%야. 그러면 얘는 몇 건이 되겠죠? 4%가 24가 되려면 6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6배를 하면 얘는 몇 건이다? 30건. 곱하기 6을 한 거잖아. 30건. 30건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보수 공정에서는 공정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 자, 관리도에는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이 있어. 그런데 여기 중심선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공정의 이상이 좀 있은 거야. 그래서 원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품질 혁신 보고서에 사용된 품질 관리 도구는 공정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에 적합하다. 공정의 이상 유무를 우리가 찍어보기 위해서 관리도를 활용을 하는 거야. 관리도. 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조합인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품질 혁신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품질 혁신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사내에 TFT 태스크포스 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단기간에 불량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단기간 그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이 불량률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한 거야. 그게 바로 TF팀이야. TF팀. TF팀, 태스크포스 팀, TF팀이라고도 나오고 TFT라고 그대로 나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프로젝트 조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다음 이 선도 기업인 세모세모 기업의 품질 혁신 기법이 너무 좋아서 자사의 여건에 맞게 도입했다. 이게 뭐야? 벤치마킹에 해당되는 거죠.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해서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도입해서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단계별 활동을 적용한 다섯 개 단계야. 이거를 식스시그마. 이 식스시그마 요 단계 순서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 활동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식스시그마 100만 개중 3.4ppm, 서너 개 이하로 불량률이 나오게, 무결점 운동, 요렇게도 나오지만, 식스시그마의 이 다섯 개 단계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 개 단계를 이렇게 순서를 꼬아놔. 그래서 이 순으로 활동한다. 이렇게도 나와. 그럼 오답이죠.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야. 아시겠죠? 이거 꼭 분석이 세 번째 단계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우리가 식스시그마는 다섯 개 단계입니다. 5단계지. 데밍은 PDCA라고 해서 얘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헷갈리게 나와.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공업을 공부하는 선생님과 공부하는 친구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얘는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인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다음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업무 혁신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개발 제품이 사용자 맞춤형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야. 자, 근데 개발 방식을 볼게요. 자사에서 AI 모델의 커스터마이징 응용 모듈을 직접 개발하고 있고,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 수집, 라벨링 등 일부 비핵심 업무는 외부 전문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수행함.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는데 일부 비핵심 업무는 또 전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외부에. 외부 전문 업체 하는 거. 외부. 그래서 이걸 아웃소싱이라고. 소싱.
아웃소싱 경영 기법. 자, 그 다음 아이디어 KK님. 협업 툴을 기반으로 모든 팀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타인의 의견에 비판 없이 확장하는 방식의 회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거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 그 다음 향후 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업무 특성에 따라 집에서도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재택근무제죠. 그럼 볼까요? 향후 계획으로 재택근무제를 추진 중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님. 아이디어 개혁회의에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을 위해서 아웃소싱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아웃소싱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개발 제품이 뭐야?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몇년 전만 해도 요 정도까지 하는데 지금 자꾸 발전하죠.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보호가 원리가 있는데 먼저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산업재산권이 있어. 요즘엔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야. 그쵸? 산업재산권,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두 가지가 과학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는 보호해주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떤 걸로?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게 생긴 거야.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범주로 이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데, 요세 개.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게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도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에 또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게또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 신지식 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요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신지식 재산권이야. 지식 재산권 안에 신지식 재산권이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산업 재산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특허권이라던가 실용신안, 저작, 그러니까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 네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제 산업 재산권이 첨단이야. 첨단. 반도체 설계 첨단이잖아. 생명공학 이거는 정말 첨단이잖아. 그쵸? 첨단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첨단 산업재산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이야.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창작이야. 그죠? 산업에 관련된 저작권이다. 산업의 저작권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업의 저작권이다. 그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영업비밀, 뉴미디어 이거는 정보에 관련된 재산권이다. 그 나머지는 기타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중에 차이를 묻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 이번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야. 얘는 산업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볼까요? 첨단 산업 재산권으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산업 저작권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식재산권 요세 가지, 요즘은 산업재산권 네 가지 권리보다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또 나오는 편이니까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산업재산권 권리기간 또안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하지만 공업일반은 정말 정직하게 그대로 나온다. 암기를 잘하면 시험 문제를 잘볼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건강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지난 3회 때 우리 확률과 통계 문항들 꽤 어려웠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아마 손에 꼽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산이 길기도 했었지만 그 연산 과정 자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딱 똑바로 집중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복습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막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 조금 힘이 든다면 내가 이 풀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아이디어 정도만이라도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회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회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널이요. 난이도가 이렇게 약간 정규 분포처럼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 3회차가 제일 어려웠고요. 4회차, 5회차는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자, 일단 문항 분석표부터 한번 보게 되면 골고루 이제 나왔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파트에서 한 문항씩 나왔습니다. 배점이 통계가 10점, 그다음에 확률이 10점, 그다음에 경우의 수 6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 비슷합니다. 문항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요. 뭐 크게 어렵거나 두드러지는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8번 같은 경우에 독립시행 문제였는데, 이 독립시행 문제가 그냥 단계적으로만 내가 잘 쓰면, 그리고 수영도처럼 구성만 잘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중복조합 문제기는 했는데, 이 중복조합이 뭐 대단하게 어렵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몇개 남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뭐 문자로 표현하기가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문자 AAB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기본적으로 4개 중에 똑같은 거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팩토리얼. 얼마예요, 그럼?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당연히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고요. 24번으로 갑니다. 서로 독립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풀때 제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배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립이라고 하거나,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독립. 그죠? 그러면 독립이면 무조건 독립의 개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얘는 P에 A는 얼마?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P에 A와 B가 PA가 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P에 A 곱 B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위에 거야. 왜? 독립의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먼저 문제를 접근하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거기에 또 P의 B는 얼마?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P의 A 합 B는 PA.

곱하기 PB 빼기 P의 A 곱 B라고 처리하면 되는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P의 A 곱하기 P의 B라고 적으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얘가 얼마? 3분의 1이고요. 얘는 더하기 4분의 1이고 얘는 두개 곱할 거니까 빼기 1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12분의 7일 거고요. 7에서 1뺄 거니까 6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 문제가 24번의 위치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23번?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연산이 나올 건데 이때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건들만 딱 적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 부분 파트와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파트가 있을 때 확률과 통계를 먼저 푸는 것도 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뒤로 미뤄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항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선별해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풀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30문제를 풀때 1회 독을 어느 정도까지 되게끔 연습해야 될까요? 1차적인 목표는요, 여러분, 50분. 100분이잖아요, 원래. 근데 1회 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빨리빨리 풀수 있는 것까지 풀어가면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어놓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100분 중에 절반 정도를 내가 1회 독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사실 수학 만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1등급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요. 1회 독이 한 40분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 40분 동안 내가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리고요. 남아있는 60분을 어려운 문제에 한 두세 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1회 독을 쭉 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4점짜리를 내가 뭐 처음에는 한 4, 5개 정도 남겼다. 그러면서 50분 동안 1회 독 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는 50분 정도 내가 1회 독 했는데 4점짜리가 한 4개로 줄었다. 그 다음에 또한 개씩 줄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목표로 잡아야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 맞춰서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100분 동안, 이번 회차에는 더 많이 맞출까.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24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주머니 A에는 빨간 공 4개, 흰공 3개, 파란 공 1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빨간 공 3개, 흰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빨간 공이 3개, 흰 공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상황에 대한 것부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A라는 주머니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빨간 공 4개가 있고요. 흰공 3개. 그다음 파란 공 1개가 있고요. 그다음 B에는 빨간 공 3개. 그다음 흰공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2개씩을 뽑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 2개를 뽑고요. 여기서도 몇개 뽑아요? 2개를 뽑습니다. 근데 문제가 빨간 공이 몇개 나와야 된대요? 3개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요게 나오게 되는 형태들부터 고려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빨간 공과 흰 공이 나오게 되는 위치에 대한 걸 먼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야.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여기서 빨간색이 일단 네 개까지 있으니까 두개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빨간색 가능하겠다. 그럼 얘는 몇개 나와요?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괜찮죠? 자, 그다음 여기는 빨간 거, 흰색 나올 수 있겠고, 얘는 빨간색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몇개 없잖아, 케이스가.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자, 첫 번째. 빨간색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덟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뽑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빨간색만 나와야 돼. 네개 중에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자, A가 나옴으로 해서 B도 거기에 나온 게 같이 합쳐져서 빨간 거세 개, 흰거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해야 돼? 당연히 곱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오른쪽은 몇개 중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위에는 빨간 거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됐을까요? 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죠, 참. 빨간 거 하나만 뽑고 그다음 흰거 하나니까 이렇게. 그다음 흰색에서 한 개.
이 컨비네이션 1.

자, 밑에 거는요?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그래서 얘는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B에서는 빨간색 2개만 나오면 되겠죠? 얘는 5개 중에 2개 나오고요. 3개 중에 몇개 나와요? 2개를 꺼내면 되겠다. 따라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7, 8에 56이니까 28분의 6.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얘는 10이고요.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니까 6. 이렇게 되겠다.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5에다가 3에다가 3에다가 1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0분의 얼마죠? 9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대로 연산하면 되겠죠? 28에 요거 곱하면 10이고요. 밑에 있는 거 10이고 위에 있는 거 3이 될 거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14에 3. 얼마? 그러면 얘는 70분의 9가 될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70분의 얼마? 두개더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한 거기 때문에 18이 되고 2로 약분하면 35분의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형태들, 빨간색이 2개 나오는 경우, 1개와 흰색 1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분류하면 되고요. 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은 요것들에 대한 개수들을 좀 처음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서 빨간색 2개 나오는 경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25번이었고요. 26번으로 갑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 여러분들 후배들 있죠? 여러분 후배들은 이제 모평균 말고 모비율까지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비율은 사실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고 좀 까다로워요. 응?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도 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나오면, 아, 난 진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모평균의 추정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신뢰 구간이고요. 이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요걸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47.04에서 45.08을 빼줍니다.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요. 9가 될 거고, 1, 1.9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96이라고 하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K 95%니까 얼마? 1.96. 그 다음, 루트 N, 표본의 크기 얼마래요? 100이래요. 그러니까 10분의, 시그마 모르겠죠, 당연히. 그걸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거고, 요게 또 이렇게 약분 될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값 얼마예요?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요 문제의 답은 구했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죠?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되잖아.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그래서 45.08에다가 47.04. 그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중요한 이유가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왼쪽 값이 있죠? 요거를 알려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표본 평균을 내가 빠르게 구하고 그걸 통해 여기 뒤에 오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로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요, 디테일하게 A 값에다가 B 값의 두 배, 아니면 뭐두 개의 모평균의 추정 실내 구간을 준 다음에 그것들끼리의 어떤 특별하게 만든 식, 그거의 결과 값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구해주고 마지막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때 편하게 할수 있는 건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이걸 미리 구해놓으면 좋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 한 다음에 2로 나눠줘도 괜찮고요. 똑같아.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 파트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 나왔다.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뭐 시간 끌어봤자. 여기서 시간 끝나는 거는 공부를 조금 덜해서 공식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공식만 기억하면 다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는 좋아요. 27번으로 가보죠.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사설 업체 것들을 사가지고 풀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죠. 이게 뭔가 수능의 난이도하고 적정선으로 유지돼서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난이도의 편차가 꽤클 겁니다. EBS의 모의고사들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풀게 되는 공식적인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사설 모의고사들도 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문제를 일단 100분 내에 풀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채점을 해두고요. 점수에 주목하면 안 되고,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틀린 단원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몇점 나왔다! 뭐,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점수에 대한 게 아까 말했지만,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92점이 나왔고요. 어떨 때는 뭐, 70몇 점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게 어떤 실력이냐? 어? 내 진짜 실력은 뭐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90점대든 70점대든 틀렸던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틀린 단원에 주목을 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아, 내가 이 파트가 좀 약한 것 같구나. 그리고 이 파트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 내에 풀어보는 연습과 더불어서 내가 이걸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쵸? 이걸 막 내가 요번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으니까 막 좋아하고 떨어지니까 막 낙담하고 이럴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모의고사는요, 딱 6월이랑 9월입니다. 점수를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막 기분 나쁘다고 6월 모의고사 좀잘못 보면, 해설 강의도 안 보고요, 오답 정리도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요즘 수능 자체가 6월과 9월에 출제됐던 아이디어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꼭 푸셔야 돼요.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다. 어쨌든 이산확률 변수도 어떤 문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어떤 것도 되게 심플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다 되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가 나와 있고 이때는 지금 A하고 X에 대한 것들이 다 모르는 상태죠. 근데 X는 잊지 말아야 될게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뭘 만들면 돼요? 그렇지.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의 토탈 값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 넣어야지. 요거일 때 여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분의 얼마가 확률이에요? 3입니다.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A는 그리고 위에 그 밑에 보니까 A는 0이 아닌 상수인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 얘도 얼마야? A분의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A분의 1이 되겠죠? 자, 1이래요. 그러면 A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지? 문제는 여기야. 2일 때는 A제곱분의 8이랍니다. 그러니까 X값을 넣는 게 없어요. 그냥 얘는 뭐야? A제곱분의 8이야. 그러면 내가 뭘 이용해서 푼다? 요 전체의 확률의 합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래서 얘는 a분의 5에다가 6에다가 7이니까요. a분의 7 더하기 a제곱분의 8이고요. 얘가 1입니다. 자, 모든 수학 문제에서는요, 필요 없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냐? 요거 있죠. a는 0이 아닌 상수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에서 뭐 0이라면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 풀 때도요 a제곱을 곱해서 내가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조건 하나를 안쓴것 같아 그럼 거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 조건을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푼 경우들도 있죠. 자연스럽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a제곱을 곱해요.

하면 7a가 될 거고요. 더하기 8이 될 거고 a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7a 빼기 8은 0이고요. a 빼기 8에 a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a 값 얼마 나와요? 8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 되는 a는 뭐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 뭐야? 요거 안 돼. 왜?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되고 얘만 되겠다. 그래서 a는 8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8. 다 넣을 거예요. 여기도 그냥 8 넣으면 8분의 1이겠죠? 먼저 씁니다. 이렇게 8분의 1. 여기는 8, 8, 8, 8.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자. 8에 2x 더하기 12를 구하면 되니까요. 평균 구해볼게요. 쟤는 8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다. 거기에 뭐가 곱해져요? 8이 곱해질 거고요. 더하기 12가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4. 그 다음 더하기 얼마?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12. 그러니까 정답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한 가지 관찰해 봐야 될 건, 요 간격이 일정한지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격 1, 여기 1, 여기는 얼마야, 간격? 2야, 2. 그 여기 간격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확률이 대칭이라면, 그러면 뭘 쉽게 구할 수 있죠?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가운데 확률 변수 값이 평균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 값이 안 나오고 대칭형으로 나와요, 확률 변수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평균 값이 실제 평균이 됩니다. 확률 변수의 그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평균 값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유사한 게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요 정도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냥 뭐 한편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확률 변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2, 3, 4, 5.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이건 예시가. 여기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조건이 뭐냐?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일단. 그다음 여기에 있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이 대칭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도 결국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다 그냥? 3이더라. 근데 지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똑같은 건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게 5분의 1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대칭형을 이룬다면 그것 또한 평균이 가운데 값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6개예요, 6개. 그럼 이때 평균은 뭐가 된다고요? 요 가운데 있는 값. 3과 4를 절반으로 나눈 값. 그게 평균이 된다. 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풀때 편하게 흘러갑니다. 자, 28번입니다. 독립시행. 얘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얘를 좀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여기 원점에 있는 점이 있고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시킨대요. 아,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면 X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두 번째, 2 또는 3이면, 그럼 6분의 2라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고요. 4 또는 5 또는 6이면, 그럼 얘는 6분의 3이라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는구나. 확률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요거 약분해 놓고선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거 2분의 1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요약을 해보자. 첫 번째 건뭘 이동시켜? X. 두 번째, 세 번째는 y를 이동시켜요. 그게 핵심이야. 이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 점 p의 좌표. 자, 반복한 후에 p의 좌표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타트를 할 건데 여기 0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제가 더 크게 쓸 거예요. 지금 일단 상황에 대한 이해만. 한번 시행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시행을 했단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로 나온 게 X좌표가 X1, Y좌표가 Y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Y좌표에 집중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Y1.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을 하면 뭐가 돼요? Y2. 그 다음 세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Y3.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Y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Y2와 Y3은 모두 0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요것과 요거는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Y4는 뭐여야 되는데? 얘는 0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0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내가 Y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은 또 0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얘도 단계적으로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Y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2, 세 번째 Y3, 네 번째 Y4라고 적습니다. 자, 가능한 경우들을 다 적으시면 돼요. 일단 내가 집중해야 될건 확률이 아니라 Y좌표의 변화야. 그치? 자, Y좌표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얘 플러스 1로 가거나 그대로 있거나. 왜? 얘는 Y는 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Y좌표는 마이너스 1만큼 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먼저 꼽아보자. 처음에 어떻게 갈수 있죠? 마이너스 1로 갈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0으로 갈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로 갈수 있습니다. 0은 뭐예요? 그대로 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한 거야. 요 중간 단계가.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시행했고요. 세 번째 시행했고요. 네 번째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Y2와 Y3는요, 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얘도 사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마이너스 1만큼 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원래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0이죠. 근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니까. 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 얘가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당연히 뭐가 온다? 0이 오는 거 가능하구나. 그 다음 0에서부터 또 가능한 걸 찾아야 되는데 얘0 가능하구요. 그치? 근데 얘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0 다음에 뭐도 가능해? 1도 가능해. 그치? 왜냐면 0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 0, 1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0 이상이라니까? 그래서 0, 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는 무조건 뭐예요? 0이어야 돼. 자, 1인 상황에서 0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니까?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야. 괜찮을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0으로 갔고, 그 다음은 0, 0, 1, 0. 이렇게 간건 끝. 자, 0으로 갔어. 처음에 갈수 있는 거 뭐예요? 여기 Y2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최소 0이야. 알겠니? 그 다음 갈수 있는 거또 있어. 1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 0일 때또 가능한 거 뭐예요? 여기 0이지. 괜찮아? 자, 그럼 0일 때또 가능한 거. 여기 1도 가능합니다. 0 이상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0이고요. 여긴 뭐예요? 그렇지. 0. 자, 근데 여기도 또 있어. 여기도, 여긴 어차피 0이니까. 요건 이제 제외합시다. 0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걸로 가능하겠다. 그 다음, 1이 왔어요. 얘는 이제 좀 달라. 1이었는데, 거꾸로 가도 0이야. 그러니까 얘는 0부터 가능해. 그 다음, 그대로 있는 거 1도 가능해요.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도 사실 되거든. 그 다음 여기 0이에요.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건 뭐야? 0 또는 1인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0이라니까. 자, 1 다음에 올수 있는 것도 원래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죠?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 0이라니까. 얘는 2 다음에 와야 되는데 얘는 절대 0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2에서 한칸 줄어야 되는데 그럼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불가능. 불가능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볼까요? 요 다음에 0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1도 가능합니다. 괜찮아?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 얘가 얼마도 또 가능해요? 2도 가능해. 이렇게.
자, 0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마이너스이면 안 되고요. 0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거 1입니다. 그럼 여기도 0이 될 거고요. 여기도 0이 되는 거 가능합니다. 자, 1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될수 있는 거 0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1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뭐도 가능해? 2도 가능하다. 자,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는 0이 될수 없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자, 2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물론 얘가 뭐도 가능해요? 3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씁니다. 1, 2, 3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2는 절대 뭐가 될수 없어? 0이 될수 없어. 3도 절대 0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어차피 하나 많아요. 필요 없다. 그럼 얘만 된다. 얘는 0이 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게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왔는지를 좀 뭐랄까, 표현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한 거는 제가 플러스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건 그냥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자.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간 거잖아. 플러스. 그 다음, 0에서 0으로 갔죠? 그대로야. 여기 별. 자, 0에서 1로 갔어요. 플러스. 됐지? 자, 0에서 0으로 갔어요. 이것도 뭐야? 그대로야. 자, 1에서 0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방법으로. 알겠어? 그 다음, 0에서 0으로 갔습니다. 얘 그대로고요. 0에서 0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괜찮지? 자, 0에서 1로 갔어요. 얘 플러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도 0에서 1로 갔으니까 여기 플러스고,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자,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0에서 0으로 갔으니까 별표. 1에서 1로 갔으니까 별표,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로 갔으니까 플러스, 2에서 요거는 없으니까 아예 지워버리자. 헷갈리지 않게. 됐죠? 자, 얘는 1로 갔으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 얘는 1에서 0으로 갔으니 마이너스고, 얘는 그대로, 그대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 1에서 1로 갔습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별표 그대로니까 요거 그대로 별표 그 다음 여기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오고 있죠 지금 얘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워 이제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 밑에도 지우자 그럼 가능한 것만 적어보면 여기 1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거 1에서 2로 갔습니다 플러스고요 2에서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요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꼴을 지니고 있는 게좀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써보면 좋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와 별표 두 개. 그게 지금 첫 번째 라인에 있죠. 자, 요거 1번. 똑같은 거 찾아볼게요. 얘는 아니고. 별표 두 개에 뿔마. 아, 요거 하나 있다. 2번.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에 뿔마. 아, 요거 하나 있다. 3번.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에 뿔마 얘도 4번 됐죠? 그 다음 별표 두 개에 뿔마 얘도 하나 또 있고 얘는 아니고 얘가 또 있죠? 뿔 마에다가 별표 두개 괜찮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에 별표 두 개. 오, 얘도 또 있다. 7개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 요건 노란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요건 이제 별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요건 빼버리면 되겠죠? 요 안에서 찾으면 돼. 여기서 뿔마, 뿔마. 아, 여기 두 개. 그 다음, 뿔, 뿔마마. 여기 있구나. 세 개.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세 개가 있고, 얘는 아까 몇개 있었죠? 7개. 그리고 하나, 안한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 별 4개짜리.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됐습니까? 그 각각에 대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1개고. 자, 순서까지 고려한 게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뭐예요? 원래 어떤 확률들을 곱하고 그 앞에 그들이 오게 되는 순서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뒤에

36에다가 그냥 36을 곱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6이 4개가 있거든. 그래서 66에 36이고, 638, 216에 1에 33은 9니까 1, 0. 그래서 얘는 1, 2, 9, 6이라고 통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자. 1, 2, 9, 6에 얘는 6이 2개가 있고요. 6이 하나가 있잖아. 그럼 6이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6, 7에 40이야. 얘는 1, 2, 9, 6분의 여기는 6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 2개를 또 분모에 곱했으니까 여기는 3 곱하기 36이 되겠다. 얘는 1, 2, 9, 6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1, 2, 9, 6분의 자, 요거는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인가요? 108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109에다가 더하기 42가 될 거니까 15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96분의 151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요, 이 순서에 맞게끔 내가 이 절차를 지켜주는 게 조금 복잡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계산할 때에도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게 헷갈리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이걸 그냥 나름대로 막 나열해서 썼다, 순서상의 형태대로. 그러면 분명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것, 빼기에 대한 것,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기호를 쓰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됐겠죠? 좋습니다. 28번이었고요.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처리했습니다. 이제 29번으로 가야 되겠죠? 29번. 자, 29번은 또 뭐예요, 이거? 통계지, 통계. 통계는 겁먹지 말고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U와 그다음에 흰 공한 개두 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U라고 하는 거 그냥 상황상 정리만 해볼게요. 여기 1, 2, 3, 4.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흰 공, 검은 공.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가 있다. 그다음에 B는 흰공한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다섯 개가 있더라. 아, A하고 B에는 색깔만 구별되어 있고요. U에는 숫자가 있구나. 주머니 U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데요. 그럼 뽑을 때마다 다시 원 상태에서 뽑는다는 얘기야. 확인한 수가 K 이하이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뭐야? K 이하다에 대한 확률을 구성하셔야 돼요. 왜? K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K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K 이하일 때 확률 얼마? 그냥 K 이하래. 4개 중에 K 이하야. 근데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K보다 작거나 같은 건몇개 있을까요? K개야. 왜? 만약에 K가 2잖아요. 그럼 2 이하, 1, 2, 2개야. K가 4잖아? 4 이하, 4개야. 그러니까 K개라고 하면 그냥 아, 4분의 K라는 확률이구나. 만약에 K를 넘는 거래요. 밑에 보면 K보다 크면 클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 걸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숫자 전체가 나오는 건 확률 1이야. 그러니까 1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4분의 4-K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요 아이디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꺼낸대요? 여기 B에서 꺼내고요. 얘는 A에서 꺼내더라. 이런 얘기야. 구조화를 잘 했고요. 이 시행을 몇번 반복했대? 1200번 반복했대요. 그럼 B에 1200번인데 여기에 밑줄 가장 중요한 문구야. 뭐요? 흰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적어야 되는 확률은 내가 한번 시행했을 때 뭐가 나오는 확률이다?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다. 그러니 내가 한번 시행했다는 건 K의 이하가 나올 수 있고 또는 K 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 다 생각을 하면 돼. 잘 봐. 첫 번째다. 그러면 K 이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A에서 뽑아. 근데 A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흰 공. 그죠? 흰 공. 얼마? 3분의 1. 얘는 4분의 4-K예요. 거기에 B에서도 하나를 꺼내. 근데 흰 공이 나와야 된다니까? 6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 그럼 이두 개를

해야죠. 위에 건 12분의 k고요. 24분의 4-k입니다. 통분해요. 24분의 2k에 빼기 k니까 k 더하기 4가 될 거야. 따라서 얘는 24분의 k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아셨죠? 얘가 뭐라고? 한번 시행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야. 그래서 이 흰 공이 나오는 경로가 A 경로가 있고 B 경로가 있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한 걸 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분산이 225래요. 그럼 아, 여기에서 K값이 바로 나오겠구나. 1200 곱하기 24분의 K 더하기 4고요. 또 하나 분산은 NPQ잖아. 그러니까 24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그렇지, 20-K야.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22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아, 자,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거 12를 먼저 좀 처리를 해줄게요. 100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5로 이것도 약분이 좀될것 같거든요. 4고, 여기는 25가 9개 들어가네요. 그죠? 4개에 100이잖아. 그래서 9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하고 24하고도 좀 처리할 수 있겠다. 6 이렇게. 그러면 12만 남았으니까 k 더하기 4에다가요, 20-k는 이렇게 곱해서 12 곱하기 9니까 얼마? 108. 자, 이거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k제곱에 요거 얼마? 플러스 16k고요. 더하면 플러스 80이야. 자, 요거 이항해가지고 처리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 요걸 이렇게 이항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28. 0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14,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k 빼기 14와 k 빼기 2가 될 거니까 하나는 k는 2 또는 얼마? 14가 나온다. 자, 근데 문제에 조건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k 값은 1, 2, 3이라고 했어. 그잖아. 그리고 저기 U에서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는 아예 말도 안 된다. K는 2구나. 자, 그러면 K값 다 구했으니까 앞으로 오셔서. 자, X의 3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이항분포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200에다가요, 여기에 K값 2였으니까 4분의 1.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의 평균, 요거 곱하면 얼마? 300. 그리고 300에다가 4분의 3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75가 되잖아. 75에 3을 곱할 거니까 25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15의 제곱이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15분의 330 빼기 300이라고 처리하면 되고요. 요거는 얼마야? 2야. 아,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되겠다. 그게 얼마? 0.0, 2, 3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괜찮아? 그래서 요 0.023에다가 지금 1000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23이 될 거고, 아까 K 값은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줘야 돼? K 값 2. 정답은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 단계를 섞어 놓은 것뿐입니다. 문제가 막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뭐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요 K 이하와 K보다 클 확률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아마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기출문제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이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명확히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치고는 할 만했던, 다만 간식의 종류 때문에 좀 헷갈렸던 문제입니다. 마카롱, 젤리, 그 다음 뭐예요? 초콜릿, 이렇게 나오죠?

원래 선생님 젤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젤리를 먹다 보니까 또 젤리도 좀 늘더라고요. 그 젤리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주 먹긴 하는데. 자, 세 명의 학생 ABC에게 세 종류의 간식인 초콜릿 2개, 젤리 3개, 마카롱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아, 어쨌든 뭐 나눠주는 거구나. 중복 조합 문제겠구나. 근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마카롱을 받는데, 이게 일단 가장 크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이 ABC야. 제가 이거에 대한 단어를 마카롱 M, 오케이? 그 다음 젤리 J, 그 다음 초콜릿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학생에게는 하나씩을 다 줬기 때문에 마카롱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근데 마카롱 몇개 남아 있어요? 다섯 개였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남아 있어. 남아 있는 거. 남은 거. 학생 A가 받은 간식의 개수는 2 이하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또 누구야? A야, A. 그래서 A가 두개 이하를 받는 경우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두개 이하니까 하나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추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줘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한번 처리를 해보자. 젤리가 몇개 남아있죠, 지금? 세 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 초콜릿이 몇개 남아있죠?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A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초콜릿과 젤리와 마카롱에 대한 것들을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한 거 한번 써볼게요. 초콜릿에 대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그냥 B, 여기에 들어가는 걸 C라고 할게요. 소문자로. 근데 그게 초콜릿이든 젤리든 마카롱이든 그냥 알파벳 똑같은 걸로 구별하겠습니다.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될 거야. 그 다음, 젤리는 B 더하기 C가 몇 개가 되면 돼? 3개가 되면 돼. 그 다음, 마카롱은 B 더하기 C가 2개가 되면 될 거야. 2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받고 너 끝.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EH. EH 3이죠. 그 다음 얘는 EH 2. 그럼 얘는 3개고요. 얘는 4개고요. 얘는 3개더라. 괜찮니? 두 번째. 원래 있던 마카롱 하나씩이 있고요. A, B, C야. 자, 여기에 하나를 이제 다줄 겁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마카롱 주는 경우 있겠고, 젤리 주는 경우 있겠고, 또 초콜릿 주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에 남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마카롱 몇개 남아요? 마카롱 두 개였었는데 하나 줬잖아. 한개 남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젤리하고 초콜릿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할 거야. B 더하기 C가 한 개고요. 그 다음 초콜릿에 대한 건 B 더하기 C 여전히 몇 개? 두 개. 젤리에 대한 거 B 더하기 C 몇 개? 세 개더라. 자, 얘 젤리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젤리에 대한 거. 원래 3개였는데 하나 줬잖아. B 더하기 C가 몇 개면 돼? 2개면 되고요. 마카롱에 대한 거몇 개? 2개. B 더하기 C 2개. 그 다음 초콜릿. 뭐예요? 초콜릿도 결국은 2개였었는데 얘한테만 나눠주면 되잖아. B 더하기 C가 2더라. 뭐, 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 선생님, 여기는 왜 마카롱부터 쓰고, 여기는 왜 젤리부터 쓰나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쓴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 초콜릿을 하나 줬다. 그럼 초콜릿이 원래 두 개였으니까, 한 개로 줄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별을 좀 밑에다가 칸을 나누면, 이렇게. 초콜릿 B 더하기 C는 1이고요. 그지? 젤리. 여전히 3개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카롱. 몇 개였어요? 2개였었지? B 더하기 C는 2개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경우들만 나눠주는 거. 왜냐면 A가 받은 간식의 개수가 2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되는 거 자체가 마카롱, 젤리, 초콜릿으로 받고 아니면 한 개짜리로만 끝내는 것. 그래서 그 크게 두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번 치고는 굉장히 그냥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쉽게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도 개수를 구해볼까요? 요거는 2H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2H2가 될 거니까 3개가 되고요. 얘는 2H3이니까 얼마? 4개가 될 거고요. 얘는 2H2니까 3이고 2H2, 3. 얘도 2H2는 3이더라.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2H3은 얼마? 4가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2H2가 되겠죠? 얘가 3이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곱해주면 돼.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니까 36이고요.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4니까 24가 될 거고, 얘는 27이 될 거고요. 얘는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 24가 두개 있으니까 48에, 그 다음 27이고요. 그 다음 36이야. 그럼 이렇게 더하면 75. 자, 두개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111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원래는 중복조합 문제는 아이디어적인 게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 풀면서 느낀 게 3회차는 너무 어렵게 또 나왔고, 4회차에서 30번은 사실 30번답지 않은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됐고요. 사실 중복조합에서는 출제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 파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원이 어디예요? 무조건 중복조합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은 중복조합이 일단 1순위입니다. 1순위. 물론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중복조합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복조합에 대한 기출문제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 아이디어적인 거 여러분들 공부한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마 요 정도 수준이 나왔을 때, 뭐야, 생각보다 중복조합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빗대어 본다면 요거보단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설명을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우리 왜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엄청 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거. 해석하기 어려운 파트가 그럼 어딥니까? 통계? 아니요. 확률? 확률? 확률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죠. 어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중복조합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어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요 정도는 기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중복조합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어들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여러분들 내신이나 이런 것들 대비할 때 조금 사용을 한다면 이런 것을 때 어떻게 할까요? B, C로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B 더하기 C는 2다. 그러면 여기 젤리에 대한 거는 뭐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얘는 B 2 프라임 2 프라임. 뭐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게 0부터 가능할 때 보통 이제 자연수였을 때를 B라고 표현하고, 의미 아닌 정수일 때 B'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럼 자연수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예를 들어 B에다가는 여기 옆에 작게 초콜릿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초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B 젤 1 젤리의 앞 글자, 얘는 B의 뭐예요? 망고였나? 아니 마카롱이었죠. 마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풀수 있으니까 해결 가능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B나 C 학생들 중에서 한개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0: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 하나만 추가되면 굉장히 어려워질걸요? 왜? 만약에 C가 한개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간식을.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걸로만 케이스 분류를 했지만, 만약에 그 조건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C가 A한테 준 거에 따라 C가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케이스 분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중복 조합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다양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아이디어로 출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C였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대한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출제하면 확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풀고선 막, 아, 나 중복조합 잘하나 보다. 중복조합 문제 파이널 EBS 교재로 풀었는데, 뭐 괜찮던데? 이러면 안 돼요. 요건 좀 방심하게끔 하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풀어봤고요. 오히려 사회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는 아까 했던 2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독립시행에서 중요한 건이 확률이 곱해지는 건뭐 쉬워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의 개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N 컴비네이션 R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확률로 쉽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확률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면 A라는 확률과 B라는 확률과 C라는 확률들이 각각 몇 개씩이 존재하냐. 그거에 따라서 배치되는 게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목해서 풀면 아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3회에 비하면 좀 훨씬 수월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1등급을 노린다. 그러면 한 개까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한 개까지는 뭐 28번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29번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그 정도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왜냐? 지금 이 수준의 난이도에서 한 문제 빼고 나머지에 대한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거의 뭐 비슷하게 틀리는 수준이 그 밑에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통 부분이랑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요번에 잘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요번에 좀 많이 틀렸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편차가 조금은 있어요. 회차별로. 그래도 그 회차의 그 난이도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맞췄고, 어떻게 틀렸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나온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0번 문제가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아이디어가 새롭진 않았거든요. 그냥 배웠던 아이디어들을 막 여기저기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다양하게 풀면서 적응력을 키우시면 돼요. 내가 실전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성적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맞춰져 가는 개수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4회까지, 우리 벌써 4회차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한 회차만 남았거든요. 근데 5회차도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끝까지 잘 풀어 오시고요. 시간 맞춰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언젠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우리 4회차 공통과목 함께 풀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회차 이제 우리가 공통과목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 이제 또 중간에 있는 12번 문항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또 풀어볼 이제 이 중난도 문제들과 이제 고난도 문제들의 객관식 버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잘 정리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오늘 한번 4회차도 한번 중간 부분들 이제 이어서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편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12번 문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올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 연습도 했고, 많이도 했고, 풀어보기도 많이 풀어보고 있는 하답형 문항.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일단은 먼저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아서,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 출제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다만 이 중간에 이제 가속도를 준게 조금 특이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동그라미, 왜 초기 위치가 원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하고 q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가 각각 a1t, a2t, 어라? 나한테 맨 처음에 준게 가속도를 줬네?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일 밑에 있는 걸준 건데. 뭐, 일단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라고 얘기냐면, t 이퀄 0에서 두점 PQ의 속도가 모두 0일 때, 전 여기서 어떤 냄새를 딱 맡았냐. 속도 구하라는 거지, 뭐. 왜? 뭐하러 그럼 이런 걸 알려줘요. 그쵸? 자, 일단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출발한 후두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t가 있다. 이랬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잠깐만 기어. 속도를 구해봐야 될것 같아. 자, 저기 저 AT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올리면 우리가 속도가 되기 때문에 V1T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V1T는 ET-1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ET인데, 아, 적분상수 C를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모두 0이라는 거. 좋네. 이게 끝이란 얘기네. 왜냐면은 적분상수가 없단 얘기죠, 뭐.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V2T. Q라고 하는 점에 이제 우리가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ET, 그리고 끝나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있죠. 여러분, T제곱, 그럼 이걸 두개 같다 그랬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라는 거니까 이거의 근이 0하고 4잖아요. 그러니까 0은 처음에 만났을 때였을 거고, 그 다음에 4에서 속도가 같아지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T가 있니? 이렇게 때문에 네, 4라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그럼 니은을 볼까? t 이퀄 3일 때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엥? 위치?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였었거든요. 점 p에. 그럼 그걸 한번더 적분하면 되겠네. 뭐야? 이 굉장히 이렇게 직독직계가 잘 되는 문제. 아이고, 오랜만인데? 그러면은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아까 전에 초기 위치가 원점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끝나요. 아, 그럼 내가 t 이퀄 3일 때 위치만 구해보면 되니까 x1, 3을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여기에 27이 들어가면 9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얘도 0인데? 맞네? 원점이다. 맞네요. 좋네. 그럼 아마도 이 문제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는 혹시 디귿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봤더니 0에서 5일 때, 뭐 보통 우리가 이 단위는 없지만 보통 초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0에서 5초 사이에서 PQ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아이고,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치의 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위치의 차로 구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제 디귿을 한 다음에, 아, 그럼 내가 결국에는 p의 위치와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p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q의 위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나 여기 옆에다가 q의 위치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q의 위치는 q의 속도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t제곱, 그리고 처음에 여기도 원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네. 그럼 결국에는 이 디귿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두점 PQ의 위치의 차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그 거리라고 한번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거리.

함수를 한번 함수로 거리 함수 거리를 함수로 나타내 보면 절대값 3분의 1t 제곱 마이너 아니 t의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여기 세제곱이니까. 그럼 요것에서 요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에서 거리의 가장 최댓값. 그러면 결국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의 가장 최댓값이 저기 나와 있는 3분의 25가 맞니?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제가 대충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라?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t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가 3분의 1t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0하고 6에서 하는데, 이 0이 지금 중근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0하고 6다볼 필요도 없어요. 5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6에서 끊고 올라가야 된다면 요런 모양이고, 아이고야. 나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까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면 정확하게 극소가 어딘지도 알수 있습니다. 몇 대면? 2대 1이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이 얼마라는 것도 알수 있냐면 4라는 것도 알수 있죠. 나 지금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꺾여 올리고 싶거든요. 요렇게. 그럼 지금 요 부분은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5초니까 사실 한 여기쯤에서 끊겨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는 이 4일 때가 가장 거리가 최댓값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t 이퀄 4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넣어서 우리가 절대, 왜냐면 넣으면 아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의 절대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거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에구머니나 이때의 값이 3분의 32가 나오더라고요. 다소 조금 특이한 진술이죠? 3분의 32가 나오거든요, 여기의 값이. 그럼 여기의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오겠죠? 뭐야, 최대값은 3분의 25라며. 틀렸네요. 3분의 32라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요거, t 이퀄 4를 여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해주면 3분의 30이기 때문에, 뭐야, 디귿에서 말했던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t이퀄 4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최댓값은 3분의 32가 되기 때문에, 디귿만 틀린 진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선택지에서 기역 니은만 있는 거를 골라주시게 되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스킬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 굉장히 뭐 문항에 있는 이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두점 사이의 거리, 바로 위치에 차가 된다는 것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풀었거든요. 어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좀 극한의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 번만 더 가져보도록 하죠. 혹시 지난 회차에 선생님이 빵빵 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난다면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fx하고 gx가 조금 특이하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음화정? 이거 우리가 원래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만나는 표현인데, 음화정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0이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때 fx의 n제곱분의 fx 곱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이 있다는 거죠. 그걸 k1이라고 했고, 존재는 하는데 그게 0이 아닌 극한값으로 갖도록 하는 그 n의 값을 k2라고 하죠. 그럼 k2가 확정적이라는 거니까, 아, 존재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 존재하는 게다 0으로 존재하나 봐. 이 맥락만 보면. 그러니까 0이 아닌 걸로 존재하는 그딱 하나를 내가 K2라고 하겠다. K1 곱하기 K2는. 그럼 선생님이 선택지를 딱 봤어요. 그러면 K1하고 K2가 개수고 자연수거든요? 근데 곱해가지고 6, 8, 10, 12, 14, 2, 7에 14. 뭐, 이 얼마 안 되네, N이. 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요식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식을 한번 선생님이 이쪽에다 써볼까요?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자, 0이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 fx요? fx, x의 n제곱이래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fx요? x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gx를 이걸 곱할 건데, 아, 이게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갖다가 위아래에다 좀 곱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극한값 해결하려고 그러면 식변형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곱하고, 위에도 곱하고. 위에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의 구조를 한번 잘 봐봐. 선생님 봐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 스킬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극한의 구조, 아, 요거, 여기 옆에다 써야 되니까. 여기다 써봐. 여기다 붙여보자. 봐봐요. 이 x가 0으로 갈때 문제가 되는 애들을 봐요. 선생님, 문제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존재할 때 방해가 되는 애들이 바로 존재할 때 문제가 되는 애들이죠. 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빵! 근데 여기 위에서 빵으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냥 걔는 빵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문제죠, 지금. 벌써 빵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빵빵빵빵빵 이러면서 n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적 있는데. 얘가 빵을 n번이나 하고 있으면 위에서도 n번 정도는 빵빵빵빵 해줘야 일단 존재한다. 이게 지난 시간 3회차의 선생님 스킬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왜요? 얘는 그냥 있잖아. 나는 미안한데 난 1로 가는 애야. 나 문제 없어. 나 빵빵 거린 적 없어. 왜냐면 얘는 지금 1로 가잖아요. 그러면 극한의 입장에서 얘는 1로 먼저 보내도 괜찮아요. 이런 이론이 있진 않지만 극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근데 얘는 통째로 또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죠? 유리화를 하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겠죠. 근데 여기만 해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기도 해줘야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빼면서 여기가 x 제곱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식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극한의 문제가 되는 거를 보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스코어. 자, 선생님 조금 줄여볼게. 봐봐. 여기에 x의 n제곱이 있어, 얘들아.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럼 얘는 1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1이 있는 거야. 이거 문제가 안 돼. 얘는 죄가 없어. 옆에서 그냥 나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할게. 나는 1이야. 나 문제 하나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금 전쟁터에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막 극한이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There is no problem. 왜냐면 여기도 0 넣으면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나는 있잖아. 얘는 1이잖아. 나는 2야. 근데 나도 아무런 죄가 없어. 나 빵빵 거린 적 없어.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2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괄호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위에 뭐가 있냐면 x의 세제곱이 있는 거죠. 요런 구조예요, 지금.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분명히 요식과 요식은 다르지만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밑에 뭐가 있는 효과가 나는 거냐? 효과. 2 곱하기 x의 n제곱이 있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결국엔. 이러니까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극한을 얘기했을 때 극한이 이거 너무 좀 이상한 이론 아니야? 어떻게 이식이 이식이랑 같대? 그랬더니 아니요, 그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걔가 2랑 똑같다고요. 이래가지고 극한의 역사가 좀 늦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2랑 같아? 근데 우리가 극한의 입장에서 2랑 같다는 얘기예요. 2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제가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한 방에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봐봐요. 나 지금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일단 이 값이 존재하는 애를 찾아야 되고, 존재하면서 0이 안 되는 애도 찾아야 되니까, 일단 만약에 내가,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파. 자,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게 2분의 x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존재하죠?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존재는 해요. 그리고 그때 극한 값은 0이에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쓰는 거는 극한 값. 여기다 써볼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두 개예요. 존재하는 i와 그리고 그 존재하는데 0이 아닌 걸로 존재하는 거를 찾아라.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1.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빵! 이렇게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벌써 빵빵빵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빵! 한번 하는 순간 존재하는 건 통과했고, 거기서 또한번더 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 값이 0으로 간다고 했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까지 지금 세계관이 다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사고관이. 완전히. 이제 이해되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나만 재밌나 봐. 자, 보세요. 됐어요? 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빵! 그러면 여기가 일단 한 번은 빵! 해줘야지 일단은 먼저 딱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위에서 한번더 빵! 했다 그러면 그건 0으로 수렴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존재하고 그것도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2가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밑에서 빵빵 이랬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빵빵빵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이 빵빵빵 거리고 있어요, 분자가.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0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3이 됐어요. 그러면 빵빵빵 근데 여기도 빵빵빵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게 0으로 수렴하는 건지는 아니죠. 한번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x의 세제곱이면 정확하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아, 나 이제 알겠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4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밑에서 빵빵빵빵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도 빵빵빵빵 해줘야 일단 존재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 빵빵빵. 그러면 여기가 너무 지금 많이 빵빵거렸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도 밑에가 혼자서 0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탈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저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극한에 대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선생님 실제로는 이 문제 풀때 3분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선생님이 스킬 적용하면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감독님 여기 잠깐만 가주세요.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k1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네 개니까 존재하는 거는 네 개가 있는데 극한값이 다 000으로 존재하다가 3에서 2분의 1로 다른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그 n의 값은 얼마죠?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3, 12 이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2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극한값의 그 정확한 이론을 좀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기 선택지 4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극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지 조금만 한번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3번 극한값의 존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조목조목 조금 따져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실전에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는 또 공부할 때좀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한 만큼 내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였는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 equal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저함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또 다른 함수. 이래서 일단 0을 기준으로 갈라져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살포시 0을 한번 넣어봤더니 2니까 일단 만나니까 연속인 건 돼요. 뭐 미분 가능한 것까지는 내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0을 만약에 내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미분해가지고 0을 넣는다는 거는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눈으로 딱 보고 아 이거는 접합도 되어 있으면서 기울기가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2, 오른쪽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라는 것도 일단 알게는 됐어요. 자 일단은 뭐 그거는 그냥 선생님 혼자서 그냥 들었던 그냥 혼자서의 TMI였고 문제에서 봤더니 a, b는 양수인데. 양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인 함수 gx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마이너스 b 그다음에 b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 맨 왼쪽은 이거, 그다음에 중간 부분 이거,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ax-1로 갈아타는 함수를 그려놓고 얘가 일단은 무슨 속이라고요? 요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붙여주려면 어디와 어디에서 붙여주면 되죠? 네, 너무 쉽죠. x 이퀄 마이너스 b와 x 이퀄 일단 b에서 접합.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 에이, 이건 또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즉 연속이 되도록 접합시켜주면 일단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아, 그래야지 뭐 밑에 있는 진술을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의 1번.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은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소급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맨 위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조건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GX의 연속성 때문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B,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누구랑 같아줘야 되냐면, 밑에 있는 1과 같아줘야 돼요. 아, 근데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X equal B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도 한번 넣어보면, 1은, 밑에다가 넣으면 AB-1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잠깐만 내가 AB의 값이 2라는 것까지는 내가 일단 알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식을 가지고 놀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AB가 2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어 줄 것이냐. 지금 여기에는 A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때문에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도 B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B를 곱하는 요런 약간의 재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약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b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7b 제곱 플러스 원래는 ab인데 그게 2니까 바로 2 써주고 마이너스 6b는 b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왼쪽에 7b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차수만 좀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7b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B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 나와요? 3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근을 찾아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딱 1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한번 넣어봐요. 1. 그럼 0이 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뭐라고 배웠냐? 3회차 때. 얘들아, 조립제법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조립제법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일단 먼저 개수를 먼저 내림차순으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니은자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일단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2. 여러분, 여기서 여기, 죄송해요. 잠깐만.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내려가고, 둘이 더해주면 5고, 곱해서 5고, 제가 부를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다. 요렇게 일단은 먼저 1에서 우리가 근을 먼저 찾을 수가 있고, 여기를 가지고서 내가 해주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면 b가 2도 되고, 2분의 1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b가 너무 많아. 얼마가 되는 거냐? 일단 먼저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에서 2분의 1도 나오죠? 잠깐만, 나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러면 잠깐만. 나 ab의 곱이 2라고 했고, 여기 지금 ab가 모두 다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a가 2고, b가 1인 것도 있고, b를 우리가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작은 것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까? 그러니까 내 말은 b가 2분의 1인 게 있고, B가 1인 게 있고, B가 2인 게 있잖아요. 지금 작은 크기 순으로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A 값이, 미안해요. 여기 4가 되겠죠? 이거 두개 곱해서 2예요.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서 1이 되니까, 뭐야? 이거 AB가 양수인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3가지나 돼요. 이게 다될 리는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분명히 내가 문제를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요거 세개 중에서 한 케이스만 되게끔 일단은, 뭐, 조절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문제를 더 읽어보러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봐봐요. hx가 0부터 x까지 fx-gt. 여러분, 이게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만나긴 했었어요. 앞에서, 회차 때. 근데, 일단 이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극값은 누가 그 키를 꽉 쥐고 있냐? 도함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극값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미분은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바로 속에 있는 fx-gx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해. 그러면 fx-gx가 어떠해야지 극값을 안 갔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얘가 0이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0이 돼도 극값을 안 가질 수는 있죠. 왜? 0을 딱 찍고 주변의 부호가 안 바뀌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가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이하여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 이하여야지만 그 값을 갖지 않아요. 0이 돼도 괜찮아요. 보호만 안 바뀌면 돼. 그러면 제가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fx가 항상 gx보다 같거나 위에 있거나, 혹은 GX가 항상 FX보다, 이거 같은 말이죠. 미안해요. 아니면 GX가 FX보다 항상 같거나 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밑에만 있거나, 아니면 얘가 위에만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한국말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애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끔 정리를 하면

뭐냐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뚫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독직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와 G가 뭐 하지 않았다? 서로 피어싱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피어 이렇게 딱 뚫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개형이. 잠깐만. 나 그러면 B의 값, A 값에 따라서 누가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냐면 GX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FX는 고정되어 있어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고. FX는 고정되어 있어요. FX는 그려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지금 B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꺾여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함수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연속은 맞고. 근데 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서로 그래프를 뚫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보고 fx와 gx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0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떠냐면 아, 나한테 중요한 부분은 0부터 3까지구나. 다른 데는 별로 안 궁금해. 0부터 3까지구나. 근데 이게 마이너스 b부터 b까지니까 b는 양수니까 그 오른쪽 부분만 조금 잘 보면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 힌트가 없으면 또이 문제는 굉장히 산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들고 갈 테니까 이리 와 보세요. 자, 보자. 자,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번이었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fx는 지금 식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x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y예요. y. 자, 지금 fx 보면은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0을 넣었을 때 2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래프로 우리가 조금만 잘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2예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는 누구를 그려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1. 그러면 여기 선생님, 여기까지. 여기 2. 여기 1.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부분에서의 fx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fx 그리고 있는 거예요, 흰색은.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는 그 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일단 0,2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왼쪽에서는 지금 그 중심이 되는 고 축의방 정식의 x이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는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따라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제가 왜 마이너스 2까지 해보냐면요. 지금 b의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걸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지금 3까지 찍어내니까 내가 조금만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랬을 때 나는 어차피 0부터 3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건 요런 상황이에요. 3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의 그래프느냐? 이제 나 이거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뭐의 그래프냐면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나한테 뭐를 줄 거냐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줄 건데 잠깐만 감독님 여기 한 번만 가보도록 하죠. gx 그래프 개념 좀 볼게요. 얘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일단 1의 값으로 일정해야 되고 그 일정하다가 오른쪽 부분에서 이어지면서 기울기가 a인 애가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까지는 요렇게 오다가 여기 지금 2분의 1,1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4가 돼가지고 이렇게 팍 튀어 뚫어버려요. 뚫어버려요. 뚫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구나. 어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찾았어요, 저는. 그럼 만약에 B가 1까지 온다고 쳐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오다가, 여러분, 여기가 기울기가 0인데, 여기서 갑자기 기울기가 2인 애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도 뚫어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와볼까요? F하고 G가 뚫으면 안 된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피어싱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매끄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너구나. 너네. B가 2하고 A가 1이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여기다 연출을 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애가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만약에 Y는 GX가 그려진다면, 어차피 이쪽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는. 왜? 어차피 우리는 0부터 3까지만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그림의 형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2, 1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닿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0부터 3까지 절대값 ft-gt였었거든요. 요거였었거든요. 근데 f가 어차피 g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였던 문제였었어요. 그 값의 존재 조건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스키를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지금 여기가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사각형의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2예요.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 거기에서 제가 이 별표를 드러낼 건데, 이 별표가 바로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근이 2하고 0이니까 2차 함수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선생님의 스킬 공식을 이번 회차에서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도 내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별의 넓이를. 저는 별을 빼는 걸로 더하고, 2부터 3까지는 이제 이 fx식에서 gx식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fx의 이 오른쪽 부분의 식이 뭐였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fx였었고요. 그 다음에 gx의 식은 오른쪽 부분이 뭐였었냐라고 하면 x,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x-1이었거든요. 여기가 x-1이에요, 오른쪽 부분이. 여기 그래야지 얘가 2,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x-1을 뺀 요러한 이 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는 요런 문제로 우리가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별표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바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죠? 이 fx의 최고차항의 계수? 거기가 오른쪽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이기 때문에 6분의 1이고 여기서 지금 차의 값이 2에서 0을 빼는 거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선생님은 조금 시간을 줄였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6분의 8이 되면서 3분의 4라고 이렇게 좀 줄여보면 어떻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적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부분들 조금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것만 내가 적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 3분의 4를 구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조금 스킬을 써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넓이 공식을 활용했다는 점만 하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요거 이제 적분값 계산해 주시면 마지막 답 나오거든요. 정답 구해보시면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선택지 5번에 있었는데요. 아,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이런 계형을 뚫어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왼쪽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왜? 파이널 퀘스천 자체가 0부터 3까지였기 때문에 내가 0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소급 적용해봤으면 좋았고, 선생님이 이 별표 부분을 구하는 이 부분도 선생님이 앞에서 배웠던 스킬을 사용해서 조금 더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자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아마도 이 그래프가 극값의 존재 조건인 이 부분 뚫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좀잘 넘어갔다라고 그러면 또할 만했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쉬운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에게 되게 많은 교훈을 주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활용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워보고. 자, 이제 우리 계속해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인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고요. 저는 일단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또이 지금 이번 강의에서 그 다음에 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정답지에 있는 그 해설이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풀어보고 나니까,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보고 나니까, 아, 이 문제가 또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실전에 원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림 하나씩 제시문을 읽으면서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의 호흡을 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AB는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1을 어쩌란 말이냐? 왜, 너무 계산이 벌써부터 별론데? 요 길이를 줬어요.
요기를 줬어.

완벽하게 이 지금 원에 딱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써라 이 말인 거죠. 써라, 뭘 써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써먹어라 이런 거죠. 사인 법칙. 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CAB의 이등분선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또 공부한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60도니까 이걸 이등분할다는 얘기는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고 여기도 30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은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뭘 배웠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니까 요 변의 길이 대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 대요 변의 길이에요. 그래, 잘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변의 길이의 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써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이등분선이 3분 BC와 만나는 점을 D, BC와 만나는 점을 D, 그다음에 연장해가지고 E랑 만났다고 했겠죠. E라 하자. 그리고 점 D를 지나고 B와 평행한 직선. 자, 점 D를 지나고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다는 거야. 요게 평행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평행하다라는 거를 주는 이유는 하나죠. 뭐냐면 동의가 억각? 이런 걸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행하다고 했을 때, 그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겠다? G라고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끝났습니다. 결국 질문은 BE, G, F의 넓이는? BE, G, F. 일단 동그라미나 쳐볼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걸로 이루어진 뭐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구하, 정말 선생님이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때 풀었던 그 느낌 그대로 풀어볼 테니까 저좀 따라와 주세요. BE, 아, 죄송해요. 어딜 동그라미 쳤니, 경훈아? G가 여긴데 정신 차려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죠. BEGF가 무슨 사각형인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 그럼 이거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다리 꼴인데? 사다리 꼴인데?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죠? 불러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몰라. 윗변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그냥 여기 BE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BE. 더하기. 선생님 말 맞아? 그 다음에 BE를 하나로 한다 그러면 FG를 구해야 되겠네. FG죠. 곱하기. 이 지금 사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높이는, 봐봐요. 이 지금 밑변을 요거라고 보든 요거라고 보든 여기에 요렇게 수직이 되는 요런 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높이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일단은 쓰기만 하고 지울게요. 그래서 높이. 그럼 높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이 문제는 세 개만 구하면 끝난다.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려고. 그러면 저 보세요. 저. 최경훈이 풀 때는, 근데 B는 금방 구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왜? 30도의 대변의 길이에요, B가. 선생님, 눈빛 보셨어요? 요거의 대변의 길이에요. 잠깐만. 그럼 나 여기서 사인 법칙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30도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번은, 사인 30도는 얼만데? 2분의 1인데 이게 2r분의 근데 r이 1이래. 그러면 2r이 2잖아요. 그럼 2분의 b2니까 뭐야? 소름. b2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선생님 이거 하나 찾았는데요? 저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러면서 아 여기 길이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길이를 구해보려고 L을 써야 되냐면, 요 길이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면 이제 요게 만들어진 이 배경을 좀잘 알아야 되겠지.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는 소급 적용한다. 근데 제가 30도에 마주보는 1을 했는데, 이것도 30도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뭐야? 재밌네. 여기도 1이야. EC의 길이도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잠깐만.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로, 바로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E하고 C를 공유하면서 원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그은 것들 여기도 30도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거든요. 아, 이래서 이게 서로 지금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았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여기가 루트 2잖아요. 각을 내가 또 알게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각을 뭐 발견한 건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견하긴 했는데, 일단 그냥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2에 마주 보는 각이 요각이에요, 요각. 근데 사인 땡땡이 2r분의 루트 2였다.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게 돼요. 요게 이제 나는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게 45도인 건지를 인지를 했는가? 괜찮아요? 아, 그러네.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리고 여기가 30도인데, 요 지금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30도라는 걸 알게 돼요. 재밌죠? 그리고 마주보는 여기도 30도라는 걸 알게 되고요. 뭐야, 그러면 이쪽 삼각형, 여기 F를 끼고 있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45도랑 30도 더하면 7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105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저는 이 삼각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수 삼각형 두 개로 붙여진 거거든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도, 30도고 이 조그만한 것도 뭐였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일단 알 수가 있겠네.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45도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각을 한번 봤더니, 잠깐만.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이것도 105도니까 여기가 75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나하나의 꼬리를 물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려. 그럼 여기가 75도예요. 이거 다 돌아가면서 돼요. 봐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105도. 30도. 그럼 105도, 130, 30도. 그러면 135도. 그럼 여긴 몇 도예요? 여기 45도. 그럼 여러분, 여기 30도, 여기 30도였고, 여기는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120도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45도 빼면 얼마예요? 120도에서 45도 빼면? 75도죠? 그럼 여기가 75도인데? 잠깐만. 여기가 75도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75도인데? 뭐야? 이거 줄줄이 다 나와요. 그럼 75도, 30도, 그다음에 여기는 180도 평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0도에다 105도니까 여기도 75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와 각이.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게 뭐냐면 잠깐만. 지금 여기 B하고 E하고 D로 이루어진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 여기가 75도, 여기가 75도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1 아니니? 요 길이 1 아니니?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이지. 그럼 나 아까 전에 높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 이 높이는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게 높이 아닌가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높이 아닌가요? 여기 1이고 여기가 30도인 걸 알아요. 그럼 이거 얼마죠? 돌아가면서 2분의 1 아닌가요? 1대 루트 3대 2인데 그 2에 해당되는 비율이 1이니까. 뭐야? 이 지금 이 사다리꼴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의 높이에 해당되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당연히 직각이죠. 이렇게 높이니까 수직이고. 그럼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씩 다 찾아버렸어요. 여기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2번은 바로 높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걸 내가 하나 찾았고. 그럼 마지막에 나 남은 거라고는 알고리즘 3번 뭐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FG만 구하면 돼. FG만. 근데 제가 FG를 봤더니 FG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아, 미안해. 여기거든요? 요게 FG거든요? 근데 내가 FG를 한 번에 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F하고 D랑 D에서 G까지를 좀 쪼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써볼게요. FG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F에서 D까지 한 거를 더한 거랑, D에서 G까지란 거. 내가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해서 그렇죠. 혼자 풀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수학 1, 수능 특강 할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수 삼각형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F, B, D라고 하는 삼각형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F, 그다음에 여기가 B, 그다음에 여기가 D예요. 나 지금 FD 길이 구하고 싶거든요. 선생님을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봐봐요. 여기가 45도인 걸 알고요. 여기가 105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넣게 되면 여기가 45도가 나오고 여기가 60도가 나와서
10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삼각형 두 개를 뭉쳐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가 몇 도고? 30도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BD가 여기가 1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의 길을 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별의 2분의 별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1대 루트 3대 2거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또 2분의 별이랑 여기랑의 길이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45도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아, 따라서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되느냐. 선생님, 요거 조금 올려만 써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묶어서 얼마를 곱하면? 별을 곱하면 그게 1이다. 요런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유리화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조금 특이했었어요. 그럼 요거 유리화 해주게 되면 2 약분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별이. 그 별이 뭔데? FT. 그러면 FD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니까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자, 이제 이러한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나 지금 DG 찾아야 되거든요. DG? 그럼 DG 보세요. DG 보세요. DG가 여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나는 이렇게 풀라고 그래요. 봐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요 그림을 한번 와볼래?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또 30도고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여기를 B를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E를 그린 거고요. 여기를 C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교점이 뭐였냐면 D였어요. D. 요거. 그리고 G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구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DG. 요게 길이 구하고 싶어서. 근데 어차피 여기가 30도거든요. 여기가 요렇게. 여기도.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1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 괜찮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서 여기 길이도 지금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내가 수선해발을 긋게 되면 다 특수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럼 2분의 1이고 요만큼 반쪽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는 루트 3이거든요. 여기 전체가. 요게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C부터 D까지의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3에서 1만큼을 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DG 부분을 조금만 더또 크게 그려보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D고 여기가 G인데 지금 요쪽 부분은 요 루트 3 마이너스 1의 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30도인 요런 상황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거를 일단 루트 3으로 나눠준 거. 그럼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 끝났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길이,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여기의 길이에요. DG의 길이, DG의 길이. 그럼 요거 들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었다.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죠. 아,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따로 그려서 그렇지. 특수삼각형, 특수삼각형, 특수삼각형. 이거 계속 지금 삼각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정답 좀한 번만 내보도록 할까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지우지 않고 랩벨업 좀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1 플러스 3분의 2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럼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통분을 해보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4. 요렇게 해놓고

커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모기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정확하게 몇 번에 있습니까? 모기 선택지 3번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그래서 전에 어떤 생각을 조금 했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다 풀고 나니까 죄다 특수삼각형이에요. 죄다 특수삼각형.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도 75도더만, 또 나중에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도 75도더만, 여기도 75도더만, 완전 다 이등변 삼각형들 가지고서 노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다 풀었을 때 알게 됐던 사실이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당시에서는 일단 요큰 흐름, 2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fg 곱하기 높이에서 일단 하나씩 해결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b 먼저 찾고, 높이도 찾고, 아, 그 다음에 내가 fg를 어떻게 구하지? 응! 하다가, 아, 내가 저거를 중간에 있는 d라고 하는 점을 갈라서 fd 더하기 dg로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fd를 소유하고 있는 삼각형도 특수삼각형 두개 붙여준 거. 그 다음에 DG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삼각형도 특수삼각형이 모인 것들. 그래서 제가 특수삼각형만 지금 따로 그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특수삼각형 밭이에요. 그것만 좀 복잡했다면 복잡하고, 숫자가 아주 깔끔하게 막 안 되고, 막 2분의 뭐 루트 3,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계산해 주면 생각보다 답은 구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졌던. 네. 근데 이제 다소 요런 상황들이 아주 뭐 자신 있게 등장하거나 많이 등장하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렇게 특수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거를 알아야 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심지어 Q&A에다가도 올려줬어요. 근데 그 Q&A 선생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EBS에 또그 Q&A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Q&A 선생님도 선생님께서는 삼각비를 조금 더잘 알아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선생님만이 저의 지금 뜻을 알고 계시네요. 잘. 우리 친구들은 또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알아야 되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풀때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됐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15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올해 수능에서도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 아니,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씩 축차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과연 올해는 좀 어떻게 나올지 이제 6월하고 9월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A2의 값이 1이에요. 이거 조금 오개념 가지면 안 되지. A1이 아니에요. A2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해봐라. 일단 제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a2가 될 거고,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조심히 n에다 1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a2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n 이게 뭐지, 그 a4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n을 하나씩 넣어보죠.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a3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번엔 2분의 a2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a2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된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A3는. 그 다음에 N에다가 내가 3을 넣어보면 이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A4는 여기에 지금 3을 넣은 거기 때문에 3분의 A3 더하기 2가 될 건데, 이것은 이걸 3으로 나눠달라 이랬으니까 이건 6분의 5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6분의 17이 된다라는 것만 좀잘 정리해줬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4는 6분의 17이고 A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분의 17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6분의 10,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 6분의 11에다가 6을 곱해주시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단답형이죠. 적어주면 됐던 문제였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씩 A1, 그다음에 A2, 그다음에 A3, 그다음에 A4 이렇게 하나씩 구해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답형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는 요 1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한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 계산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줬고 f(x)를 적분한 걸 줬을 때 f3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일단은 먼저 f(x)를 좀 구해볼 건데, f(x)가 지금 이게 문제네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에서 이 c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0: 한번더 어떻게 했냐면 적분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에 플러스 cx가 되는 거죠. 지금 c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0부터 2까지 했을 때그 값이 3분의 8이 나온다. 요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주시게 되면 3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되면서 6 더하기 2c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8이 돼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3분의 8, 3분의 8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c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서 아,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문제를 구하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별거는 아니에요. 17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렇게 c를 숨겨놓는 경우가 또 약간 아주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f'x를 올렸을 때그 c를 바로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f0은 얼마냐 이런 거를 보통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문제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c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둔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적분 계산을 통해서 c가 나오게끔 하는 요런 상황.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그좀 이렇게 요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는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살짝은 조금 이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3분의 8, 3분의 8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f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3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f3을 구하게 되면 9 더하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에서 3을 빼게 되면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답형 16번에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7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 정도의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다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그 C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7번 문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18번째 문항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뭐그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빵빵 이렇게 선생님이 액션 취했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 뚫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들과, 그다음에 15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특수삼각형들이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요게 좀 이번 강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 좀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이번 시간 여기 17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18번째 문제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드디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을 끝내고 서양 윤리 사상을 끝내고 사회의 사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1강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은 크게 윤리사상, 그 다음에 사회사상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윤리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게 올바른 삶인가? 어떤 게 인간다운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옳은 행동일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구했다면 앞으로 우리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어떠한 나라가 바람직한 나라일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까? 그와 같은 물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일까? 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할까? 라는 물음을 기억하면서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굳습니다. 최대한 중간중간 50분 혹은 1시간마다 기지개를 켜는 연습들을 하길 바랍니다. 스트레칭을 여러분 쫙 한번 해주면서, 때로는 산책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풀어주길 바라고요. 수험생활 동안 계속 앉아만 있으면 나중에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분들 길게 못 갑니다. 이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막히기도 해요. 잠도 막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운동도 좀 하고, 세수 좀 하고, 잠도 깨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기운차게 사회 사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대표 문항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 윤리 사상에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스토아파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두 명이라는 건데 한번 읽어보면서 단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개인은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국가에서 보았던 정의를 개인에게서도 볼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개인,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정의 포인트. 나아가서 지혜, 용기, 절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힌트 여러분들 다 나왔습니다. 국가의 세 계층이 있고 영혼의 세 부분이 있다. 국가의 세 계층,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영혼의 세 부분, 이성, 기계, 욕구가 있죠. 각각의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덕을 다하며, 그쵸, 여러분들? 이성은 지혜를, 기계는 용기를, 그쵸? 욕구는 절제를 잘 발휘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화 이룰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포인트가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나야 돼. 정의로운 국가 또한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했죠. 갑은 여러분들 바로 누구? 네, 플라톤 되겠습니다. 플라톤. 바로 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국가는 여타의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조음이라는 선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국가의 선은 여러분들 다른 선들을 포괄하는 바로 최고의 선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죠. 최고의 선, 최고선 두 글자 행복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들의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한다. 을은 여러분 누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아, 참 이게 늘쓸 때마다 느끼지만 네, 좋아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갑과 을을 파악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는 구조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우리 아까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딱 떠오르지, 그치? 기억, 첫 번째 1번 여러분들 바로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국가의 세 부분, 개인의 영혼의 세 부분, 각각의 조화 이뤘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거 연결. 2번 여러분들, 국가의 통치자는 생산자 계층의 소유물을 착취하면 안 되죠, 그쵸? 이 국가 여러분들, 통치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고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착취해서 안 된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없다, 그쵸? 우리는 국가 안에서 인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덕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국가는 다른 공동체의 완전한 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엥? 국가가 여러분들 바로 이 최고의 선을 목표로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인데, 최선의 공동체인데, 따라서 B 틀렸다 지워줘야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단지 생존만이 아니라 바로 조음의 추구이다. 플라톤의 여러분 경우에는 통치자가 조음의 이데아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연결하면 되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최고의 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이런 존재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5번 둘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양 윤리 사상들의 경우에는 뒤에 이어서 사회 사상과도 연결지어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들의 논리를 그냥 똑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요. 윤리 사상 공부하면서 그 연장선으로 그들의 사회 사상도 이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어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뒤에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또 이상사회로 포인트 잡아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경우엔 여러분들 이상사회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또 뒤에 있는 자본주의 관련된 비교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24학년도 수능은 둘을 같이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 사회계약에 대한 관점은 다음 강의 때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그때 깊이 있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마르크스가 출제되었다는 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25학년도 수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가 또 비교가 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홉스랑 마르크스 계속 비교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두 사상가 정도는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크스라는 경우에는 공산사회를 제시하면서 국가라는 게 사라지는, 국가가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것도 이제 포인트가 잡을 때 참고가 되겠죠. 26학년도 수능입니다. 앞에 나왔던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핵심 구조 파면서 보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문항에 조금 더 집중할 거기 때문에 요 포인트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바람직한 사회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동양의 이상사회론과 서양의 이상사회론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이 동양과 서양에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야, 이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야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시하는 모습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또한 얘기하게 됩니다. 먼저 공자여론 경우에는 대동사회를 제시합니다. 성인이 다스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예요. 대동사회 실현하기 위해서는 덕치가 필요하다, 정명이 필요하다,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자여론 경우에는 소국 가민 사회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막 부국광병에 막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백성들, 작은 나라 이렇게 소박한 사회를 이루는 걸 노자는 추구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노자의 경우에는 무위지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스림 없는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노자의 경우에도 이 무위자연의 덕을 지닌 그런 경지를 지닌 이런 성인이 소국 가민 사회를 무위지치로 다스린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지무역 소박한 사회라는 거 체크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때 말하는 네, 이 무지의 지라는 것은 이 유교에서 말하는 분멸하는 지식을 노자에서는 거부한다, 싫어한다, 무지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서양입니다.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 얘기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 세계층이 덕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 다해서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식은 제가 앞서 기출과 연결지어서 개인의 영혼 부분과 국가의 계층 부분 연결되어 볼수 있다고 얘기했죠. 정의론 여러분 국가 포인트 3개 잡으셔야 됩니다. 철인 정치 그리고 수호자 계층의 재산 공유 혹은 사유 재산 소유 금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에 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풀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모호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생산과 소유의 평등을 실현했습니다.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살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되고요. 이 소유라는 걸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 거라는 게 없다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유토피아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이고요. 생산적 노동과 여가 생활이 있는 사회입니다. 계급 신분이 없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마르크스 공산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게 사라지고 계급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유재산은 이후에 수능 완성 문제에도 언급돼 있지만 이 부르주아들의 여러분들 네,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사유재산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이 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공산사회의 능력에 따라 생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자발적 노동으로 개인의 자아가 실현된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들 공정으로 해서 정의 포인트 나오게 되고요.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활과 윤리 강의, 또 윤사 기본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자주 나오는 공자, 노자, 플라톤, 뭐, 마르크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특히나 공자와 노자가 이 이상적인 사회 모습과 이루는 방법에서 비교된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플라톤, 뭐, 마르크스 이런 경우에는 이 계층이 있다라고 봤던 플라톤과 계급이 없다라고 보는 마르크스 모어의 관점이 비교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여러분 경우에는 1인 1업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나아가서 생산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어랑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사회 재산을 갖지 못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과 또 비교되어 출제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네, 공자, 노자, 모어, 마르크스, 플라톤의 비교 포인트들 제가 싹다 정리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어 이상 국가에서 소유와 재산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거, 사회재산이 없다라는 거 연결하면 되고,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일부 구성원, 바로 생산자 계층이 사회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교 포인트까지 잡고 이제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때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동양 사상가고 사회의 사상 파트니까 우리가 크게 공자랑 노자를 떠오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키워드 나왔습니다. 힌트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소국과민의 사회를 말하고 있죠. 됐죠? 이 뒤에를 쫙 보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고요. 멀리 이사 다니지 않도록 하고요. 배와 수레와 같은 여러분들, 이런 도구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탈 일이 없어야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갑옷과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쓸 곳이 없어야 됩니다. 갑옷과 무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대비하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 거야. 근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소박한 사회로 살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안히 살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풍속을 즐깁니다. 이웃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과 개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 여러분들 무지, 무욕, 소박한 사회예요. 바로 다시 한번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소국과민 사회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노자다. 네, 노자다.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노자다. 그럼 이제 노자의 관점에서 학생의 물음에 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추구하는 이상사회 특징은 무엇인가요? 노자가 얘기했던 소국과민 사회, 이런 특징들 나오지 않을까? 바로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시비의 명확한 분별에 따라 모든 질서가 세워진다. 고가 여러분들 경우에는 또 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이 분별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죠, 그렇죠? 유교의 경우에는 이 시비선악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고 중시하지만 도가의 경우에 특히 여러분 노자의 경우에는 막 옳고 그름, 아름다움, 못생김, 길고 짧음에 대한 이런 분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지가 분별적 지식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1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지워주길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백성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지금 노자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 포인트예요. 백성이 순박한 본성에 따라서, 소박한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바탕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다. B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배와 수레가 있지만 쓸 일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다라고 보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직분에 따른 예법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도가 여러분들 노자의 경우에는 예법과 같은 것들을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보면서 싫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타고난 본성을 왜 극복하지? 인의를 실현한 사람이 통치한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네. 도가의 경우에는 무위자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 그쵸? 아니면 나아가서 상선약수를 떠올리면서 겸허의 덕, 부쟁의 덕, 이만물의 덕을 지닌 그런 성인이 통치하는 무위지치로 다스리는 그런 사회를 얘기했다라는 걸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죠. 네, 정답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동양 사상가에서 공자, 노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걸잘 파악하면서 거기서 노자를 추려냈다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를 가게 되면 평아파트에 묵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묵자를 배울 때 따로 설명 더 드릴 테니까 지금은 공자랑 노자만 딱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을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억지스러운 인위적인 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식과 기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악한 물건이 많아지고요. 법령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도둑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포인트, 성인은 이때 그럼 성인, 아까 얘기했었던 노자의 성인을 떠올리면 돼. 내가 무의를 행하면 백성들은 순화되고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의로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소박해져. 무의로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지무욕해지는 거예요. 노자가 얘기했었던 소극가민 사회가 떠올라야 되겠죠. 바로 갑은 여러분들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자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 다스림 없는 다스림을 통해서 소극가민 사회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소극가민 사회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으로 정치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유교에서 공자가 제시하는 왕이 해야 되는 통치 방법이에요. 네, 이 덕치를 통해 다스려야지 법령과 형벌만 사람들한테 막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여러분 경우에는 덕치를 제시하면서 군주가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교화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덕치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아가서 이 덕으로 이끌어주게 되면 예로 다스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런 포인트 덕치를 통해서 공자가 추구했었던 대동사회 실현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볼 수 있겠죠. 바로 을은 누구? 공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을 조금 밑으로 이렇게 뺄게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라의 규모는 크고 백성의 수는 많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틀렸죠. 나라의 규모는 작고 백성의 수도 적어야 되죠. 소국가민 사회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크고 백성의 수가 많게 되면 이들을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규범들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경우에는 이 소박한 사회, 무지무욕한 사회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어야 된다라는 소극가민 사회를 제시합니다. 다음 여러분 내려가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연적 본성을 바탕으로 예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연적인 본성 바탕 좋아요. 근데 예법을 실천하는 건 여러분 아니죠. 예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위적인 규범이에요. 네.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덕에 의한 교화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추구해야 된다. 삐! 아니야. 덕에 의한 교화를 더 강조했다고요. 공자가 법령과 형벌을 부정한 건 아니야. 그런데 공자 여러분 경우에는 이 덕에 의한 통치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4번입니다. 통치자는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우리가 배웠었던 인을 실현하기 위한 네 글자. 공자 강조했었던 극, 기, 복, 레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 정답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통치자는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요. 극기복례를 통해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덕치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자라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사랑한 인이라는 거에 대해 제시할 때 십이선악을 분별하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따라서 공자 입장에서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확실히 5번에서 을이 틀렸기 때문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노자랑 공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노자의 지문의 경우에는 중간에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사악한 물건들이 많아진다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분별적인 지식이겠구나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비교해서 잡으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네, 누굴까?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출 지문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추가가 돼서 유토피아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오는 기출들을 확인해 보고, 아, 유토피아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를 계속 하나하나씩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큰 특징들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잡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볼게. 초승달 모양의 유토피아 섬에서 각 도시는 4개의 비슷한 구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여긴 여러분들 물품이 풍부하게 갖춰진 시장이 있고요. 자기 집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서 가져갑니다. 모두가 다그 모두의 소유인 거 여러분들. 재산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사유 재산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와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 여가 시간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나태하게 보내진 않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치 허영이 없으며 사람들은 덕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라는 걸 연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위에 나오는 포인트를 통해서 여가 시간 즐긴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사상가는 바로 토마스 모어가 되겠습니다. 유토피아. 이제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회의 구성원들은 노동한 만큼 재화를 분배받는다. B 틀렸습니다. 네. 그냥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네. 공동소유라는 걸 기억하면 돼. 노동한 만큼 재화를 나눠 갖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2번 여러분들, 이상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B 틀렸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지만 풍족합니다. 풍요를 이루고 있는 사회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3번, 이상사회에서는 정신적 가치가 아닌 B 여러분들, 정신적 가치를 지금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3번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이상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남는 시간,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의미 있는 시간들, 자기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정답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다들 공부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여가 시간을 갖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 가고 원하는 학과 꼭 가서 그때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연습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서 여러 가지 막 동아리라던가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막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언젠가 좀 여유롭게 여가 시간을 즐기길 바라면서 정답 4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이상사회의 구성원들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행복을 영위한다, 누린다. B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상사회 사람들은 여러분들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유재산을 갖지 않습니다. 내거니 거라는 걸 갖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걸이 창고에서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바로 4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네, 공산주의를 특징 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시민적 소유의 폐지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공산주의라는 포인트가 나왔어. 마르크스라는 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특징 짓는 건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산사회가 여러분 도래되었을 때, 만약에 제가, 그쵸?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 종일 막할 것들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낚시를 하러 가서 낚시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잡고 내가, 물고기를 구하게 됐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야, 김상건 이거 네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산사회에서 특징 짓는 것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폐지하려는 건 뭐냐? 시민적 소유의 폐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쵸?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여러분들 소유를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공산사의 포인트예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여러분 속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거, 특히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산수단을 사유하게 되면서 이 자본가 계급이
공장과 토지를 소유하고 그로부터 이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이제 운영이 되었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비판하면서 야, 내가 폐지하려고 말하는 거는 시민적 소유의 폐지라고

체크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시민의 사적 자유는 계급 대립, 다른 계급들에 의한 한 계급의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품의 제조와 획득의 최종적인 완성된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상가 여러분들, 마르크스라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처럼 얘기했던 공산사회 모습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공산사회가 실현되는 과정에 노동자 계급이 독재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 마르크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역사발전 5단계에 따라서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그 과도기로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독재하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포인트가 지금 니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면 공지사항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수강 후기 남겨주면 제가 바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이 포인트 잡으시면 돼.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바꿔드리면 그에 따르면 공산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단계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으로 얻은 모든 생산물의 소유를 보장받는다. 안타깝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본가들에게 고용이 되어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만든 물건이 내게 아닙니다. 나의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되고요. 멀어지고요. 내가 만든 물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노동의 소외라는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마르크스는 디귿을 틀렸다고 할 거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역사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진하여 사유재산제를 철폐한다. B 틀렸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했었던 포인트처럼 이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우리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과 독재를 거쳐서 공산사회가 실현된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기억과 니은의 몇 번? 1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의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계속 이 정도 지문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롤스에 대해서는 사실 생활관리 위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만 윤리와 사상에서도 이 정도 가볍게 개념은 잡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볼게요. 정의의 두 원칙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고요. 의무와 관련의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요. 사회경제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포인트를 기억하면 되고요. 정의의 원칙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롤스였습니다. 롤스. 여기다 적을게요. 롤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서도 사회적인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여러분 지문과 크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공산주의는 다만 취득을 통해서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는 거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이런 사유재산 소유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바로 마르크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한번 여러분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서 여기에다가는 갑, 여기에다가는 을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제가 늘 푸는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A에 들어갈 질문은 갑에게 yes, 을에게 no. B에 들어갈 질문은 갑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C에 들어갈 질문은 을에게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기억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되는가? B 틀렸습니다. 롤스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롤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네, 더 부가해서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는 여러분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끼리 부딪힐 때는 때로는 자유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룰스에게 니은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란 답이 나올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스에게 괜히 막 자유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 제한 가능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소외가 발생하는가? 이 마르크스가 여러분 지금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매뉴팩처적 분업으로 인해서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의 소외가 생긴다. 인간의 소외가 생긴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을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공산사회에서는 국가의 주도로 계급이 철폐되고 평등이 실현되는가? 공산사회 하게 되면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생산수단 공유. 그쵸? 이 부르주아들이 누렸던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의 사유재산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부르주아를 여러분 도와서 이 노동자들을 괴롭혔었던 국가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가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게 되면 국가의 주도로란 말이 틀렸다고 지워지게 되죠. 마르크스처럼 얘기했던 공산사회는 국가가 사라진다는 거, 소멸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네, 니은과 디귿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바로 3번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만 딱 가볍게 공부하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후에 윤리와 사상을 몇 회독을 다 돌리고도 조금 아쉽다, 더 배우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놨던 드라이브를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롤스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들 편하게 남기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입니다. 내려갈게요.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에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언가 과학적이란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하면 함으로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고요.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과학에 대한 힘을 통해서 인간의 편리를 더 증대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딱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학술원에서는 여러분들 자연의 비밀을 밝히며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연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얘기했었던 뉴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베이컨 여러분 경우에는 이 과학을 막 발전을 시켜서 과학으로 인간의 편리를 증대하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다음 이제 1 보겠습니다. 유토피아 나와 있습니다. 뭐가 연결돼야 되겠죠? 사람들이 자기 직종에서 일하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깁니다. 열심히 일하고 네, 즐겁게 여가도 즐깁니다. 이러한 관행이 있어 삶에 유익한 물건들이 풍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룬 사회입니다. 네. 이상사회이고 풍요로운 사회야. 어려운 사회가 아니야. 네. 또한 모든 물건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얘기했었던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다.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지경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바로 네, 무어다라고 잡으시면 되죠. 네, 무어. 됐죠? 베이컨과 무어 확인했습니다. 바로 기억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사용해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포인트와 연결이 바로 가능하죠. 기억 니은은 동그라미. 다음 이제 모어에 대한 여러분 설명입니다. 구성원들 누구도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필요한 노동,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리을 여러분들, 구성원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지문과 연결해서 사치 부리지 않는다. 연결 가능하겠죠. 다음 이제 미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구성원들의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상사회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지금 위에 여러분 언급했던 모어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제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모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을에게 깔끔하게

이성, 기계, 욕구. 국가의 세 부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제할 일을 다하고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1인 1업의 원리를 떠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방위자가 통치하겠다고 통치자에게 간섭하거나 생산자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방위자 역할에 막 껴들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파탄에, 파멸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플라톤 잡으시면 돼요. 이들 계층이 각각의 계층에 적합한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수행해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수행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래야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 사람 누구? 바로 플라톤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들 내려가서 첫 번째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의 경우에는 자질을 타고남으로 후천적 교육이 필요 없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네. 분명히 플라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는 계층에서 각자의 덕을 발휘하고 조화 이루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타고난 성향을 지녔다고 해서 여러분들 곧바로 그 계층에 적합하게 되는 건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생산자 계층, 방위자 계층, 그리고 통치자 계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 계층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데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입장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오히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 틀렸습니다. 첫 번째가 틀렸다는 말은 첫 번째 V 체크한 친구들은 다 아웃이에요. 따라서 아웃되는 친구들 갑과 네, 정 지우겠습니다. 현재까지 을과 병과 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볼게요. 네, 참고로 얘들아 이제 이거는 팁인데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팁이에요. 시간 많은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을과 병과 무가 남았는데 셋다 지금 이미 체크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두 번째를 굳이 판단해야 될까? 네,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답 해설할 때는 보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너무나 없으면 이때 여러분 경우에는 다 있네 체크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을과 병과 무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보고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보고 간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째를 볼게요. 이상 사회 구성원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B 틀렸습니다. 네,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교육 훈련 받으면서 각계각층의 계층에서 각자의 덕을 발휘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입장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으니까 여러분들 체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답 나왔네요. 바로 을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확 구분이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네, 이런 스킬들이 있지만 해설이니까 정직하게 두 번째랑 네 번째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절제와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의 덕도 지녀야 된다. 별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약간 이게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이들, 생산자 계층의 아이들이 여러분들 먼저 나오게 됩니다. 생산자 계층의 아이들은 절제의 덕을 지녀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훈련을 여러분 받으면서 두 번째 단계, 이제 방위자 계층의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위자 계층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의 덕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남아있는 계층의 친구들이 바로 통치자 계층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 플러스 이 지혜라는 덕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러분들 포인트 별표 치면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경우에는 절제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의 덕을 갖춘 존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맞으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됐었겠죠.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각 계층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서 조화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죠.
따라서 네 번째 여러분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0: 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정답 바로 다 해당하는 건 을이다.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문제풀이 스킬도 이렇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여러분 스킬은 우리가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시간도 여유도 있고 한데 쓰게 되면 문제 푸는 버릇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버릇 말고 여러분들 습관이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체크하고 이제 2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사회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네 글자 한번 얘기해볼까? 철인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도 또는 지배자로 불리는 이들이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리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려면 이처럼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들 선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철인 정치랑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플라톤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넘어가서 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노동을 합니다. 누구? 바로 유토피아 사람들. 일하고 잠자는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은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나태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네. 이 유토피아라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몰두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며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6시간 정도의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는 나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모어의 유토피아와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가안에서 비교되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한번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여러분들, 정의로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덕이 있다.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공통으로 지니는 덕, 두 글자 절제가 있죠, 그렇죠? 절제의 덕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절제의 덕 여러분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더 나은 부분이 보다 못한 부분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운영하는 걸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다 못한 부분이 보다 나은 부분의 말을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이 통치자들, 철학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잘 이끌어 가야 되고, 방위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열심히 국가의 생산직을 담당하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여러분 전체가 이 절제와도 연결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의로운 국가의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절제의 덕을 지녀야 돼.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생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왕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데아를 창조한다. 실제로 윤리 교과에서 윤리와 사상만이 아니라 이 생활과 윤리까지로 포함해서 자주 오답으로 만드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라톤을 공부했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정의로운 국가 나왔어. 통치자 나왔어. 지혜 나왔어. 그치? 통치자의 경우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좋아. 그리고, 선의 이데아 나왔어. 오케이, 여러분들. 니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져야 돼.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면 점점 더 말을 잘 구분해야 돼. 분명히 플라톤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통치자들의 경우에는 선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데아 세계에 있는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국가를 잘 운영해야 돼. 근데 그 선의 이데아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이 선의 이데아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의 이데아를 여러분 인식하기 위해 이성을 통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야.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성을 발휘해서 이데아 세계에 있는 조음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야. 조음의 이데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음의 이데아, 여러분들, 이데아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여러분들 지워주면 되고요. 플라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호로록 이러면 넘어가서 오답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니은 틀렸다고 지워줄게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회의 구성원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치 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회 모습을 갖고 있다. 따라서 네, 디귿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기억과 디귿 나왔습니다.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이상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한다. 플라톤에 여러분들 틀렸기 때문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X 표시하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필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통치자, 방위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계층이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계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호자 계층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호자 계층. 플라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통치자와 방위자를 비롯한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사유자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영혼 속에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것들을 탐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산자들이라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네, 확인하면서 네, 바로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관련 원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자들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제할 줄 아는 용감한 전사들에게 필요한 정도만큼의 생활 필수품을 시민들로부터 보수로 지급받되 연간 소유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여야 된다. 사적인 여행도 할 수 없고 애인에게 선물도 줄 수 없으며 대중들이 지니는 금과 은, 부채나 화폐를 소유하거나 혹은 취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여러분 얘기했었던 네,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네, 사유재산 지니면 안 된다는 포인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에 몇 번? 네, 1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은 기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보면서 후기에 달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인구 파트예요. 얘들아, 인구 파트 정도 딱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의 한국지리가 끝나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지 않나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아니 뭐 여러분들 개념 따로 뭐 배울 때라든지 인구가 등장을 하면은 아 거의 막바지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최근에 이 인구 파트가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옛날에는 뭔가 좀 기후 파트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기후 파트는 오히려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인문지리가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인구 파트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파트가 여러분들 좀 어렵다면은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 파트

는요 인구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2차, 3차 산업의 그런 비중이라든지 그런 특징이라든지 뭐 도시의 특징, 촌락의 특징 이런 것도 비교해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 인구 파트를 오롯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인구 파트가 쉽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문제 풀때 틀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파트에서 자꾸 문제를 틀려요 라고 한다면요. 앞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좀잘 정립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구 파트에서 또좀 핵심적인 내용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요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바로 남초 여초죠. 그러니까 남초 여초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보통 어떻게 많이 물어봐. 물어볼 때 성비를 많이 물어보죠. 남초는요, 성비가 어떻게 돼요? 성비가 100 이상이야. 그치? 여초는요, 100 이하야. 아, 무조건 100 이하가 여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걸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 100을 넘어가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 근데 100을 넘더라도 100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 막105막 이렇게 돼버리느냐? 약간 그런 것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잘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초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남자들이 좀잘 일하는 곳 뭐예요? 제조업. 중화공업도시, 그러니까 제조업이 좀 발달한 도시 같은 경우는요, 남초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말고 중화공업도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죠.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1차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조선이라든지, 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화공업도시 하면은 남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군사분계선 지역도 있어요. 군사분계선도요, 청년들이 많이 군대를 가잖아.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좀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남초 현상을 띱니다. 또 그런 의문이 들어. 갑자기 또 개념 정리가 안된 사람들은, 아니, 근데 군사분계선 생각해보니까 또 촌락 아닌가? 근데 촌락인데 왜 대체 군사분계선은 남초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촌락 자체가 인구가 좀 적잖아요. 군사 분계선 인근 부분이 다 촌락인 건 맞는데, 촌락이 대부분인 건 맞는데요. 촌락 지역이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만 인구가, 청장년층이 군대에 조금은 많이 들어가도 어떻게 돼? 인구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청비의 좀 변화가, 변동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군사 분계선하고 중화 공업도시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군사 분계선 같은 경우는 이 인구 구조의 차이가 있지. 인구 구조.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인구 구조하고 성비가 같이 나올 때 무조건 뭐부터 보라고 하냐면은 인구 구조가 일단 우선이에요. 무조건 먼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저는 특히 노년층부터 보거든요. 노년층의 비중이 좀 높아? 아, 여기 촌락이야. 노년층의 좀 비중이 적네? 여기는 좀 도시적이야. 일단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군사 분계선 인근 부분은 촌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청장년층도 어느 정도 좀 많지만 노년층이 특히 많아. 중화 공업도시는 반면에 뭐예요? 청장년층 비중이 좀 압도적이죠. 그런 둘의 차이점은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상 봤을 때. 노년층이 좀 많고 청장년층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런 차이,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또 여초 지역 하면 대도시. 대도시가 왜 여초 지역이에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대도시는 보통 몇차 산업? 뭐를 제외하고? 울산을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3차 산업이야. 대도시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특히 특별시, 광역시, 울산 빼면은 서비스업이 압도적이에요, 서비스업이. 그치? 그래서 서비스업 때문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좀, 누가 많이 일을 하죠? 여자가 많이 일을 하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대도시 많은 거고요. 또 관광도시도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대도시와 관광도시의 서비스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의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도 있지만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도 좀 많이 차지하는 데 반해서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서비스업 중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둘다 서비스업인데 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치? 관광도시. 대표적으로 강원이

라든지 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제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은요, 여초 상대적으로 꼭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지역 절대적으로 지역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여초인 경향을 띨수 있다. 그러니까 성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촌락도 있죠. 전통적인 촌락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남초보다는 좀 여초의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보다는 보통 할머니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니 촌락이 꼭 농촌만 있는 건 아니야. 또 산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촌 같은 경우는요. 또 남초가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면 어촌에서 일하는 어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중이 높잖아. 그치. 또뭐 강원도의 이런 산지 지역 같은 경우도 남초가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촌락은 무조건 여초다. 그러니까 이런 거좀 위험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뭐부터 찾으라고 항상? 무조건 인구 구조부터 보라고. 인구 구조가 나와주면. 인구 구조를 통해서 먼저 촌락을 걸러내는 게 일단 최우선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촌락은 항상 등장을 했어, 얘들아. 항상 등장을 해서 한 번도 등장을 안한 적이 없어. 항상 도시 촌락. 도시 두 개, 촌락 두개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촌락 하나, 도시 세개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촌락은 항상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촌락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남초, 여초, 이 성비를 따지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무조건 첫 번째 애들아 나왔을 때, 알겠지? 두 번째가 성비예요. 성비 보고 무조건 달려가지 말라고. 알겠죠? 뭐 읽어보면 됩니다. 밑에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위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자료 분석 1번입니다. 인구 지표의 지리적 분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 봤을 때 무조건 다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비는요,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100을 초과하면은 성비가 높다. 남성이 더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00 미만이다 이러면은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을 살펴봤어요. 얘들아,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 지역이지. 대부분 다 남초현상을 띠어요. 남초현상을 띠지. 성비가 높죠, 상대적으로. 왜? 촌락적인 성향인데, 그래도 청년층이 좀 대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인구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버려요.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노년층 비중은 또 높아. 촌락이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인구 구조부터 보라는 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거제, 화성, 당진, 평택, 광양, 중화공업도시는요, 어때요? 또 성비가 높은 지역이지. 그래서 중화공업도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외에도 일단은 뭐 거제 어딨어? 여기 거제 있고요. 그치? 화성 어딨어? 여기 화성 있죠. 화평화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어. 화평화. 색깔 안 보이니까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그쵸? 화평화라든지. 그치. 거제라든지, 그쵸? 또, 평택, 아까 했고, 당진이라든지, 서산, 당진, 이쪽 라인도, 그쵸? 다 중화공업도시잖아요. 그치. 또,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뭐 이런 지역도 있고요. 그치. 대체적으로 좀 성비가 높은 경향성을 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여기 또 있죠? 뭐, 구미 지역 같은 경우도. 그치. 대체적으로 좀 남초현상을 띈다. 성비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항상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봤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영암도 마찬가지고. 그쵸? 중화공업도시. 네. 중화학이 발달했다고 무조건 또 남초냐.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충청도 라인이죠. 충북, 충남, 이 수도권하고 붙은 라인들 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잖아요. 음성, 진천 이런 것도요. 혁신 도시이면서. 그런 것도 추가로 좀 알아가면 좋겠죠. 청주도 마찬가지고. 네. 자, 뭐, 요 정도 좀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치? 자, 뭐, 나머지도 읽어보면 또 성비는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 봐봐. 강원도 지역 봐봐. 100 미만이어야 될것 같은데 다100 이상이잖아. 그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 그냥 태백산맥하고 항상 소백산맥을 그으면은 여기가 대표적인 촌락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성비가 낮을 순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보진 말라고 했어, 제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중위 연령인데요. 역시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중위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촌락의 전통적인 태백산맥, 소백산맥 라인은 다 높아. 중위 연령이 대부분 다 높은 것을 볼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촌락 지역들이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뭐 대구에서 서쪽 지역들, 아, 다 높은 것을 볼수 있잖아. 근데 또 반대로 중위 연령이 낮은 곳 봐봐라, 얘들아. 다 일자리가 많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일단 수도권 일자리 많죠. 그쵸? 또 세종, 대전, 뭐 대구, 부산은 좀 예외로 할까? 좀 부산 나중에 알아보긴 하겠지만요. 뭐 광주라든지 아니면 구미라든지 아니면 뭐 김해, 양산이라든지 이런 뭐 교외 지역들. 그러니까 뭐 청장년층이 좀 대거 유입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중위 연령이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포항, 뭐 울산, 거제 뭐 이런 지역들. 근데 이것도 볼때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더라. 상대적으로. 알겠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내용 그대로 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까 말했지만 중위 연령은 낮아지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같이 모두 따라와. 애들 아이는 누가 나아? 노년층이나 청장년층이 나아? 청장년층이 낫잖아. 그럼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청장년층이 비중이 좀 많고 청장년층 비중이 많을수록 유소년층 비중도 따라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인구 구조부터 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인구 구조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요, 서울을 비롯해서 제조업이 발달한 수도권 지역 및 천안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또 촌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왜 촌락에는 옛날부터 이촌양도로 인해 가지고 청장년층이 많이 떠났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요, 총 부양비와 반비례 관계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총 부양비가 낮다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것도 얘들아 항상 나는 좀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 총 부양비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계산할 때. 청장년층이 부양하니까 청장년층이 밑에 있고, 아이고, 자, 뒤로 갈게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지? 청장년층 분에 유소년 더하기 노년층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항상 얘들아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서 문제 풀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 단한 번도. 최근 들어서는요. 옛날에는 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됐어. 진짜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전체가 어쨌든 100으로 봤을 때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모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분자는 자연스럽게 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전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총 부양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반대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적다라는 거니까 총 부양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분자가 높아지니까. 그치? 위에가 높냐? 아래가 높냐? 약간 우리가 그것만 좀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총 부양비가 낮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양해야 될 대상이 좀 많아지니까. 그치?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수학은 아니야, 당연히. 그치? 적은 인구로 많은 사람을 부양할 거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은 부양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냥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다 교외 지역. 교회화가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다 이런 지역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보고 그냥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떻게? 촌락,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역은 다 낮아요. 그렇지?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별 인구 구조 특징인데요. 되게 중요한 게다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서 나오죠. 총 부양비는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치?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총 부양비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서울은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이런 지역들은요, 총 부양비가 전국의

평균보다 낮고.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광역시 특별시도 왜 사람들이 몰리겠어? 왜 수도권 경기까지 왜 사람들이 몰리겠어?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거가 되겠죠. 청장년층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머지 도들은 상대적으로 좀 총부양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은요, 전남이 가장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뭐냐면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아요라고 한다면 어디가 가장 높대? 서울.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아요라고 한다면 어디가 높아? 전남. 근데 얘들아, 이거를 막 외울 건 아니야. 자, 이거 보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봐봐, 나눠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는 것 같아? 시 도로 딱 봐도 나누는 것 같죠. 여기를 보면요, 먼저 노년층 인구 비율을 볼게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곳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전북, 전남, 경북.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딱 보자마자 1차 산업 발달한 곳이잖아. 그쵸? 1차 산업이 발달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요, 촌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거고, 촌락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니까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구나. 그 중에서 전남, 경북은 어때요? 이 둘은 농업 종사자 수도 제일 많았던 곳이잖아요. 경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전남이었잖아요. 촌락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촌락도 많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공업, 제조업 같은 게좀 발달을 덜한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부각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특성도 보이겠죠. 그러면서 또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곳 찾으면은 강원. 여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잖아요. 물론 관광지기도 하지만요. 요런 특징이야, 요런 특징. 얘들아, 이거 뭐 외워서 풀 거니? 노년층 비중이 왜 높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 그냥 연계해서 다 기억하면 돼, 얘들아. 자, 반대로 요것도 확실히 좀 기억해야 되는 거.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세종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왜? 세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시도별로 봤을 때 유소년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유소년 부양비도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세종은 문제 출제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묻는 게 뭐예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뭐가 제일 높다? 세종이 가장 높다. 요거는 좀 수능 완성에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요거는 진짜 많이 나왔어, 세종까지는. 근데 서울,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구나. 전남,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구나. 요 정도를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수능 완성에 나왔다는 것은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선지 중에서 하나로 나올 거야. 물론 이걸 암기 안 해도 풀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이 된다면 그래도 요거 그냥 한번 나온 김에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듯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렇게 흐름대로 가면은 생각보다 좀 쉽잖아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알아둬야 될 부분,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볼게, 얘들아. 봤을 때 충남, 충북, 경남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었지. 뭐였어요?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제조업이 최근 많이 발달한 곳이고, 경남도 제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곳이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도 중에서는, 특히 이 전남, 전북, 경북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조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기억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막다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다. 알겠죠? 시도에서, 시에서도요, 뭐 볼만한 게 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지만, 우리가 좀 그거는 생각해야 돼. 대도시 중에서도, 얘들아, 대도시 중에서도, 옛날에 1970년대부터 이촌양도가, 뭐 60년대 후반부터 뭐 이촌양도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그치? 이촌양도가 발생하면서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 특히 서울, 부산, 대구로 많이 떠났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 부산, 대구는요, 유독 좀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요. 특히 그중에서 최근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가 시 중에서는 생각보다 노년층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산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구나. 대체 왜? 일단 오래된 대도시다 보니까 옛날에 이촌향도로 올라갔던 사람들 또 내려왔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되고 최근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졌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 부산이 노년층의 비중이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세종은 유소년층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겠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왜 높겠어? 왜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낮겠어? 세종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잖아요.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촌락이에요, 촌락. 촌락을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인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을 그냥 특별자치시로 만듦으로써 인구가 40만까지 이렇게 딱 뛰어버린 거야. 그럼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년층 비중이 높았을 텐데, 애초에 좀 수가 적다 보니까, 청장년층이 대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장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거와 같이 따라온 게 유소년층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획도시다 보니까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포인트 정도 좀 잡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시도 중에서는 유소년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속합니다. 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청장년층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경기부터 찾기보다는 그냥 좀 특징적인 것부터 더 찾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시도별로 문제가 잘안 나와요. 보통 문제가 나올 때 구체적인 좀 지역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아. 제조업이 발달했어? 그럼 여기 청장년층이 많아. 그렇지? 여기 좀 촌락적인 성향이야? 그럼 노년층 비중이 좀 높아. 그치? 그 정도. 파악을 하면은, 아니, 웬만하면 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기억하는 거랑 똑같죠. 그치? 자, 그거와 더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성비가 나오면은 100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C부터 살펴봤을 때요. 성비가 100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게 있어요. 제조업 그 자체. 울산입니다, 울산. 나머지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같은 경우는요, 약 100이거나 100 미만이죠. 왜?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약간 요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막 100을 기준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세종 봐봐. 대전 봐봐요. 아니, 대전도 완전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남자가 더 많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항상 한국 지리는 상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보다는 대전이 상대적으로 성비가 낮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광역시들, 특별시들은 성비가 굉장히 낮은 것들을 볼수 있어요. 특히 서울. 서비스업 그 자체.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다 많아. 네? 성비가 제일 압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노령화 지수를 한번 100단위로 쪼개볼게.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세종이에요. 왜? 노령화 지수가 뭔데?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잖아요. 세종은 100 미만이라는 거는 노년층 비율보다도 유소년층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미 노년층 비율이 유소년층 비율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 그런데 세종만 유일하게 시도 중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더 높잖아. 그치? 계획도시적인 특성이죠. 2012년에 출범했어요, 얘들아. 10년 갓 넘었어요. 10년 갓 넘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층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 청장년층이 대거 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굉장히 좀 노령화 지수가 낮은 축에 속하고요. 반면에 노령화 지수가 높은 쪽 살펴본다면은 얘들아 또 나왔다. 어떤 친구들? 경북, 전남, 전북 친구, 요거 다 아까도 봤지만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좀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촌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뭐 강원도 마찬가지죠.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지지만 강원하고 또 제주의 차이점이기도 하거든요. 제주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야. 10년 전에 이제 제주 붐이 불었을 때 청장년층이 이렇게 대거 떠난 적이 있어요. 대거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바람이 불었나 몰라요. 뭐 그때 뭐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렇게 막 가수.

옛날에 막 그런 분들이 막 홍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제주에 이렇게 막 꿈을 펼치면서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좀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청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강원에 비해서 같은 관광지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조금 더 뭐랄까 좀 젊은 느낌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가? 그쵸? 좀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기 충남, 충북, 경남 묶어서 딱 모여 있잖아. 성비가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광역시에 비해서 높은 것을 볼수 있죠. 왜요? 제조업이 발달했잖아. 인구는 적은데 제조업이 발달했잖아. 뭐 경남은 인구가 좀 많기도 하지만, 그치? 충북, 충남은 좀 인구가 적은데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비가 더 이렇게 뻥튀기 된 경향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들을 아,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앞에서 배웠던 거 1차, 2차, 3차 산업 발달한 지역 왜 발달했지 하면서 기억하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부산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노년층 비율이 높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도 높아요. 노년층 비중이 높으면 노령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구 단원의 형성 평가지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뭐 이런 문제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개념 한번 확인해 봤다 하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죠. 보통 2학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좀잘 나오진 않죠.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일정 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 그치. 인구가 있는데 면적으로 인구를 나눴어요. 인구 밀도가 되겠죠. 인구 밀도. 인구 밀도.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에 평생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에 평균 몇명 정도 아이를 낳느냐? 합계 출산율이었죠. 합계 출산율. 출산율. 그쵸? 자, 다음.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출산 붐. 베이비 붐인 것 같아요. 베이비 붐. 사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면서 좀 밑에 보면서 좀 유추하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베이비 붐.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위에 보다가 생각 안 나면 밑에 것부터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 지우면은, 자, 일단은 밀도 인구 지우고 합계 출산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산 어딨니? 여기 있다. 베이비 붐 지어볼게요. 베이비 붐 찾았습니다. 딱 보자마자 노령화 지수 같은 딱 느낌이 딱 들죠. 살펴보면은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이거 성비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비가 높냐, 낮냐,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적용했을 때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 이거는 노령화 지수가 되겠죠. 정답은 A 안 쓸래. 2번이 정답이죠. 네, 정답 2번. 3번,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거는 인구 피라미드 모형이 되겠죠. 인구 피라미드 모형. 피라미드까지만 쓸게요. 총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 제 요거는 인구에서는 평균 수명보다도 중위 연령. 그치?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연적 증감. 그렇죠? 그래서 초기 확장, 후기 확장 기억하니? 인구 변천 모형이 되겠죠. 인구 변천 모형. 뭐, 요 정도. 그냥 개념 한번 파악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시기별 인구 순 이동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순 이동이라고 한다면요, 얘들아. 이제는 뭐 요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순 이동이라고 한다면은 플러스다? 뭐예요? 들어왔다.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게더 많다.
마이너스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구 순이동이에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서울, 충남, 경북, 제주. 이거 쓰는 것도 좀 민망하잖아. 그치? 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위치한 그래프다 하면은 플러스, 아래쪽으로 위치한 그래프다 하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봤을 때 얘들아, 이가 같은 경우는 1975년에 순이동이 한 45만 명 된다라는 거고, 그치? 그리고 1975년에 나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가 한 8만 명 정도 되겠죠. 순유출이 8만 명 정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만 명이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비슷하죠. 다 같은 경우도 한 8만 명 정도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라 같은 경우는 한만명 정도 좀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프야, 얘들아. 근데, 그래도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좀 익숙해 한번 지자고요. 익숙해지면 좋잖아. 여기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좀 초점을 두냐면은, 90년대를 좀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90년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90년대 이전과 90년대 이후를 좀 중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90년대 이전에는 이촌양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대도시 인구가 집중했잖아. 그치? 여기서 보면은 인구가 가 같은 경우는 일단 45만 명이 1975년, 1980년에는 거의 한 15만 명, 16만 명 이렇게 순 유입이 됐다라는 건데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촌양도에 의한 서울밖에 될 수가 없죠. 대도시니까. 그래서 가가 서울입니다. 라는 거는 그래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0년대부터 보세요. 90년대부터 교회화가 나타나고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교회화로 이제는 90년대부터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순유입이 마이너스라는 건 순유출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좀 찾기 쉬웠던 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경북, 충남, 제주 중에서는 뭐가 인구가 가장 적어요? 제주가 인구가 가장 적잖아. 지금 현재 한 70만밖에 안 돼요. 경북은 얼마? 한 300만. 충남은 얼마? 한 200만. 제가 시도 정도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 그치? 300만이 아니라 250만. 그러니까 경남이 한 350만 정도 되고, 300만 초반이라고 할까요? 경북이 한 250만 정도 되고, 그치? 충남 뭐한 200만 되고, 나머지는 한 170에서 150 사이야. 특히 강원이 그 중에서 제일 적었어. 150만이고. 그치? 그리고 제주도가 한70 정도.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유리합니다. 인구가 적다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절대적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돼? 다 적잖아. 적잖아. 적잖아. 적잖아. 적잖아. 제주 붐. 제주 붐. 제주 붐이 일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유입되었을 때죠. 그게 바로 제주도인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 라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2대2로 나누고 생각하거나 1대2대1로 나누고 생각하라. 지금 제가 어떻게 나눴어? 1대2개 냅두고 1 이렇게 나눴잖아요. 양쪽 극단적인 거 찾고 나머지 2개는 세부적으로 분리하면 되잖아요, 얘들아. 그럼 경북과 충남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인구 순 이동 변화에서의 차이점. 충남, 충북 같은 그런 충청권은 수도권의 영향력으로 제조업이 많이 들어서면서 최근에 2000년대 넘어서 인구가 순유입이 많이 됐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때? 여기 보면은 둘다 이촌양도에 인해 가지고 도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거 맞아. 근데 2000년대부터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잘 보이지 않을까? 지워볼게요. 한번 이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뭐가 그래도 늘어났어? 라고 한다면은 비끊친 게 그래도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충남이 되는 거지. 좀 찾기 어려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가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다가 경북이 되겠죠.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는 영남권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는 다보다 서울은요, 경북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1차 산업 취업자 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경북이 높아요. 경북은 이제 농업 종사자 수가 이제 되게 제일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되는 거죠. 1차 취업자 수 비율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전국에서 시도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었어요, 얘들아. 서울이었어요. 아니, 땅덩어리도 좁아, 여기는. 그치? 사람 많이 몰려있고. 아니죠. 자, 나는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되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해보면은, 어디 가도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나. 뭐, 이거,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치? 인구 900만이 넘어가는데, 조금해요. 인구 200만 정도인데, 넓어요. 나는 라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라보다 수도권으로부터 유입 인구가 많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A, B 시기의 시도별 인구 순이동. 인구 순이동을 똑같이 물어보네요. 상하위 세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각각의 경기, 서울, 세종,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보이죠?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을 거고, 경기 같은 경우 최근 인구가 늘고 있고, 세종에도 최근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곳이고, 서울은 최근 인구가 빠져나갔고, 옛날에 많이 늘어났고, 약간 이런 게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A시기, B시기가 주어졌는데, 좀 조그맣게 나왔어요. 보통 위에서 설명을 많이 할것 같았는데, 여기 아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A, B시기는 각각 1971년부터 1980년, 2015년부터 2024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요거는 어떤 시기? 이촌양도가 많이 벌어졌던 시기. 그리고 요 시기는요, 뭐 충남이 최근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세종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 그렇죠? 아니면 뭐 교외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렇게 봤을 때 A 시기, B 시기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은, 자, 인구가 순유출이 된 지역, 경남, 전북. 순유입이 된 지역, 부산입니다. 딱 봐도 뭐겠어? 이촌양도라는 딱그 냄새가 나잖아요. A 시기가 바로 뭐가 돼? 1971년부터 1980년이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요, 일단 여기 보자마자, 충남, 딱 뜨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잖아. 충남의 인구가 늘어나? 옛날에 인구가 줄어들었어야 정상인데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수도권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권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잖아요. 최근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015년에서요. 2024년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의 교외화 이후에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 어디겠어? 전체적인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최근에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갔겠죠. 그치?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얘들아, 10년 사이에 이 정도 빠져나가면은 보통 일반적인 시도였으면은 거의 인구 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거야. 근데 워낙에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어디가 돼요? 서울이 되는 거지. 그럼 가는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서울이고요.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서울 일단 썼으니까. 인구 자체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경기. 최근에 서울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쵸? 경기. 그럼 세종하고 전남 중에서 최근에 인구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요. 라가 바로 뭐가 돼요? 세종.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도 주요 포인트 좀 많이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촌양도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 그게 전남. 뭐, 요 정도로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다는 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다는 도저 아닙니다. 라는 다보다 2024년 총인구가 많다. 세종이고요. 다 전남입니다. 세종 인구 몇만? 이거 기억을 해야지. 충청권 인구 4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5위까지 기억해도 좋고. 5위가 아산이었잖아.

그치. 세종 한 40만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40만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총인구가 많은 곳은 그래도 전남이 더 많아. 전남 한 170만 정도 됐었잖아요. 그치. 비시기에 가에서 나로의 인구 이동은요. 비시기라고 한다면 최근에 가에서 서울에서 나로의 이동은 나에서 가로 인구 이동보다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여기 그래프상으로도 나와 있고. A시기는 B시기보다 우리나라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 최근일수록 더 높겠죠. B시기가 더 높습니다. 아니고요. 최근은요. 과거보다 서울의 인구 증가가 많다. 과거가 더 많겠죠. 이촌 양도가 벌어졌으니까 정답 3번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쪽에 양산이죠. 양산. 양쪽에 산이 있어요. 울산, 부산, 양산이죠. 자, 여기는 춘향제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죠. 바로 남원이 되겠습니다. 남원. 저, 촌락이죠. 자, 여기는 광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얘들아, 2000년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000년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한다면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단은, 인구 감소가 지금까지도 일어났고, 과거에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촌락이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90년대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교외 지역, 부산의 교외화, 가가 됩니다. 90년대까지는 인구가 급증하다가 90년대부터는 좀 주춤해요. 바로 대도시인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90년대가 좀 기준이 되거든요. 9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구가 늘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보통 특별시라든지 광역시가 돼요. 대도시들. 서울, 부산, 대구가 특히 더 이게 또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해요라고 한다면요. 교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일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90년대까지 감소가 됐다면요. 여긴 증가고. 90년대까지 감소가 됐다면요, 이거는요, 촌락이에요. 지금도 감소하고 있어요. 90년대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금까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가 좀 기준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뭐, 2000년대도 있죠. 2000년대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이기 신도시지. 2010년대에 인구가 좀 뚜렷해요라고 한다면은, 혁신도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혁신도시 중에서도, 원래부터 도시였던, 전주라든지 진주, 여기 원래부터 도시였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이 돼도 그렇게 티가 안 나. 근데 인구가 원래부터 없었던 지역들, 뭐 홍선 예산이라든지, 뭐 음성 진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 그런 지역들은요, 혁신도시라서 2010년부터 인구가 좀 급증했겠지, 상대적으로. 그치?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원래부터 도시였던 혁신도시는 인구가 또렷하게 막 증가하고 있진 않아요. 2010년대가 됐다고 해서. 알겠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 이렇게 짚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봤을 때요.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150만. 그쵸? 자, 가는 다보다 중위연령이 낮다. 중위연령이 더 낮은 거 맞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예요? 다가 되는 거고요. 총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예요? 다하고 나중에서 나가 되겠고요. 가에서 낮은 부산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가가 되겠죠. 찾아내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연천, 연천군, 여기 춘천시, 여기는 화성시. 화성시는 인구가 진짜 많죠. 인구 100만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특례시가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인구 비율하고 성비가 나와 있어. 제가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 인구 구조부터 보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뭐부터 본다고 했어요? 노년층부터 본다니까요. 노년층 비중 딱 나눠봐. 여기 보면은 노년층 비중부터 여기 딱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봐. 여기도 딱 나눠봐요. 여기도 딱 나눠봐. 그럼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야. 봤을 때 노년층 비중이 가장 적어요.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가장 많아. 중간이야. 가장 적어. 벌써 답 나왔지. 가가 화성이에요. 근데 둘이 좀 애매해. 그때는 성비를 봐. 여기 보니까 청장년층 중에서 젊은 층, 한 20대에서 갑자기 성비가 뻥튀기.

그랬으니까 성비가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연천은요, 춘천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천은 군이잖아요. 춘천은 그래도 시잖아. 그치? 춘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 원, 충, 강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인구가 그래도 2위야, 2위. 강원도 내에서는요. 그쵸? 춘천은요, 화성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 그래프 보고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 주요 포인트,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구 구조부터 보고 성비 보면 됩니다. 정답 2번. 자, 나머지 6번인데요. 6번 문제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볼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요. 자, 기역을 사례로 노년층 인구 비율은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크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해당된다. 그게 바로 촌락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거고요. 성별 인구 구조, 성비를 파악하는데 연령대별로 다르다. 니은의 사례로 출생시에는 여초현상이, 노년층에는 남초현상이 반대입니다. 태어날 땐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요. 더 오래 못 살아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쵸? 진화한 건가, 그렇게. 그래서 되게 내신적이긴 한데, 그냥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리을은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요,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이 되는 거지. 유소년층 비중이 높은 거지. 가족 계획 정책으로 1960년대에는 산아 제한 정책, 그쵸, 실시되었죠. 세 명만 낳아요, 막 이런 것들. 둘만 낳아요, 둘도 많다. 점점 감염 갈수록 줄어들었었죠. 1990년대는요, 1960년대보다 노령화 지수가 당연히 높아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냥 이번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얘들아.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 이런 거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냥 한번 복습해봤다. 딱 요러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인구 파트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와 성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2차, 3차 산업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앞에 내용을 좀잘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구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3번째 강의고요. 13번째 강의는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이제 건조한 문화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문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완성에서 건조아시아의 전형적인 이제 자연환경의 특징, 물론 이제 건조하겠죠. 네, 대부분 사막이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사막의 형성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연환경 파트하고도 연결해서 건조지형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예, 대부분 건조하니까 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유목, 그래서 만들어지는 뭐 음식 문화, 그리고 가옥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이 뭐 과거에는 뭐 가축 유목하면서 살고 이랬겠지만 사실 이 권역에 어마무시한 화석 에너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자원들, 특히 화석 에너지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산업 구조, 사막화 문제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권역,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여기서 건조아시아는 우리가 몬순아시아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권역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부아프리카인데, 사실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민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유사점이 훨씬 더 긴밀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도 북부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아프리카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 분포도 다르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쪽이 특히나 이 권역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계 민족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슬람교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제 기후로 봤을 때도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조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을 때 건조하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캐펜의 기후 구분에서 연강수량이 500mm가 안될 때도 건조기후의 구분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500mm가 안 되는 권역 중에서 250에서 500 정도의 분포를 보이면 이거는 스텝으로 우리가 구별을 했었고요. 250 이하는 미만은 네. 사막으로 구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지도에 그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 사하라 사막의 분포도 보이죠? 네, 룹 알라리 사막 등의 분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각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게 스텝 기후인데요. 이 스텝 기후가 우리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개념인 사막하의 가장 1순위 위험 지역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1번 문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 텐데,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세 지역이 가나다에 어디에 속하는지, 즉, 지도에 가나다 위치를 연결해 주는 것부터 해야겠죠.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일단 여기 우리 모로코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데 모로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중해 연안에 속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포인트로 네, 종종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네, 찍혀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요거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살짝 내륙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위치인데, 이 카이로는 위치를 찾을 때도 상당히 우리에게 활용점이 많았죠. 일단 카이로의 위도가 북위 30도였고요. 그리고 경도로도 동경 30도였잖아요. 거의 이렇게 30도, 30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로 자주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카이로 생각해 보세요. 네, 카이로, 우리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그 주변에 그 경관, 안 가봐도 경관을 알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쵸? 미디어에서 주변에 뭐죠? 사막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란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란은, 네, 물론 이제 사막도 있지만, 이란은 대부분 스텝이 많이 분포해요. 네, 일단은 뭐 모르더라도, 뭐세개 중에 두 개는 정확히 아니까, 이걸 보면서 또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일단 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1월이나, 7월이나, 강수량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기온을 보지 않아도, 강수를 보면, 우리가 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찾을 때는 여기는 1년 내내 비한 방울 거의 안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게 바로 사막 가 데이터로 갈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 최한화 평균 기온 뭐 이런 거는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최한화 평균 기온으로 온대라고 할지라도 가 데이터는 강수량에서 사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번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최한화 평균 기온 봤을 때는 온대 기후로 시작할 수 있죠. 네. 최한화 평균 기온을 봤을 때는, 아, 너 온대 기후의 1차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일 때 상당히 건조한 게 보입니까? 그쵸. 비한 방울 안 내, 여름에 비한 방울 안 내려요. 그쵸. 이게 바로 뭐다? 온대 기후 중에 썸머 드라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럼 다도 한번 볼게요. 다도 1차 조건은, 네, 온대 기후를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죠? 일단 건기는 건긴데, 우기 때도 이 강수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기 때,

얼마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선생님,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야 될게 많아요. 지금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나널하고 최하널하고 비교, 그 간격을 보시면 이게 연교차잖아요? 연교차? 연교차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위도의 영향을 받죠. 저위도일수록 연교차가 작겠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지역 중에 가장 저위도에 해당하는 카이로가 연교차도 가장 작네요. 네. 근데 선생님, 여기랑 여기를 구별하는데 이거 연교차, 위도로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위도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연교차라는 거는 단순히 위도뿐만 아니라 수륙 분포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이 포인트. 나죠, 나. 나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는 해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이 포인트는 상당히 내륙입니다. 그쵸? 상당히 내륙이죠? 그러면 비슷한 위도일 때, 이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위도는. 비슷한 위도일 때, 수륙 분포를 따져서 연교차를 해석하면, 당연히 어디가 크게 나타난다? 요 포인트. 그죠? 이란 고원 쪽, 이란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살짝 놓치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온대 기후는 아니고 강수량도 작을 것 같은 스텝이구나라고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나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주변에서 외래하천을 이용한 관계 농업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주변에 있는 하천이 뭐예요? 그 유명한, 그쵸? 나일강이겠죠? 청나일강, 백나일강 만나서 나일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국제 하천이면서, 이 남쪽에서 발원한 기후대가 어떤 기후대냐? 건우기가 뚜렷한 사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는 옛날부터 아주아주 아주 주기적인 범람을 경험했겠네. 그쵸? 왜? 상류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유로가 제일 길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막을, 즉, 사하라 사막을 관통을 하죠. 그래서 여러 국가를 흐르면서 사막도 관통하는 뭐를 둘다 만족한다? 국제하천이면서 외래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이 외래하천,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아주아주 아주 대규모 관계 농업을 하는데, 이집트가 이 대취하자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산하더라고요. 이물 끌어다가. 그러니까 대취하자는 사실 물이 별로 없어도 자라긴 하지만, 물을 좀 적당히 공급해주면 더 많은 대규모 농장을 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집트가 또 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웨시라는 엄청 유명한 그 전통 빵도 있죠. 그래서 밀 생산도 많이 하는데 관계 농업으로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네, 정답 1번이고요. 나는 서남아시아 아니고 지금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는 지중해성 기후 아니고 스텝 기후라고 볼수 있고요. 가는 나보다 수문불도가 높은 게 아니라 사막입니다, 여기에. 자, 나는 다보다 연강 수량 대비 연 증발량이 많다. 나는 엄연히 온대 기후, 습윤 기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겠죠. 네, 잘못 얘기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 권역의 지형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가나 국가의 지형과 주민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것을 찾아볼 텐데, A, B가 어떤 하천인지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문을 읽다 보면 아주 아주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어떤 하천인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곳을 흐르는 하천인 것 같고요. 인구의 95%가 이 하천 주변에 살고 있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삼각주가 있죠. 사실 이 삼각주라는 지명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델타라고 부르는데 아주 아주 또렷한, 꼭 사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런 삼각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자로 델타가 삼각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즘 있겠죠? 그렇죠. 요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어마무시한 용량의 댐을 세우면서 이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네, 이집트겠죠? 이집트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요. 왜 농사도 안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용수 공급도 어려울 거고 토양도 염분이 증가하면서 농경지 염분 피해도 증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일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물 분쟁하고도 연결 줄수 있습니다. 자, 나일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국가를 흐르면서 흐르는 국제하천이고요. 그리고 외래하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지가 이어 나타난다? 물 분쟁 소지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왔고요. 나는 지금 아나톨리아 고원이 위치한 이 국가가 상류에 해당하는 하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나톨리아 고원. 선생님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바로 터키에 이 동부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그 지형이 아나톨리아 고원이고요. 여러분들 이 터키 쪽이, 튀르키예 쪽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전력 생산과 용수 확보를 위해서 아나톨리아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 아나톨리아 프로젝트가 뭐냐? 네, 바로 이 고원 지역에다가 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의 상류에다가 댐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하천이 어디로 흐르냐? 하류 지역이 이라크예요. 그래서 상류는 튀르키예, 하류가 이제 하류가 이라크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쟁까지 갈 뻔한 네, 내용이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정부가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바로 유프라테스강. 우리 어차피 지금 위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B가 유프라테스강이 되는 거고요. 유프라테스강하고 세트가 뭐예요?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이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나일강이었고 B가 유프라테스 강이었는데 A의 발원지는 네, 고기조산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건 약간 어려운 선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나일강의 발원지는 사실 청나일강하고 백나일강이 발원지가 당연히 다릅니다. 청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토리아호라고, 네, 적도 부근에 아주 큰 호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백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발원을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원을 했을 때 이거는 동부 고원이에요. 네, 동부 고원이고 일종의 아프리카 탁상지. 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융기하는 또그 형성되고 융기하는 과정에서 융기한 지형이고 탁상지라고 봐야지 고기 조산대 아닙니다.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기 조산대 습곡산지 아니에요. 자, 그다음 B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네, 이라크 쪽으로 흐르죠. 페르시아만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지중해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가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이집트 문명 유적지가 네, 너무 쉽죠. 나일강은 이집트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건 당연히 맞고요. 나의 북부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넓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평원이잖아요. 평야.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네사 하류에 있겠죠. 그래서 하류에 위치하고 즉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가는 북부아프리카, 나는 서남아시아. 거꾸로 설명했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문화유산을 표현한 기념 우표인데, 자, 여러분들 약간 뭐 너무 생소하겠죠. 평소에 뭐 우리가 자주 다루던 국가는 아니니까 예멘이 있고요, 키르키즈스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멘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만, 예멘 이런 국가들. 그래서 이 예멘은 서남아시아에 속하겠네요. 네, 예멘은 서남아시아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밑바탕에 깔고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천막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유르트가 있네. 유르트? 우리가 몽골에서는 이렇게 이동식 가옥을 게르라고 부르지만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게르 같은 형태의 집을 유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양털, 유목을 할수 있는 초원이 넓게 위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전통 가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키르키즈스탄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나를 보시면 정말 유명한 월드 헤리티지 세계 유산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씨밤이라는 곳이 정말 지금도 와 이게 어떻게 남아있지 할 정도로 흙 벽돌 집이 아파트처럼 정말 잘 남아있는 유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유르트 그 천막 이동식 가옥이 설명되어 있다면 여기는 흰색을 칠한 건물 외벽, 창문과 문은 겹겹이 그리고 햇볕과 열을 차단하는 포인트는 흙벽돌 집이에요. 흙벽돌 집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가를 스택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 가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사막이죠. 흑벽돌 집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멘입니다. 자,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그 사막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가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막이다. 여기는 엄연히 유목 생활을 할수 있는 초지대가 형성되는 스택기후예요. 사막 기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나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들도 바로 이 원인, 사하라 사막이 형성되는 그 원인. 왜냐하면 위도대가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그 위도대거든요. 자, 그래서 나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 가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기후적으로 대추야자 재배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대추야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염성도 강해요. 그리고 건조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 자체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대추야자는 아예 그냥 사막 기후에서 더 인기가 있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디귿 가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디귿이 바로 이거죠. 사막 기후의 전통 가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막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전통 가옥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 기억인데요. 자, 사막이니까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은 기후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뜨거운 햇빛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껍고 그리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흰색 칠을 한 흙벽돌집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창문하고 문을 겹겹이 그리고 작게 만들어서 햇볕과 열을 차단하는 거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자, 기역은 관계 농업, 니은은 유목 지역이라고 하는데 기역이 유목이죠. 동그라미 기역이 유목이고요. 사실 동그라미 니은은 사막이기 때문에 뭐 관계 농업에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관계 농업을 해야지만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내 국가별 가나 화석 에너지 매장량 비율 상위 5개국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매장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산량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권역 내에서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서 화석 에너지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는 많이 풀어봤지만 이 권역 내에서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좀더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권역을 또 가끔 헷갈려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화석 에너지입니다. 다른 거, 뭐 철광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내에서는 석탄은 그렇게 강조점이 없죠. 뭐 아니면 뭐죠?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인데요. 카타르가 있습니다. 그쵸? 카타르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바로 뭐다? 천연가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카타르보다 더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가 있네. 근데 이 국가는요, 여기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물론 여기도 아랍에미리트가 있지만, 우리가 카타르로 천연가스를 찾아줬으니까, 석유 찾으면서, 석유 1등이 어디다?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그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 생산량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는 세계 3위였죠.

자, 그죠? 한 2위 정도 합니다. 이 사우디가 석유에서는 2위, 3위 정도 하는데, 네, 요거 사우디아라비아. 이 권역에서는 단연 1등이겠죠. 미국이 없잖아요. 미국이 1등이고, 석유는.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네, A가 이란이 되겠죠. 왜냐면 이 권역에서 천연가스. 왜냐면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도 순위가 아주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권역에서는 더 높은 네, 순위를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있다라는 거. 이란은 여기도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부각이 돼야 되니까 A는 이란, B는 사우디아라비아. 잡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천연가스인데요.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이거 선생님이 아마도 10강 에너지 자원 할때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천연가스는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석탄만 생각하는데, 천연가스만 따로 봤을 때, 천연가스도 가장 그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산업용이에요. 그 다음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이건 맞는 선지예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나는 가보다 세계 매장량에서 서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둘 중에 서남아시아 집중도가 더 높은 거는 석유가 맞아요. 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도 많고 러시아도 많잖아요. 그쵸? 자, 집중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건 석유가 높은 게 맞고요. A는 이란인데 석유 수출국 기구 12개 국가 중에 속합니다. 네, 요거 우리 앞에 수능 특강에서도 제시되었던 자료이고요. 최근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입니다. 2026년 4월쯤에 이 12개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수능 특강에는 우리가 이거 수능 안 치는군요. 네, 슬프네요. 네, 11개 국가로 줄어들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B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페르시아만 11이죠. 네,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그 사이에 카타르, 바레인, 네, 등등등 국가들이 있는데 맞고요. 그럼 마지막 봐야겠네요. A는 B보다 석유 수출량이 많다고 하는데 석유 수출량은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많겠죠. 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작물변 생산량 차이인데요. 사실 여기가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그런 기후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조 기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어떤 국가들이 제시되었는지 먼저 볼 텐데요. 이렇게 북부아프리카 아주 큰 국가, 모로코 옆에 알제리. 네, 모로코, 알제리 다2026 월드컵에 진출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 그다음에 여기 튀르키예. 여기도 이란입니다. 네. 다 월드컵 진출 국가들만 있네요. 자, 어쨌든 요런 국가들에서 어떤 작물들이 재배가 되는지 봤을 때 대추야자, 밀, 올리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올리브는 어떤 기후의 상징이죠? 네, 지중해성 기후의 상징이죠. 그리고 대추야자는요, 이거는 사실 사막에서 상당히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는 열대 기후 작물이기도 해요. 야자잖아, 야자.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사막,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운 사막인데, 와, 너무 고마운 게 가나다에서는 데이터가 있는데 라에서 데이터가 없어. 라는 대추야자를 키우기에는 좀 추운가 봐요. 네. 위도가 높은가 봐요. 자, 여러분들, 이네 국가 중에 가장 위도대가 높은 지역이 어디죠? 네.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추야자는 좀 더욱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키운다라는 걸 아시면서 이거 먼저 라를 튀르키예 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가, 그렇지. 지중해성 기후가 이 튀르키예 연안에 많이 분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많이 생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많이 생산하는 걸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올리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는 튀르키예처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힌트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나 데이터가 알제리 데이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거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았을 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진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사막. 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요. 이란은 그래도 스텝이 넓게 분포하는 편입니다. 자, 이 대추야자에서는 가가 지금 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밀에서는 그나마, 뭐 많지는 않지만, 가나에서는 이 나가 그래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가가 뭘까요?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사막에서 옛날부터 아주 요긴한, 귀중한 비상식량이었던 대추야자. 그래서 대추야자는 네, 사막하고 연결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가 데이터,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고요. 나가 이란 데이터였습니다. 네, 이란 스텝에서 우리 밀 생산하는 거.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가나다를 똑바로 찾았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해졌죠?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사막. 네. 인구 밀도 상당히 낮습니다. 옛날부터 낮았고,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 다 더하면 한 3,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큰 나라에서. 자,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이두 국가를 비교했죠? 자, 여러분, 이두 국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어려운 선지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이렇게 찾았는데, 밀 생산해서 이거를, 그죠? 요걸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다로 고치세요, 여러분. 요게 다. 나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알제리가 나고요. 다가, 여기. 그쵸? 다가, 이란. 다시. 그러면, 나가 알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알제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네, 아프리카에 속하는 알제리는요, 물론 이제 석유 같은 것도 생산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를 어마무시하게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경제 수준도 낮고요. 그 말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사막의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데요. 다는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알제리인데, 알제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무려 사하라 사막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도 이란은 스택규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가 더 넓습니다. 나, 알제리가 넓고요. 가는 지중해 연안이 아니고요. 라는, 네, 페르시아만 연안이 아닙니다. 거꾸로 됐죠. 그냥 거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양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러분, 양 제일 많이 사육하는 곳은 어디예요? 네,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이 권역에서는, 네, 적당히 이제 물도 있고, 적당히 건조한 스택규, 이란에서 가장 많이 키웁니다. 이란. 네,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다로 고쳐주시면 되고, 일단, 어쨌든 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양 죽습니다, 여러분. 네, 사막에서 양은 좀 그래요. 사막은 낙타지. 자,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요.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네 국가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국내 총 생산을 나타낸 것인데요. 네, 요거 보면은 요 국가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는데 일단 이 국가에 대한 이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오, 자원이 엄청 풍부합니다. 네, 자원. 자원이 풍부해요. 그 자원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거를 우리가 광업이라고 하는데요. 광업은 2차 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스라엘. 이 권역의 선진국이죠. 선생님이 수능특강 강의하면서 설명한 적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스라엘 상당히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높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의료 부분, 이런 거 상당히 발달돼 있는 국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가 좀 안타깝죠. 일단 아프리카 국가고, 그리고 대부분 사막이고, 그리고, 네, 여전히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경제 성장도 좀 더디고. 자, 튀르키예. 포인트가 뭐였죠? 네,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여기 우리나라 H 자동차도 지금 공장이 있고요. 유럽의 많은 공장들이 여기에 분포하는 게, 유럽과의 접근성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인건비가 싸죠.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돼 있어. 포인트가 다 다르죠. 자원 많고, 선진국이고, 조금 이제 좀 더디고, 여기는 제조업 발달돼 있고, 그러면 가나다라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산업부터 볼까요?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데, 3차는 매우 발달돼 있어. 이게 선생님이 전형적으로 이야기했던 선진국의 구조라고 했죠. 산업 구조. 이거 이스라엘 주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1차 산업 비중이, 아직 1차예요. 1차가 제일 높은 걸 가지고, 그래, 이집트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튀르키예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2차가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차 중에 광업, 튀르키예는 2차 중에 공업입니다. 좀 다른데 구별이 안 돼요. 요것도 뭘로 해야 되냐? 요것도 결국 1차로 가야 돼요. 이걸 먼저 해결하고, 가장 적은 거, 가장 많은 거 해결하고, 남아있는 것도 결국 1차인 게, 자, 기후가 너무 달라요. 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기후가 뭐다? 그냥 사막이다. 그래도 튀르키예는 뭐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스텝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농사가 안 돼요, 사우디는. 그래서 이게 사우디구나.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사우디다. 근데 이 2차가 바로 뭐다? 광업이다. 아, 그래서 이게 튀르키예구나. 근데 이 2차는 바로 뭐다?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1차로 잡고, 양극단을 1차로 잡고, 나머지도 1차를 보는데 그걸 기후로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할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다음 기억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 자, 1인당 국내 총 생산. 당연히 네, 그래도 제조업이 발달한 튀르키예가 높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국내 총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튀르키예에 대한 설명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2차라도 종류가 좀 다릅니다. 3번. 다는 나보다 2차 산업 생산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사실 뭐도 같이 봐야 되냐면 준거를 봐야 돼요. 국내 총 생산 보세요. 네.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 전체 생산액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1219에 대한 23%, 512에 대한 15%, 양도 적고 비율도 낮네요. 양도 적고 비율도 낮으면 당연히 라가, 네, 낮은 거고요. 다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속임수 없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쉽게 니은 디귿이 답인 건알수 있고요. 리을은 라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는,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집트는요, 3차 산업 비중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낮지만, 그죠? 종사자 비율이잖아요. 종사자 비율은 낮지만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집트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여기가 1.5배 이상, 1.6배 이상 높을 수도 있지만 인구 자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수 자체는 어디가 많다? 가가 많아요. 요거 조심해. 요것도 양가 비율. 요것도 양가 비율.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잘해야 돼요. 수능 잘 치려면. 자,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잘 복습해 주세요. 자, 7번이고요. 7번도 뭐가 글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긴글잘못 읽는데 포인트 빨리 잡아야겠죠? 자, 일단 풍부한 화석 에너지 있고요. 네. 근데 경제 불황과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죠. 네, 최근 이슈를 네,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바로 넣으셨네요. 수능 완성에.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정책으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고요. 페르시아만에서 고원지대를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 자, 확대해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고원을 지나서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이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이란은 나와요. 그쵸? 올해 수능에 이란이 안 나올 순 없잖아요. 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란이고요. 우리 세계 지리는 항상 그의 시사 이슈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가 이란의 위치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매우 높고요. 생산성이 높은 기반 시설이 많고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있어요. 왜? 그 미국의 돈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자본, 유대인들이 또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도시 테라비브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중심지, 자,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그려드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잘 삽니다. 이스라엘 맨날 그 전쟁만 들어가지고 여기 막 잘못된 나라인 줄 아는데, 여기, 네, 소득 수준 상당히 높은, 그리고 똑똑한 유대인들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국방비 대비 국내 총 국방비가 국내 총 생산 대비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구역의 전형적인 선진국. 네. 인재들이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쵸? 들어보셨죠? 네. 우리 빈살만 또 다녀가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정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에 힌트도 많고 그리고 세개 중에 세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은 가는 C로 연결하고요. 나는 A로 연결하고, 다는 B로 연결해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과 총 수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요거도, 자, 여러분 8번 틀린 친구들 있죠? 8번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제가 틀린 것만 그렇게 쏙쏙 잘 아실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세 국가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국가, 일단 튀르키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이죠. 우리 세계 지리 하는 친구들, 카자흐스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중앙아시아 구역에서 국가 크기가 가장 커요. 자, 그리고 확대시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여러분들 잘알 텐데, 여기가 아랍 에미리트죠. 자, 그래서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랍 에미리트 이렇게 제시가 된 문제이고요. 이 구역에서 여러분들 공업 제품, 지금 X축, Y축을 보시면, X축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고, 자원 많은 곳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공업 제품이 수치가 높으면 공업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건데, 자,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데이터는 뭐죠, 여러분? 가가 제일 고맙죠. 솔직히, 카자흐스탄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자원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구역에서. 이 구역에서는 그래도 카자흐스탄하고 UAE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제조업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튀르키예야. 이거는 찾아줘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총 수출액도 나와 있죠. 원의 크기를 보면 또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 면적에서 압도당한 친구들 있죠? 아, 나라가 크다. 그쵸? 나라가 크고 그러면 총 수출액도 크고 그럼 나가 카자흐스탄이고 다가 UAE면 네,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망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중도 여러분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게다가 공업 제품. 그쵸? 요런 거다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운데, 이총 수출액은 선생님이 뭐와 상당히 깊은 연관, 비례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총 수출액은 웬만하면 GDP하고 상당히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두바이는 왜 봅니까? 여러분들, 두바이. 근데 카자흐스탄은 막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많이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두바이를 보유하고, 아부다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아랍에미리트. GDP 어떨까요? 나라는 작지만 카자흐스탄보다 GDP 규모가 큽니다. 거의 2배 정도 커요. 네. 선생님,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두바이, 그죠? 부르즈 알리파. 그냥 지은 거 아니겠죠? GDP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지금 열심히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나가 UAE입니다. 다가 카자흐스탄. 자, 이 문제는 자료를 복습을 잘하세요. 이거 다시 나왔을 때 틀린다? 그럼 수능 완성 안푼 거죠. 근데 이걸 꼼꼼히 복습을 했다? 네, 큰 영광이 있겠죠. 자, 1번 가겠습니다. 가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아랍에미리트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인 파묵갈레. 파묵갈레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파묵갈레는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져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자, 다는 걸프협력회의.

걸프협력회의는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달을 UAE로 착각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걸프협력회의는 말 그대로 이 걸프만,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이 가입을 해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다가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은 낄수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다를 똑바로 찾아야 답이 나와요. 다 틀렸어 지금. 자, 가는 다보다 농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가하고 다가 있습니다. 가하고 다가 있을 때 농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 일단 튀르키예는 그러니까 국토 면적은 카자흐스탄이 넓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도 대부분은 이제 스텝이거든요. 농사에 뭐 엄청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밀을 좀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튀르키예가 뭐 인구도 더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라든지 수목농업을 통한 지중해성 농업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가 농업 제품의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요거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이걸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의 농업의 비중이 비슷할 때, 비중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수준이잖아요. 근데 비중이 비슷했을 때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수출액 비율은 농업 제품,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업 제품의 합이다. 그러면 X축하고 Y축을 더했을 때 이거 지금 거의 뭐95 나오고 농업제품 5% 나오겠죠? 얘도 X축 Y축 더했을 때 10에다가 한 75를 더하면 얘도 한 75에다가 10을 더하면 85. 그러면 15%. 얘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죠? 75에다가 20% 더하는 거 95%.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비중도 높고 그리고 총 수출액도 큰 튀르키예가 당연히 농업 제품 수출액 당연히 클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양가 비율이네요. 그래서 가는 다보다 농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 4번 맞습니다. 전형적인 수능 선지입니다. 자, 나는 가보다 총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네, UAE는 아주 인구 규모는 작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선지 발표하시고 반드시 복습하세요. 자, 9번이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새 지역에 새 국가의 지리 정보가 나와 있고 뭐 성비, 인구 증가율 등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게 튀르키예, 이집트 또 UAE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UAE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성분의 남성 했을 때 아주 큰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은 이 UAE부터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C로 연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집트가 남았을 때 그래도 출산율, 인구 증가율 이게 지금 여전히 높은 게 아프리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여전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아프리카 국가, 이집트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A로 연결해서 B, C, A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화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환경 문제랑 관련된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에서 리얼 끊어서 가볼 텐데 사헬 지대에서 자, 이 지역의 짧은 우기 동안에 자, 짧은 우기가 언제 나타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 짧은 우기가 그나마 나타나려면 적도에서 이 열대 수렴대가 상승하는 시기를 알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열대 수렴대가 어느 시기에 그나마 북반구로 좀 치우치죠? 그쵸. 6, 7, 8월에 북반구로 좀 치우치죠. 왜냐면 열대 수렴대의 위치가 그 반구의 여름을 의미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6, 7, 8월이 무슨 계절이죠? 여름이죠. 그래서 열대 수렴대의 위치를 보면, 네. 어느 시기에 여름. 그래서 이때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을 때 여기도 그나마 살짝 비가 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예요. 맞는 선지. 그다음 이유를 보시면 사헬 지대에는 국가의 수도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사헬 지역 이야기하는데 이집트 카이로 여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어떡합니까? 그쵸? 자, 카이로하고 사헬 지대는 네, 같은 구역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갈게요.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카이로는 아니야. 카이로는 사헬 지대 아닙니다. 자, 디귿. 토양 침식과 초원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 엄청 유명한

0: 다양한 프로젝트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에 나무 심게 하잖아요, 여기. 이게 바로 Great Green Wall라는 녹색 장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꽤나 성공했다라고, 네, 많이 회복했다라고 알려지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인데요. 말리에 거주하던 플란이죠. 처음 들어보셨죠? 네, 누구나 처음 듣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에 여러 이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국경을 넘어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지로 이주한다. 자, 이게 바로 사일지대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다? 생존이 달려있다. 사일지대에서 북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사막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일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환경난민이 됐을 때는 그나마, 네, 비옥한 땅, 그리고 좋은 기후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지리적인 선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능에서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더 극한 애를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 이런 걸 물어보는 선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무려 10문제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13번째 강의 여기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권역, 새로운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미나상 고니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모의고사 5회 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3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33페이지 16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안내문을 보면 사실은 뭐 정보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막 피곤하다, 문제 풀 때, 그러면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한국어로. 언제? 그러면 뭐 오후 뭐 이렇게 2시, 4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까지 할 시간 없어요. 시간 생각보다 없진 않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3층 뭐 3층 문화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써놓으면 덜 피곤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본어의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거 다 언제 읽어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특히 안내문이나 뭐 게시판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는 좀 있는 거를 좀 보고서 그리고 문제를 풀면 왔다 갔다 안 하게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1점짜리니까 쉬운 내용일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냐면요. 영화를 얘기합니다. 이쇼니 에이가오 미마센까?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영화 보러 오라는 공지사항이에요. 나츠노 니와 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여름 정원이네요.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상영을 하는 것 같고, 어디서? 3층 문화실이라는 곳에서 상영을 합니다. 고즈닝그라이 하이레마스라고 읽어야 되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이루라고 하는 일류동사, 예외 일류동사의 가능동사는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룰을 붙이는 형태. 들어가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명 정도 수용 인원인가 봐요. 8살까지 어린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카이노 온가크시즈. 아, 얘네들은 3층 문화실 밑에 있는 2층 음악실에서 누가? 야마다상과 오세와오 시마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세화를 관련해가지고 이 세화 관련해서 뒤에 하나 좀 첨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화 하면은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오세와니 나리마스. 그러니까 신세지겠습니다. 신세라는 말에서 많이 배웠죠. 그럼 여기는 신세인가? 아니다. 신세랑 돌봄이 있는데 여기서는 돌봄 쪽이겠죠? 돌봄. 오세와오 시마스. 돌봐드립니다. 아, 야마다 씨가 약간 교회 같은 그런 느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군가 2층에서 좀 돌봐주고 3층에서 어른들이 문화시대라는 곳에서 여름 정원을 상영하면 그걸 보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나산도 좀 미니키테 크다사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주체가 어디야? 미도리 도서관이에요. 아, 도서관 행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8살 어린이도 함께 영화를 본다. 아니죠. 예, 얘네들 음악실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화를 보기 위해서, 타메니, 위해서,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타메니,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3층 문화실로 간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문화실로 가야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야마다 씨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앞에 뭔가는 것을 좋아하다 할 때 이 것에 해당하는 건 노를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4번 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매주 토요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도리 도서관의 방침을 모르니까 이 안내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아이들은 문화실에서 야마다 씨가 돌봐준다가 아니라 어디서 음악실에서 돌봐준다입니다. 자, 세화 한번 좀 볼게요. 세화. 한자만 보면 세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그렇지 않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요. 1, 2, 3, 4번까지 보면 1, 2, 3 같은 경우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자, 이 그럼 다른 게 뭐냐. 나리마스, 나떼오리마스, 나리마시다 이런 식으로 시즈가 바뀌죠. 그거 말고는 이 셋 다 다 뭐예요? 잘 부탁한다. 뭐 이 아니면 안녕하세요. 아니면 감사 이런 식으로 세화가 딱히 어떻게 신세라는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석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신세 카테고리에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은 돌보다 보살피다 챙기다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신세라는 말이었는데 신세지다. 오세와니 나리마스 신세지겠습니다. 이 얘기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첫
대면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좀 너무 예스럽죠. 신세지다라는 말은. 그럼 그냥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나? 라인에 뭐 오세요 이나리마스. 그러면 다음 연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신세 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의역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이츠모 오세요 이나리마스. 알겠습니다. 자, 오리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마스의 겸양이죠. 겸양어죠. 나를 낮추는 말 겸양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말입니다. 항상 내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세완이 나루라고 하는 거는 오세완이 세완이 나루 하는 거는 뭐예요? 신세지다라는 관용어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신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바리에이션이 생긴 거죠. 자, 이게 학부모와 선생님, 회사의 거래처끼리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오세완이나테 오리마스인데요. 이건 그러면 언제 얘기를 하냐 싶으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계속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아우,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뭐, 다나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의역을 해야 되죠. 아,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이게 그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여긴 잘 부탁합니다가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그냥 안녕하세요입니다. 이츠모 오세요나테오리마스.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미나미은행의 스즈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즈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대신에 건니찌와 하기 좀 뭐하니까, 우리 거래가 있잖아. 관계가 항상 지속되고 있지? 라는 거를 포함해서 항상 신세지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은 뭐다? 그냥 안녕하세요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이건 감사 인사예요. 고레마데, 지금까지. 이마마데, 고레마데. 똑같은 말이죠. 고도시모. 올해도 오세안 날이 마시다. 그러면 뭐예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감사의

스루. 자, 하나는 니나루, 하나는 그냥 스루 해가지고 신세지다가 아니라 여기는 돌보다가 된다. 돌보다와 돌봄과 신세의 어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장에서 봤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세화의 주요 표현 정리 한번 살펴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한번 이 기회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17번 들어왔어요. 지수하고 유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티브랑 네이티브가 아닌 지수의 이야기면 뭔가 일본적인 내용을 지수라는 어떤 네이티브가 아닌 외국인인 뭐 한국 사람이 됐건 뭐 크리스라고 하는 뭐 캐나다인이 됐건 간에 하여간에 뭔가 일본의 내용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온천 이야기가 나와요. 지수가 뭐였냐면 유나짱 그래 어미야게 유나야 지금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어디 여행지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주는 선물을 오미야게라고 하죠. 오미아게 아니고 오미야게라고 해서 오미야게, 오미야게 하기 때문에 이거 아인가? 라고 착각할 때 있는데 아, 아니다. 아 아니고 오미야게입니다. 이야게입니다. 이야게. 이시가와켄은 와크락 온센이 이때키다 한다 이랬습니다. 이시가와켄에 와크락 온센에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온천 선물이야. 와, 아리가또. 이시가와켄은 유메나 온센가 오이요네. 이시가와현은 유명한 온천이 많지. 사카나 오이시이시. 사카나도 맛있고, 물고기. 즉, 생선도 맛있고. 소, 사카나 요리 뭐, 다산 타베타노. 이랬습니다. 그래, 나 생선 요리 진짜 많이 먹었어. 네모, 야빠리. 야빠리는 뭐예요? 역시, 온센가 요깟다요. 역시, 온천이 좋았어. 라고. 아, 이시가와켄 온천 유명하군요. 소, 사무이 후유니 하이르 온센와 이요네 이랬습니다.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 온천은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 온천은 좋구나라고 되는데 왜 우리 일본 여행 카탈로그 보면 막 밖에 막눈 내리는데 막 눈을 맞으면서 뜨거운 온천에 들어가 있는 온 노천탕이라는 게 있죠. 노천. 노천. 노천이라고 하는 게 노출하다 할때노 있잖아요. 그 밝혀지는 노에다가 천. 노천. 그러니까 야외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야외 온천에 노천탕에 가서 이 계절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 온천은 밖은 막 코가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데 몸은 온천 안에 있으니까 따뜻한 그런 어떤 상쾌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로텐브루니 뭐 하이따 이랬습니다. 야, 너 로텐브루 노천 온천에도 들어갔어?라고 얘기했더니 뭐지람? 소리가 이치반 노모이데다요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가장 제일 좋았던 추억이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뭐라고? 로텐브로라고. 아, 와타시모 히사시부리니 이키타이나 이랬습니다. 너 아, 오랜만에 가고 싶구나라고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뭐야? 유나는 온천에 가본 적이 있다. 왜 오랜만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입니다. 유나는 이시카와 현에 사카나이오리를 타베니 있다. 먹으러 갔다. 아니, 지수가 그랬죠. 지수가 사카나 요리를 먹으러 갔는지 온천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시카와 현에 갔죠. 자, 유나는 이게 뭐예요? 와쿠라 온센이 있다 코도가 나이. 간 적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아는 척은 했기 때문에 쓸 거라고 추정은 할수 있겠지만, 내가 갔다 온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두 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콘도 이쇼니 온센이 이때키다. 후다리와 콘도 이쇼니 온센이 이때키다. 이번에 함께 온천에 갔다 왔다. 아니죠. 지수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와 유난히 사카나데 츠쿠타 모노 오미야게니 시다.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생선으로 만든 것을 선물했다. 이 오미야게가 뭔지는 이 대화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합이 5번인가요? 자, 지수의 가장 좋았던 오모이데. 나오죠? 모래. 그치. 롯덴브론이 하이타코도 데 아르. 자, 노천온천에 들어간 것이다. 데 아르. 뭐뭐이다. 이게 다하고 똑같다 그랬어. 다 뭐야? 뭐뭐이다라고 하는 단정의 조동사 다예요. 뭐뭐이다. 근데 이거를 좀 격식을 차려서 대아루를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뭐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다를 뭐뭐다, 고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회화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체로 쓸 때는 다를 대 아르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죠. 뭐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뭐라고?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대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보는 건데 뭐 했냐 안 했냐라고 할때 완료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태가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다라고 하지 않고 시대나이 시낙 같다라고 하지 않고 시대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 본문 속을 다시 보면요. 자 11시부터 치케토 오도나 니마이 고도모 이치마이 오네가이 시마스 이랬습니다. 자 11시부터 이제 무슨 티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티켓을 어른 두 장, 아이 한장 부탁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티켓 박스에 있는 점원이 뭐라고 했냐면 고요야크 사레테이마스카? 자 예약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예약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이 상황에서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두 가지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데 시나이의 과거인 시나카타를 쓰면 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정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예약 안 했는데 나안 하려고 해서 안 했어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시나이라고 하면. 그럼 의지를 빼고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 못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미완료, 미완의 상태라고 한다면 시대 나이를 써야 됩니다. 시대 나이, 시대 나이 데스, 시대 나이 데스, 시나이가 아니라 시대 나이를 써야 됩니다. 시대 나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부정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에 그걸 하지 않았다. 야, 너그약 먹었어? 나안 먹었어. 왜? 나그약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약간 부정의 의지를 가지고 안 먹었어. 너만 아깝다. 아직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었다. 그럼 약 먹었니? 아, 아직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논데나 깠다가 아니라 논데나이를 쓰는 거예요. 논데나이. 현재형으로 시데나이. 시데나 깠다가 아니라 시데나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볼 때마다 선생님 약간 미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근데 한번 설명할 기회가 몇번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모시와케 아리마센가라는 거는 뭐냐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점원이 손님을 향해서 쓰는 좀 격식이 높은 사과 표현입니다. 자, 11시부터 거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죠. 티켓을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11시부터의 티켓은 뭐 새끼가 놓고 때 오리마생. 자, 오리마생 했습니다. 오리마생. 오류가 뭐야? 있다. 이루의 겸양어죠? 그러면 오리마생 하면은 있지 않다라고 이게 좀 없어졌네. 오리마생 그러면 뭐뭐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테 오리마스 테 이마스. 자, 테 이마스를 낮추면 테 오리마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마생이 오리마생이 되겠죠. 자, 아직 벌써 새끼가 놓고 때 오리마생. 이게 뭐야? 놓고 때 오리마생.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소우 데스까? 야빠리 요약 스레바 바 요깟다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면 좋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이게 뭐야? 후회를 얘기합니다. 후회와 아쉬움을 얘기해요. 아, 뭐뭐 하면 좋았을 것을 약간 요런 요깟다 노니 뭐 이런 식으로. 아, 야빠리 요약 스레바 요깟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고 요지카라노 치켓도 고자이마스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아루의 겸양어가 뭐냐면 고자루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그 고자루예요. 아루가 있다, 고자루도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켓도와 아리마스가 해도 되는데 고자이마스가라고 한 이유가 뭐야?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낮췄죠. 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겸양어라고 하기보다 정중어라고 요즘에 표현하죠. 왜냐하면 아루라고 하는 건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낮춘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중어 카테고리에 넣는데,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높을 때, 이 담화 상황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정중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이저브데스.

뭐, 저도 직감가 와나이 드스네. 고자이마스가,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좀 시간이 안 맞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이 4시부터의 표를 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11시 티켓이 필요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처음에 시데나이,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데나이가 오고, A, C, B가 오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죠? 자, 이번에 이 겸양어가 많이 나오고 또는 정중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치, 점원이 손님한테 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고 요야크 사레테 이마스카라고 하는 거는 이 고는 손님 때문에 붙인 거죠. 예약을 앞에다가 손님의 예약이기 때문에 고요야크를 된 거고요. 사레르도 마찬가지로 스루의 존경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시와케 아리마센도 보통 스미마셍을 쓰지만 점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인 거고 자그 다음에 오리마셍이라고 하는 것도 1회에 겸양어를 쓴 거고요. 고자이마스도 마찬가지로 아루를 바꿔서 고자이마스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넘어왔습니다.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에 방점을 찍었냐면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와타시타치니 데키르 코토 이랬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인데 이건 지금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 니예요. 주체 다음에 니를 붙여가지고 그 행동 주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가능 동사가 나와요. 그 내용을 조금 뒤에서 살펴볼 텐데 와타시타치가 데키르 코토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 아닌 우리들만 또는 우리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면서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쓰려면 쓰겠지만 별로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때 어떤 걸 쓰냐? 와타시타치니를 쓰는 게좀 일반적이에요. 와타시타치니 와카루코토나 와타시타치니 데키루코토 이런 식으로 가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 앞에 그 가능과 행위 주체가 되는 주체자 다음 조사 니를 쓴다. 요 이야기를 다음에 조금 하겠는데요. 19번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뭔가 전자제품이나 환경, 뭐 물을 아끼고, 뭐 리모컨 필요 없는 전등을 끄고, 에어컨도 줄이고, 뭐 이런 거죠. 뭔가 환경보호, 절약,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미즈오 닭상 노미마쇼. 물을 많이 마시자. 아니겠죠. 두 번째입니다. 태와 시카리 아라이 마쇼. 손을 깨끗하게 씻자. 이것도 아니겠고요. 우미니와 이카나이 데 크다사이. 바다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니겠죠. 아, 스카와나이 덴키 마케시 마쇼.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끕시다. 전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전기랑 관련돼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레비오 미나이데 네테 크다사이.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주무세요. 답은 4번 되겠고요. 니좀 볼게요. 자, 가능 동사의 조사 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선생님은 뭔가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아요. 이거를. 뭐 이게 왜 이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조사에서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 가나 와에 좀 머릿속에 딱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먼저 보면요. 동작 주체인 사람 다음에 니를 쓰는데 가능 동사의 경우입니다. 자, 와타시니 와카루 코토다따라 아나타니모 와카루 하즈다 이랬습니다. 내가 알수 있는 거라면 너도 알 터이다라는 겁니다. 이 와카루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데키루 와타시니 데키루 코토다따라 아나타니모 데키루 하즈다. 너도 할수 있어. 아나타모 데키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나타니모 to you라는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때아 이게 아 가능 동사의 동작 주체로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돼요. 자, 가능 동사의 주체를 좀 볼게요. 가능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나또가 타베라레마스. 나또를 먹을 수 있다. 수특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두 번째는요. 목적어 오 이외의 조사는 동사가 가능형이라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덴샤 니 노루, 니 노루잖아요. 원래 교통수단 다음에 니 노루, 오 오리루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뭐에 타다, 뭐뭐에서 내리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굳이 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끼루 앞에 테리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오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가 데끼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가를 쓸 수가 없고 가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 뭔가 다 바꿔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기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동작성 명사 플러스, 가 플러스, 가능 동사, 이럴 경우에는 여기는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동 동사에 쓰이는 통과점과 출발점을 나타낼 때 행위의 대상이 사람일 때, 오. 그 다음, 이두 가지죠. 여기서는 지금 통과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사 5를 씁니다. 다시 에, 아노 히코기어모 소라우 토베마생.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 가능 동사의 조사를 1번과 2번만 수능특강에 제시가 됐고요. 3번과 4번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1번, 2번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3번 같은 경우, 아, 이동동사에 뭐, 어디를, 뭐, 하늘을 날다. 이런 식으로 오를 쓰는 경우에는 굳이 가로 바꾸지 않는구나. 그 조사가 픽스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나온 건데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가능 동사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 아, 니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들어왔어요.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야와 유리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약속 장소를 뭔가 확인을 하고, 막 시간을 확인하고, 이런 담화 상황이죠? 자, 여보세요, 유리야, 지금 어디야? 라고 했더니, 아르바이토가 하야쿠 오왔다카라, 바이토가 빨리 끝났대요. 그래서 뭐, 신주쿠니르요, 신주쿠에서 만나기로 했나 보다. 벌써 신주쿠에 있어. 에, 소우다타는 그랬어. 고메, 아타시, 아또 15분ぐらい 카카르소. 아또 15분ぐらい 카카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또는 앞으로라는 거. 좀 앞으로, 미래. 그쵸? 남은 것. 이제부터 할 것. 뭐,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가 있을 때 쓰죠. 예를 들면,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뭐라고 했죠? 아또 5분 데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또 15분ぐらい 카카리소.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썼어요. 뭐뭐할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앞으로 15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다이저브 괜찮아. 요미타이 홈 마르시. 읽고 싶은 책도 있고 에키마에노 호이야데 마테르요. 역 앞에 있는 서점에서 기다릴게 했더니 에키마에노 호이야데 도꼬 떼라고 하는 거는 주격 조사입니다. 와. 호이야 와 도꼬라고 했는데 호이야 또 이유 노와라고 해서 책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막 정의를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유노와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캐주얼하게 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야, 뭐, 역 앞에 서점이 어디야? 이렇게. 미나미구지오 데타라. 자, 출발점 다음에 오스구 대류 썼습니다. 자, 미나미구지오 데타라 나오면 스구 마에니 콤비니가 아른다케도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소노 또나리, 그 옆이야. 쓰이 따라 도착하면, 맞다, 내마시대. 전화해. 내가 거기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왔다 자, 맞다, 또 내네. 이랬습니다. 알았어, 좀 이따 봐. 라고 얘기합니다. 유리는 서점에서 사야를 기다릴 예정인가요? 맞죠? 자, 두 번째. 유리는 약속 장소가 변경. 약속 장소 변경 안, 에, 전화를 걸었다. 유리가 전화를 걸었나요? 아니죠. 사야가 전화를 걸은 것 같아요. 사야가 뭐시뭐시 유리상 이마도꼬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 장소 변경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늦을 것 같으니까 서점에 있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두 사람은 서점에서 만나 신주쿠로 이동하기로 했다. 신주쿠로 이동하는지는 몰라요. 서점에서 만나는 건 이미 신주쿠에 있는 아마 그 미나미구치로 나온 그 서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사야는 사정이 생겨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아니죠. 자, 사야는 편의점에 도착해서 유리에게 전화하고 있다. 자, 그것도 아니고, 예, 편의점에 도착해서 유리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사야가 지금, 늦을 것 같으니까 유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 대화 이해한 내용, 1점짜리 간단한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서 풀어봤고요. 21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주말에 비라고 했는데, 이 주말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조동사를 착안을 해야 되는데, 대원부터 보면요. 콘도노 슈마츠, 이번 주말, 도코 니코 어디 갈래? 이랬더니, 소다네, 우에노 코엔 토카도 이랬습니다. 토카라고 하는 거는, for example, 라든가, 같은 곳. 같은 곳.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독가 독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딱 지정하지 않은데 지정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우에노공원 같은데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네모. 지우마즈니 아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비가 오면 A가 되면 이거가 영화 보러라도 갈까? 소노 호가 요사소 이랬습니다. 자, 요사소는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요이 좋다 이죠? 굿이란 뜻인데요. 거기에서 소다를 붙이려는데 요소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사가 첨가되는 그런 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사소다 좋을 것 같다, 좋아 보인다. 미다에가 마루시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말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비가 올것 같다라고 하는 거라고 쓰면 얘네 추측이긴 추측인데 직접 눈으로 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올것 같은데 이런 식인 거죠. 하늘 딱 보고서 비올것 같은데 이런 식의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긴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기예보에서 보니까 주말에 비 오는 것 같아. 비 온다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BD가 답인데요. 그럼 C는 뭐예요? 후테무라이타이는 내리기를 바란다는데 이거는 좀 비문이죠. 왜냐하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wish 하는 거잖아. 그쵸? 뭔가 막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호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리길 바란다. 그러면 후퇴 호시를 써야지 맞습니다. 만약에 후퇴 모라이다에는요, 모라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받아내는 어떤 그 수수의 개념인데 그이 자연 현상에, 물론 뭐 주관하는 뭐 종교에 따라서 신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가면 안 되고, 뭘 받아내겠다라는 거, 내리는 걸 받아,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받아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정도로 태호시를 쓰고, 그때 모라이따에는 좀 어색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답은 BD 되겠고요. 자, 22번 들어왔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학교 축제 때두 사람이 준비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가 얘기합니다. 모스크 문과사이다네. 이게 학교 축제가 문과사예요. 알고 계시죠? 자, 코토시모 타코야키 시오까? 올해도 타코야키 할까? 했습니다. 아, 타코야키 야쿠노 무즈카시요.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앞에 뭐라고? 앞에 있는 걸딱 수렴할 때 노로 하죠. 노가, 노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코야키 굽는 거, 형식명사 거에 해당하는 노입니다. 자, 타코야키 굽는 거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쿄넴, 다헨다타잖아.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타코야키 굽는 거는 빨리빨리 못 굽죠. 왜냐면 뭐 빈대떡 같은 거 팍팍 뒤집겠지만 알알이 돌려야 되잖아. 계속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되고. 소다타네, 맞아. 근데 뭐, 야빠리 다베모노가 이요네. 이랬습니다. 아, 그치만 역시 이 음식이 좋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야키소바와도 야키소바 어때? 야키소바와 야키소바다도 야키소바다토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정이 되는 거야. 야키소바라고 하면 우마쿠 츠쿠레루 카모시레나이나 카모시레나이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능숙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츠쿠르의 뭐야? 가능형. 츠쿠르 츠쿠레루.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요카타 이이의 과거. 요이 이이의 과거. 요깟다. 에, 노밀모노와 코라데이. 데이. 이 데는 뭐예요? 중족 조건입니다. 콜라면 됐니? 콜라로 됐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스노 호가 인자나이. 주스노 호가 인자나이. 라고 하는 거 뭐뭐지 않아? 뭐뭐지 않아? 부정이 아니야, 얘들아. 뭐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그 얘기예요. 자, 주스 쪽이 좋지 않아? 이랬습니다. 아깝다.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뭐 먹어? 야키소바하고 주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야키소바 너무 짜던데. 일본 가서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여간에. 23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자, 아, 기노가라, 에, 가제오 히테 노도가 이따이. 자, 여기 좀 보자. 감기에 걸리다. 그러면 잘 봐. 여러분 내신이나 이런 데서도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감기에 걸리다 그러면 에이기 때문에 뭔가 니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솟는다고. 니가 아니라 뭐야? 오야 오. 가제오 히꾸예요. 가제오 히꾸.

내가 뭐 감기를 땡기고 싶어서 땡겼나? 하지만 카제오 히쿠 카즈 그러니까 감기를 뽑은 나쁜 바람을 뽑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감기에 수동적으로 걸린 거지만 그래도 조사는 오르셔서 카제오 히쿠를 쓴다. 어제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아우 목이 아파요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테키테 아게류요. 테아게류를 쓴거 보니까 되게 서로 부담 없이 격식 없이 지낸 사이인 것 같아요. 반말했잖아. 그리고 태아게르는 뭐뭐 해주다라는 수수동사인데 윗 어른에게 쓰면 손윗 사람에게 쓰면은 생색을 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는 가떼끄르 한다 그랬어요. 사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약국 가겠지. 아 이노 이노 뭐야? 그래도 돼? 고마워라고 얘기합니다. 이데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얘기죠. 자 병원이 있다라도 병원 아니고 今日は 소토니 데나이노 데나이노? 하고 물어봤네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가? 3번. 네토데 시라베테미타라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어때? 4번. 구슬이 눈을 봐. 요구 나른자나이. 은자나이. 뭐라 그랬어? 어머지 않아? 뭐뭐라고 생각해. 여기는,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좋아지지 않니?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좋아진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갖고 올게 약 먹으면 좋아지지 않니? 내가 사갖고 올게 자 5번입니다 하야쿠 카에 타호우가 이 원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라는 표현입니다 빨리 집에 가는 편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사올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 약 먹어라 내가 사올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나루호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들이 깨달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나루호도. 나루호도 과연 이라고 하는 고도바 말은요. 와타시와 나는 아나타노 칸가에가 타다시 나는 너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리가 아떼 아루의 중지법이죠. 있고 마성을 그대로 쓰면은 뭐뭐이고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레 와이테니 츠다에르 타메니 토케니 츠카이마스. 상대방한테 아, 네 말이 맞아라고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 짧게 아, 나루호도 이렇게 과연 그렇군요. 납득할 때 쓰는 말이죠. 네모 하지만 자 보자. 뭐 하면 안 된다고? 센세야 메우에노 히토. 메우에노 히토가 누구야? 메우에노 히토, 윗사람, 손윗사람이죠? 선생님이나 손윗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르호도라고 말하면 소노 히토노 하나시오 우에카라 효과 시데이르 요니 원모처럼 기꼬에테 시마이 마찬가지로 아리도 그렇고 시마떼라는 식으로 태형을 마스형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찍으면 뭐하고 똑같다 태형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중지 뭐뭐 하고 중간에 중간에 쉬는 거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들려 버려서 시츠레니나루 바 아이 경우가 아리마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나르호도의 주의할 점입니다. 나르호도를 그냥 막 쓰면 어떻게 된다고? 윗사람한테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좀 겸손하지 못한 그런 시선이 아 과연 그렇군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 어떤 감각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이 설명을 했어. 아 이게 뭐이 문법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맛이형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했더니 과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너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소노타메 그렇기 때문에 센세야 메우에노 히토니 스카우 토키와 윗사람에게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길게 써야 된다는 거야 나루호도 소난데스네 라는 식으로 아 과연 그렇군요 야, 나르호도 시라나카탄데스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와, 과연 그렇군요. 와, 과연 몰랐어요. 라는 식으로 뭔가 뒤를 붙여주면 따호가

でしょう? 라고 하는 편이 좋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은 4번 되겠고요. 나르호도 다다시 데스네. 과연 옳군요. 과연 알고 있습니다. 과연 상관없습니다. 뭐 개코 데스. 과연 이제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적당하냐. 소원한 데스네. 깨달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예. 아, 겸손하게. 아, 공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하자. 자, 25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봅니다. 센세 시즈몬가리마사이 난데스까? 아노 하면서 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아노 고노 요미가타오 오시에테 모 이데스까? 이 읽는 방법을 가르쳐도 됩니까? 이게 오시에테 쿠다사인데 이거는 내가 너를 가르쳐도 되냐? 선생님을 가르쳐도 되냐? 좀 이상하죠? 센세와 고레오 오요미니 나리마스까? 선생님 이것을 읽으십니까? 그것도 좀 어색하고요. 권옥한지 난또 요문 되쇼까? 이 한자 어떻게 읽나요? 답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지. 요러시 카타라 괜찮으시다면 요마사테 모라에마스까? 모라 이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테 모라에마스까는 있지만 테 모라이마스까는 아, 상황 자체가 조금 설정되기 어려워서 아마 수능에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막 되게 뭐뭐 해 받겠습니까라는 거죠. 너그 사람한테 그거 해 받을 거니? 그 사람이 너한테 그거 해주기를 네가 바란다고 말할 거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우리가 지시나 의뢰로 되려면 테 모라에 마스카라고 써줘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건 비문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직관과 따라 시간이 있다면 오실 때 이따다키마스카, 이따다케 마스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능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자, 이거 좀 보세요. 1번과 2번 보세요. 요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이거는 나입니다. 내가 읽어도 될까요? 이 일단은 상대예요. 상대방이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상대의 행위가 일다, 여긴 나의 행위가 일다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될까요? 연대 뭐이 데스까? 요마세 때 이따다이 때뭐이 데스까? 자, 마찬가지예요. 요마세 때, 사세 때 이따다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 행동을 나한테 시키는 걸 내가 받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시켜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뭐다? 결론은 그냥 본동사예요. 요 앞에 있는 행동 자체야 그냥. 그래서 요인데 뭐 이데스까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얘 약간 약분해도 되는 거야. 응? 똑같아도 되는 거야. 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 약분하면 똑같잖아. 그치? 그다음에 요마세 때 이따다케마스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세 때 이따다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 시키는 거를 해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읽어도 되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가를 구하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는 요인데 모라에마스까? 요인데 크다사인데. 요인데 이따다케마스까? 오요미 크다사이, 오요미니 나테 크다사이. 다요 앞에 있던 것들은 우리 여러 가지 의례 표현 박스로 배우셨죠? 네, 거기서 나왔던 표현들인데 이 위에 거랑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좀 오늘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자, 26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자, 아타라시 바소니 히코시타라 새로운 장소에 예, 이사를 가면요. 마즈와 우선은 도나리노 히토 이웃집 사람에게 아이사츠니 이키마스 뭐뭐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러 갑니다. 자, 소노토키와 치사이 프레젠토 작은 선물을 모테 이쿠코토가 오이데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경우가 되겠죠? 자, 아타라시쿠가 아니라 타노시쿠 즐겁게 세이카츠스루 타메니와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나리노 히토니 이웃집 사람에게 예, 이웃 사람들에게 아이사츠니 시대, 아이사츠 시대 오크, 테오크, 뭐뭐 해두다. 그것도가 다이세츠 데스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고레카라노 세이카츠 데 앞으로 생활에서 고맙다 코토가 왔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뭐라는 게 가능할까요? 선물을 주는 게 가능하고, 이웃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청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가르쳐 받거나 배우거나.

달라. 그 얘기예요. 답이 5번이겠죠. 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가르쳐 받거나 즉 배우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잘 사겨둬야 된다. 그 얘기죠. 도무다진이 나르고도 뭐 아르까 모시레마제 친구가 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게 뭐야? 이사를 갔을 때왜 우리 보면 아니 소바를 들고 가잖아요. 작은 선물. 자, 왜? 자, 원활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 이제 문법 문제 들어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선생님이 뒤에서 다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요. 희난인교는 이 50만엔 인하한다라는 강조의 모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이 이야기의 다음은 내일로 하자. 니스루라고 하는 건 뭐뭐로 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나무로 만든 젓가락, 깎아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한다. 재료 원료를 나타낸 조사대. 자, 그 다음에 이게 틀렸죠. 출신과, 출신지와 출발지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출신지예요. 출발지가 아니라. 자, 이 아내와 나이가 끄어 대때, 그러니까 대졸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스구 개건심하시다. 곧장 결혼했습니다. 여기는 대학이라는 출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도 와케르 또 문을 열자. 스메따이 카제가 하이데키다. 문을 열자 바람이 확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거 조사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이거예요. 가격에다가 무엇을 해서 아까 뭐 했어? 고즈만 모 스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에다 모 해가지고 뭐뭐나 나간다, 가치가 먹여진다라고 얘기하는 동사 스르.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모를 쓰고 아를 쓰면 무게나 길이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나 아니면 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거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가격이니까 N이 나오거나 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가격은 스르, 무게나 길이는 아르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부정문에 나왔던 거는 우리 뭐 하면서 앞에서 수능 완성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반복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재료와 원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대를 만들면 뭐냐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라는 화학적인 원료가 됩니다. 그럼 화학적인 나무로부터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 종이, 에탄올, 섬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드는 건지 아니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니대류, 오대류 이게 다 뭐였냐면 우리 주의해야 할 동사에서 7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다시 보면 여기 앞에 나오는 것들은 도착지입니다. 회사에 도착하고 신문에 출연하고 그죠? 출연지나 도착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출발지가 됩니다. 도착지, 출발지. 자, 그런데 회사를 나오다라고 하는 거는 출발이라기보다 그만두는 원적지가 되는 거고요. 학교를 그만둔 출신지가 되는 거고 집을 나오다 집을 출발해서 나오는 출발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발지인지 출신지인지 원적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동성을 가지는 거는 가예요. 자, 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가, 대루를 쓰는 가 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나 타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토 또는 타라를 써서 뒤에 과거형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뒤에 과거형이 나오고 앞에 토나 타라가 나와서 해석은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했더니 뭐뭐 하자예요. 형은 양복을 입자 바로 나간 거고요. 창문을 열었더니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 거고 도서관에 갔더니 모리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더니가 된다라는 사실 토나 타라의 기능도 한번더 복습해 볼수 있었어요. 자, 28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니혼고노 벤쿄와 도우 데스까? 일본어 공부 어때요? 했더니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서 힘들대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뭐 해서라고 얘기할 때는 쿠데를 씁니다. 이 쿠데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이 쿠데로 돼가지고 또는 테로 돼가지고 원인을 나타낼 때 원.

신을 나타낼 때 뒤에 어떤 게 오느냐 했더니 의지, 의뢰, 희망, 명령, 권유가 오지 않고 주로 무의지 동사나 감정이나 가능형이 나오더라예요. 자, 보시면요. 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해서 감정이에요. 와카라나이, 와카라나 쿠테, 와카라나이 까라 고마테 이런 데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카네가 나쿠테 불가능, 할수 없다. 그런데 오카네가 나쿠테 똑같이 돈이 없는데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하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건쓸 수가 없다. 그 마지막으로 더워서 창문을 열자. 뭐뭐 해서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권유도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의뢰도 쓸 수가 없는 게 쿠테 용법입니다. 아, 다 풀었으면 좋았겠는데요. 29번, 30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번까지. 네, 미나상 29번부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따.

아시죠?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도 기록하기의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회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풀어볼 시간이고요. 네, 문법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들 또 팁스로 정리했거든요. 기대되시죠?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weiß einfach nicht, was ich nach dem Abitur machen soll.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은 딱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대화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하고선 Nicht jeder weiß, was mit, nicht jeder weiß mit 17 schon genau, welchen Weg gehen will. 이라고 했더니 Ich glaube, alle haben einen Plan. Nur ich nicht. 이라고 한 거예요. Ach komm schon, vielleicht brauchst du noch etwas Zeit. 이라고 했네요.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Ich weiß nicht가 아니라 einfach nicht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그냥 알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뭘 모르나 했더니 Was ich nach dem Abitur machen soll. Abitur는 독일에서 우리처럼 보는 수능 시험이잖아요. Abitur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아비투어 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아비투어 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면 도대체 뭘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고선 누구나 mit 17 이렇게 mit하고 숫자가 나오면 어떤 연령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7살 때 벌써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welch 라고 해서 어느 라는 표현에 의문사를 썼어요. welchen Weg er gehen will 그가 즉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17살 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즉, 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는 그랬더니 B가 17살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일단 대화문 다 보고 우리 선지 보도록 할게요. Ich glaube 나는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alle haben einen Plan이에요. 모두가 하지만 계획이 있는 것 같은걸요. Nur ich nicht. Nur는 단지자. 저만 없는 것 같아요. Ach, komm sch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리로 와.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지 마. 뭐, 신경 쓰지 마. 불평하지 마. 이런 상황일 때, 아, 그러지 마. 라고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주면, Vielleicht brauchst du nur noch etwas Zeit. Nur를 한 번 더 써서, 그냥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일 뿐이야.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das geht leider nicht. 그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뭐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거절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das macht man nicht.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인 거니까 금지의 표현으로 쓴 거죠. 지금 상황엔 쓸 수 없고요. das ist ganz gefährlich. 라고 했어요. gefährlich는 위험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일 때 쓸 것 같고요. 4번, das ist doch in Ordnung. in Ordnung 사이는 무엇무엇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의사소통 표현에서 in Ordnu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문제 없지, 괜찮지 라고 해서 나 그거 할 수 있어. 야, alles in Ordnung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했던 표현인데 지금은 요 in Ordnung 이라고 하는 구문이 다른 의미로도 썼어요. 그게 정상이야,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를 쓴 거예요. Das ist doch in Ordnung. 17살에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아는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5번 볼까요? Das finde ich aber ärgerlich. ärgerlich는 화가 난이잖아요. 그렇다니 나 화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사실은 조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Das ist kein Problem. Mach dir keine Gedanken. 이런 표현도 씁니다. sich Gedanken machen이 생각하다가 아니라 고민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Mach dir keine Gedanken 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Das ist doch in Ordnung 이라는 표현이랑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격려해주는 표현일 때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수능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 나 빼고는 명확하게 미래를 그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라는 생각할 텐데 이 나이 땐 당연한 거야. 누구나 정확하게 자기 길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ag mal 하고선 Hast du nächste Woche Zeit für einen Kaffee? 라고 했더니 Gerne 하고선 Und bei dir? 라고 했더니 Mittwoch geht.
gegen Nachmittag? Ja, ich habe ab 2 Uhr frei. 라고 했네요. Sag mal, 이라고 하는 거, 말좀 해봐. 저,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너 다음 주에 나랑 커피 한잔 마실 시간 있니? 라고 했더니, 걔는 기꺼이, 즉, 수락했어요. 그러면, 좋아, 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이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 봤더니, Und bei dir? 라고 했어요. By 하고서 인칭 표현 나오면 누구네 집에서잖아요. 그래서 니네 집에서? 라는 뜻인가 했더니 시간 표현이 나왔네요. 수요일은 가능해. 그 다음에 시각 표현 앞에 gegen전치사를 써서 gegen Nachmittag, 오후쯤 가능해 라고 했어요. 즉, 장소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서 너는 어때를 묻는 거예요. Wie ist es bei dir?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ist es bei dir?' 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나 아니면 'Wie sieht es bei dir aus?' 너는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해서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제안하는 이 상황이 너의 스케줄에도 적합해? 라고 하는 표현이고 누구네 집에서가 쓰인 게 아니에요. 의견을 물을 때 씁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제안을 했고요. 너는 그 일정이나 그게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Und bei dir? 라고 묻는 게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수요일이 가능해? 오후쯤이라고 했고요. Ja, ich habe ab 2 Uhr frei. Frei habe는 비어 있는 거죠. ab은 뭐뭐부터입니다. 나는 오후 2시부터 스케줄이 비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제안을 했을지 볼까요? Ich trinke gern Kaffee. 나는 커피 마시는 거, ich trinke gern Tee였네요. 나차 마시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제안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냥 본인의 선호도를 얘기한 거예요. 2번, Ich habe wenig Zeit.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gern라는 응답 표현의 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걸 수락했잖아요. 좋아. 난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건 불가능하고요. Mittwoch, passt bei mir. 여기 앞에 bei mir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치사 구문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이 나한테 잘 맞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너는 그게 맞니? Passt es bei dir. 쓸수 있는 거네요. 동사 동일한 거 써서. 그랬더니 수요일 가능해? 오후쯤? 이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카페 schmeckt super. 비타는 쓴 이란 표현이 커피가 너무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내가 지금 느끼는 네 가게 표현이었습니다. 5번. Nächste Woche ist viel los. Los sein은 어떤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표현이죠. 다음 주는 많은 일들이 있어. 바빠. 스케줄이 많아. 이런 표현이어서 5번도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정답이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이 바이디어만 보고선 도대체 바이디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고 라고 했을 텐데, past as 바이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전치사 구문이 들어갔던 거였네요. 그렇죠? 앞에 이미 past by me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정이 나는 가능해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e oft wanderst du den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Es macht mir Spaß 라고 했네요. Wie oft? 빈도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얼마나 자주 하이킹 또는 산책 등산을 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그게 재미있어 라고 했다는 건 자주 하는 빈도를 표현을 해야 돼요. 즐겨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뒤쪽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한 번도 하지 않아. 결코 하지 않아.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까지 잘 보고 보기 선지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Zeitgestern은 시작 시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언제? 어제부터 쭉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wann이라고 물어봤거나 언제부터 아니면 언제부터인 거니까 seit wann이라고 물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얼마나 오래라고 해서 wie lange로 물어봤을 때 seit gestern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뭐뭐뭐 한지 얼마나 오래됐니? 어제부터 하고 있어. 지금은 그러면 정답으로 들어갈 수 없겠네요. morgen Abend 이 morgen은 내일이란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인 거니까 이것도 wann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B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C, jeden zweiten Tag. 우리가 자주 봤었던 jede하고 단수명사 활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복 요임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앞에는 서술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틀 맞아. 두 번째 날마다이니까 두 번째 날마다 이틀에 한번 걸로는 하는 거죠. 그러면 즐겨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뒤에 볼까요? Einmal in der Woch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일단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보기에서 올바른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 최대를 선택한 5번이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니 Selten 이런 건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빈도 부사를 활용은 하지 않고 횟수와 그 다음에 반복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써서 얼마만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혹시 wie oft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할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ie oft gehst du wandern? 너는 얼마나 자주 하이킹을 가? 라고 물어보면 jede하고 서수 써서 쓰는 거 나와 있을 때 뒤에 단수명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jeden zweiten Tag도 쓸수 있지만 jeden vierten Tag, 4일째, 네 번째 날마다 한 번씩, 4일째마다 한 번씩 쓸수 있고요. 아니면 al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수식하는 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앞에 숫자를 그냥 씁니다. 기수 아무거나. Alle zwei Tage, alle vier Tage라고 하면 뭐뭐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틀마다, 4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기수에다가 말을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고 뒤에는 뭐뭐당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을 사격, 시간, 부사, 구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 등의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전치사나 이런 걸 써가지고 어느 어느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시점을 한정하기도 해요. Dreimal die Woche라고 하면 일주일에 3회, 4mal im Monat 하면 한 달에 4번, 또는 3mal am Tag, Tag은 인전치사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도 부사도 쓸수 있죠. 방금은 니는 0이고, 셀테는 거의 0에 근접한 거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자주 하고 즐겨 하는 상황에선 쓸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시말은 가끔이고요. oft는 종종이었고, meistens 대부분의 경우, immer는 항상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oft라고 하는 시점을 잡으면 그것의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이쪽으로, 그거보다 더 적게 하면 아래쪽으로. 항상 oft가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jede가 항상 서수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jeden Tag, jede Stund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매 뭐뭐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요거는 사격 부사구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jeden Tag, jedes Wochenende. 매일매일, 그다음에 매주라고 하면 이 예드 뒤에다가 관사 어미를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도의 표현일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요건 아마 연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를 보면 뭐인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Weißt du, dass Markus nächsten Monat 30 Jahre alt wird? Wir wollen für ihn eine Party machen. Was hältst du davon?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er hat letztes Jahr so viel für uns gemacht. Hast du schon etwas im Kopf?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dachte an eine Gartenparty bei mir zu Hause. Prima. 라고 했네요. 볼게요. 너 알아? 라고 하고선, 마쿠스가 Next month, 다음 달에 서른 살이 된다는 거 알았어? 라고 했고요. werden이 미래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때 되면 서른 살이 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고선 우리 그래서 그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줄까 해. Wir wollen eine Party machen 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halten, fun 우리 배웠었던 표현이죠. 무슨 뜻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Was denkst du? Was meinst du? 대신에 전치사 수거 구문을 쓴다라고만 halten, fun 하고 삼격 쓴다라고 했어요. Was hältst du davon? 지금은 지시대명사 활용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했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까요? 그는 작년에 so viel 그렇게나 많은 일들을 für uns 우리를 위해서 매우 많은 일들을 했어. 즉 고마움이 묻어나죠. 그러면 좋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긍정응답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im Kopf haben이라고 하는 표현은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Was hast du im Kopf 하면 너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 벌써 머릿속에 어떤 구상한 게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denken an 우리가 쓰는 거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무엇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했죠. 이 전치사 수거구문 벌써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사격 쓰는 거예요. an 하고선 eine Gartenparty 사격으로 썼죠. 나는 정원 가든 파티를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By me at house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하는 가든 파티를 할까 생각했어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누구에게 지금 사실은 누구 덕분에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서른 살 생일 파티를 다른 사람들이 기획해 주는 상황입니다. 좋아. 긍정적인 응답 표현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Das ist mir doch egal. 난 상관없어. 라는 표현이어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좋은 생각이야는 여러분 그쵸? 좋다라는 의미로 담아낼 수 있네요. Toll. Das ist eine gute Idee. Ich bin dafür. Ich bin dabei. Dabei sein도 사실은 나 동참할 거야라는 표현이잖아요. 나 같이 할게, 동참할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긍정 응답으로 할수 있습니다. 3번. Ich finde das nicht gut. 난 그거 좋지 않은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즉 부정적인 견해예요. 4번. Das ist sehr langweilig. Langweilig은 지루한이었죠. 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5번, ich werde das nicht tun. tun은 하다라는 뜻이고요. werden이란 조동사랑 같이 쓰여서 앞으로 하다인 줄 알았더니 부정 표현이 되어서 난 그거 안할 거야인 거죠. 즉, 우리 파티 할 건데 너도 같이 동참할래? 했더니, ich werde das nicht tun.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ich bin nicht dabei. 이런 표현에서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무엇 무엇에 제안한 것을 나도 같이 할래? 라고 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화 영역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e geht es Martin im Moment? Was macht seine Mathe Note?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Er ist in Sprachen ganz gut. Aber bei den Mathe Fragen sieht er ziemlich alt aus. 그러니까 Denkst du wirklich, dass er alt ist? 이라고 하고선 Er ist erst 15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Das meine ich nicht. 이라고 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Wenn jemand bei etwas alt aussieht, meint man damit, dass er bei etwas Probleme hat. 언어 문화 영역입니다. 볼게요. 마틴, 지금 현재 잘 지내? 라고 물어본 거예요. Wie geht es Martin im Moment? 현재란 표현이죠. Jetzt, heute,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더 물어봐요. Was macht seine Mathe Note? 노트는 여기서 성적입니다. 그의 수학 성적은 좀 어때? 아, 수학에 여전히 고민이 좀 많았나 봐요. 콕 집어서 수학 성적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in 하고 어떤 어떤 분야가 나왔죠. 언어는 ganz gut, 아주 잘해. 그렇지만 by 하고서 Mathe Frage 수학 문제죠. 여기를 Frage라고 썼어요. Aufgabe를 안 쓰고
수학 문제 푸는 데에선 뭐뭐할 때죠.

표현을 쓴다는 건 mind 반다음에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by etwas 무엇인가에 problemham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야. 즉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야를 alt aussehen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by etwas alt aussehen. 즉뭐 하면서 갑자기 확 늙어 보여, 폭삭 늙어 보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건그 상황을 어려워하고 있다.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거 찾으면 돼요? 실제로 늙어 보인다는 아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있고, 뭐 어떤 상황?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를 가늠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By etwas alt aussehen. 아, 이런 재미난 표현을 쓸수 있네요. 야, 너 갑자기 폭삭 늙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유법이랑 조금 비슷하게 쓰는 언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었어요. 늘 우리 사실은 수학은 어때? 라고 해서 we assign a note in math만 썼는데 합성어로 쓰는 math, not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이라는 인전치사로 교과목을 받지 않고 math, frage라고 하는 합성어휘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교과목과 관련돼서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다를 이렇게 합성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이거 기본어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계속해서 2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Crete Palooka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Crete Palooka war eine berühmte Tänzerin und Tanzlehrerin. Sie kam 1902 in München zur Welt. Später zog sie mit ihrer Familie nach Dresden. Dort lernte sie bei Mary Wigman tanzen. Palooka wurde schnell bekannt für ihren modernen Tanz. 1925 eröffnete sie ihre eigene Tanzschule in Dresden. Die Schule hieß Palooka-Schule Dresden. Viele junge Tänzer und Tänzerinnen lernten dort. Diese Schule besteht heute noch als Palooka-Hochschule für Tanz Dresden. Crete Palooka라고 하는 딱 인물사진을 보면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죠? 네, 무용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크레이트 팔루카는 매우 유명한 텐서린 무용수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직함도 갖고 있었어요? 탄스레어린이라고 해서 무용교사, 즉, 교사로서도 재직을 한 거예요. 춤을 가르치는 교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zur Welt kommen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거 중요했죠. 연도랑 지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뮌헨에서 1902년에 태어났고, später, 나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ziehe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nachher전치사를 써서 어디 어디로 이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ziehen이란 동사의 1번 뜻이 원래 당기다라는 뜻인데, 이동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동사가 쓰인 분리동사. umziehen, ausziehen, einziehen이 모두 다 이사하다, 입주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라 여러분 유추해서 보시면 요거를 아, ziehen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어디 어디라고는 이동 방향을 제시하는 전치사 썼으니까 그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녀는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주했습니다. 태어나기는 뮌헨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했다를 zog sie mit ihrer Familie nach Dresden이라고 한 거예요. Dort lernte sie bei Mary Wigman tanzen. Dort은 그럼 어딘 거예요? 드레스덴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Mary Wigman에게 춤을 배웠어요. 발루카는 매우 빨리 bekannt für 유명해졌어요. 무엇으로? 그녀의 modernen Tanz, 현대적인 춤으로. 그러니까 현대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무용수이기 때문에 고 이렇게 modernen Tanz 유명해졌다라고 했고 1925년엔 eröffnen 이란 동사 썼어요. 개점하다, 열다죠. 뭐를 열었나 했더니 eigene Tanzschule, 자신의 댄스 학교, 춤 학교를 댄스 학교를 열었어요. 설립했고요. 어디에? 드레스덴에. 자신의 댄스 학교를 에어프넨 설립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은 하이센 동사의 과거형이었네요. 팔루카 슈르 드레스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많은 젊은 남자 여자 무용수를 댄서 온 텐서르넨이라고 했어요. 레안텐 두어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은 거예요. Diese Schule besteht heute noch이라고 했고요. Bestehen이라는 동사 우리가 저거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합격하다로 배웠지만 실제로 볼 뒤에는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다 있다란 표현이거든요. 이 학교는 현재도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뭐로서 존재해요? 발루카 이번에는 그냥 슐레가 아니라 혹슐레로 바꿨어요. 혹슐레는 여러분 뭐였죠? 고등학교라고 설마 알고 계시지 않겠죠?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을 독일에서 혹슐레라고 한다고 했고 이 혹슐레 안에 University하고 Fachuniversität가 나눠집니다. Fachhochschule가 나눠지는 전문대학교 종합대학으로 하위 구조에서 나눠지는 Hochschule, 팔루카 대학이죠. 뭐? Für Tanz Dresden, 드레스덴 팔루카 무용대학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그 이름으로 학교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고, 조금 어려웠던 건 독일어로 선지 구성이 되었고요. 그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Sie gab keinen Tanzunterricht. Unterricht geben이 수업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Unterrichten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같이 써서 수업을 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녀는 직접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위에 나왔었죠. 수업을 하기도 했다. 왜냐면 탄스 레어러린으로 재직했다라고 했으면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Sie war bekannt für ihren Tanz. 그녀는 자신의 춤으로 모던한 탄스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Mary Wickman war ihre Schülerin. Mary Wickman에 관한 내용 여기 있었죠. Mary Wickman이 바로 그레이트 팔루카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쵸? 그분에게 춤을 사사받았다라고 해서 요거 내용도 틀린 거예요. Ihr Tanz war damals schon etwas alt. 그녀의 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좀 오래됐다라고 여겨졌다가 아니라 현대적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춤이다라고 이미 그 당시에도 여겨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4번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고요. 5번 볼까요? Sie zog 1902 von Dresden nach München. 그녀는 1902년에 태어났어요. 이때 어디로 이사할 수 없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뮌헨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뮌헨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했다,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네요. 여기 나와 있었던 동사들 중에서 사실은 umziehen 뭐 아니면은 어디 어디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ziehen만 가지고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쓰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이사하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는 거니까 그 구문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진열방, cat's nest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 간판도 있네요. Das cat's nest ist ein Museum in Ludwigshafen. Der Name cat's nest kommt von den Wörtern Katze und Kabinett. Es ist ein kleines Museum, aber es hat viele Kunstwerke. Im Museum gibt es Skulpturen, Bilder und anderes von Katzen aus der ganzen Welt. Leute können etwas über die Geschichte von Katzen lernen. Im Katzinett kann man auch Katzen in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 und aus verschiedenen Zeiten sehen, 이라고 했어요. Cats in net 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더니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Cats in net은 일단은 박물관이에요. 어디에 있는 박물관인가 했더니 Ludwigshafen에 있대요. Cats in net이라고 하는 이름은 Common Fun입니다. Common Fu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맨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수거 구문은 컴맨 아웃이거든요. 그럼 어디 어디 출신이다인데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유래하다를 컴맨 펀을 쓴 거예요. 어디 어디에서 출처가 무엇이다 유래하다. 자, 카츠넷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음의 어휘들로부터 유래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 두 개다. Wörter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낱말 어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지금 복수형 삼격으로 복수형 삼격어미 N이 붙은 거예요. 다음과 같은 낱말들에서 유래한 거죠라고 해서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나 봤더니 고양이, 그다음에 카비넷이라고 하는 작은 방. 진열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했다. 즉,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한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작은 박물관이에요. 그렇지만, Kunstwerke, Werk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품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술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작은 박물관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럼 뭐가 있나? 라고 했더니, Skulpturen이라고 했습니다. 조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Bilder, 그림이 있어요.

anderes von Katzen aus der. 그렇습니다. 즉, 이것 외에도 und andere 썼으니까 그 조각상이랑 그림인데 무엇에 관한이라고 했더니 고양이입니다. 전 세계의 고양이와 관련된 조각상과 그 다음에 그림, 그 밖의 것들이 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에트바스에서 무엇인가를 뭐뭐 할수 있어, 배울 수 있어. 레아는 유바입니다. 무엇에 관해 배우다. 고양이들의 이야기, die Geschichte von, 또는 역사일 수 있어요. 뭔가 고양이들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나 역사에 대해서 이곳에서 배울 수 있어요. Im Katzennet kann man auch, 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 이 Katzennet이라고 하는 박물관에서는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 이라고 쓰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Richtungen 방향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을 텐데, Kunstrichtung이라고 하면 예술 사조입니다. 요거를 Kunstrichtu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 사조의 뭐예요? 다양한 예술 사조 형태의 고양이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verschieden 다양한 시간대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그 다음에 다양한 예술 사조의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즉 이게 조각상이나 이런 예술 작품이 전시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대 조각상이나 아니면 현대 미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볼수 있어를 in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예요? 시대별이라고 하는 걸 Zeit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in verschiedenen Zeiten이에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조.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네, 볼게요. 예술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고양이에 관한 박물관이다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B는 맞고요. 독일에서 유래한 작품만 있다면 Ausdeutschland라고 했는데 어디였어요? Aus der ganzen Welt. 전 세계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조각상과 회화 작품과 그 밖의 다양한 것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다양한 시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Aus verschiedenen Zeiten이라는 표현이 뒤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미디입니다. 네, 반려견 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특히나 흥미로운 정보일 것 같은데요. 카치넷이라고 하는 고양이 진열방이라고 하는 작은 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분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깜빡할 뻔했었는데 지금 이 구문에 컴맨 펀이라고 하는 전체 수거 구문이 있었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컴맨 아우스와 좀 다른 의미를 쓰인 거예요라고 했는데 구분하고 가도록 할까요? 컴맨 아우스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고 해서 국적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어요. Ich komme aus der Schweiz. 그럼 저는 스위스 출신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지금 구문에서처럼 컴맨 펀을 쓰게 되고 어떤 어떤 시대를 쓰거나 장소를 쓰면 그곳에서 또는 그 시대에서 유래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거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come and fun을 많이 쓰거든요.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이런 문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omes to fun의 Arbeit이라고 하면 너 직장에서 오는 길이야라고 묻는 표현이거나 ich komme von meiner Freundin 나 여자친구네 집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이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니까 두개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메모하셨죠? 네,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푸딩인 로드 그루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로드 그루츠 ist ein Nachtisch aus Norddeutschland und Dänemark. Sie wird aus verschiedenen Beeren gemacht. Man kann sie mit Zucker und etwas Saft oder Wasser leicht kochen. Rote Grütze kann ma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kalt essen. Man bekommt sie oft mit Sahne, Vanilleeis oder Milch. Rote Grütze ist ein beliebter Nachtisch, besonders im Sommer.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사실 이 과일 푸딩처럼 생긴 그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화채 같은 게 있을 텐데 약간 질감이 좀 달라요. 볼게요. Rote Grütze ist ein Nachtisch aus Norddeutschland und Dänemark. 후식이다라고 했어요. 디저트류의 하나이고 어디 어디에서 즐겨 먹는 건가 했더니 북부 독일과 덴마크에서 유래한 덴마크에서 즐겨 먹는 뭐의 후식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우스라고 했습니다. 아우스 에트와스 마헨이면 무엇으로 만들다죠. 재료를 무엇 삼다이거든요. 비아렌이라고 했습니다. 베리 즉 열매류예요. 뭐 산딸기도 되고 이런 열매류입니다. 그런 베리들로

fashion, 아까도 나왔어요. 다양한. 이것은 매우 다양한 베리들로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코이츠가 여성 명사였거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Z로 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와 뭐? 설탕이나 또는 약간의 주스 또는 물과 함께 라이스 커헨 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탕이나 또는 뭐를 넣기도 해요. 주스를 넣어서 조리는 거예요. 끓여서 만들 수도 있네요 라고 했네요. Gute Grütze kann ma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kalt essen. 그럼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가 했더니 이거는 따뜻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차갑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는 로테 그루체를 그냥 요 조린 음식으로 베리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는 생크림입니다. 여기에다 생크림을 곁들이거나 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또는 우유를 곁들여서 먹어요라고 한 거예요. 로테 그루체는 벨리프트는 사랑받는 인기 있는 표현이죠. 아주 인기 있는 후식이고 특히나 여름에 즐겨 먹습니다라고 했네요. 볼게요. Für rote Grütze braucht man Salz. Rote Grütze를 조리하기 위해선, 요리하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안 넣어요. 아까 Zucker나 Saft나 Wasser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그럼 틀린 내용이고요. Rote Grütze ist schwierig zu kochen. 조리하기 어렵다. 요리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leicht kochen 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Rote Grütze ist man selten im Sommer. Selten, 우리 오늘 빈도부사할 때 했는데 무슨 뜻이었죠? 거의 하지 않는다죠. 여름엔 거의 먹지 않아요가 아니라 특히나 여름에 즐겨 먹는 후식이다라고 했네요. 4번 볼까요? Rote Grütze besteht vor allem aus Gemüse. Bestehen aus 라고 하는 표현. 무엇으로 구성된, 만들어진, macht man mit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으로 만들다, macht man aus라는 표현 쓰였잖아요. bestehen aus랑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 로테그루체는 특히나 gemüse,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채소가 아니라 beeren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거 틀린 거고요. 5번, Rote Grütze kann man mit Milch, kann mit Milch gegessen werden. 이거는 로테그루체는 뭐랑 우유와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생크림이나 바닐라 아이스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우유와 함께 먹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선 werden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첫번 한눈에 눈에 문장이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무엇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 설명됐던 게 있었네요. 그래서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건 5번이었습니다. 5번. 이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를상이라고 하는 칼프라이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Karlpreis ist ein sehr wichtiger Preis Europas. Seit 1950 wird er jedes Jahr in Aachen verliehen. Der Name des Preises kommt von Karl den Großen. Er lebte um das Jahr 800 und eroberte halb Europa. Leute bekommen diesen Preis, wenn sie für das gemeinsame Europa gearbeitet haben. Viele Politiker haben den Preis schon bekommen, zum Beispiel Winston Churchill oder Willy Brandt. Der Karlspreis besteht für ein starkes und gemeinsames Europa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카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유로파스라고 했어요. 유럽의 매우 중요한 상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상은 1950년부터 예데스야 매년 어디에서 펠라이엔 수여하다라고 했거든요. 아헨 지역에서 수여를 합니다라고 했어요. Der Name des Preises, 이 상의 이름은 Der Name kommt von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온 거죠.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kommen von 여기 또 활용된 거죠. 이것의 이름은 Karl den Großen이라고 해서 카를 대제라고 하는 옛날의 지도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Er lebte um das Jahr 800 und eroberte halb Europa. 여기에서 연도 앞에 을 썼다는 건 뭐뭐 경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약 800년도쯤 그 경에 생존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반 처음 보는 동사일 텐데요. 정복했어요. 유럽의 반 이상을 정복했던 카를 대제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Leute bekommen diesen Preis, wenn sie für das gemeinsame Europa gearbeitet haben. 그러면 언제 이상을 받는가 했더니 뭐뭐뭐 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gemeinsame Europa, 유럽의 공동체, 즉 유럽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경우에 이 상을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이

상을 받았어요. Zum Beispiel.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인들이 받았나요? 윈스턴 처칠과 윌리 브란트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카를 상은 steht für라고 했어요. stehen für는 무엇을 의미하다,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für etwas ste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나라고 했더니 강한 ihr stark, gemeinsam, 그 다음에 공동의, 강한 유럽, 공동의 유럽, 즉 하나의 유럽, 강하고 하나가 된 유럽을 상징하는 상이다라고 했네요. 이 상은 매년 수여된다는 맞아요. wird jedes Jahr in Aachen verliehe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처음 수여되었습니다. 그치? 1950년부터 매년이라고 했으니까 고회가 그럼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게 맞네요. 3번 강한 공동의 유럽을 상징하는 아래쪽에 있었죠. stehen für 상징하다라고 했고요. ein starkes und gemeinsames Europa라고 했어요. 단결되고 그 다음에 강한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는 뭐뭐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윌리 브란트하고 윈스턴 처칠 이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내용은 4번입니다. 4번. 유럽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 바를 기려서 주는 상입니다. 평화와 공동의 이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연대 이런 의미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이 상의 이름은 칼을 대지해서 유래한다라고 했네요. Come from Karl dem Großen 이라고 했습니다. 큰 칼을 이래 아니라 대제를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명사화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대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명사화해서 활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법 영역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by uns kannst du lernen, wie man gut Auto fährt. 우리들과 함께하면 너는 배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잘 운전을 할수 있는지라고 해서 일단 이게 광고 문구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어떤 광고 문구가 있었나 봤더니 auch ein Held der Straße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실은 그 특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웅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헬트가 영웅이거든요. 너도 도로 위에 영웅이 될수 있어 라고 했어요. 우리 자동차관에 와서 운전을 배우면 뭐뭐뭐 할수 있어 라고 한 거죠. 무엇무엇이 되다 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명령문을 쓸 거예요. 뭐뭐를 되다 라고 하면 wer den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 라고 했고요. 이 동사는 인칭변화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 인칭변화형 먼저 한번 할까요? ich였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werde 라고 해서 뭐뭐뭐 쓰게 되고요. du이면은 네, 맞아요. 불규칙 변화하죠. wirst라고 해서 심지어 대가 탈락됩니다. 이렇게 되고 ers이면 ers 하고선 wirst라고 해서 뒤에 더 이상의 인칭 변화 어미를 붙이지 않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돼요. ich werde 뭐 나이가 몇 살이 되어 있대 이 표현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하지만 이제 명령문을 가게 돼요. 그러면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do, ear 또는 존칭 인칭되면서 z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명령문은 do일 때는 어간을 갖고 와요. 맞아요? ear일 때는 동사 활용한 형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존칭이면 동사 활용한 형태 뒤에다가 z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do, ear, z일 때이 인칭, 이 동사의 명령문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어간만 갖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어감만 갖고 오면 어감은 werde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갖고 와서 그러면 너는 뭐뭐뭐 해라고 하면 인칭 변화를 하지 않고 즉 여기에 어간의 모음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이로 바뀌게 될 경우 모든 불규칙 동사 일단 어간 모음 변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werde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erde라고 한 다음에 동사 어간이 드로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2인칭 명령문에서 뭐를 하나? 모음 에를 더 추가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werde 뭐뭐뭐 하고 명령문을 쓸 거예요. ear 때는 원래 인칭 변화했던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werdet라는 형태를 쓰고 쓰겠죠. 존칭이면은 werden 하고서는 sie 하고선 뭐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명령문의 형태로 알맞은 거는 빨리 누구에 대한 명령인지 찾으면 되죠. 주어가 두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수 2인칭에 대한 명령문이니까 어느 거? werde auch ein Held der Straße. 너도 도로 위에 뭐가 영웅이 되어 보렴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게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네, werden 동사는 인칭 변화형도 특이하고 그다음 불규칙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2인칭 명령문을 만들 때
어간을 그대로 활용한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ißt du? 하고 뭐뭐 하고선 Ihr unser Geschenk gefallen hat? Nein, leider nicht. 하고 Ich weiß nur, sie es braucht. 이라고 했어요. 너 혹시 알아? 라고 했고 뭐뭐인지 아닌지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 쓰는 접속사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어, 맞아요. 업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쓰거든요. 그녀에게 우리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 알아? 라고 했더니 오 안타깝지만 알지 못해. 나는 뭐만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 그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 무엇을? 이라고 해서 다음 이하의 것을 구체적으로 안다 또는 그것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할때 쓰는 접속사 뭐였죠? 다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이 아이들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각각의 접속사의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up하고 다스는 모두 다 후치 구조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들이었고요. 이 종속 접속사의 활용을 이제 지금 묻는 표현이었거든요. 다스는 나는 무엇을 들었어? 생각했어? 이때 쓰고 그 다음에 when은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잘 구분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요세개 그래도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 19강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up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알아? 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Ich gehe ins Kino und wollte dich fragen. 나 지금 극장 갈 건데 물어보려고 했어. ob du mitkommen willst? 이라고 해서 의문문으로 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업을 쓰죠. 뭐뭐 할 건지 아닌지. while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라고 해서 이유 설명이다. Er hat sich geärgert, weil du das gesagt hast.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걔 화났잖아. 이고요. 지금 뭐뭐라고 생각했다, 뭐뭐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건 das를 쓰게 됩니다. Ich glaube, das ist keine gute Idee. 난 그게 그닥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 das라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치 구조를 더 이상 이끌지 않고 정치 구조로 이 das가 수식했던 문장이 뒤에 나열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오늘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Follow the by 이라고 해서 쭉 봤더니 지금 아 뒤에 명사랑 그 다음에 앞에 형용사 또는 수사가 나와 있습니다. Vanish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불가사한 명사이거든요. 그럼 어미 변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Vanish Geld라고 써야 되고요. Unsere beiden Kinder schliefen da 라고 해서 beiden은 사실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형용사의 이제 어미 변화를 할 건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부정관사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혼합 변화 어미가 쓸 거고요. 뒤에 kinder는 복수형이죠. 혼합 변화 복수형 일격 어미가 쓰이면 돼요. 뭐를 쓰면 돼요? n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둘다 지금 그곳에서 아 저기서 자고 있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Im Winter trinkt man viel warmen tea.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라고 했고요. 많이 마셔. viel이라고 했고요. 여기 수식어로 들어간 warm은 tea는 사실은 지금 무엇을 마시다라고 했을 때 남성 명사의 수식어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성 사격을 써야 하고 앞에 feel은 많이라는 부사어를 쓰였기 때문에 어미 변화를 할수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ie kauft sich ein paar는 뒤에 항상 복수형을 써요. 복수형 명사는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류이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걸로 봐요. 여긴 강변화 어미가 붙어야 돼요. 그럼 강변화, 복수형, 사격 어미 붙어야 돼서 애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녀는 두 서너 벌의 예쁜 치마를 구입했습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올바르게 활용된 건 그래서 뭐예요? Beach를 선택한 4번이에요.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전치사 수거 구문 나왔네요. 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하면 warten auf 뒤에 사격 씁니다. where라고 하는 의문대명사도 격변할 수 있죠. 정관사처럼 변화하는 거니까 auf ihn wartest du denn noch? 이거 맞는 거네요. 넌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그 다음에 aus was für eine Familie kommt er? kommen aus는 뒤에 몇격 쓴다고 했나요? 사격 쓴, 아, 삼격 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의문사가 was für ein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즉, für 다음에 사격 쓰는 게 아니라 이 의문사가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격집을 받으니까 aus was für eine Familie 라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그는 어디 가족, 어느 가족에서 온 거지? 라고 하는 표현이고 지금 활용이 잘못되었고요. Unter welchen Namen haben Sie das Zimmer reserviert? 이거 많이 보는 표현이었죠. 어느 분의 성함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하셨나요? 라고 해서 unter 다음에 삼격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남에는 특수 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2, 3, 사격에서 항상 뒤에 격변화 어미를 붙여줘야 합니다. Unter welchen Namen haben Sie das Zimmer reserviert? 어느 분 성함으로
사랑을 이해하셨나요? 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 라고 하면 1번이에요. 1번. 네, 전치사 수거 구문에서 전치사의 격집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특수변화 명사가 나온다 또는 이렇게 특수하게 활용되는 의문사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것의 격집에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3

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어입니다. 어조사어이죠. 우리 어조사란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글자를 어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글자 같은 경우에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뭐뭐에 대상, 뭐뭐에서 장소, 뭐뭐보다 비교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벗에게 물어봤다. 앞에서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요. 산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 뭐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고, 쪽빛보다 푸르다. 그러면 뭐뭐보다 비교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이런 한자들의 쓰임을 꼭 문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런 어조사어를 만났다. 여기서는 과연 이셋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지? 이런 거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평소에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오늘 문항도 한번 즐겁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성찰일지 문장 같은 경우는, 문항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풀이가 더 노출되어 있고, 그 풀이를 통해서 이 문장과 하나씩 매칭해 가면서 빠진 글자를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말해야겠다. 아, 신중한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이구나 라는 힌트가 먼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풀이랑 문장을 하나씩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면, 날 출자죠. 불가 반자. 불가라는 건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은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말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야자는 어조사 야자. 뭐뭐이다.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면 기억에는 말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1번은요, 문이에요. 묻다 문자죠. 질문, 문답 했을 때 문이에요. 이 글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말씀, 언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말에 해당하는 한자 2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볼게요. 이 글자는 신, 삼가다 신자예요. 조심하다, 신중하다의 신자죠. 신중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신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찾는 거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4번은 지혜, 지자죠. 자, 5번은 거둘 숫자예요. 여기서도 뭐 되돌릴 수 없다, 거둘 수

없다라고 해서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찾는 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말이다.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 16번은 답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문이 주어져 있고,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찾는 문항입니다. 문장도 굉장히 짧고요. 1번부터 5번까지도 다 한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상하, 불화, 수안, 피리. 상하는 뭐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지 않으면 화자는 우리가 화합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이죠. 비록 숫자, 비록 편안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다. 안자와 윗자가 서로 반대가 되죠. 비록 편안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겉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여도 결국에는 위태로워진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화자를 좀 주목해서 볼게요. 화자는요, 벼화자에 입구자가 같이 결합된 한자예요. 그래서 수확한 벼를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화목하다라는 뜻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다, 어울려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위태로워진다. 뭔가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건 화합. 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천, 신용,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해. 그래서 화합. 요거는 이렇게 한글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씩씩하고 굳센 기운, 용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자, 참고 견딘다, 인내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화자를 주목해서 보면 화합이라는 주제를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긴 글이 주어져 있고 1번부터 5번의 선택지는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문항을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지들이 단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이를 해야 한다라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익숙하게 보았던 단문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실전에서는 금방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이 앞서면 물질을 줬게 되고 물질을 줬다 보면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물질을 중히 여긴다. 물질을 중시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을 잃게 되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탐욕,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결국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물질을 탐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단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무도인지단. 자,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한자의 뜻들이 조금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없다 묻자는요, 뭐뭐 하지 마라라는 금지형으로 쓰였어요. 도자도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도가 뭐냐면 말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인지단은 여기서 단이 단점이거든요.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남의 단점을 함부로 들추어내거나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앞에 나온 탐욕보다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 기억나시죠? 그것과는 관련이 없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화, 막대어, 다탐. 화라는 것은 재앙이에요. 막대, 자, 막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는 크다. 큰 것이 없죠. 뭐뭐보다 큰 것이 없다. 우리 어조사어자 여기서는 비교의 뜻으로 쓰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다탐은 뭐예요? 많이 탐하는 거예요. 재앙은 많이 탐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앙 중에서 많이 탐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어때요? 탐욕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많이 탐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우리 앞에서 나온 글과 뜻이 통하죠? 탐욕을 가장 경계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우리 단문으로 찾는다면 2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양자식 지칠력. 자, 자식은요, 아들, 딸, 자녀를 말합니다. 자식을 길러야 어버이의 수고로움을 알수 있다. 자, 기를 양자, 그리고 이친자는 여기서는 어버이로 쓰였습니다. 어떤 일을 직접 해봐야 그 일의 힘듦과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는 답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4번, 5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지즉 문, 부능즉 학이라라는 문장인데요. 자, 알지 못하면 여기서 직자는 뭐뭐 하면 가정의 표현이죠. 물어보고, 그죠? 할수 없다면 배워라. 저 뭔가를 모르거나 할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워라. 배움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관련은 없고요. 이리 교자 리궁즉 산. 자, 이거는 뭐예요? 이익으로서 사귄 자는 이익이 다하면, 이익이 끝나면 흩어진다.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으로만 맺어진 어떤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엔 멀리 떠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익으로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답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질을 줬고 탐욕을 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화, 막대어, 다탐, 그죠? 재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탐욕이다라고 한이 문장 2번이 18번에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부터는요, 두 문항 혹은 세 문항이 같이 엮여 있는 세트 문항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럴 때는요,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단어의 짜임 문항 항상 나오죠. 저기 악언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세트 문항 같은 경우에 앞에 문항은 문법적인 지식이나 한자 지식을 묻는 문항이 주로 나오고요. 뒤에 문항은 주로 내용 이해, 주제 파악과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하유 이자 악언, 지, 불가, 훈자. 자, 요거를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천하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긴 거, 요게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 가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로 된 나쁜 말이 있어요. 악할악자입니다. 나쁠악자. 두 글자로 된 나쁜 말 중에서,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훈자는 여기서 뭐냐면, 가르칠 훈자예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 글자로 된 나쁜 말 중에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그게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곧 즉자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네모를 쳐볼까요? 곧 이것이다. 자, 여기서 시자는 이것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곧
이것이다. 야자는 역시나 문장의 종결, 뭐뭐이다입니다. 자, 여기서 소일이 뭘까요, 여러분? 소자는요, 사라지다, 사용해서 써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일자는요, 하루, 날 일자죠. 하루를, 날을 사라지게 하다. 즉, 허비하는 거예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로 된 나쁜 말이 바로 소일이라는 거죠. 헛되이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일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두 글자로 된 나쁜 말, 가르쳐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근면을 강조하고 있죠. 부지런하게. 시간은 금이야. 아주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역은요,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말은 말인데 나쁜 말이에요. 그죠? 좋은 말 아니고 나쁜 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 관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 수식 관계죠. 단어의 짜임은요, 항상 강조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그동안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수식과 병렬이 자주 출제가 되더라. 그쵸? 여전히 수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게 수식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초목. 어때요? 초목. 어떻게 해석하나요? 풀과 나무. 나란히,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병렬이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1번 병렬 관계. 자, 이거는 흑색이죠. 흑색. 색은 색인데 검은색이에요. 그죠? 어때요? 꾸며주고 있죠. 흰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지만 검은색. 그렇기 때문에 수식 관계. 2번의 답이 있네요. 자, 좌우는 뭘까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요것도 어때요?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렬 관계. 자, 4번은요, 야심이죠. 밤야자에 깊으신 자. 밤이 깊다. 뭐뭐가 뭐뭐하다로 풀이되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주술 관계죠. 아니고요. 자, 이거는 도서죠. 책을 읽다.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 술목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식 관계를 찾기 때문에 나쁜 말, 수식 관계에 해당하는 거는 검은색, 흑색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 시간이 없다고 대충 보는 사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했었지만, 대충 본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 배려하라 라는 문장은 아니었고요.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 순서대로 처리하라 라는 의미도 아니었어요.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이런 문장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 소일이 가장 나쁜 말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이 한 번쯤, 요렇게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교훈을 항상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도금으로 오른 것은, 자, 도금 문장도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오른 것은, 주제와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약간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천천히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선언치자, 피리, 성취, 인재위, 근무. 자, 선언치자는 뭐냐면요. 치는 다스리다,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말한다? 이때 선자는요, 착하다 란 뜻이 아니라 잘하다로 쓰였습니다. 선자에도요, 착하다란 뜻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하다, 좋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써있자. 자, 요거는요, 요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 써이와 하다 위자가 남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구문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뭐로서 뭐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서는 이 구문이 제일 중요한데, A를 B로 여기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A로서 B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A가 여기서는 뭐냐면요, 인재를 성취, 이루는 거예요.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걸 말합니다.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을 근무, 가장 급한 임무로 여기는 거죠. 정치를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재를 키우는 일을 가장 급선무로 여긴다.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인재가 부족하면, 충분하지 않다면, 비록 숫자, 비록 양법이 있더라도, 양법은 뭐예요? 좋은 법이죠. 좋을 양자. 아주 훌륭하고 좋은 법이 있더라도, 자, 더불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다. 자, 뭐예요? 그것을, 그 법을 함께 시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인재라는 건 뭐예요?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시스템이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재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를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재를 키우는 일을 급한 임무로 여긴다. 인재가 부족하다면 비록 좋은 법이 있더라도 더불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도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항을 시험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여러분 아는 한자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세요. 일단 성자, 이룰 성자는 흔히 알고 있으니까 성자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려고 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다 어때요? 성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뒤에 이 취자는요, 나가다, 이루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취라고 합니다. 완성한다, 이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취자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금 문항은 성취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자를 아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쉽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결국에는 어떤 힌트 없이 문항을 풀어야 하는. 그래서 평소에 좀 기본적인 한자들을 잘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인재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상과 벌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지. 상과 벌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해. 그렇죠. 성취 인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돼. 착한 일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평온하더라도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돼. 미리 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5번의 내용이 있었지만 좋은 법보다는 그것을 함께 시행할 인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22번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23번,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시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시 문항도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S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시가 나와 있고요. 문항 먼저 볼까요?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다섯 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풀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4번은요, 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물어보고 있다. 시에 대한 이해를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럼 가시부터 천천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는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된 오원시입니다. 오원시의 경우는 2, 3으로 끊어 읽으면 쉽게 풀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불식, 기우호, 금인, 무마지. 자, 불식 식자는요, 알 식자예요. 알지 못했다. 기우호, 기가 탈 기자예요. 소를 타는 것이 좋은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금자. 이는 원인이에요. 뭐뭐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마,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어. 뭘 알게 되었냐면, 소를 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석양 방초로 춘일 공지지. 석양 무렵, 방초라는 것은 뭐냐면 꽃과 풀이에요. 꽃과 풀이 난 길을 춘일, 봄날에 함께 지지, 느릿느릿 가는구나. 소를 타고 석양 무렵에 향기로운 꽃과 풀이 난 길을 봄날과 함께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지각하다 할때 지예요. 그러니까 늦다, 그 다음에 더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같이 겹쳐져서 써서요, 느릿느릿 간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풀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 타는 즐거움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구나. 석양 무렵 향기로운 꽃과 풀이 난 길에 봄날과 함께 느릿느릿 가는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일단 석양을 통해서 시간적인 배경 알수 있었고요. 춘일, 봄날과 함께 내가 느릿느릿 간다라는 걸 통해서 계절적인 배경도 알수 있고요. 뭔가 여유로움, 한적한 어떤 삶, 이런 게 느껴지죠. 또 여기서 보면 앞에는 소가 나와 있고 뒤에는 말이 나와 있어요. 대비가 되죠. 말을 타고 빠르게 가는 어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소를 타고 가는 어떤 자연의 여유로움, 자연적인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나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나시는요, 가시에 비해서 조금 문장이 구절이 길어지죠. 한 구절이 일곱 글자인 칠언시입니다. 인간사월 방비진 산사도와 시성계. 자, 인간세상 사월 방비진. 방이 꽃다울 방자, 꽃이나 풀을 말하거든요. 빗자도 여기 나와 있어요. 향기 나는 풀, 좀 어려운 한자, 교육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힌트 삼아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과 풀이 모두 졌다. 지는 다하다, 끝나다예요. 꽃이 끝난 건 뭐예요? 시들다라는 거죠. 인간 세상 사월, 꽃다운 풀과, 향기 나는 꽃과 풀이 모두 시들었는데, 산사도와 시성계, 산 속의 절이죠. 산 속의 절에 복숭아 꽃은 막 번성하며 피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계, 번성해서 계자는 열다 계자인데 꽃과 관련이 있으면 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활짝 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산 속의 절에 아주 예쁜 복숭아 꽃이 막 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그죠? 장한 춘기 무명처, 부지 전입 차중래. 장한, 길게 한스러워 하는 거예요. 푸 하면서 아주 아쉬워 하는 거죠. 봄날이 돌아가 찾을 곳이

봄이 옮겨와 있는 줄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 계절적인 배경, 도화라는 걸 통해서 알수 있고요. 봄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산사라는 걸 통해서 공간적인 배경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봄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그 봄날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나시만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 4월 꽃다운 풀이 시들었는데 산속의 복숭아꽃은 활짝 피기 시작했구나. 봄날이 돌아가 찾을 곳이 없어 길게 한스러워했는데 이곳 속으로 옮겨온 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자 여기서 어떻게 풀이했어요? 소를 타는 즐거움. 소를 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그렇죠? 오, 소를 타는 게참 좋은 일이었구나.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좋다. 맞습니다. 자, 니은은 뭐예요? 지금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다. 맞습니다. 자, 디귿 열 개자가 꽃과 함께 쓰이면 어때요? 개화, 만개, 피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피다. 맞습니다. 자, 릴 장자. 그쵸. 이 장자는 뭐, 길다, 자란다, 자라나다, 어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길게 한스러워 했다, 매우 한스러워 했다지,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4번이에요. 여기서는 길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미음, 오다랬자. 그죠? 이곳으로 옮겨와 있는 줄 알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다랬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 23번은요, 4번이 되겠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가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 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석양 무렵에 향기 나는 꽃과 풀이 있는 길을 소와 함께 느릿느릿 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석양 무렵, 석양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었고요. 가에서는 시적 화자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소를 타고 가는 아주 그 한가하고 여유로움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나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자, 낫이 어때요? 산사라고 하는 산사의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산속의 절 공간적 배경 알수 있었고요. 시적 화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어. 자, 나시는 어때요? 봄날의 아름다운 산 속에 찾아온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해서 기뻐하고 있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4번은.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군. 그렇죠. 어떤 글자가 나와 있나요, 여러분? 봄춘자가 가에도 나와 있었고요. 나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 한시가 쉬워져. 한시를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한시 이론을 조금씩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시 하면은 가장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후정입니다. 성경후정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경치를 말하고요. 나중에 감정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어진 누군가가 보고 싶어. 그러면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한시에서는 항상 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너무 밝아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죠? 너가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성경 후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 전반부, 그죠? 배경, 계절적인 배경이든 시간적인 배경이든 배경이나 시적 화자의 상황을 먼저 전반부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후반부에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게 됩니다.

네가 너무 그리워, 너무 슬퍼, 너무 쓸쓸해, 또는 너무 설레어. 이런 감정들을 시 후반부에 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성경 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시와 나시를 살펴보면요. 가시는 전반부에 소를 타고 가는 봄 풍경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소박한 삶의 즐거움, 한가한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시 같은 경우에도 산사에 핀 복사꽃 풍경을 먼저 제시해주고, 여기에 봄이 다시 왔구나. 봄을 다시 만난 기쁨을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호정 방식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한 시를 만나더라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번,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기억의 의미로 오른 것은 정. 이게 문맥상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주제, 이해를 역시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풀이해 볼게요. 군인 막부린, 군의 막불의, 군정 막부정. 오, 같은 글자, 같은 패턴의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임금이 어지면 막은 뭐뭐 없다예요. 불은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입니다.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뭐예요? 그냥 긍정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임금이 의로우면 모두가 의롭지 않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모두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음이 없다. 강조를 계속 해주고 있죠. 임금이 어떠하면 다 그렇게 돼. 이런 의미예요. 한번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나라는 안정된다. 이때 의자는요, 앞에 나온 어조사야처럼 뭐뭐이다. 문장의 종교를 나타내는 어조사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막불이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도자, 즉 리더가 어떤 품성과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질고 의롭고 바르게 되면 또 나라도 안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임금의 역할, 품성,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 선생님이 방금 기억을 뭐라고 해석했죠? 안정된다. 그죠? 여기서 보면 임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마음을 한번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잘 다스려지고 평화롭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안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찾아보면요. 1번 안정. 그죠? 편안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이 바로 나왔어요. 편안을 안자는 비교적 쉬운 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고정. 굳을 굳자예요. 굳게 정해져 있다. 그렇죠? 잘 변하지 않고 딱 굳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정. 자, 이 글자는 뭐예요? 안일 붙자죠. 부정. 어떤 것이 아니라고 정해요. 그렇죠? 부정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맺을 결자죠. 결정.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밀추자죠. 추측하다. 추측하여 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추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안하게 그 상태가 잘 유지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 안정의 정이 되겠습니다.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2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그죠? 임금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들 그렇게 되고 나라도 잘 다스려진다. 솔선수범과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임금은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임금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도 따르게 된다. 그죠? 임금이 먼저 어질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죠.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생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임금의 역할, 임금의 품성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27,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미상 기역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거, 요 한자의 뜻이 뭐고, 그것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한자는 뭐야? 한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한자의 뜻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선택지 한자의 뜻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8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계속 그 글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 불사, 수, 고능, 성, 기대. 자, 바다의 자죠.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양하다, 마다하다 라는 거예요. 물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자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옛고자도 옛고자이지만 여기서는 그러므로 는 뭐뭐 할 수 있었다. 뭘 할 수 있었냐면 그 큼을 이룰 수 있었다. 즉 바다는 왜 거대해졌냐면 작은 물이든 큰 물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산이 나옵니다. 산은요, 불사, 사용하지 않았어요. 토석, 흙과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능 뭐뭐 할 수 있었죠. 뭘 할 수 있었냐면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산 위에 높은 줄 알아? 작은 흙이든 돌이든 큰 것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요.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었고 산은 흙과 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풀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와 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용, 수용,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27번 볼게요. 기역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거. 자, 이 기역은요. 별표 쳐볼까요? 이 사자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사,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사직하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거절하다, 마다하다, 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말도 아니고 떠나다도 아니고 물을 사양하지 않았다, 사양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서 사양하다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말씀언자. 말과는 상관이 없죠. 자, 2번은요, 양. 얘도 뭐예요? 양보하다, 사양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양, 사양하다의 양이에요. 그래서 2번이 우선은 답이 되겠고요. 일이라는 뜻, 일사자. 자, 이 글자는 뭐예요? 흐를 유자죠. 이 글자는 호수, 호자예요. 다 관계가 없고 여기서는 사양하다를 뜻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볼까요? 큰 일을 이루려면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쵸? 그 큰과 그 높음을 이루려면 어때요? 가리지 말고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모두 다 받아들여야 돼. 포용과 수용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만 이룰 수 있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빠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주제가 비슷한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나온 문장이요.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또 다른 버전으로 같은 뜻인데 이런 문장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선생님이 언급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태산,
부량, 토양, 고능, 성

기대. 어때요? 문장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태산은 사양하지 않았어요. 토, 양, 작은 흙덩이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었다. 아까는 높음이었는데 여기서는 크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하예요. 하는 강과 바다예요.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에는 깊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여기서 택자는요. 가리다. 뭔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골라서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물줄기든 큰 물줄기든 막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우리 지문에 나온 것과 그리고 이 문장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부터 볼까요? 기억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자, 이건 역시나 이 문장에서 기억과 니은이 어떤 의미로 쓰였어? 어떻게 정확히 풀이해? 라고 묻는 문항이고요.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 어때요? 이걸 보니까 가가 인물이구나.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나와 있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인물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쾌종은 유유해성, 요박관서적. 자, 쾌종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고자 했죠. 뭘 하고자 했냐면 박관서적, 널리 보고자 했어요. 서적, 책을 널리 보고자 했죠. 널리 본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정말 많이 읽고자 했던 거예요. 장자금지. 여기서 장자는요, 장자가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것을 금지했어요. 읽지 마 라고 했겠죠. 아무래도 너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쾌종이 8연세, 나이가 8살일 때 홀부재소재, 갑자기 재, 잊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소재는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행방불명 된 거죠. 범이일, 이틀이 지나서 이에 냇자예요. 이에 어디 어디에서? 장서루 중, 책이 있는 누각 안에서 그것을 얻었죠. 그것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이 쾌종이라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관서적, 인망기기. 자, 이때 이 자자는요, 마음대로 하다, 마음껏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적을 마음껏 보느라, 그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잊었다. 굶주릴 기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너무 열심히 읽느라고 배고픔을 잊어서 이틀 동안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행방불명 된 줄 알고 엄청 찾았다. 라는 일화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과 니은의 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어떻게 해석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죠. 이때 홀자는요, 소홀하다가 아니라 갑자기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자는요, 여기서는요, 장서루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쾌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0번. 이 쾌종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쾌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책을 읽는 거, 독서에 정말 몰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실력도 쌓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는 문항이 있다면 또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16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바로 벨크로입니다. 자, 벨크로 뭔지 알아요? 그 찍찍이 있잖아요. 신발이나 가방 같은 데 붙이는 찍찍이. 그걸 벨크로라고 하잖아. 자, 그런데 스위스에 1940년대에 어떤 과학자가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대요. 자, 근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웬 나중에 강아지 털에 뭐가 막 붙어 있는 거야. 도깨비 풀 같은 게. 자기 옷에도 뭐가 사방에 자꾸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아유, 이게 뭐야. 짜증나. 하고 띄어버렸겠지만 이 사람은 이게 뭐길래 이렇게 잘 붙는 거지? 하고 떼어다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안에 뭔가 갈고리 모양이 있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아, 이런 모양을 가지면 우리가 찍찍이처럼 잘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벨크로라는 걸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과학적 발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하얀색 실험복을 입고 되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발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나 다르게 이루어진다. 혼돈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내용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 소통과 협력과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수능 특강에서는 과학의 무질서한 관찰 그리고 그것의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신나게 지문 읽으러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 유형편 마지막 딱 한 문제 남은 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요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 건데, 자, 이거 되게 쉬운 거죠. 43, 4, 5번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수능 완성에도 유형편이고 딱 한 문제밖에 안 실려 있어요. 왜냐면 안 어려우니까. 자,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쭉쭉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순서 찾고, 읽음과 동시에 지칭 추론하는 거 누군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풀어주는 게 관건이죠. 자, 이거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Sally decided to try to rest. 자, Sally는요,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ut just a minute after she closed her eyes. 자, 그러나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She felt a tiny yet heavy body of her knees jump on her stomach. 자, 그녀의 작지만 여전히 무거운 그녀의 knees, 조카가 jump on her stomach, 자신의 배 위로 뛰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 wake up, what she is here. 나 여기 있어, wake up,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She screamed in Sally's face. Sally의 얼굴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eing her niece, 자, 자신의 조카를 보고 she laughed, 웃었어요. 자, you're a mean little thing. 아이고, 이 mean한 것,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짓궂은 거사. 자, you know what? 너, you know that, 알아? You so rudely interrupted my rest. 자, 너 지금 너무나 무례하게 나의 rest, 나의 이 휴식을 방해한 거야, 요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루시 하면서 루시가 입을 삐죽삐죽 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but I hear now. 자, 나 여기 있잖아. You have to pay with me. 라고 합니다. 자, 너 나랑 같이 놀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고모고모 나랑 놀아주세요. Sally couldn't stay mad at her. Sally는 근데 조카를 보고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If she tried. 그녀가 노력을 해도.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지칭 추론에 가리키는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she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 Sally를 가리키는 거죠. Sally 이렇게 S 써볼게요. 자, 그리고 girly, you need to learn how to say your L's. L 발음하는 것 좀 배워야겠다. You're gonna be in school next year. 내년에 너 학교 갈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play with me 막 이런 게 play with me 인데 발음을 애기가 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B냐 C냐 D냐인데, 자, B를 보시면 바로 his green eyes가 나왔어요. 자, 남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his green eyes로 넘어가는 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C도 마찬가지로 he가 나오네. he가 등장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D밖에 올 게 없겠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D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ally picked her niece up. 자, 그녀의 niece를 niece는 여자 조카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녀의 niece를 이렇게 들어 올렸고요. And carried her out of her room. 자,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The sounds of the family were already loud. 자, 그래서 이 가족의 소리는 이미 컸어요. As she entered, 그녀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서 그녀도 마찬가지로 셀리를 가리키겠네요. 자, 이도 셀리구나라고 여기 적을게요. 자, main living space. 자, 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Holding the little girl in her arms. 자, 이 조카를 팔에다가 안고요. 자, the layout was completely open a sight. 자, 이 구조는요. 집의 구조는 완전 열려 있어서 aside from 뭐만 제외하고 the dining room 식당만 제외하고요. 다 열린 구조였고요. Which was behind the kitchen. 자, 이 dining room만 키친 뒤에 있었어요. It worked great for her bigger gatherings. 그래서 큰 모임을 하기에 적절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The massive island. 자, 그런데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을 얘기하죠. 모랑모 사이에 키친과 리빙룸, 거실 사이에 있었던 것은 was covered with all kind of finger food. 자, 핑거푸드. 그러니까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this is new, Sally thought. 셀리가 생각을 했어요. 자, grabbing a handful of nuts. 자, 이렇게 한 줌의 너츠를 잡고, she sent Lucy down and moved into the room to sit next to her dad. 자, 그녀는요, 루시를 아래로 내려 보냈고, and moved into the, 아래로 이렇게 내려놨고, and moved into the room to sit next to her dad. 자, 뭐를 하기로 했냐면은, 자, 이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빠의 옆에 앉기 위해서. 아, 아빠라는 남자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he가 오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자, he looked at her as she sat down. she 볼게요. 자,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앉음에 따라서. 방금 전에 그녀가 아빠 옆에 앉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연결되는 게 she의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d 다음에 오는 건 she입니다. 자, messing up her hair. 자, 그녀의 머리를 흐트리면서 he smiled and asked.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Did Lucy wake you up from the beauty sleep? 자, 이 아름다운 잠에서, 이 미녀는 잠꾸러기 뭐 이런 거할 때, 미녀의 잠에서 깨웠니, 루시가? 라고 물어봤어요. He clearly was the one who sent her running up into Sally's room. 자, 아빠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그녀를 뛰어가도록 한 거야, 셀리의 방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그녀는 누구야? 여기에서 그녀는 조카, 니스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칭추론 벌써 푼것 같아. C가 가리키는 거는 니스니까 우리 이렇게 N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요. 자, rolling her eyes, 눈을 굴리면서 she scowled at him. 자, 흘겨봤습니다. She did, thanks. 진짜 그랬어요. 고마워요, 아빠. 자, she laughed and turned to his granddaughter. 자,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turned to his granddaughter, 자신의 손녀에게 이렇게 몸을 돌렸어요. She gave her a high five and said, 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말했어요. Good job, Lucy. Nice, real nice, Dad. 아빠,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하면서 Sally가 soft하게 complain. 자, 불평을 했습니다. She watched her dad laugh and pick up Lucy. 자, 그녀는요, 보았습니다. 자, 아빠가 웃으면서 루시를 들어 올리는 것을요. 라고요. 자, 여기에서 she는요, 다시 한번 셀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로 넘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his green eyes, 아빠의 초록색 눈이 danced, 막 움직였어요. As she bounced her on his knee. 자, 그녀를, 루시를 얘기하겠죠. 그녀를 무릎에 이렇게 앉히면서요. 아, 그러니까, 자, 이 her이 가리키는 게 C에 나왔던 루시이므로 B, C, B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거의 다 풀었네. 그리고 his dark blonde hair was starting to lighten with grays and silvers. 자, 아빠의 이 blonde 하면은 뭐예요? 금발이잖아. 금발 머리가 자, 이렇게 lighten 회색빛, 그러니까 밝은 빛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뭘 가지고? 자, 회색빛 그리고 silver 은색으로요. Sally got her crazy red curls from her from his mom. 자, 셀리는요. 자, 완전 이 막 미친 듯한 curly hair, 막 뽀글머리가 있었나 봐. 빨간색 머리. 그거를 그의 엄마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 Grandma. 할머니로부터 받았어요. She used to wish. 그래서 그녀는 뭐를 바라고 했냐면은 she got his blonde hair instead. 자, 금발머리를 대신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at least it behaved better than her hairs. 자, 그러니까 금발머리가 지금 이 머리보다는 관리하기 쉬울 텐데 라고 하면서요. 자, 여기 she 볼게요. 자, 여기 she도 마찬가지로 Sally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답은 확실히 3번 C. 3번 니스를 가리키는 C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읽어보면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she had embraced her difference and uniqueness from everyone else. 자, 그녀는 포용했습니다. 차이를요. 그리고 독특함을 다른 모든 이로부터. Watching Lucy, Lucy를 보면서 she decided to teach her. 자, 조카에게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요. Their crazy red curls. 자, 이런 이 미친 red curls. 즉 빨간 머리, 뽀글머리는 were special gift.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가르쳐 주고 싶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쉬운 지문이었으니까 우리 답도 빨리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DCB죠?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층추론 다른 거 C였죠? 3번이고요. 자, 마지막 요것만 풀면 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몇 번입니까? 자, 배 위로 뛰어 올라갔다. 할머니한테서 빨간 곱슬머리를 받았다. 하이파이브를 했다. 자, 셀리의 집은 큰 모임에 그닥 어울리지 않는 구조였다. 이거 어때? 이거 틀렸지. 이거 구조에 잘 어울리는 구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4번이고 5번도 보면은 맞는 내용이 돼요. 정답 4번. 됐다.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유형편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1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요, 진짜 모의고사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요, 평가원이 만들어낸 모의고사, 평가원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모의고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만큼 굉장히 난이도나 아니면 완성도가 높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충 풀지 말고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잘 풀자고. 자,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겠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처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간 딱 재놓고 핸드폰 저기다 갖다 놓고 70분 맞춰서 듣기부터 끝까지 1번부터 45번까지 쭉 풀어주는 거 알고 있지? 꼭 그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랑 같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맞춰보는 거야. 알았지? 자, 좋아. 자, 그러면 자, 18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목적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나 라고 했을 때, 자, 되게 앞에 있는 말들은 별로 안 중요한 배경 설명이죠. 그러다가, 나는 그래서 뭐를 하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하고 싶어 라는 그 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알았죠? 봅시다. 자, our audition yesterday reported. 자, 우리의 audition, 우리의 호가, 어제 reported. 자, report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On the Jupiter Music Awards라는 곳에요. 그리고 enlisted. 자, 그리고 뭐를? 명단을 실었습니다. 뭐를요? The winners by genre. 자, 이 수상자의 명단을 장르별로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요. 우리는 이 케빈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댔는데 무엇으로써 as this year's best rock artist it noted that he released his third album this year. 자, 베스트 록 아티스트로 이 사람을 언급을 했고요. 자, 그 사람이 올해의 세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however, we have been informed that 자,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이란 말은 없고 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that Kevin Smith actually released his fourth album this year. 자, 뭐를

했다고 그가 사실은 네 번째 앨범을 올해 발표를 했다라는 걸 informed 알게 되었습니다. 됐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This error occurred due to the miscommunication during fact-checking and reliance on outdated source. 자, 이러한 에러는 자, 어떻게 생겨났냐면 miscommunication 때문에 생겼어요. 뭐에 있어서? fact-checking 하는 동안에. 그리고 and reliance on outdated sources. 자, 오래된 소스, 오래된 출처에 이거 우리가 의존을 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자, 오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we sincerely apologize. 우리는 뭐를 하고 싶냐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For any confusion this may have caused. 이것이 유발한 어떠한 혼돈에 대해서, confusion에 대해서 우리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 fan과 reader와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유발한 우리의 confusion. 자, 이런 혼돈에 대해서 뭐를 하고 싶다? apologize. 아, 뭐를 하고 싶다?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답 나왔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자, 잘못 보도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나머지는 아주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by printing this correction in the entertainment section on page 9. 자, 이것을요, correction을 entertainment section page 9에 프린팅을 함으로써 we have to clarify the fact. 자, 우리는 hope to 여기도 정답의 근거라고 할수 있겠죠. 뭐를 할수 있냐면 팩트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reaffirm the commitment to accurate and responsible reporting. 자, 뭐를 다시 확인하고 싶냐면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의 헌신, 믿음, 뭐에 대한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보고에 대해서요. 그래서 we thank our readers for helping us maintaining high journalistic standards. 자, 우리는요, 우리의 리더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은 저널리스틱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inaccuracy, 부정확함을 만약에 확인을 하신다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요런 내용이었어요. 아, 자, 그러면 사실 실전에선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듣기할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아까 나와 있었던 이 we apologize, we sincerely apologize. 요 부분을 보는 순간, 아싸, 답 나왔다. 하고 찍고 넘어가셔도 무방한 유형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요, 내용 오보가 있어서 사과를 하려고 한다. 결국 이거였고요. we sincerely apologize for 요 부분이 핵심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그 문장을 우리가 잘 찾아내면 무리 없이 풀수 있는 거. 빨리 잘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9번. 요것도 어렵지 않은 유형이죠. 어떻게 푸는 거야? 심경 변하잖아요. 앞과 뒤가 달라요. 자, 그러면 앞과 뒤에서 각각 하나 또는 두 개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딱딱 확인을 해주면 바로 문제 풀수 있는 거죠. 볼까요? 자, on the day of school dance. school dance 하는 날에 릴리는요, feeling more nervous than excited. 자, 스스로 어떤 걸더 발견을 했냐면, 내가 nervous. 자, 뭐 재밌기보다는 nervous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감정 나왔죠? 자, 그 다음에 she had never been to a school dance before. 이전에 와본 적이 없어서 the thought for dancing in front of everyone. 다른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는 생각이 made her stomach flutter. 자신의 배가 고동치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anxiety. 불안 때문에. 또 나왔네요. 아, 그러면 우리 초반부의 감정은 이미 잡은 것 같아. 뭐예요? nervous하고 anxiety 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떨리고 뭔가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첫 번째 부분의 감정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서 really ask Mia. 미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What if I feel awkward and don't know what to do? 자, 기분이 뭔가 어색해서 아무것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미아가 자, 안심시키는 웃음을 줬고요. 자, 그다음에 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너의 모습대로 하면 되라고요. 자, I know

will have a great time once you get there. 거기 가면 좋아할 거야. 자, 그들이 댄싱을 시작을 했을 때 릴리는요, felt self-conscious. 약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self-conscious. 막 자기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as she looked around, 돌아보니까 she noticed that everyone just enjoying themselves.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laughing, dancing and having fun. 웃으며 춤추며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See, you're doing great. 너 잘하고 있잖아. 미아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just let loose and have fun. 자, 긴장 풀고 즐겨. 라고 했고, 미아의 격려와 함께 릴리는요, let go of her worries. 자,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let go of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무엇을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녀의 걱정을 버려버리고, and began to dance more freely. 더 자유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웃었습니다. 그들이 뭐를 하면 따라서, I say try silly dance moves together. 뭔가 우스꽝스러운 댄스 움직임을 같이 하려고 하면서요. 그래서 에너지는요, was infectious. 어땠냐면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았고요. And Lily couldn't stop smiling. 뭐래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she was actually having a great time.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자, 뭔가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되게 즐기고 행복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택지를 볼까요? 몇번 할까요? 정답은 1번이죠. uneasy. uneasy가 뭐였더라? 자, easy하지 않은 거죠. uneasy 하면은 불편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 알았죠? 불편한, 뭔가 막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가 joyful, 즐거운 모습이 되었죠. jealous 이런 거는 질투나는 거니까 아니고, thrilled 하면은 막 뭔가 스릴이 넘치는 이런 건데 이것도 아니죠. 정답 1번. 망설이는 거 아니고, 안정된 상태 아니고. 자, 앞에서부터 맞는 게 사실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퀵 체크 갈게요. 자, uneasy. 이거 모르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여기 있는 단어 다 절대 모르면 안 되고요. 특히 이번에 답으로 나온 uneasy 꼭 챙겨가자. 자, uneasy 무슨 뜻인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같이 써주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uneasy 했다가 친구가 잘 해줬고, 나중에는 즐기면서 행복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anxiety라는 결정적인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나왔었잖아. 그리고 맨 뒤에는 couldn't stop smiling이라는 또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확한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벌써 나왔다. 영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이거 수강 후기에서 신청곡 받았더니 어떤 친구가 이거를 추천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아마추어다. 라는 가사가, 저한테도 너무 뭔가 마음에 엄청 와닿더라고요. 사실, 다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수험 생활이라는 거 처음 해보잖아요. 고3 학생들. 선생님, 전 N수생인데요? 아니, N수생도 마찬가지야. N수라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 N수를 겪으면서 느끼는 불안이라던가,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서투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나를 막 채찍질하고, 나에게 나를 막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만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고 배워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응원할게요. 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이승철의 아마추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20번입니다.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고요. 20번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주로 후반부에 결정적인 문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후반부에. 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에서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자, approaching digital preservation as a whole is challenging and overwhelming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p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6월 모의고사에 아주 키워드로 등장했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를 보존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approaching digital preservation. 자, 디지털 preservation. 뭐요? 보존을 접근하는 것. 근데 as a whole, 그걸 완전 전체로서 접근하는 것은 어떠냐면 challenging and overwhelming. 뭔가 되게 도전적이고 overwhelming 하면 뭐야? 압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고 어렵다. 마이너스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요? 허. 자, 접근을 하는데 전체로서 접근을 하는 거는 어때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런데 prioritizing approaches based on a written digital preservation plan. 자, 뭐를 하냐면요. 자, prioritizing approaches예요. 어떻게 하는 접근이냐면요. 뭔가를 우선순위를 매기는 접근이에요. 근데 무엇에 기반을 해서 on a written digital preservation.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디지털 보존에 기반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prioritizing, 우선시하는 접근은요. makes decisions about incoming digital content much easier.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선택인데 어떤 선택? 자, 이렇게 들어오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선택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instead of thinking about the foreverness of digital preservation. 자, instead of 요거 볼게요. 자, instead of라고 했잖아. 자, 여기 별표 잘 봐. 자, instead of라고 하면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뭐 초콜릿 대신에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는 건난 초콜릿 안 먹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instead of thinking about foreverness of digital preservation. 자, 이 디지털 보존의 foreverness,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archivist should consider it in 5-year increment. 자, 요거 기록 보관 담당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in 5-year increment. 자, 5년짜리, 자, 이거 단위죠? 단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접근을 할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자, forever? 영원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거 5년짜리라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5년짜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The aphorism,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자, 어떤 것이냐면은, 자, 격언인데요. aphorism 하면은요. 자,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자, 요거 뭐냐면은, 자, 완벽함은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격언인데, 자, 이 격언도요. 학평에 출제된 적이 있는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게 굿의 에너미가 퍼펙트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is a useful way of thinking about prioritizing and facing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자, 뭐를 하는 것이냐면요. 자, 좋은 방법이에요. 뭐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냐면 thinking about, 생각하는 prioritizing and facing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자, 디지털 보존 활동을 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정하는 것에 좋은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doing something now. 지금 딱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내시가 있고 그 가운데는 for example 하면서 예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것에 대한 예시니까 하이픈 안에 있는 거 빼고 진짜 그주 문장만 볼게요. Doing something now. 지금 하는 거는 is better than waiting for the perfect technology solutions. 자, 무엇보다 낫냐면은 낫다라는 거야. 무엇보다 waiting for the perfect technology solution.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technology solution이나 자원이나 아니면 organizational framework to support it.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framework. 뭔가 그걸 다 지원해 줄수 있는 완벽한 거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A가 B보다 낮대. 그러면 A가 진짜 더 좋고 B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게 주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뭐라고요? 지금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원히 기다리는 거. 그냥 오랫동안 완벽한 거. 기다리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읽었잖아. 정답 풀수 있다. 1번 볼게요. 디지털 보존 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 의견을 폭넓게 밟자 아니고요. 2번. 디지털 자료를 보다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게 기술 개발에 힘써야 된다. 아니죠. 기술 개발하자 아니고 완전하게 아니고요. 원본 기록물의 보존과 디지털 변화에 대한 보존을 조화시키자. 아니고요. 자,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말자. 아니고요. 5번 볼게요. 자, 완벽함 안 된다. 그러면 뭐야? 지금 해야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오죠? 정답 몇 번? 그치.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몇 가지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계속 힌트예요. 자, 여기 우리 안 읽은 예시 부분 살짝만 읽어보면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목록을 만든다든가, 컬렉션에, developing a collection policy,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making a backup copy of digital content. 자, 이렇게 backup copy. 자, 뭔가 복제해가지고 백업을 해놓는 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이, 현재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이 우리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된 부분의 내용이었고, 뒤를 보면은 being flexible, putting what you know into practice. 자, 어떻게 하냐면 flexible 해요. 유연하고요. 자, 그다음에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and taking a proactive approach today. 오늘. 자, 여기도 나오죠? 오늘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거야. 그것이 will establish a foundation. 자, 어떠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That makes implementation and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rogrammatic preservation strategies easier in the future. 자, 뭐를 만들어 줄 거냐면요. 새로운 기술의 실행과 아니면 adoption, 채택하는 거를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보존의 전략을 더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나요?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장이 나왔죠. 완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 A is better than B라는 부분이 정답의 포인트였습니다. A가 B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던 게그 격언이죠. Perfect한 것이 good한 것의 enemy다라는 그 격언도 중요한 힌트가 되어줄 수 있었던 말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0번까지는 빠르게 풀었고요. 21번은 조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좀더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자, 여기 이 부분. 늘 주제에 비추어서 어떤 문장의 내용인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도 약간은 빈칸처럼 풀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스포츠 organizations, 스포츠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스포츠 조직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라고 하잖아. 자, 그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얘를 빈칸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빈칸처럼 생각을 하면 스포츠 조직이 어떻다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 자, 그러면서 플러스 전체적인 주제를 같이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됐어? 좋아. 자, 그러면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2020s. 2020년대에 특히나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during which toxic work cultures. 자, 뭐냐면은 자, 이런 toxic한 뭔가 toxic하면은 독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막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 힘든 이런 일하는 문화들이 such as 근데 그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those of Washington commanders. 자, 이러한 조직의 문화와 같이 안 좋은 이런 work

culture가 have been exposed for their poor treatment of women. 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뭐에 있어서? poor treatment of women.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취급을 했나 봐요. 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일단은 2020년대에 어떤 work cultures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work cultures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indeed 실제로 many sports organizations, 많은 스포츠 조직들이 are responding to calls for greater fairness and equality and slowly adopting more inclusive workplaces. 자,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이라고 해. 자, 우리 뭐에 대한 정보 찾고 있었어? 스포츠 조직이 어떻다는 건지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스포츠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 부분이 빈칸 문제에서처럼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지. 자, 얘네들이 어떠냐? Responding to calls. 자, 요구에 반응을 하고 있대요. 뭐에 대한 요구냐면 더 높은 공정성, 그리고 equality, 평등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d slowly adopting. 자, 뭐를 하고 있냐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More inclusive workplaces. 더 수용적인, 더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직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work cultures가 안 좋았는데 자, 그것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에 반응을 한다. respond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traditional boundaries, 전통적인 경계는 are in fact very permeable. 자, 아주 뚫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안 좋은 문화 같은 것들이 아주 공고한 게 아니라 뚫릴 수 있다라는 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을까 봐 예시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시는 뭐 엄청 중요하게 또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NFL이라는 곳은요, was long able to ignore. 오랫동안 뭐를 할수 있었냐면 무시를 할수 있었어요. 무시를 할수 있었다는 거는 그냥 못본척할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some might say cover up. 누구는 이걸 갖다가 cover up, 은폐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자, 근데 the problems caused by 뭐를 무시할 수 있었냐면 concussions and repeated subconcussive blows to the head. 자, 무엇이냐면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뇌진탕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뇌진탕은 아닌데 앞에 서브가 붙어 있으니까 뇌진탕 비슷한 그러니까 머리 충격, 반복된 머리 충격으로 일어난 문제를 바로 그냥 ignore,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자, including the long-term brain damage. 자, 그리고 거기에는 그 문제는 모두 포함이 됐냐면은 장기적인 뇌의 손상도 포함이 됐습니다. Suffered by many of its former players. 많은 이전 선수들이 겪었던이라고요. 그러니까 뇌진탕을 아무리 겪어도 그냥 이 리그는 모르는 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however 나왔죠. However, 그러나 as the media, 미디어가 the families of players and NFL fans have begun to speak out. 자, 뭐를 할수 있었냐면은 자, 미디어 그리고 플레이어의 가족들 그리고 팬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 speak out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리그는요, has been forced to acknowledge the inherent dangers of playing football. 자, 그러니까 리그는요,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acknowledge,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요? 자, 이 풋볼을 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in response, 자, 다시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It has adopted new rules, 새로운 규칙을 도입을 했어요. In an effort, 뭐를 하려는 노력이냐면 to make the game safer, 더 게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에 있어서요. 그래서 such as preventing players from returning to action, 자, 플레이어를 막아주었어요. 무엇으로부터? 다시 행동을 하러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Immediately after sustaining a concussion, 뇌진탕을 겪은 후에 바로 경기를 뛰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룰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응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 스포츠 조직은 do not operate in a bubble 한대요. 스포츠 조직은 어떤 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예시와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조직이 반응을 하고 그 결과 뭐 룰이 바뀌거나 하는 변화가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읽어볼게요. 자, 1번. React strongly to short-term financial gains in the early stage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강력하게 반응을 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단기간의 financial gains. 자, 재정적인 이득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뭐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2번 볼게요. Throw by actively listening to constructive feedback from their employees. 자, 이거 어때? 자, 보면은요. 성장을 한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무엇에 있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까지 너무 완벽해. 근데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이것 때문에. From their employees. 직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아니죠. 그럼 뭘로부터의 피드백이야? 여기 나온 예시들은 뭐 미디어나 팬이나 가족들 외부의 피드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3번 볼게요. Are influenced by emerging social recognition and external pressures. 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사회적인 인지. 증가된 사회적인 인지, 그리고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 3번. 요렇게 고르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Reposition themselves. 자, 포지션을 다시 잡아요. Based on accumulated internal management reports. 내부적인 관리 리포트에 따라서. 아니고요. 자, incorporate advice from outside experts about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을 시킵니다. 뭐를요? 조언을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직 구조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시킨다는 아니었어요. 그냥 팬이나 미디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뀐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raditional boundaries가 이제 바뀐다. 미디어나 패밀리나 팬에 의해서. 라는 거였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지, 주제, 메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돼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The research work of a theoretical physicist is often portrayed as a lone adventure. 자, 연구인데, 누구의 연구냐면, 이론 물리학자의 연구예요. 아, 이거 쌤 연기의 시그널에서 보여줬던 그 예시네. 자, 연기 시그널에서 그 내가 보여줬던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론 물리학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lone adventure, 혼자서 하는 어드벤처다라고 라고 묘사가 된대요. 자, 그래서 sitting at our desk in slippers, 슬리퍼 신고 데스크에 앉아서 Flipping through papers. 자, 이렇게 책을 뒤적뒤적하고 and occasionally standing up. 가끔씩 일어나서 to draw incomprehensible symbols. 알수 없는 신호들을 막 쓴다는 거야. 블랙보드에, 칠판에다가. 그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묘사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lone하다. 혼자 하는 것이라고 묘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됐니? 자, 그런데 it is difficult for me. 자, 나에게 있어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뭐가? Whether this is an image. 자, 이것이 이미지인지. 자, 우리가 물리학자로서 have somehow, 어떤 식으로든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뭐를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care away. 자,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워워, 가버려. 라고 하기 위해서. 뭐를? Any potential perturbations. 자, 어떤 잠재적인 동요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근데 그것은 뭐를 방해할 수 있냐면은 equilibrium. 바로 균형을 없앨

0: 수 있습니다. 균형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To which we have become accustomed. 우리가 익숙해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익숙해진 이 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동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또는 whether this image, 이것이 is the product of genuine misunderstanding of what physics do. 자, 실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생긴 이미지인지 나는 잘 모르겠긴 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왜 생겼어? 아이, 잘 모르겠어. 그런데 in either case,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the portrait couldn't be farther from reality. 자, 여기 별표. 자, 이 묘사는요, farther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더멀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야. 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Communication, brainstorming, and the exchange of ideas. 자, brainstorming이나 communication이나 아이디어의 교환이 are critical to creative work and thus scientific success.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창의적인 업무에, 그리고 그래서 과학적인 성공에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아이디어 교환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는요, The physicist, 나는요, 나의 얘기예요. 예시입니다. I travel the world to share my research ideas with colleagues. 동료들이랑 아이디어를 공유하러 세계 여행을 하고요. 자,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내 아이디어, 내 제안을 ridicule,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this process helps me revise. 이러한 과정은 나를 도와줘요. 고치고 섬세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는데 내 가정들의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뭐를 하기 전에 before ultimately discarding the idea. 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버리고 and starting again. 다시 시작하기 전에 with better hindsight. 더 나은 깨달음을 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의견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rue advances in science are almost always hard won. 자, 이렇게 진짜 발달이 되는 것은 굉장히 hard won,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고, and the rough and tumble,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과정들이 is not for the faint of heart. 자,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요지 고를 수 있겠다. 뭐예요? 과학이라는 게 뭐라고?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물리학자의 연구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보통에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고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lone adventure가 아니라 아, 무엇이자 communication, brainstorming, the exchange of ideas are critical 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정답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 통념 반박 구조는요, 너무 많이 나오지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었던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그러나 아니다, 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겠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너만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자, 통념 반박이 있으면은 그 반박 부분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단어 포트레이와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거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회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풀어봤고, 이제 2회 모의고사가 아니죠. 1회 모의고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월랑월랑해지는 시간, 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늘 이제 4회하고 다음 시간 5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남겨놓은 것들 풀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끝날 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축구 경기를 하는 시즌이거든요. 나는 이 축구 경기를 하는 시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그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축구 경기 하면 막 밖에 나가갖고 막 응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단한 번도 나가서 경기를 본 적이 없다. 그냥 그 되게 열기가 뜨거웠던 그 축구 경기가 있던 시즌 때가 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냥 공부하느라고 못 봤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네. 이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럴 열정이 없어졌지. 내가 너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근데 조금 덜 어른이던 때나 아니면은 조금 더 어렸을 때나 그럴 때 열정 있게 밖에 나가서 응원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축구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었어요. 축구 경기가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막 그런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 보느라고 왜 밤을 새? 뭐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 이제 야구를 보면서 또 깨달았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야. 경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 막 축구를 보느라고 막 잠을 못 자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막할때 왜? 아니, 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이었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내가 너무 막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약간은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약간 경기의 결과나 하이라이트만 보면 된다. 요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여기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메인 게임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실전 모의고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중간에 할수 있는 또는 시험 쉬는 시간에 할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가 멍해질 때를 위해서 좋은 향기를 맡는 것. 요즘에 향기가 있는, 향이 있는 그런 뭐 에센스처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는 오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코에 대고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요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비염이 심했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비염 없어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나 봐. 어쨌든 비염이 지금은 좀 없어져서 지금은 코막힘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항상 아침에 휴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정도로 비염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코가 더 막히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좀 멍해져요. 공기가 들통해서 진짜로. 그럴 때그 코를 좀뻥 뚫어주는 것, 그런 시원한 향에 그 오일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놔. 그런 다음에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코가 좀 뚫려요. 근데 이건 좀 웃기니까 본인들 갖고 있는 그런 향나는 스틱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걸로 코를 이렇게 좀 뚫으면 그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오래 가진 않는데 상쾌해지기는 해요. 어찌 됐건 간에 1초 상쾌해지더라도 상쾌함을 느끼고 나면 그때 머리가 좀뿅 깨는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쉬는 시간 같은 때. 시험 중간에는 여러분, 막 아무거나 잡으면은 수능 때또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쉬는 시간 때좀 그렇게 맡으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몸을 좀 풀고 시작을 하는 것도 확실히 깨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하루 종일 보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잖아, 사실상 그날이. 그런 거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 머리를 깨놓는 시간 가져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도 갖고 다녀요, 항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뉴템이 있네요. 노란색 분필에 맞춘 노란색 케이스. 이거 써보려고 오늘 해놨죠. 자. 4회 모의고사고요. 4회, 5회 모의고사들을 쭉

봤을 때 중간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문제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쭉쭉쭉 가보려고 하고, 28번이랑 29번이랑 여전히 30번이랑 요렇게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등장을 했고, 그 앞에까지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쭈루룩 앞에는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23번에 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이 드디어 등장을 하였어요. H를 그저 그렇게 계산하는 유형. 이런 게 나와주면 진짜 너무 고마울 텐데,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 너무 쉬워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H로 등장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둘이 더해. 1 빼. 3이라고 써.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왜요? 공과 칸막이 기억하시죠? 그죠? 결국 N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고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3개를 고를 건데 N 종류에서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가 궁금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N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칸막이 종류가 N-1 종, 1개인 거고, 그리고 공이 3개인 것이야.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것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생각을 딱히썩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 H를 보면은 C로 정리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것과 7C4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서로 같다로 비교를 하는 것이면 2점짜리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 여기는 3이고 왜 여기는 4일까를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분이 7이면, 즉 n이 5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7C3과 7C4가 서로 같다잖아. 깨알. 그 조합의 성질을 깨알로 사용을 한 것이었죠. 끝. 그래서 n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하고 풀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요런 거예요. 됐어. 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우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끈질기게 우리 지금 계속해서 비슷하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확률끼리끼리 하죠. 확률끼리끼리가 또 나왔어요. 다만 이번에는 독립이라는 것을 들고 있구나. 독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의 기본 요소로는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은 A의 확률과 같다. 이런 거 사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죠? 얘네가 떠오르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시 후에.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저 A 교집합, B 여집합, 저거 뭐죠? A인데, B는 아니야. A인데, B는 아닌 부분이 어디예요? A인데, B는 아닌 부분이 여기예요. 이 확률이 얼마? 5분의 2. 이 뜻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확률이 얼마래요? 10분의 3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이 둘이 합하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A 또는 B의 확률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돌아 풀면 이래요. A 또는 B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더하시면 되니까 10분의 7이겠죠? 10분의 7은 무엇과 같아요? 우리 A의 확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PB는 알고 있으니까 10분의 3이니까 A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적용을 합니다.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한다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부분의 확률, 즉 PA 곱하기 10분의 3을 뺀다를 생각하셔가지고 PA를 계산하시면 되기는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알고 있어야지. 자,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사건끼리도 독립입니다. 맞죠? 앞에서는 다룬 적이 없어서 유형 때 지금 다루려고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B와 A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끼리끼리 해서 여사건끼리도 독립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원래의 그 사건 또한 서로서로 독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 부분은 여기까지. 왜냐? B가 일어나든 말든 A한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봐. 비가 일어나든 말든까지 생각할까요? 말든 A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럼 비여사건의 입장에서 볼래요? 비여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A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A와 B여사건은 서로 독립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유도해서 보여주는 증명하는 과정들도 개념에서 다 했었습니다. 지금쯤은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A,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각각의 여사건들끼리끼리도 서로 다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Yes. 교집합의 확률이긴 한데 서로 독립이니까 누구랑 A랑 B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A의 확률과 B 여사건의 확률이 곱했을 때 서로 5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어만 이건 얼마예요? 10분의 7이죠. 그러니까 뒤집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아무 산잘 못해요. 뜬금 고백. 위험해. 위험하기 때문에 난 항상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씁니다, 여러분. 그러고 슥슥슥. 맞지, 맞지, 맞지. A의 확률이 얼마? 7분의 4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입하세요. 둘이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나 이런 거 약분도 괜히 잘못해서 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35분의 얼마? 6.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3점짜리지만 세상 쉬운 3점짜리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사건의 독립과 관련된 개념을 제가 유형 때는 따로 크게 언급하지 않았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되었죠? 그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립에 관한 것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23, 24에 나오는 유형이 우리 실전모의고사 네번 때까지, 4회 때까지 비슷한 느낌으로 왔어요. 아, 요런 문제들이 2점이고, 요런 문제가 3점 24번에 들어가겠구나라는 느낌은 느끼지, 그치? 근데 그걸 너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지는 마세요. 수능에 그렇게 안 나왔다.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니까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항상 여러분. 변수는 존재합니다. 변수는 존재해요. 알았죠? 자, 갑니다. 25번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평균 이용하여 하면서 느낌상 어때요? 이 밑으로 쓱내 눈이 이렇게 쓱 움직이다 보니까 실내구간 문제구나. 그러면 실내구간 문제라는 걸 파악하고 나면 펜을 들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동그라미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실내 구간 문제인데 실내 구간을 진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한 번쯤 파악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는 말은 아주 더 쉽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읽을 때 자, 어차피 나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이 필요 없어요. 그쵸? X, 여기에 나오는 표본 평균은, 자, 다시 읽어볼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잡았으니까, 뭐, X 바 1으로 잡고 사실상. 두 번째에서 다시 표본을 다르게 뽑았습니다. 또 다시 뽑은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이니까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건 X 바 2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지. 그치?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실내 구간이니까 둘다 표본 평균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하고 넘어갈게요. 자, 표본의 크기가 n일 때에 대해서 95%니까 1.96을 활용하여 b 빼기 a 좌변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까요? 2 곱하기 1.96 신뢰도의 영향값.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것은 4배한 것과 같대요. 누구? d 빼기 c. d 빼기 c는 어때요? 다시 n제곱이고요. 95%니까 1.96입니다. 더 쉽죠, 그렇죠? 2 곱하기 1.96 루트 n제곱이니까 n 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오호. 충격적으로 쉬운 문제로 탄생하였어요. 한줄풀이. 그치? 지울 거 지울까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시그마까지 다 지워버려. 그런 다음에 양변에 n을 곱해. 그러면 루트 n은 4가 되어줍니다. n은 얼마? 16. 역대급 쉬운 문제였어요. 실내 구간 두 개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학 공부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내 눈앞에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숲을 봐? 그치? 근데 문제 풀때좀 필요한 거기도 해요. 한 걸음 밖에서 이거 실내 공간 문제 같은데 뭘 물어보더라 하고 쓱 밑으로 가서 실내 공간의 길이구나. 그러면 나 굳이 표본 평균 써가지고 실내 구간을 다 잡지 않고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찮죠? 뭐더 언급할 거 없이 쉬운 문제라서 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번에 의외로 별표를 해놨거든요. 원순열이,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자. 원순열이 여러분,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의 느낌이 약간 있어요. 원순열이, 왜냐하면 다음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원순열이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원순열은 올해가 마지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원순열이 사실 되게 많이 출제가 되어 오는 막 빈도가 엄청 높은 뭐 가디순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디에든 끼어들어가 있고 원순열은 사실 나 원순열이야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니까. 근데 확률과 엮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이니까. 그치? 그래서 원순열 나올 때는 조금 더 느낌을 깊이 있게도 한 번씩 봐주도록 하세요. 근데 나오면 땡큐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원순열은 나오면 오히려 딱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N명을 원탁이면 N-1백 또는 상황이 복잡하면 한명 먼저 앉히기. 이게 기준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7개의 의자가 이제 간격 이렇게 해서 놓여 있습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입니다. 왜 끊냐면요. 1학년 2명, 2학년 이렇게 하면 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었어. 자, 이렇게 7명이 있잖아요. 그들을 7개의 의자에 임의로 앉힐 겁니다. 확률을 물어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쓰는 거지. 이건 쉽잖아. 7명을 원탁이니까 6팩토리얼. 자, 1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고요. 2학년 학생도 서로 이웃하면 안 됩니다. 1학년 이웃 안 돼. 그리고 2학년 이웃 안 돼. 자, 이 문제에 왜 별표를 했느냐? 보통 우리는요,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학년 3명을 배열을 한 다음에 1, 2학년을 끼워 넣는다 생각하는데 잘 봐요. 여기 1학년이 가면 2학년은 또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얘네들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지? 끼워넣기로 가려면 오히려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끼워넣기로 갈 생각을 먼저 했는데, 아, 끼워넣으려니까 좀 복잡해. 예를 들어, 2학년, 둘이 이웃하지 않게, 3학년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5명을 배열을 해놨어. 놀랍게도 지금 원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고른 배열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할 텐데 아직 1학년들 끼워 넣어야 되잖아. 1학년들을 끼워 넣고 나중에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치? 그럼 1학년들을 또 여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꼭 2학년과 2학년 사이에 3학년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을 여기다 끼워 넣기만 하면 3학년이 아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학년과 2학년 사이에 꼭 3학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을 미리 배열하고 1학년을 끼워 넣기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 이런 상황들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좀 뭐라 그러지? 시행착오 겪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해설을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가잖아. 그게 아니고 고민을 해봐야지.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2학년과 3학년을 먼저 배열해야지. 좋은 생각이거든. 그럼 2학년과 3학년을 배열할 때 2학년 옆에 3학년이 앉혀져서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앉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1학년을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게 있다니까요. 어떤 거? 2학년과 2학년이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왜? 이때 1학년이 무조건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돼.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와 2학년끼리 이웃하면 1학년이 꼭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자,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베스트 프리로 갈게요. 이렇게 상황이 헷갈려졌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딸랑 두 명씩이니까 이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하면 되잖아요. 괜찮아? 그지? 이 문제가 여사건으로 가는 게좀더 쉽다는 거예요. 여사건 문제였어. 여사건의 확률 문제. 그래서 이런

골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갈게요. 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1학년끼리 이웃 하는 경우. 두 번째, 2학년끼리 이웃 하는 경우. 세 번째, 겹치는 경우. 1학년도 이웃하고 2학년도 이웃 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게 낫죠. 1학년이 이웃하지 않고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 여사건은 1학년이 이웃하거나 2학년이 이웃하거나거든요. 그치? 자, 1학년이 이웃하기로 하면 남은 애들 몇 명이야? 5명. 총몇 명을?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알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 주머니 안 배열 생각해서 2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는 어때?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이 부분만 생각할까요? 1학년, 2학년 묶음에다가 3학년 3명까지 해서 총몇 명이에요? 5명을 원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팩토리알이 되고요. 그 안에서 주머니 안 배열 각각 곱해서 2 곱하기 2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얘네 둘이 먼저 더하시면 5팩 곱하기 4죠? 거기서 뺄게요. 4팩 곱하기 4를.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팩 곱하기 4로 묶어낼게요. 얘는 왜냐하면 5 곱하기 4팩 곱하기 4니까. 그러면 5 빼기 1 하셔서 뭐가 돼요? 4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4가 됩니다로 정리하고 이걸 위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4 곱하기 4 곱하기 4팩토리얼이네. 지우려고요. 6 곱하기 5가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정리할까요? 3, 여기는 2가 되니까 15분의 8을 뺍니다. 1에서. 정답은 얼마? 15분의 7이 되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꼈어. 그럼 그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은 이웃하지 않으려면, 그것의 반대는 두 명이 이웃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두 명을 떨어뜨려 놓는 것에 반대는 두 명을 붙여놓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세 명일 때는 달라. 세 명이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끼워넣기로 가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사건이면요. 어느 두 명끼리만 이웃해도 돼요. 세명다 이웃해도 돼요. 이 생각을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복잡하거든. 두 명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게좀더 편안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괜찮나요? 그죠?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접근하는 시작. 시작을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 더 하고 쉴게요. 기왕이면. 쉬고 시간을 조금 짧은 게 낫잖아. 그치? 자, 시작할게. 상자 A에는 딸기 맛두 개, 포도 맛세 개의 뭐가 들어있고, B에는 이렇고, 저는 저런 상황들을 그냥 읽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A 상자에는 딸기 두 개, 포도 맛세 개가 들어 있고 B 상자에는 딸기가 세 개, 포도가 세개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 다음 뭐야? 두 상자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n보다 작대. 자, n은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n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n보다 작을 확률이면 3보다 작으리면 1, 2, 2개 가능하지. 4보다 작으리면 1, 2, 3이잖아요. n보다 작으리면 n-1 가지가 있겠죠. 즉, 요로 할 확률은 6분의 n-1 가지입니다. 이게 확률이잖아. 고정된 확률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A, B에서 각각 하나씩을 꺼낼 거야. A에서도 한 개, B에서도 한 개. 기다려봐. N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요거 빼면 되죠. 둘이 더해서 1이 될수 있는 확률이니까 7 빼기 N 이렇게 되겠네. 여사건이니까 서로가. 요게 6분의 N-1이면 여기다 더해서 딱 6분의 6이 될수 있게 만들면 되니까 숫자가 7 빼기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여사건이니까. 오케이? 자, 그 확률로는 각각 두 개씩 꺼내. 이때는 한 개씩 꺼내, 이때는 두 개씩 꺼내.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자, 이 시행을 한번 해서 두 상자 AB에 꺼낸 사탕이 모두 딸기 맛 사탕일 때 주머니에서 던져 나온 수가 N보다 크거나 같을 이겁니다. 오호. 그러면 1번 케이스는 6분의 N-1의 확률로 시작되는 거. 한 개씩 꺼낸 거. 두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는 6분의 7 마이너스 n인 거. 7과 n이 같이 나올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생활 속 꿀팁. 왜냐? 7과 n이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스스로 나의 글씨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서요. 7과 n이 같이 나올 때는 7은 극단적으로 n은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7, n 이렇게 쓰거나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좋아요. 진짜 생활 꿀팁. 알았지? 자, 이때는 각각 두 개씩 꺼내가지고 모두 딸기 맛이 나와야 돼. 기다려봐.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조건부죠? 그 중에서 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2번이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죠? 딱 이거야. 1번과, 여기다 해야지. 1번과 2번 중에 2번을 올리는 조건부 확률의 그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됐죠? 자, 1번처럼 선택이 되었어. 그래서 요렇게 주사위가 던져져서 나왔어. 그러면 한 개씩 꺼내서 둘다 딸기 맛이어야 돼. 한개 꺼내서 딸기 맛일 확률 5분의 2. B에서 한개 꺼내서 딸기 맛일 확률 6분의 3. 어차피 A에서 뭐가 나오든 B한테 영향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독립이잖아요. 고정된 확률이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예쁘게 정리해 놓을까요? 30분의 N-1. 두 번째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두 개를 꺼내. OCE. 둘다 딸기 맛이야. ECE. 여기서 두 개를 꺼내. UCE. 둘다 딸기 맛이야. CE. 이거 계산하면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구만. 자, 한번더 갑니다. 10분의 1. 여기는 15분의 3. 지워서 5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더 약분되는 게 없어. 그래서 분모가 얼마냐면 무려 300이에요. 300분의 7 빼기 n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미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정리를 할까요? 자, 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야? 둘다 300으로 할게요. 300분의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 300분의 10n 빼기 10. 요거랑 더해서 얘를 올리는 형태면 둘다 분모에 300이지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분자로 갈게요. 10n 빼기 10과 7 빼기 n을 더한 것 중에 7 빼기 n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굿. 그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6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일로 올게요. 그냥 계산만 쭈르륵 갑시다. 요거 분모만 좀더 이쁘게 정리해봐. 9n 빼기 3, 7 빼기 n는 6분의 1. 세상 열심히 n을 꼬부라뜨리고 있는 거 알겠죠? 계산 안 틀리려고. 자, 그럼 크로스 곱합니다. 9n 빼기 3은 42 빼기 6n이 되어줘요. 이제 7 사라졌으니까 편안하지, 그치? 15n이 45가 되니까 n은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 전에 n으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선생님,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n이 그래봐야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잖아요. 하나씩 넣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2 넣어보고, 아, 아니네, 6분의 1이. 3 넣어보면 6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n이 3입니다를 알아채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분석해서 써서 표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쵸? 요 연습을 하셔야 이 문제가 편안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도 3점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잖아. 모의고사라는 게 말이죠. 3점이면 엄청 쉽고, 4점이면 갑자기 극단적으로 엄청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문제들의 경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28, 29가 더 쉬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겠지만, 그죠? 잠시 쉬었다가 우리 28, 29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포마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세수세포. 치카치카 세포, 그죠. 이 세수 세포는 항상 그 방아지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맨날 그 드라마상에서나 웹툰상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안 씻고 자려고 할 때, 유미야 씻어야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저는 안 씻고 자러 눕는다는 것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서 나의 세수 세포는 굉장히 그 파워가 센 친구일 거야, 아마도.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환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씻어야 되거든? 어떻게 안 씻고 잠이 들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우리 세수세포와 치카치카 세포는 융합해서 프라임 세포로 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확통마을에서는 다르죠. 얘네 둘이 하는 역할은 청결 담당, 물론 그거는 기본값이고 잠 깨기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와 치카치카 세포가 뭐 여러분들은 메이크업을 지운다는 아니잖아. 아니어야 해. 선크림만 지운다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자꾸 이 선생님 모먼트가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치카치카 세포랑 그다음에 세수 세포가 평상시에 잠이 올때 얘네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귀찮아하지 말고요. 잠이 오면 가세요.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든 세수를 하든 움직이세요. 절대 사람이 공부하면서 잠 깨야지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잠 깨는 사람들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거알 거예요. 허벅지 때려가지고 잠안 깬다고. 아프지? 다시 자. 많이 그렇잖아요. 그쵸?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깬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졸음껌? 뭐 졸음 사탕? 안 깨, 안 깨, 안 깨. 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움직이세요. 양치 하루에 10번 하셔도 되거든요. 그 움직이고 상쾌해지는 느낌에 의해서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졸릴 때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취해 있는 거래, 이 느낌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화장실로 다녀오셔야 돼요. 수업 시간이어도 너무 졸려. 근데 선생님, 제가 졸려서 잠깐 나서 세수만 하고 올게요. 선생님들 허락해주세요. 왜? 이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꾸 잠 깨려고 노력하셔서 세수 많이 하세요. 그냥 학교 사물함에다가도 아예 그냥 그 물은 뚝뚝 떨어져도 좀 말리면 되는데 좀 말리고 나면 얼굴 땡기니까 로션 하나 갖다 놓는 게 편하다니까 진짜로. 알았죠? 세수세포의 역할을 잊지 말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28번을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말이 길잖아요.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확률밀도함수 FX, GX 그들의 조건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말은 그냥 옛날 옛날에 어떤 아이가 살았어요 정도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 X도 정규분포 따라. 근데 평균 M1이고 표준 편차야. Y도 따라 정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멘트 딱 하나는 있어요.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는 어때요? 표준 편차는 문제 안에 상황상 같아요. 이걸 눈치채야지. 숨은 그림 찾기 마냥. 그러니까 X와 Y의 확률 밀도함수, 즉 FX와 GX는 모양이 같아요. 이미 같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 글씨가 영안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지. 모양 같다. 그럼 뭐한 거예요? 이동만 한 거예요. 자, 가를 읽어보시면 평균을 알수 있어요. 읽기만 해도. 왜? 모든 X에 대하여 GX가 그려집니다. 모양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순 없어. 아니, 모양이 같으니까 평균이 M1이 큰지 M2가 큰지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즉, X에 해당하는 확률밀도함수, Y에 해당하는 확률밀도함수가 어느 게 어느 건지는 잘 모르지만 둘이 모양은 같아요. 근데 F에다가 72를 집어넣은 값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대요, GX가. 그 말은 이게 FX든 이게 FX든 간에 FX의 최대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여기잖아. 평균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죠. GX가 이거든 GX가 이거든 GX는 나머지 평균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는 무조건 모든 함수값이 작거나 같게 되거든. 그 말은 72가 F, 즉 X의 평균이라는 이야기예요. M1은 72구나를 눈치채세요. 이게 얘기야. 나 아직 풀이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거는 읽어보세요. 그럼 이건 이제 그 둘의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자, M2가 얼마인지는 몰라. M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M2 빼기 6과 M2 더하기 2한 것에 크거나 같다로 갔을 때의 확률이 얼마래? 합이 1이래. 자, 이럴 때는요, 사실 Z로 변신시키지 않고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걱정 없이. 그렇게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M2가 여기 있고 M1이 여기 있다라고 할까? 이게 X고 이게 Y 거라고 할까? 이러면서 읽어보는 거야. M2보다 마이너스 6만큼, 여기가 M2의 마이너스 6이니까 M2의 마이너스 6만큼 해서

X가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니면 넓이가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되게 조그마한 넓이, 요 부분에 해당하잖아, 그치? X에 대해서는 그 넓이와 Y에 해당하는 게 M2의 플러스 2한 것을 둘이 더해서 1이 될 수는 없네, 이런 생각. M2의 플러스 2하면 여기 있잖아. 이 빨간 부분과 요 부분, 요 조그마한 부분을 더해서 1. 확률이 정확하게 합이 1 나올 수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y가 더 오른쪽에 있나 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z로 바꾸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래프 모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z로 변신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가 m1, 즉 72인 거고요. 요게 x에 해당하는 그림인 거죠. 그죠? y에 해당하는 그림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y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이게 m2겠지. 그러면 x의 입장을 생각해 봐. 요 그래프잖아. M2로부터 6, 6칸만큼 뒤로 갔을 때부터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게 X니까 이만큼의 넓이입니다. 맞죠? 그것과 두칸더 이동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뭐두칸더 이동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나의 그림이 이제 틀렸겠지만 어쨌든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M2의 두 칸. 여기는 M2에서 6칸 뒤로 간 부분과 그 둘의 합이 이이 둘의 합이 얼마야?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차피 이동을 했는데 요 위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6칸, 2칸, 총 8칸에 해당하는 위치가 그대로 이동해서 같은 위치에 차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따지면 M2의 위치는 원래 평균이 72였던 M1으로부터 8칸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M2의 위치는 80이구나를 계산 없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계산인지 이동만으로는 어려워요. 라고 하실 때는 우리한테 누가 있죠? 아, 예스, Z가 있으니까. 선생님, 가를 보니까 좀 헷갈려요. 하시면 Z로 변신 한번 시키셔도 돼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동만 생각하려니까 힘들어요. Z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X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 X의 평균 빼는 거잖아. 그럼 M2 빼기 78이에요. 괜찮지?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더하기, 잘 봐요. 여기는 y니까 y 것은 알잖아요. z로 바꿀 거야. y의 평균은 m2죠. m2 빼면 얼마가 돼? 그냥 2만 남아요. 시그마로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합이 1이래요. 근데 무언가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가 똑같은 z상에서 합이 정확하게 1이 되려면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거구나라고 하셔서 m2가 80입니다를 계산으로 확인하셔도 좋아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럴 때 Z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도 명분은 있어야 돼요. 이 둘은 그래프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굳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계산이 힘들어요 하시면 이렇게 오시는 게 좋죠. 자, 되었어요. 그럼 우리 모든 걸다 구한 거거든? 이 상태에서. 자, P. X가 이번엔 뭐래? M2에 해당하는 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정확히 0.0228이래. 이거 왜 줬겠어요? 시그마 표준 편차 구하라고 준 겁니다. Z로 바꿔볼게요. X의 평균이 얼만데? 예요. 그죠? 만약에 헷갈리시면 X는 정규분포인데 72 평균 표준 편차, Y는 정규분포인데 80 표준 편차 한번 써두셔도 좋습니다. 안 헷갈리게. 평균 72가 되기 때문에 80에서 72 빼고 표준 편차인 뭐 여기 시그마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문제에서 그 값이 0.028이라고 했어.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0.028이면, 그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요렇게 정규, 표준 정규분포 그렇게 살짝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이래야지. 요 부분이 0.028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8이어야 되니까 예스 4.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하는 겁니다. 둘다 4인 거죠? 그래프 모양 서로 같으니까 끝났습니다. 문제 마무리는 물어보는 거 여기다 그냥 옮겨 쓸게요.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X가 7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7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얘 있으니까 다 풀어낼 수가 있죠. 바로 바꿀게요. 자, Z로 변신. X가 Z로 변신하려면 74에서 X의 평균인 72를 빼고 표준 편차인 4로 나눕니다. 한번 더. Y가 Z로 변신하려면 76에서 Y의 평균인 8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인 거죠. 0.5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 표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보세요.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0.5, 0.9, 여기 0.1915 있잖아요. 그거랑 0.5를 더합니다. 0.5 더하기 1915. 6915로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자, 마이너스 1보다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3413이니까 0.3413에다가 다시 0.5를 또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니까. 그럼 좀 계산이 그래도 낫잖아. 1점 이렇게 하고 쓰겠다는, 그쵸? 8, 2, 3 올라가서 5, 뭐 이렇게 되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하시고 나머지 부분 써주시면 되겠죠. 5, 3, 2, 8. 내가 소수점 아래 네 번째까지 계산 잘안 하는데 자주 나오는 값이라서. 자, 단기 단계 가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면 계산이 막 되게 복잡하게 등장, 그건 아니고 그래프가 서로 모양이 같구나를 이용하셔가지고 가를 해석해서 M1에 해당하는 걸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M2는 사실 보니까, 아, 이동이네. 몇칸 차이나? 여덟 칸 차이 나네,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고서는 해결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아, 여덟 칸 차이 나는 위치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 그걸 보고, 아, 바로 평균이 M2가 80이구나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표준화 작업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우리 맨날 하던 것이라서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응. 자, 갑니다. 이 문제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검은 공두개세 개, B에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뭘 한다고 했냐면 A에서 두 개를 꺼내어서 B에 넣을 거고요. B에서 한 개를 꺼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개를 A한테 넣을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시행을 한번 한후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X로 가능한 건 뭐뭐뭐 있을까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흰 공이 최소로 몇 개일까? 흰공두 개를 다 없애고 검은 공이 들어오게 되면 흰 공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죠. 최대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검은 공두 개를 보내고 흰 공을 받게 되면 흰 공이 총세 개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X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 무엇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나 어차피 평균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률 분포 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확률 잡아볼게요. 괜찮아, 할 만해. X가 0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흰공두 개를 보내고 검은 공한 개가 오는 것이야.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나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것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깔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가 오게 되면 총네개 중에서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기본값이더라고. 그죠? 자, 흰공두 개가 가야 되니까 2C2가 되어서 10분의 1의 확률인 것이고요. 다시 흰공두 개가 왔기 때문에 흰 공이 총세 개고 검은 공이 하나인 상황. 네개 중에서 하필 검은 공이어야 되니까 1의 확률. 그래서 40분의 1입니다. 괜찮아? 요걸 알아야 표를 구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 챙겨 놓을게요. 상황을 쓰는 거야. 자, X가 하나가 되려면 이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될수 있겠지. 이 생각들을 해야 돼요. 자, 하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이 흰공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보내고 흰공, 검은 공이 가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요렇게 해서 사라졌잖아요. 그다음 오는 게 어떤 거여야 돼? 검은 공이 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흰 공이 둘다간 다음에 다시 흰 공이 하나 오는 경우도 가능하죠. 흰 공이 두 개가 간 다음에 다시 흰 공이 오는 경우도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검은 공두 개를 보내게 되면 그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어차피 열 가지, 어차피 네 가지, 어차피 열 가지, 어차피 네 가지 중에 하는 건 똑같으니까. 자, 봐봐요. 흰공 하나, 둘 중에 하나, 2. 세개 중에 검은 공 하나, 2 곱하기 3 해서 여기는 6이겠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뀐 상황을 생각해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총네개 중에서 내가 누구를 갖고 와야 돼? 검은 공 갖고 와야 돼. 검은 공몇개 있어? 두개 있어. 이때는 어때요?
자, 이때는 일단 흰 공 2개를 다 보내야 되니까 흰공 2개만 보내는 EC2 해서 한 가지입니다. 대신에 흰 공이 둘다 왔어요. 다시 흰 공이 가야 돼. 그럼 4개 중에 흰공몇개 있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 분석해야 돼요. 어차피 40분해니까요. 굳이 분모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40분해로 쓸게요. 12 곱하기 3, 아니 12 더하기 3 하니까 15. 이거 이제 표에 그려야 되는 거니까 킵해두는 것이지, 그치? X가 2면. 자, X가 2면 어떻게 되느냐. 흰 공이 두 개가, 이때는 2가 되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흰 공의 개수가 이번엔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검둘 가고 검 하나가 오는 경우. 그럼 흰공 가만히 있으니까. 검둘 가고 검이 하나 오는 경우. 만약에 흰 검이 가고 흰이 오는 경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흰 검이 가고 흰이 오는 경우. 만약에 흰이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안 되잖아.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그죠? 자, 10분의 4분의 더하기 10분의 4분의까지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검검이 가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32. 검이 오는 경우는 이제 검검까지 이렇게 있어. 4개 중에서 검이 오는 경우 3가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흰 하나, 검 하나가 와야 돼. 이건 아까 했잖아. 6. 됐어. 그러면 흰 하나, 검 하나 있는 데에서 이번에 누가 온다고요? 흰이 와야 돼. 2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0분의 얼마예요? 12 더하니까 21. 라스트. 사실 라스트는 계산 안 해도 되지. 어차피 합이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라스트는 계산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는 가겠습니다. 자, 흰 공이 3개가 되려면 일단 검은 공이 2개가 가야 되고요. 다시 그때는 무조건 흰 공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10분에 검은 공 2개가 가는 확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이렇게 해서 총 4개 중에서 흰 공이 와야 되니까 4분의 3의 확률. 이렇습니다. 그래서 40분에 9가 되어 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잠깐만. 그럼 뭐, 흰 공이 와야 되는 40분의 1이지. 내가 잘못 쓴 거야. 응. 검검 있고 흰이니까요. 그죠? 40분의 3이 되겠죠.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확률들의 합이 40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 4, 25, 됐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요? 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표 그려가지고요. X는 0, 1, 2, 3이고, 확률은 이렇게만 쓸게요. 40분의 1, 40분의 15, 40분의 21, 40분의 3이 되어 줍니다. 이거 하면 끝났죠.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평균 구하래요. 표 만드는데 파워를 업 시킨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평균만 찾을게요. 분모 40 놔두고. 곱해. 여기만 하면 되겠죠? 15. 왜냐면 0이 나오면 그래도 좀 계산이 편안하게 가잖아. 24만 더 할까요? 66이니까요. 정답은 20분의 33이 나와서요. 답을 쓰실 때는 무엇으로 마무리? 53으로 마무리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결국은 얘가 4점짜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표를 찾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엄청 난이도를 올리는 건데 이것도 분석 잘 하셔야 되겠죠? 흰 공이 가고 검은 공이 가고 검은 공이 가고 흰 공이 오고 요거에 대한 생각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29번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30번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랑 5회로 또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스스로 푸는 시간 꼭 갖고 오도록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지저하면 짖고 짖지만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 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0: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1: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 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0: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뛰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 관계가 형성도 안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 이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개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헉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해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클릭하신 강좌 글의 불일치 문제를 푸는 정보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 파트입니다. 오늘 25강이 되고요. 우리 오늘 정보 확인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니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나 혹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답을 찾는 것 이외에 다른 파트에서의 좀 체력을 어떻게 기를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퍼 파트를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문은 볼만한 게 없는지, 그리고 표현, 네, 어휘나 아니면 우리가 그 단어 자체나 혹은 단어가 이루는 구. 그래서 우리가 수거 같은 이런 표현들은 볼 게 없는지, 해석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의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자잘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작은 견디미, 작은 기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작은 기적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몇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기간 동안에 혹은 시험을 보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버티기, 견뎌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견딤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큰 체력을 만들어내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잘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됐나?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답을 찾기 위한 문제 풀이를 하고 처음부터 쭉 해석하면서 구문 볼만한 거 없는지, 어휘 볼만한 거 없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선택지를 먼저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번에 보시면 유명 화가라고 나옵니다. 뭐 유명하다라는 건 뭐 well known 아니면 famous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painter라는 단어가 화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일치하지 않는 거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famous painter라고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He was the son of the famous painter.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보 좋네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군이 복무 중이었다. 자, 세계대전에 참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장 르누아르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가봅니다. 여기 나왔죠? At the outbreak of World War I,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장 르누아르는요, was serving. serving을 하고 있었대요. 이 serve라는 동사가 여러분 군복무를 하다라는 뜻이 있죠.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작품명이 나왔습니다. La Grande Illusion이라는 이 작품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봤더니 아, 영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 제목인가 봐요. 자,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었다. 몇 년도에? 1937년에 만들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쭉쭉쭉쭉 빠르게 내려가셔야 돼요. 자,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언제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When the Nazis, 나치가요, invaded France, 프랑스를 침략했대요. 1940년대요. 이때 침략했을 때 he went to Hollywood. 그는 프랑스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할리우드, 미국의 할리우드로 가서 and continue his career there. 거기에서 그의 career, 그렇지, 경력을 continued, 지속해 나갔습니다. 라고 읽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내내 프랑스에 머물렀다? 아니지. 미국의 헐리우드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건너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내용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cademy Honorary Awards를 수상했다라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네요. 자, 그는요, 받았습니다. 수많은 명예상 그리고 수상을 했어요. 자, 그의 경력 내내요. 뭘 포함해서? 요상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950
1975년에 받은 상 이름도 맞습니다. 그죠? 연도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한 거 맞죠? 그러니까 5번 정보도 좋아.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해 주시고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쭉쭉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장 루누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요, a French film director.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요, was born in Paris,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바로 유명한 화가였어요. 예, 이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he and the rest of her Renoir family, 그와 나머지 그 르누아르 가족은요, were the models, 모델이었습니다. 누구의? Of the many his father's paintings. 그의 아버지의 그림의 다

가수의 그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아버지가 그렸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at the outbreak. 자, 여러분들 outbreak란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나누어서 breakout 순서를 바꾸고 수거로 쓰이게 되면 얘는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 발발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이 르누아르는요, was serving in the French army, 프랑스 군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in the leg,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리에 부상을 입었죠. 자, wound라는 동사의 wounded, 과거분사 형태가 된 거고요. wound는 무슨 뜻이냐? wound라고 읽지 않습니다. wound라고 읽고요. 이때는 부상을 입히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부상을 입어야 되니까, 당해야 되니까 수동의 형태가 됐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타동사의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 때인지를 생각해서 얘가 주어가 다쳤다라는 뜻이니까, 주어가 부상을 입었다라는 뜻이니까 수동형이 됐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7년에요.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은 그의 better known films, 더잘 알려진 영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이 하나인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하지만 was not allowed to show in Germany. 독일에서는 상영이 금지됐어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한 거죠. 예, 침공을 1940년도에 했을 때, 그는 헐리우드로, 미국의 헐리우드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즉 헐리우드에서 그의 경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He was awarded. 그는 수상을 했죠. Award라는 동사 역시 주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는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가 맞아요.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PP에 수동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이라는 numerous라는 단어 보이죠? 자, 수많은 명예, 즉 명예상과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뭐뭐 내내라는 표현이 throughout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의 경력 내내 굉장히 많은 명예상 그리고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 상에 1975년에 받은 이 상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은 무엇에 대한 상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미가 뒤에 for 이하로 붙여집니다. 자, 이 상은 뭘 위한 상이었냐? For his lifetime achievement. 그의 평생 동안에 일군 그런 업적, 어떤 달성, 성취를 기리기 위한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정받아서가 되겠죠? In the film industry, 영화 산업, 영화계에 그의 평생 동안의 그런 성취, 그리고 업적을 기려서 그것에 대한 인정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 르누아르의 영향력은요? 뭘로써, 영화 제조업자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그런 르누아르의 영향은 endures,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endure라는 단어가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참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영향력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continues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뭐, last나 아니면 endure, 이런 단어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우리 아까 정답으로 체크했으니까, 다음 문제 갈까요? 네.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지 가우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1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자, 학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학사 학위는 undergraduate degre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몰라도 1931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 요 표현이 바로 학사 학위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누군가 학사 학위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 여러분들 바로 대답 안 하셔도 그 정도로 외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뭐다? 학사 학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받는 학사 학위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1번의 내용은 괜찮죠? 그다음에 박사 학위 취득 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답이 많이 갈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 같은 거잘 보셔야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전, 취득 전에 The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책을 출간했다. 자, 그러면 The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봤더니 prior to, 뭐뭐하기 전에라는 뜻이죠. Achieving his doctoral degree. 우리 doctoral degree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맞아요.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를 달성하기 전에, 즉 취득하기 전에 가우스는요, publishes ecological classic. 그의 생태학의 생태학적인 고전인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괜찮네요. 취득 전 맞습니다. prior to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의 책은 생태학의 역사 발전에 수학의 도입을 촉진했다. 자, 생태학 부분에 수학을 도입했다. 역사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 보시면서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수학이라는 단어는 요게 딱 한번 나오거든. 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end 다음에 끊은 다음에 물론 여기 지금 바로 this book이 될까요? 예, 여기 지금 indeed fosters 여기 fostered라고 붙어 보겠습니다. foster라는 단어가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요. 자, 이 책과 그리고 비슷하게 실시된 연구 논문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로 논문들은 도움이 되었고 이 논문과 이 책은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촉진시켰죠? The introduction of mathematics. 수학의 도입을 촉진했어요. 그죠? 어디에 대한? 어디로? To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cology. 정확하게 내용 맞네요. 생태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수학을 도입을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도 해당하는 부분 한 문장이 굉장히 긴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뒷부분이 바로 3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항생제가 여러분들 뭘까요? 항이라는 게 누구 안티팬 안티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되죠. 이 안티라는 엔타이라는 이 표현이 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면은 antibiotic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연구는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자, 이 부분 나와 있는 문장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하지만이라고 나오면서요.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are not aware that year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무엇을요? 가우스가요 eventually went on. 결국에는 마침내는 어떻게 went on to 무엇을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무엇을 결국에는 행하게 되었죠? 행하기 시작했죠? Conduct very important research on antibiotics. 항생제에 대한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그죠? 그러면 잘 알려져 있겠어요? 아니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아내와 항생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자, 마지막에 wife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and his wife, he and his wife, 그와 그의 아내가 had founded, 설립한 antibiotics, the institute of antibiotics, 항생제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거 맞죠? 그래서 5번 정보도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 한번 쭉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지 가우스는요, was born in Moscow, Russia. 러시아, 모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admitted. 어떻게 됐어요?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admission 받았다면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학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스코 대학, 이 모스코 국립대학에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이 모스코 국립대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우리 다음 파트, 어법에서 배우겠지만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죠. 앞에 있는 장소나 위치나 뭐 순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장소적인 위치, 장소나 아니면 상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요, 거기에서 그는요, 뭘 받았어? 학사학위를 1931년도에 받았고, PhD라는 게 바로 박사학위입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 바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prior to,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뭐뭐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의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요, 가우스는 이 생태학의 고전인 바로 이 책을 영어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과 그리고 비슷한 연구 논문들은요, 1930년대에 나온 이 연구들은 바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Lady Olley Foundation for Population Ecology. 개체군 생태학의 기본적인 초창기의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실제로 촉진을 했습니다. 수학의 도입을 촉진시켰죠? 어디에? 생태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수학 도입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에서는 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생태학에서 가우스의 이런 기여, 공헌은요.
동등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모와 함께 along

공원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러한 공원과 함께. 누구의 공원? 다른 이들의 공원과 함께. 자, 그 다른 초기 생태학자들의 공원과 함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야? 바로 개체군 역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을 인정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몰라요. 무엇을 모르죠? 가우스가 결국에는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항생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소 어느 정도는 떠났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야를요? 생태학의 분야를 다소 어느 정도는 떠났다라는 걸요. 1960년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는 소장 아니면 책임자였습니다. 그죠? 관리자였어요. 바로 이 항생제 연구소. 근데 그 항생제 연구소는 그와 그의 아내가 설립한 곳이었죠. 이게 소장으로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답은 체크했었죠.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잘 모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12번 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을 공부했다. 이 전인지 이후인지 잘 봐야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보겠습니다. World War II After 라고 나옵니다.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는요 법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1번 정보 어때? 좋아 좋아 맞습니다. 2번 State of Lower Saxony라는 곳에서 교육개혁을 담당했다. 자, 그러면 찾아보니까 여기 기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He was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무언가를 책임을 지다, 무언가를 맡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맡았어요? 교육의 reform. 얘가 다시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개혁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뭐야? 교육개혁을 담당했다? 맞네, 맞네. 그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Harvard University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 Talcott Parsons의 영향을 받았다. 바로 Harvard University 나옵니다. 봐봐. 관계 부사절 되게 많이 나오지. 그지? 바로 여기 장소가 나오고 그곳에서라고 설명하면서 뒤에 장소에 대한 설명을 뒤에 이을 때 이렇게 관계 부사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도. 자, he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여기 있네. Talcott Parsons.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에 대한 설명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주제에 관련돼 연구했다. 다양한 various라는 단어도 있고 a variety of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뭐 diversity라는 표현, diverse라는 표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주제라는 단어가 subject라는 단어가 되겠죠. 봤더니 a variety o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e researched a variety of subjects.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아주 좋네요. 그죠? 네, 그래서 몇 번도 4번도 좋습니다. 그의 책,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번역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대요. 자, 그러면 책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Although his book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translate. Translate이 무슨 뜻이에요? 그치, 번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은요,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하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나, they have in fact, 하지만 그 책들은요, 실제로는 have been widely translated, 아주 널리 폭넓게 번역되었습니다. into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번역되기 어렵다 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정보는 쉽다고 알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답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쭉쭉 앞부터 한번 해석하면서 구문도 표현도 한번 살펴볼까나. 자,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언제 사회학자냐? 20세기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인 바로 루만이라는 사람은 was born in Lunebrook, Winnebrook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Winnebrook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독일이 되겠죠. 1927년에 태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요.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법 공부를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그의 경력 초기에요. He worked for, 그는 어디에서 일했어요? The State of Lower Saxony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이곳에서 그는요, in charge of education reform, 교육의 개혁을 맡았습니다.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서 1961년에 루만은요, had the chance,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To study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에서 sociology, 사회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요,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하버드에 갔는데, 그곳에서

He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Tucker Parsons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커마로 뒤에 이어서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One of the most famous social system theories. 사회체계 이론, 유명한 사회체계 이론 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한 명. 이론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 태커 파슨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사회학 쪽에 굉장히 몰입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요, 루만은 developed his own social system theory. 역시 그만의 사회 체계 이론을 develop, 발전시켰습니다. 자신만의 이론을요. 1968년으로 갑니다. He became a professor of sociology. 아, 드디어 사회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죠? 이 대학에. 그는요,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주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Mass media, 이 대중매체와 and law,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법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Although his book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translate, 그의 책이 번역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그 책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폭넓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13번, 리온 파스틴저에 관련된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러시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이민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 어차피 이 파트 되게 쉬우니까. 자, immigrate라는 단어가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immigrant라는 단어가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emigrant가 이제 이주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이주해서 들어오는 걸 immigran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immigrant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이라는 단어가 뭐 family 정도가 되겠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단어가 다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on Festinger라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인지에 관련된 뒤에 내용 설명 보겠습니다. Was an American social psychologist. 미국 사회 심리학자예요. He was born in,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New York City, 뉴욕 도시,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에요. 어디에서? To a Russian immigrant family. 정확하게 나왔죠? Russian immigrant, 이민자 family.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a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대학의 graduate student가 뭐냐면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아까 우리 undergraduate 이란 단어가 학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대학원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가잖아. 그러면 이제 graduate student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아이오와 대학의 이 대학원생으로서 Fastinger는요,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크루트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A leading social psychologist. 선두적인. 예, 혹은 뭐 굉장히 저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란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두적인 뭔가 어떤 분야를 이끄는 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요. 자, 선두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루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되나 봐요. 역시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따로 있다라는 걸잘알수 있죠. 그죠? 볼게요. After graduating from there, 거기에서 졸업을 한 후에, 자, 여러분들 이게 분사 구문이죠. After he graduated from there 이렇게 되죠. Graduate는 졸업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뒤에 어디에서 졸업하다, 어디를 졸업한다라고 할때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를 졸업한 후에 이 대학을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요. He became a professo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이게 바로 이 Massachusetts MIT죠. MIT 공대, MIT 공과대학의 1945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He later moved to 그 다음에 그는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Stanford 대학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대학에서 he continued his work. 그는 그의 일을, 그의 연구를 어느 분야에? 사회 심리학 분야 연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His theory of social comparison, 그의 사회 비교 이론은요. 네, 이론 중에서 이제 사회 비교 이론이 있는데 그 사회 비교 이론이 earn him, 그에게 얻게 해줬어요. 뭐를? A good reputation, 훌륭한 평판을 얻게 해줬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의 사회 비교의 그 이론, 그는 그 사회 비교 이론으로 훌륭한 평판,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말로는요. 자, 이 사람, 페스틴저는요, actively participated in,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International Scholarly Cooperation. 아까 우리 봤을 때, 어디에?
내용을 우리 읽다가 말았구나. 그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연구를 중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정보 중에서 몇 번이, 그렇지, 3번의 뒤에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국제학술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Actively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했을까? International Scholarly Cooperation. 학술협력. 국제학술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그래서 4번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70년대 후반으로 가봅니다. 역사 분야로 관심을 돌렸다. 내용 볼게요. 자, 1970년대 late 후반이에요. He turned his interest. 그는 turn 돌렸어요. 자신의 관점을 to 어디로 돌렸지? The field of history. 역사 분야로 그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내용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심리학 공부에서 나중에는 역사까지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한 Leon Festinger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앞에부터 우리 쭉쭉 해석하면서 해석을 중간에 한 부분은 스킵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다 해석을 했죠. 그죠? 여기까지 다 해석했습니다. 여기는 분사구문, 우리 분사의 형태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봐왔지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문장 내에서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졸업하는 거니까 능동관계여서 ing 형태의 현재분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어법 파트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하지 않은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요. 그의 관심을 바로 역사 분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He was one of the most cited psychologists of the 20th century. 그는요, 누구 중에 한 명이에요? 20th century. 20세기에 가장 많이 cited, 인용하다가 바로 cited예요. Cited, 인용된, 그렇지.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심리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주옥 같은 좋은 말들을 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 연구 분야에서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었다.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스틴저의 이론은요, 여전히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 psychology today, 오늘날에도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play a role 이라는 표현 이 어떻단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보통은 형용사 형태를 명사 앞에 둬서 어떤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 뭐 하찮은 역할은 별로 없겠지만 하찮은 역할을 하다, 어떤 형용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이런 식으로 그 형용사의 의미를 추가해서 원래 뼈대가 되는 어떻단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의 뼈대가 되는 그 의미에다가 형용사의 의미를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것처럼 심리학 연구를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라는 3번의 내용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내용 계속 볼까? 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되게 좀 특이한, 뭐 우리가 봤을 땐 뭐 여태까지 막 사회학, 뭐 과학 분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화석이 풍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어난 곳은 화석이 풍부했다. 화석이란 단어가 맞아요. Fossil이라는 단어입니다. Fossils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요, 그의 탄생지, 즉 출생지인 이 Exminster라는 이곳은요, Exminster라는 곳은 영국에 있는데, 이곳은 무엇이 풍부했어요? With fossils, 화석이 풍부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좋은데요. 그죠? John Keel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학 지식을 발전시켰다. John Keel가 두 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 지식을 발전시켰는지 나오는 부분 일단 위부터 봐야 되겠죠? He developed his scientific knowledge. 오, 좋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거기에서요. 거기가 아마 바로 여기 있는 Oxford가 되지 않을까요? Oxford에 있는 이 대학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하면서요? While attending. 자, 참여하면서요. 이 John Keel의 lectures, 강연에 참여를 하면서요. 이 사람의 강의에 대한 주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만 보더라도 몇 번이 맞다? 그렇지. 2번이 맞는 정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답을 찾을 때는 나머지 정보는 나중에 뭐 보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죠? 자, John Keel의 사임전에 한 번 더 나오네요. 사임전에 그의 후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사임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resign이라는 동사가 사임하다,
그만두는 거죠. 그죠? 사임하기 전에, 자, 전인지 후인지 우리가 늘 잘 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다. 한번 볼게요. So after John Key resigned his position, John Key가 그의 직책을 resign한 후에. 후입니다. 그죠? 후에 이 Buckland라는 이 William은요,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습니다. His successor at the college. 그 대학에서 그의 successor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succeed라는 동사가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succ입니다. 이거. 그죠? 네, succeed. 자, 근데 얘가 성공하다 있든 말고도 계승하다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된 명사가 succession, 계승, 이어감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거에 또 다른 명사 형태의 사람을 만들 때 successor라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의 후임자로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중요한 시기는 바로 뭐야? 사임을 한 후에가 됩니다. 사임하기 전에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아주 쬐끄맣게 전이 아니라 후로 바꿔야 되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면 돼. 자신의 강의에서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사용했다. 너무 어렵다요. 근데 지도라는 단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축적 지질학. 지질학이라는 단어가 geology라는 단어니까 같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Large scale geological maps in his lectures. 그가 그의 강연에서 geology가 아까 지질학이었잖아요. geological, 지질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large scale이요. 큰 규모니까 대축적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놓은 것 같죠. 그죠?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어떻게 했다? used,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사용했어요. 라고 나오니까 뒤에 있는 걸 사용했다라는 4번의 정보는 맞는 정보가 되겠죠? 우린 이미 답을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 보시면 1824년에 거대 생물의 뼈를 발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24년 가볼까요? 1824년에요. He announced. 그는 발표했어요. The discovery of the bones of a giant creature. 거대한 생명체의 뼈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번의 정보도 어때? 맞는 정보야. 자, 이 뼈 맞지? 다른 부분 아니고 뼈라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좋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역시 3번이 답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쭉쭉쭉 한번 해석하면서 표현도 구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은요. wa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be known as, 그럼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well known이 됐으니까 뭐뭐로 잘 알려져 있어요. 뭘로? one of the greatest geologists. 가장 위대한 geologist. 지질학자 중에 한 명으로요. in his time, 당대. 자신이 살았던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질학자로. 자, 그가 탄생한 그의 출생지인 Axminster라는 곳은요. was rich with fossils. 화석의 풍부했던 곳인데 그리고 그래서 and as a child 어렸을 때 he naturally became interested in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변에 화석이 많으니까 화석 갖고 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화석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화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While collecting them 그것들을 수집하면서요. 화석들을 모으면서 아, 이 화석은 뭐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지질학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여건 자체가 계속 볼게요. 1801년에요. 이 사람은 won a scholarship. 자,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was admitted to 어디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옥스퍼드에 있는 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의 과학적인 지식을 이 존 키즈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발달을 시켰죠.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강의는 뭐에 대한 거냐? 자, 여러분들 mineral이란 단어가 광물이죠. 그래서 mineralogy라고 하면 광물학입니다. 광물학과 화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는 그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발전시켰어요. After Kidd resigned his position, Kidd가 그의 직책을 사임한 후에 이 사람을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appoint가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명이 되었습니다. 뭘로요? 그 대학의 그의 후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해석하던 부분 마저 해보겠습니다. 뭘 사용했죠? Representative, 대표 samples, 표본이에요. 대표가 되는 sample, 대표 표본과 그리고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그의 강의에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대표 표본과 대축적 지질학 지도, 맞나요? 대축적
지질학 지도, 맞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made his lectures more lively. 그의 강의를 보다 더 어떻게 생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 있는 그 어떤 그 자료를 보고 강의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강의가 굉장히 살아있는 강의처럼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강의에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1824년에요. 그는요,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의 뼈에 대한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he named it. 그는 그것을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요? Megalosaurus라고요. 메가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 거야? giant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마도 이 사우러스가 공룡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 같은데, 여기서 lizard라고 해서 도마뱀이라고 나옵니다.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He won a prize. 그는요, 수상을 했습니다. From the Geological Society. 이 지질학 협회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Due to his achievement in geology. 지질학에서의 그의 업적. 그가 달성한 부분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임 후에라는 의미로 시기를 바꿔주셔야 되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15번 갑니다. 자,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에로의 조수로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란치스카라고 나오면서요. 이 플레임이 다 나왔는데요. 이 사람의 조수로 일했다. 조수. 이 사람을 찾아도 되겠고. 조수라는 단어는 assistant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봤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표현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중에 그는요. worked as. 일했어요. 뭘로요? as an assistant. 조수로 일했습니다. 누구의 조수? 이 사람의 조수. 여기에서 이 사람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밀란에서 새로운 양식의 교회들을 건축했다. 밀란 갑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 밀란 볼게요. 1480년경에 he built several churches. 그는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밀란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양식으로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2번의 정보도 정확하게 맞죠? 대부분 이렇게 직역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찾기에 답을 찾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자, 그럼 일단 건축이라는 단어와 그림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문장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architecture라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이 became his main interest,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어요. But, 하지만 he did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Painting,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포기했다라는 역시 긍정과 부정, 긍부에서 많이 답이 갈린다고 이야기했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ope Julius II의 로마의 재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자, 그러면 Pope를 한번 찾아볼게요. Pope가 여러분들 교황이죠? 자, 봤더니 이 브라만테는요, moved to Rome, 로마로 이사 갔어요. 1499년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and participated,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Pope Julius II, 이 율리우스 교황 2세의 어떤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뭘 위한 계획이죠? For the renewal of Rome, 로마의 이거 뭐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재개발의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정보도 좋아요. 그의 건축물들은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 나올 정도의 이 글을 쓸 정도의 인물이라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마지막에 architect라는 표현을 보시면 architect가 건축가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architecture가 되면 건축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His buildings, 그의 건물은요, influenced, 영향을 줬어요. Other architects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즉 수백 년 동안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역시 맞았어 라는 거. 답은 찾았죠? 포기한 게 아니라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건축이 지금 나왔지만 건축이야말로 정말 뭐 과학과 예술과 뭐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집합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멋있는 분야인 것 같아. 그치? 자, 한번 내용 쭉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도나토 브란테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은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began to paint early in his life, 그의 생애 초기, 어린 시절

법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그에게 투이하라고 용기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고무시키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투가 전치사 투가 아니라 뭐뭐 하라고 라는 의미에서 투 부정사예요. 그래서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좀 쉬운 단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특히 이 목적어 부분이 길어지게 놓고 뒤에 to를 마치 전치사 to인 것처럼 to 다음에 동명사 ing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잡아내셔야 돼요. 뭐를? 뒤에 to 부정사의 목적보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걸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볼까요? to study 동사 원형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로 하여금 미술을 즉 그림을 공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는 뭘로 인했어요? 네, 조수로 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수로 일했고 1480년도에 그는 바로 이 그림을 공부하다가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양식으로 교회를 지었다. He had a close relationship. 그는요.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대요. 누구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천재적인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뭐 굉장히 다방면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둘은요, work together, 같이 일했습니다. In that city, 그 도시에서요. Architecture, 자, 건축은요, became his main interest,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브람한테는요, moved to Rome, 로마로 1499년에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로마 재건축의 계획에 참여를 했죠. He planned the new Basilica of St. Peter in Rome. 그는요, 로마에 있는 Saint Peter, 성 바오로 성당, 바실리카, 새로운 바실리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어떤 건물이냐? One of the most ambitious building projects in the history of humankind.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계획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 이 사람은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브람한테는요, died on April 11th. 1514년 4월 11일에 죽었고 사망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 묻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bury라는 단어가 bury가 매장하다 묻다라는 뜻이에요. 묻혔다라는 의미에서 수동이 된 겁니다. 자, 그의 건물들은 다른 수세기 동안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16번도 가보겠습니다. 헨리 무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석탄 광부의 7번째 자녀였다. 자, 일단 그럼 seventh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겠죠? 석탄 광부로 어떻게 표현할까? 석탄, coal, 그리고 광부는 뭐예요?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봤더니 seventh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헨리 무어라는 사람, 커마커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연 설명하는 삽입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was the seventh child of a coal miner. 아이였어요. 7번째 아이. coal이라는 표현이 석탄이고, min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채굴하다, 채광하다. 땅 속에 있는 건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miner, 광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석탄 광부의 7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왕 나온 김에 선생님이 이게 mine이 채굴하다, 채광하다라고 알려줬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underm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래를 파는 거예요. 아래를 채굴하고 채광한대요. 여기 어떤 건물, 집 같은 건물이 있어. 근데 이 아래를 undermine, 누군가가 판대요. 또 여기를 undermine 한대요. 그럼 이 집은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무너지겠지. 왜? 그렇지. 기반이 약해져서. 집안이 약해지니까. 밑에 있는 그 기반이 약해져서. 그죠? 자, undermine이 정확하게 기반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많은 학생이 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밑을 누군가 막 파면 그 기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약화시키다. 원래는 기반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거 좀 기억해두세요. 자, 헨리 무어는요, 무엇을 보여줬죠?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미술에 대한 재능을 학교 초기에, 즉 초창기에 보여줬어요. 1차 세계대전 넘어갈게요.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어떤 동안이냐? During which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는 volunteer 자원했습니다. For army service. 이제 서비스 알겠지? 맞아, 군 복무예요. 군 복무를 자원한 1차 세계대전 후에요. 무언은요, began to study sculpture.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Sculpture가 뭐죠? 그렇지, 조각입니다. 조각을 공부했어요. 어디? 이 예술학교, 리즈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였던 거 맞죠? 예술의 재능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번 정보도 좋아요. 런던에 있는 Royal College of Art, College of Art, Royal College of Art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학위 취득 맞죠? 그의 조각, 아까 뭐라고요? Sculpture라는 단어하고 얘기했어요. 그의 조각은 신체 형태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낸다. 자, 방금 전에 여기 Sculpture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죠? His sculptures, 그가 만든 이 조각품들은요, known around the world, 세계에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의 조각품들은 present, 나타냅니다. The forms of the body, 신체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요? In a unique way. 여러분들, unique가 뭐죠? uni가 들어가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맞아요. 독특한, 유일무이한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독특한이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알겠죠? 고유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몇 번? 그렇지.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4번의 정보도 좋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뭐 succeed, success. 경제적으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financially 뭐 이런 표현.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뒤에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financial success라고 나오네요. he achieved. 그는 달성했어요. financial success from his hard work. 그가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취를 이뤘댔는데요. 그죠? 역시 부정 정보, 긍정 정보를 부정으로 만든 몇 번이 정답?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해석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내용이 끝났어? 이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 조각 공부한 다음에 he entered. 그는 들어갔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립 예술 대학에 들어갔어요. 런던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earned. 취득했죠? His degree there. 거기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의, 알려져 있는 그의 이 조각품들은, 조각은 보여줍니다. 신체의 모양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의 신체의 그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ne of his artistic themes. 그의 예술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가 그렸던,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mother and child. 엄마와 아이예요. 어디에도 보여지죠? shown as in. 이 작품에도 보여지죠. 보면 Madonna and Child라는 이 작품에서도 보여집니다. 이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작품인가 봐요. 자, 그리고 재정적인 성공을,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and established,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설립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Foundation을 만들었대요. Foundation이 원래는 found, 그 설립하다라는 뜻이야. Foundation. 그럼 설립? 설립을 설립했다 이상하죠. 그렇지. 재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헨리 무어 재단을 만들었어요. 왜? To support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arts. 예술에 대한 미술 교육과 그리고 미술을 증진시키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support, 뒷받침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헨리 무어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어렵진 않지만 동사구와 동사구가 병렬 연결이 돼서 좀 문장이 조금 길어졌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치 불일치.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서 많이 갈리고 그리고 또 은근히 조금 까다롭게 우리가 빠르게 넘어갈 때 빠르게 답을 추추추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때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죠? 전인지 후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유념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보학의 문제 마지막 문제인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은요, 에밀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밀리 사토팍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독특한 달리기 스타일로 유명했다. 그럼 독특한이 뭘까요? 아까 유니크라는 단어도 독특한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네. 달리기는 뭐, running style.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앞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running style. 아, 독특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 썼구나. distinctive라는 단어도 독특한이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 앞에서 똑똑복화해서 distinct라는 단어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뚜렷한이라는 의미로. distinctive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독특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running style. 달리기 스타일로 was also famous for. 또한 유명해요. 라고 얘기했으니 1번 정보 좋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shoe factory라는 표현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While working in a shoe factory, 신발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he participated in 그는 뒤에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이 주인공인 에밀, 에밀리가 아니라 에밀이죠. 에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한 거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올림픽 기록을 깨지 못했다. 아, 올림픽에 나가긴 했는데 아쉽게도 올림픽 기록은 못 깼어요.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52년 그리고 헬싱키 올림픽이라고 나옵니다. He won three gold medals. 선생님은 진짜 놀랐어. 금메달을 3개를 따신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 마라톤에서요. 그런데 뒤에 설명을 보세요. Breaking Olympic records in each. 각각의 이 부문에서 올림픽 기록을 그렇지, 깨면서라고 나오는데. 그제, 역시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바꿔놓은 부분에서 답이 됐군. 그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은 정보도 확인해 보자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더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더나가 나옵니다. He was married to 더나 자토 포카 자토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치, 금메달을 역시 딴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Who was an Olympic gold medalist too? 라고 나옵니다. 역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정보도 맞는 정보. 우리 사실 이미 답을 찾았어요. 그죠? 5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금메달 중 하나를 론 클라크에게 주었대요. 금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론 클라크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ho had never won an Olympic gold medal? 올림픽 골드 메달, 금메달을 따지 못한, 딴 적이 없는 이 런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고, 어디에 초청했어? 여기에 초청했어. 그리고 그 만남 후에 그는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One of his gold medals as a gift. 선물로 금메달을 줬습니다. 라고 나와요. 엄청나네.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5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놀라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쭉 내용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에밀리라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커마커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A former track athlete. 전임 체코 운동선수예요. 이 사람은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뭐라고요? One of the greatest long distance runners ever.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장거리 달리기 선수 중한 명이라고 여겨집니다. He was also famous for, 그는 또한 유명하죠. His distinctive running style. 독특한 그의 달리기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While working in a shoe factory, 그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he participated in, 그는 참여를 했죠. In 1500m race, 1500m 레이스 경주에 참여를 했고, and won second place, 2위를 차지했습니다. So after that event, 그 사건 후에, 아, 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나 봐. 아니면 달리기가 정말 재밌어. 뭐 이런 뭔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죠? 그 후에 he took a more serious interest. 그는 더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이 달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Devoted himself to it. 그 달리기에 그 스스로를 바치고 헌신했죠. 그죠? 전념했습니다. 1952년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게임 국가대표까지 나갑니다. 헬싱키에서요. 그는요, 3개의 골드메달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부분에서 땄고 이것이 올림픽 기록들을 각각 깼죠라는 얘기야. 3개 부문에서 다 올림픽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He was married to,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사람도 역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해요. For his, 이 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죠. 그죠? 에밀이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그의 친근한, 우호적인 그런 성격,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화가 바로 이 일화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요, 이 주인공인 에밀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초청을 했습니다. 1966년에 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A great Australian runner. 위대한 호주 달리기 선수래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하고는 좀 운이 없었나 봐요. 인연이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딴 적이 없는 이 클라크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어디에 초청을 했냐면 to an athlete meeting in Prague. 플라하에서 열린 athlete meeting. 뭐 전국체전 같은 그런 체전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는 세계 체전 같은 그런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전.

0: 체전에 초청을 했고, 체전이 끝난 후에, 그 만남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은 이 클락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금메달 중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을, 예치,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하실 때 해당하는 정보 찾는 것도 빠르게, 그리고 실수 없이 긍정, 부정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후,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똑똑복화 드릴게요. Translate, translate 이런 단어입니다. Translation 뭐예요? Trans가 들어가면 across의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transform 이란 단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복화로 넣어줬습니다. 형태를 바꾼다, 변형시킨다, 완전하게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ranslate의 이 late가 마치 이런 carry, 나르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즉, 하나의 형태에서, 언어의 형태에서 또 다른 언어의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번역하다, 뭐뭐로 해석하다. 번역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해석이 되죠. Translation, translator, ion을 붙이면 단순 명사형, or을 붙이면 뭐 많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번역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세 개의 단어, translate, translation, translator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어렵지 않게 단어를 잘 채워나가고 계시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접두어가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새로운 생소한 단어가 나와도 잘 적용이 돼요. 믿어보세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법 파트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얘는 왜 얘가 틀린 부분인지 잘 생각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구문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강의 틀기 전에 문제 스스로 다 풀어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강의만 들으면서 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다 풀어왔다는 가정 하에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오늘 같이 풀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iven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the dominance in the western cultures of naturalistic views of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하나로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서구 문화의 지배를 고려해.

보면 이라고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이거를 스스로 한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냐면요. 아, 서부 문화에서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is potentially a difficult one to gras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 내에서의 그 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사가 누굴 꾸며줄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potentially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자면, 아, 서구 문화에서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화 내에서의 그 몸의 개념은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몸을 어떤 문화 내에서 보는 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odies of accident victims, transplant patients, and other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e literally and physically reconstructed every day by surge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쌤이 안 끊고 쭉 한번 읽어봤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딨어요? 동사는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얘들아, 다 주어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진짜 주어, 찐 주어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요? The bodie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기 조금 더 쉬워졌지? 자,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요. 사고 희생자들의 몸. 그리고 transplant pat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식 환자들의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요. undergoing cosmetic sur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성형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몸들은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다? 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몸들은요, are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reconstructed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매일매일 외과 의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지금 문장 해석이 되네.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은 잘 됐는데 이번에 밑줄 그어진 undergoing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밝혀내야겠지. 자, 그러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능동문이냐 혹은 받아짐을 당하는 상태냐 지금 수동인 상태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동그라미 치고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such commonplace pract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흔한 관행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한 관행들 뭐야? 뭔가 성형수술을 받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장기 이식 같은 거를 받는 그런 몸들이 너무 이제는 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흔한 관행은요, make it relatively easy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1강쯤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말인즉슨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날까? 이때 들어가는 it은
가 목적어 이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가 주어는 너네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가 목적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가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진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진 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 자, 뒤에 떡하니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가 목적어가 들어올 자리가 맞아?라고 물어본다면 맞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relatively eas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대. 무엇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냐면요. To think of the body as a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잘 나오고 있으니까 3번도 맞았고요. Like machines, 마치 기계와 같이 bodies have components, 우리 몸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대. 자,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that can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쿵 가로로 쳐보면요. The body have components, 우리의 몸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can be taken apart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보이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taken apart 이라고 하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요. and can be reassembled, 조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The workings of the body,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요, can in similar fashions to other machine-like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 뭐와 유사한 방식이었냐면요, 다른 기계와 같은 사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can be examined.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로치면 앞에 삽입된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 동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는요, can be examined. 점검되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몸의 작동 원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스스로 점검할 순 없고 점검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동태를 잘 쓰고 있네. 그치? 자, 그럼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들은요, 점검되어질 수 있고, and malfunction, 뭔가 잘못 작동되는 것들은 can be diagnosed, 진단되어질 수도 있고, and can be remedied, 치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다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네. 라고까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메리 셸리스 몬스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리 셸리는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작가거든요. 그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그 괴물,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괴물은요, is a classical working out of the body as machine id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산물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산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로 보는 생각의 산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뭔가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familiar are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which to some of us, the idea of a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so familia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문장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구문이 생각나요? So that 구문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해서 뭐가 너무나도 친숙했냐면요. Are the way,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얘들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야?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아, 기계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너무나도 친숙해서 that to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들은요, 몇몇들에게는 the ideas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의 사회적인 건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요, may seem to be nonsense.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해석은 다 했는데, 이때 얘들아, 뭐라고 했었었냐면요, so that 구문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 몸의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so that 구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안 되고요. 뒤따라 나오는 그리고 문장이 얘들아,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which를 대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8번 문장, 8번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be assur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 with the lawy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나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만 하냐면 which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얘들아, whi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만 한번 재빠르게 확인해 볼까?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야. 뒤에 문장은 너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올 자리구나 라고 해서 얘들아 벌써 1번부터 문제 끝났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싸 하면서 시간 줄였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장받아야만 하냐면요. That the later, 이때 등장하는 후자. 얘들아, 후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문장에서 lawyer,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대. 누구에게? To third par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내가 제공한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respected 이라고 하면 존중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존중이 받아졌을 때 Will people own feel free to consult lawy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왠지 너무 반가워. Only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only 다음에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이끌어지면 우리 얘뭐 한다 그랬어? 여기 뒤따라 나오는 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도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Will people 이라고 해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위치를 잘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 2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잘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만,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면, require for the lawyer to prepare the client's def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그쵸? 그랬을 때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정보는 정보인데 disclos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내가 공개한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이 없이 clients must be certain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은 뭐를 확신해야만 하냐면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the court of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뭐야? 그것이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죠? 내가 공개한 정보, 즉 information disclosed. 자, 여기서 등장한 내가 공개한 정보가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해야만 한대요.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pa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국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절대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나한테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이때 등장하는 dis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괜찮은가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과거 분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개봉된 정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가 스스로를 개봉할 수 있어? 스스로 개봉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봉이 된, 혹은 이렇게 밝혀진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PP 형태 과거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dition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legal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는데요. 아주 잘된 legal system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법률 체계잖아요. 그래서 법률 체계가 아주 잘 작동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법률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 이때 등장하는 is은 뭘까? 앞서 등장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법률 체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And thus, 그러므로 in the general interest, 공익을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이러한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is much more,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뭐보다 그 이상이냐면요. Then, an ordinary rule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상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례의 사실에만 적용이 제한된 그 통상증거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밑줄 그어진 부분, mu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를 보자마자 옛날에 쌤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뒤따라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6가지 표현을 외웠었거든. 혹시 기억날까? 자,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6가지 표현이 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자, 이 6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음을 붙여봤었거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라고 하는 6가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그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급 수식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이때 등장하는 it?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즉, 법률가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on which라고 하는 절에서 동사인 rest가 오는 게 적당할까를 물어보신다면 뭘 찾아야 돼? 주어 부분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on which에서 주어 부분 어디 있어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자, 이 부분 혹은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전체 부분이 주어면 얘들아,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단수 주어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은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Sir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thur Conan Doyle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그런 사람인데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뛰어났냐면 delicacy라고 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re other person's feeling we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놨거든? 거기 똑같이 형광펜 한번 쳐볼까? Where A was 혹은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냐면요. 무엇무엇에 관한 한. 혹은 무엇과 관련된 경우에라고 해석을 해서 where A was concerned 혹은 where A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구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더라면 오늘 당장 알아가시면 되겠죠?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 소설가인 George Meredith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Meredith가 굉장히 늙고, 그리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소설가를 방문을 했는데,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는 흔치 않은 병, 즉 희귀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희귀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유발하는, 즉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ause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하도록 만들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메르디스라고 하는 소설가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cause A to B라고 하는 구문 표현이니까 2번도 맞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흔치 않은 희귀병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었는데요.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사람이 그 메르디스 소설가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nan Doyle in the lead,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 즉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요. In the lead라고 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이라고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그 소설가, 노인 소설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He judged by the sound. 그는 소리로 판단을 했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which the fall was a mere sl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지는 게 단순히 잠깐 미끄러진 거였고,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를 분명히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볼까?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접속사 대시 올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솔직히 너무 익숙하다. 그치? 아, 관계대명사 올 자리야? 접속사 올 자리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는 소리만으로, 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넘어진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괜찮으세요? 라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As if he had hear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s if라고 해서 뭐야?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이면 쌤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현재 사실의 반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장 전체들을 다 보면, 언제 사실이에요,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 He did not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이고, he judge라고 해서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가정법도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말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면 as if 주어 had PP가 오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법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아, 얘 현재 사실에 반대인가? 과거 사실에 반대인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아,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리디스라고 하는 소설가였겠죠? 그 소설가는요, 매우 proud old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 told m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능은 어떻게 말했대요?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본능이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그가 겪을 그 humiliation 하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날 때 드는 그의 수치심이요.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보다 심할 것이냐면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수 있는 안도감보다 그가 느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5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지문에서 했었어. 뭐였지? 아, 여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6가지 있다고 말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라고 해서 6가지 표현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아, 뒤에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고 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교급 수식하는 표현들 정도 6가지 정도는 같이 한번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We anticipate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건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in co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우 너무 느리게 와.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빨리 재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o일까, such일까,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거든? 이거 뭐냐면, so는 얘들아,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su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즉, 뒤따라 나오는 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so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줄지, s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줄지, 지금 그거 고르자는 거거든. imprudent이라고 하는 거는 경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 소댓 구문이 생각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해서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 더 문법 포인트 같이 짚어보자면, so imprudent 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아닌데,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얘 뭐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경솔해서 are we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단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랬을 때 so imprudent are we?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that we wander about in the in times that are not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을 마구마구 배회한대. 얘들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미래의 시간이거든. 즉,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우리 것이 아닌, 즉 미래의 시간에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And do not think of the one that belong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시간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and think일까? thinking일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병렬 구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think가 와야 될까? thinking이 와야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ink나 thinking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문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질까요?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자, 이 부분에서 이 and와 연결지어지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과 연결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Of arranging things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열하려고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ing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등위 접속사인 and랑 연결이 될수 없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try to support present with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지하려고 하고, 즉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심지어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조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a time we have no certainty of reac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달할 확신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즉,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죠. Examine your thoughts. 자,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거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타나게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점검해 봐라. 자,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들이

이 wholly to occupy일까 혹은 occupied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어로 뭐가 오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이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에 점령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너의 생각이 occupied,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와야지 맞아? 과거 분사인 occupied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들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And if we do so,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It is only to shed light on our plans for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할 때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ur means 라고 나오고 있어.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즉, 뭔가 우리가 무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과거랑 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Only the future is our end. 오직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래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고요. 2016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I once lived in a coastal village of Papua New Guin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한때 그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Papua New Guinea 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 children there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요. But moved from house to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옮겨 다녔대요. As they wish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문화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첫 번째, 얘 접속상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얘 전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y wished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상황에서 이때 as의 쓰임은 그러면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수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year-old could be seen carrying babies or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는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carrying babies, 뭔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혹은 tending cooking fi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요리를 위한 불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be seen, 즉 수동태가 오는 거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부분을 봐야 돼. 10-year-old, 10살배기 아이들이 보는 거야, 얘들아, 보여지는 거야.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그 불을 뭔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아, 뉴기니아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자, 그러면 14살쯤 됐을 때는요, they were doing adul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With confidence and

최신의 것으로서 무슨 일을 설명해 줄 거냐면요. I had a dozen or so kids sleeping on my verand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내 집의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동사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I had이라고 해서 아, 얘 사역 동사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나의 집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거잖아. 아이들이 자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아이들과 sleep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내 베란다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재운 경험이 있는데 When tropical diarrhea struck in the small hours of the n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내가 열대성 설사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I had to pick my way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뚫어서 나가야만 했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만 했냐면요. Through a carpet of small brown bod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작은 갈색 몸뚱이들을 통해서 나는 화장실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It occurred to me. 자,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at이 등장하려면 관계대명사잖아, 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겠다.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먼저 후딱 한번 보고 와볼까? 자, 나한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하고 튀어올랐냐면요. What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장소 참 부모 되기가 참 쉬운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what이 올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that으로 먼저 고쳐놓고 마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아, 이 장소 참 부모가 되기 쉬운 장소이구나. 자, 왜냐하면 the work and pleasure of parenting was shared by the whole vill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과 육아에서의 기쁨이 전체 그 마을의 공통으로 shared 하면 분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 any adult, 그 어떠한 어른들도 who was pres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그 어떠한 어른도 뭐가 될수 있었다? was a parent, 부모가 될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who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who일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사람의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문장 뒤를 봤더니 아, 불완전해. 그러면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We don't know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대. 왜 모르냐면,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in written or notated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적혀진 형태로 in a written 수기로 적혀진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악보에 적혀진 그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Nor 자, 그런데 뭐 또한 없냐면요. 얘들아, 문장이 한번 끊기고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그러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도치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었냐면요. Nor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 위치 바뀌고 있고, 심지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it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요, was probably, 아마도, improvised라고 하면 즉흥으로 연주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즉흥으로 연주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서? Within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convention 하면 관례잖아요. 관례 내에서 연주가 즉흥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So, we are forced largely to guess at its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guess, 추측을 할수 있냐면요. From the accounts of writers such as Plato and Aristot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지금 accounts 하면 뭔가 쓴 수기거든요. 즉, accounts of writers such as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작가의 accounts, 뭔가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대.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ere generally more concerned with, 일반적으로 더 어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냐면, writing about music as philosophical and ethical exerc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을 뭐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으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 자, 뭐보다는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 그 음악의 실천은 실천인데 그 음악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천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보다는 with providing a technical premier on its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음악의 관행에 technical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음악의 관행에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그런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딱 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음악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었겠네. 그치?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얘들아,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more 다음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2번으로 등장하는 as가 등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로 바꿔줘야 된다? then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 a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뭐보다는?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그 음악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more concerned with ing than with ing라고 해서 병렬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리스 음악은요, 그 대개는 vocal form 하면 성악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consisting이라고 하는

0: 이 ing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 consisting of song ver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래 음문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우리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음문으로 구성되면서 대개는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song verse, 노래하는 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accompanied by라고 하면 반주되어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반주되어지는 그 음문이었냐면요, instruments such as lyre and 뭐 guita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타라나 혹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반주가 되어지는 그 음문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잘 등장했니?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and Greek music consisted of song ver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을 거야? 접속사 지웠을 거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겠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를 알면 이 긴 문장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in fact, 사실은 플라톤은요, considered A to B 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혹시 알까?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Consid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B로 여겼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우리 4번도 구문 표현이니까 consider A to B 구문 표현으로 4번은 맞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요, 음악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in which the lyre and flu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와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가요, played alone, 독주로 연주가 되거나 혹은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춤이나 노래에 반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노래, 즉 이렇게 악기가 혼자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뭐라고 여겼냐면요,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조잡하고 매우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리스 음악은 대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플라톤이 봤을 때 그냥 노래나 춤 없이 악기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음악은 뭐라고 여겨졌다?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the melodies, 이러한 멜로디는요,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음역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제한된 음역대를 가지게 되었냐면요, since the instrument, 이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악기들이요,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뭐 from 1E to the n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E 옥타브부터 다음 E 정도까지 하나의 옥타브에까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limited pitch range, 제한된 음역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까? gener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다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쌤이. 그러면 이 5번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을까? 뒤따라 나오는 spa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여섯 문제 빡빡하게 푸느라 수고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문의 활용 부분 마저 할 거거든요. 구문의 활용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휘 할 거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Shira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자,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도 기록하기의 김은경 인자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회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풀어볼 시간이고요. 네, 문법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들 또 팁스로 정리했거든요. 기대되시죠?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weiß einfach nicht, was ich nach dem Abitur machen soll.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은 딱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대화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하고선 nicht jeder weiß mit 17 schon genau, welchen Weg gehen will 이라고 했더니 Ich glaube, alle haben einen Plan. Nur ich nicht 이라고 한 거예요. Ach komm schon, vielleicht brauchst du noch etwas Zeit 이라고 했네요.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Ich weiß nicht가 아니라 einfach nicht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에도 쓴 거거든요. 그냥 알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뭘 모르나 했더니 Was ich nach dem Abitur machen soll. Abitur는 독일에서 우리처럼 보는 수능 시험이잖아요. Abitur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아비투어 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아비투어 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면 도대체 뭘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고선 누구나 mit 17 이렇게 mit하고 숫자가 나오면 어떤 연령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7살 때 벌써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welch 라고 해서 어느 라는 표현에 의문사를 썼어요. welchen Weg er gehen will 그가 즉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17살 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즉, 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는 그랬더니 배가 17살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일단 대화문 다 보고 우리 선지 보도록 할게요. Ich glaube 나는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alle haben einen Plan이에요. 모두가 하지만 계획이 있는 것 같은걸요. Nur ich nicht. Nur는 단지자. 저만 없는 것 같아요. Ach, komm sch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리로 와.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지 마. 뭐, 신경 쓰지 마. 불평하지 마. 이런 상황일 때, 아, 그러지 마. 라고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vielleicht brauchst du nur noch etwas Zeit. Nur를 한 번 더 써서, 그냥 시간이 더, 조금 더 필요한 거일 뿐이야.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das geht leider nicht. 그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뭐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거절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Das macht man nicht.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인 거니까 금지의 표현으로 쓴 거죠. 지금 상황엔 쓸 수 없고요. Das ist ganz gefährlich. 라고 했어요. Gefährlich는 위험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일 때 쓸 것 같고요. 4번, das ist doch in Ordnung. In Ordnung 사이는 무엇무엇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의사소통 표현에서 in Ordnu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문제 없지, 괜찮지 라고 해서 나 그거 할 수 있어. 야, alles in Ordnung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했던 표현인데 지금은 you in Ordnung 이라고 하는 구문이 다른 의미로도 썼어요. 그게 정상이야,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를 쓴 거예요. Das ist doch in Ordnung. 17살에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아는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5번 볼까요? Das finde ich aber ärgerlich. Ärgerlich는 화가 난이잖아요. 그렇다니 나 화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사실은 조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Das ist kein Problem. Mach dir keine Gedanken. 이런 표현도 씁니다. Sich Gedanken machen이 생각하다가 아니라 고민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Mach dir keine Gedanken 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Das ist doch in Ordnung 이라는 표현이랑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격려해주는 표현일 때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수능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 나 빼고는 명확하게 미래를 그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라는 생각할 텐데 이 나이 땐 당연한 거야. 누구나 정확하게 자기 길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ag mal 하고선 Hast du nächste Woche Zeit für einen Kaffee? 라고 했더니 Gerne 하고선 Und bei dir? 라고 했더니 Mittwoch geht.
Gegen Nachmittag? Ja, ich habe ab 2 Uhr frei. 이라고 했네요. Sag mal, 이라고 하는 거, 말좀 해봐. 저,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너 다음 주에 나랑 커피 한잔 마실 시간 있니? 라고 했더니, 걔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러면, 좋아, 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이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 봤더니, Und bei dir? 라고 했어요. Bei 하고서 인칭 표현 나오면 누구네 집에서잖아요. 그래서, 니네 집에서? 란 뜻인가 했더니, 시간 표현이 나왔네요. 수요일은 가능해. 그 다음에 시각 표현 앞에 gegen전치사를 써서 gegen Nachmittag, 오후쯤 가능해 라고 했어요. 즉, 장소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서 너는 어때를 묻는 거예요. Wie ist es bei dir?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ist es bei dir?' 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나 아니면 'Wie sieht es bei dir aus?' 너는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해서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제안하는 이 상황이 너의 스케줄에도 적합해? 라고 하는 표현이고 누구네 집에서가 쓴게 아니에요. 의견을 물을 때 씁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제안을 했고요. 너는 그 일정이나 그게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Und bei dir? 라고 묻는 게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수요일이 가능해? 오후쯤이라고 했고요. Ja, ich habe ab 2 Uhr frei. Frei habe는 비어있는 거죠. ab은 뭐뭐부터입니다. 나는 오후 2시부터 스케줄이 비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제안을 했을지 볼까요? Ich trinke gern Kaffee. 나는 커피 마시는 거, ich trinke gern Tee였네요. 나차 마시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제안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냥 본인의 선호도를 얘기한 거예요. 2번, Ich habe wenig Zeit.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gern라는 응답 표현의 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걸 수락했잖아요. 좋아. 난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건 불가능하고요. Mittwoch, pass bei mir. 여기 앞에 bei mir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치사 구문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이 나한테 잘 맞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너는 그게 맞니? Passt es bei dir. 쓸수 있는 거네요. 동사 동일한 거 써서. 그랬더니 수요일 가능해? 오후쯤? 이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Kaffee schmeckt zu bitter. Bitter는 쓴 이란 표현이 커피가 너무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내가 지금 느끼는 미각의 표현이었습니다. 5번. Nächste Woche ist viel los. Los sein은 어떤 어떤 일이 생기다란 표현이죠. 다음 주는 많은 일들이 있어. 바빠. 스케줄이 많아. 이런 표현이어서 5번도 지금 상황에선 정답이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이 바이디어만 보고선 도대체 바이디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고 라고 했을 텐데 past as by dear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전치사 구문이 들어갔던 거였네요. 그렇죠? 앞에 이미 past by me 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정이 나는 가능해 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e oft wanderst du den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Es macht mir Spaß 라고 했네요. Wie oft? 빈도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얼마나 자주 하이킹 또는 산책 등산을 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그게 재미있어 라고 했다는 건 자주 하는 빈도를 표현을 해야 돼요. 즐겨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뒤쪽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한 번도 하지 않아. 결코 하지 않아.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까지 잘 보고 보기 선지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Zeitgestern은 시작 시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언제? 어제부터 쭉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wann이라고 물어봤거나 언제부터 아니면 언제부터인 거니까 seit wann이라고 물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얼마나 오래라고 해서 wie lange로 물어봤을 때 seit gestern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뭐뭐뭐 한지 얼마나 오래됐니? 어제부터 하고 있어. 지금은 그러면 정답으로 들어갈 수 없겠네요. morgen Abend 이 morgen은 내일이란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인 거니까 요것도 wann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지 jeden zweiten Tag. 우리가 자주 봤었던 예드하고 단수명사 활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복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앞에는 서술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틀 맞아. 두 번째 날마다이니까 두 번째 날마다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하는 거죠. 그러면 즐겨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뒤에 볼까요? Einmal in der Woch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일단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보기에서 올바른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 스웨덴을 선택한 5번이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니 젤텐 이런 건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빈도 부사를 활용을 하지 않고 횟수와 그다음에 반복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써서 얼마만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혹시 we oft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할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ie oft gehst du wandern? 너는 얼마나 자주 하이킹을 가? 라고 물어보면 예드하고 서수 써서 쓰는 거 나와 있을 때 뒤에 단수명 써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jeden zweiten Tag도 쓸수 있지만 jeden vierten Tag, 4일째, 네 번째 날마다 한 번씩, 4일째마다 한 번씩 쓸수 있고요. 아니면 all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수식하는 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앞에 숫자를 그냥 씁니다. 기수 아무거나. Alle zwei Tage, alle vier Tage라고 하면 뭐뭐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틀마다, 4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기수에다가 말을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고 뒤에는 뭐뭐당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을 사격, 시간 부사 구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 등의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전치사나 이런 걸 써가지고 어느 어느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시점을 한정하기도 해요. Dreimal die Woche라고 하면 일주일에 3회, 4mal im Monat 하면 한 달에 4번, 또는 3mal am Tag, Tag은 인전치사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도 부사도 쓸수 있죠. 방금은 니는 0이고, 셀테는 거의 0에 근접한 거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자주 하고 즐겨 하는 상황에선 쓸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시말은 가끔이고요. often은 종종이었고, meistens 대부분의 경우, immer는 항상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oft라고 하는 시점을 잡으면 그것의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이쪽으로, 그거보다 더 적게 하면 아래쪽으로. 항상 oft가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드가 항상 서수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든 착, 예드 슈톤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매 뭐뭐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요거는 사격 부사구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예든 착, 예드스버거낸드. 매일매일, 그 다음에 매주라고 하면 이 예드 뒤에다가 관사 어미를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도의 표현일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

으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요건 아마 연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를 보면 뭐인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eißt du, dass Markus nächsten Monat 30 Jahre alt wird? Wir wollen für ihn eine Party machen. Was hältst du davon?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er hat letztes Jahr so viel für uns gemacht. Hast du schon etwas im Kopf?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dachte an eine Gartenparty bei mir zu Hause. Prima. 라고 했네요. 볼게요. 너 알아? 라고 하고선, 마쿠스가 Nächsten Monat, 다음 달에 30살이 된다는 거 알았어? 라고 했고요. werden이 미래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때 되면 30살이 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고선 우리 그래서 그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줄까 해. Wir wollen eine Party machen 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halten, von 우리 배웠었던 표현이죠. 무슨 뜻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Was denkst du? Was meinst du? 대신에 전치사 수거 구문을 쓴다라고만 halten, von 하고 삼격 쓴다라고 했어요. Was hältst du davon? 지금은 지시대명사 활용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했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까요? 그는 작년에 so viel 그렇게나 많은 일들을 für uns 우리를 위해서 매우 많은 일들을 했어. 즉 고마움이 묻어나죠. 그러면 좋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긍정응답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Im Kopf haben이라고 하는 표현은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Was hast du im Kopf 하면 너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 벌써 머릿속에 어떤 구상한 게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denken an 우리가 쓰는 거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무엇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했죠. 이 전치사 수거구문 벌써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사격 쓰는 거예요. an 하고선 eine Gartenparty 사격으로 썼죠. 나는 정원 가든 파티를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By me at house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하는 가든 파티를 할까 생각했어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누구에게 지금 사실은 누구 덕분에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30살 생일 파티를 다른 사람들이 기획해 주는 상황입니다. 좋아. 긍정적인 응답 표현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Das ist mir doch egal. 난 상관없어. 라는 표현이어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좋은 생각이야.는 여러분 그쵸? 좋다라는 의미로 담아낼 수 있네요. Toll. Das ist eine gute Idee. Ich bin dafür. Ich bin dabei. Dabei sein도 사실은 나 동참할 거야라는 표현이잖아요. 나 같이 할게, 동참할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긍정응답으로 할수 있습니다. 3번. Ich finde das nicht gut. 난 그거 좋지 않은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즉 부정적인 견해예요. 4번. Das ist sehr langweilig. Langweilig은 지루한이었죠. 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5번, ich werde das nicht tun. tun은 하다라는 뜻이고요. werden이란 조동사랑 같이 쓰여서 앞으로 하다인 줄 알았더니 부정 표현이 되어서 난 그거 안할 거야인 거죠. 즉, 우리 파티할 건데 너도 같이 동참할래? 했더니 ich werde das nicht tun.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ich bin nicht dabei. 이런 표현에서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무엇 무엇을 제안한 것을 나도 같이 할래라고 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화 영역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e geht es Martin im Moment? Was macht seine Mathe Note?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Er ist in Sprachen ganz gut. Aber bei den Mathe Fragen sieht er ziemlich alt aus. 그러니까 Denkst du wirklich, dass er alt ist? 이라고 하고선 Es ist 15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Das meine ich nicht. 이라고 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Wenn jemand bei etwas alt aussieht, meint man damit, dass er bei etwas Probleme hat. 언어 문화 영역입니다. 볼게요. 마틴, 지금 현재 잘 지내? 라고 물어본 거예요. Wie geht es Martin im Moment? 현재란 표현이죠. Jetzt, heute.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더 물어봐요. Was macht seine Mathe Note? 노트는 여기서 성적입니다. 그의 수학 성적은 좀 어때? 아, 수학에 여전히 고민이 좀 많았나 봐요. 콕 집어서 수학 성적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in 하고 어떤 어떤 분야가 나왔죠. 언어는 ganz gut, 아주 잘해. 그렇지만 by 하고서 Mathefrage, 수학 문제죠. 여기를 Frage라고 썼어요. Aufgabe를 안 쓰고 수학 문제 푸는 데에선 뭐뭐 할 때죠. by 수학 문제 풀 때는 ziemlich alt, ziemlich는 꽤란 표현이거든요. 그는 꽤 alt aussehen이요. 나이가 들어 보여 라고 했어요. 수학 문제 풀 때는 약간 이 상황을 좀 의역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폭삭 늙어 보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이가 확 들어 보여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Wirklich? 정말이죠? 뭐를 그렇게 생각하냐? 그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고선 뒤에 덧붙입니다. 그는 겨우 비로소인 에아스트를 쓰고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됐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야. Das meine ich nicht. 이라고 하고선 누군가가 by etwas alt aussieht 무엇을 할때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mind man damit.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by etwas 무엇인가에 problem함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야. 즉,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야를 alt aussehen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by etwas alt aussehen. 즉, 뭐 하면서 갑자기 확 늙어 보여, 폭삭 늙어 보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그 상황을 어려워하고 있다.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거 찾으면 돼요? 실제로 늙어 보인다는 아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있고, 뭐 어떤 상황?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를 가늠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by etwas alt aussehen. 아, 이런 재미난 표현을 쓸수 있네요. 야, 너 갑자기 폭삭 늙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유법 이랑 조금 비슷하게 쓰는 언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었어요. 늘 우리 사실은 수학은 어때? 라고 해서 we assign a note in math만 썼는데 합성어로 쓰는 math, not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이라는 인전치사로 교과목을 받지 않고 Mathefrage라고 하는 합성어휘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교과목과 관련돼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다를 이렇게 합성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이거 기본어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계속해서 2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릿 팔루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크릿 팔루카 war eine berühmte Tänzerin und Tanzlehrerin. Sie kam 1902 in München zur Welt. Später zog sie mit ihrer Familie nach Dresden. Dort lernte sie bei Mary Wigman tanzen. Paluka wurde schnell bekannt für ihren modernen Tanz. 1925 eröffnete sie ihre eigene Tanzschule in Dresden. Die Schule hieß Paluka-Schule Dresden. Viele junge Tänzer und Tänzerinnen lernten dort. Diese Schule besteht heute noch als Paluka-Hochschule für Tanz Dresden. Kret Paluka라고 하는 딱 인물사진을 보면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죠? 네, 무용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크릿 팔루카는 매우 유명한 텐차렌 무용수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직함도 갖고 있었어요? 탄츠레아렌이라고 해서 무용교사, 즉, 교사로서도 재직을 한 거예요. 춤을 가르치는 교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zur Welt kommen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거 중요했죠. 연도랑 지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뮌헨에서 1902년에 태어났고, später, 나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ziehe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nach전치사를 써서 어디 어디로 이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ziehen이란 동사의 1번 뜻이 원래 당기다라는 뜻인데, 이동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동사가 쓰인 분리동사. umziehen, ausziehen, einziehen이 모두 다 이사하다, 입주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라 여러분 유추해서 보시면 요거를 아, ziehen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어디 어디라고 하는 이동 방향을 제시하는 전치사 썼으니까 그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녀는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주했습니다. 태어나기는 뮌헨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했다를 zog sie mit ihrer Familie nach Dresden이라고 한 거예요. Dort lernte sie bei Mary Wigman tanzen. Dort은 그럼 어딘 거예요?
드레스덴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메리 Vic

헤크만에게 춤을 배웠어요. 발루카는 매우 빨리 bekannt für 유명해졌어요. 무엇으로? 그녀의 modernen Tanz, 현대적인 춤으로. 그러니까 현대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무용수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modernen Tanz로 유명해졌다라고 했고, 1925년엔 eröffnen 이란 동사 썼어요. 개점하다, 열다죠. 뭐를 열었나 했더니 eigene Tanzschule, 자신의 댄스 학교, 춤 학교를, 댄스 학교를 열었어요. 설립했고요. 어디에? 드레스덴에 자신의 댄스 학교를 에어프넨 설립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은 하이센 동사의 과거형이었네요. 발루카 슈르 드레스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많은 젊은 남자, 여자 무용수를 댄사 온 댄사 어헨넨이라고 했어요. 레안텐도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은 거예요. Diese Schule besteht heute noch 이라고 했고요. Bestehen이라는 동사, 우리가 저거 PP형으로 쓰이면 합격하다로 배웠지만 실제로 bestehen은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다,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학교는 현재도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뭐로서 존재해요? 발루카 이번에는 그냥 슈레가 아니라 호슈레로 바꿨어요. 혹슐렌 여러분 뭐였죠? 고등학교라고 설마 알고 계시지 않겠죠?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을 독일에서 혹슐레라고 한다고 했고, 이 혹슐레 안에 Universität하고 Fachuniversität가 나눠집니다. Fachhochschule가 나눠지는 전문대학교 종합대학으로 하위 구조에서 나눠지는 혹슐레, 팔루카 대학이죠. 뭐? Für Tanz Dresden, 드레스덴 팔루카 무용대학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그 이름으로 학교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고, 조금 어려웠던 건 독일어로 선지 구성이 되었고요. 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Sie gab keinen Tanzunterricht. Unterricht geben이 수업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Unterrichten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같이 써서 수업을 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녀는 직접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위에 나왔었죠. 수업을 하기도 했다. 왜냐면 탄스 레어러린으로 재직했다라고 했으면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Sie war bekannt für ihren Tanz. 그녀는 자신의 춤으로 모던한 탄스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Mary Wickman war ihre Schülerin. Mary Wickman에 관한 내용 여기 있었죠. Mary Wickman이 바로 그레이트 팔루카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쵸? 그분에게 춤을 사사받았다라고 했으면 요거 내용도 틀린 거예요. Ihr Tanz war damals schon etwas alt. 그녀의 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좀 오래됐다라고 여겨졌다가 아니라 현대적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춤이다라고 이미 그 당시에도 여겨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4번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고요. 5번 볼까요? Sie zog 1902 von Dresden nach München. 그녀는 1902년에 태어났어요. 이때 어디로 이사할 수 없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뮌헨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뮌헨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했다,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네요. 여기 나와 있었던 동사들 중에서 사실은 umziehen 뭐 아니면은 어디 어디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ziehen만 가지고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쓰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이사하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는 거니까 그 구문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진열방, cat's nest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 간판도 있네요. Das cat's nest ist ein Museum in Ludwigshafen. Der Name cat's nest kommt von den Wörtern Katze und Kabinett. Es ist ein kleines Museum, aber es hat viele Kunstwerke. Im Museum gibt es Skulpturen, Bilder und anderes von Katzen aus der ganzen Welt. Leute können etwas über die Geschichte von Katzen lernen. Im Katzinett kann man auch Katzen in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 und aus verschiedenen Zeiten sehen, 이라고 했어요. Cats in net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더니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Cats in net은 일단은 박물관이에요. 어디에 있는 박물관인가 했더니 Ludwigshafen에 있대요. Cats in net이라고 하는 이름은 Common Fun입니다. Common Fu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맨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수거 구문은 컴맨 아웃이거든요. 그럼 어디 어디 출신이다인데 어디 어디로

부터 오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유래하다를 come and fun을 쓴 거예요. 어디 어디에서 출처가 무엇이다 유래하다. 자, 카츠넷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음의 어휘들로부터 유래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 두 개다. Vuatea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낱말 어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지금 복수형 삼격으로 복수형 삼격어미 n이 붙은 거예요. 다음과 같은 낱말들에서 유래한 거죠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나 봤더니 고양이, 그다음에 카비넷이라고 하는 작은 방. 진열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했다. 즉,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한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작은 박물관이에요. 그렇지만, Kunstwerk, Werk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품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술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작은 박물관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럼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Skulpturen이라고 했습니다. 조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Bilder, 그림이 있어요. Andres von Katzen aus der 그랬습니다. 즉 이것 외에도 und andere 썼으니까 그 조각상이랑 그림인데 무엇에 관한이라고 했더니 고양이입니다. 전 세계의 고양이와 관련된 조각상과 그다음에 그림, 그 밖의 것들이 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etwas에서 무엇인가를 뭐뭐 할수 있어 배울 수 있어 lernen über입니다 무엇에 관해 배우다 고양이들의 이야기 die Geschichte von 또는 역사일 수 있어요 뭔가 고양이들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나 역사에 대해서 이곳에서 배울 수 있어요 im Katzennet kann man auch 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 이 Katzennet이라고 하는 박물관에서는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 이라고 쓰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Richtung은 방향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을 텐데, Kunstrichtung이라고 하면 예술 사조입니다. 요거를 Kunstrichtu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 사조의 뭐예요? 다양한 예술 사조 형태의 고양이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verschieden, 다양한 시간대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그 다음에 다양한 예술 사조의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즉, 이게 조각상이나 이런 예술 작품이 전시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대 조각상이나 아니면 현대 미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볼수 있어를 In verschiedenen Kunstrichtungen 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예요? 시대별이라고 하는 걸 Zeit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In verschiedenen Zeiten 이에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조.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네, 볼게요. 예술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고양이에 관한 박물관이다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B는 맞고요. 독일에서 유래한 작품만 있다면 아우스덜슐란트라고 했는데 어디였어요? 아우스테르 간츤웰트. 전 세계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조각상과 회화 작품과 그 밖의 다양한 것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다양한 시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우스페르시데는 사이텐이라는 표현이 뒤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BD입니다. 네, 반려견 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특히나 흥미로운 정보일 것 같은데요. 카츠넷이라고 하는 고양이 진열방이라고 하는 작은 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분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깜빡할 뻔했었는데 지금 이 구문에 come and fun이라고 하는 전체 수거 구문이 있었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come and out와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라고 했는데 구분하고 가도록 할까요? come and out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국적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어요. Ich komme aus der Schweiz. 그럼 저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지금 구문에서처럼 come and fun을 쓰게 되고 어떤 어떤 시대를 쓰거나 장소를 쓰면 그곳에서 또는 그 시대에서 유래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거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come and fun을 많이 쓰거든요.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이런 문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Kommst du von der Arbeit? 이라고 하면 너 직장에서 오는 길이야? 라고 묻는 표현이거나 Ich komme von meiner Freundin. 나 여자친구네 집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이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니까 두개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메모하셨죠? 네,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푸딩인 로드 그루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로드 그루츠 ist ein Nachtisch aus Norddeutschland und Dänemark.

Sie wird aus verschiedenen Beeren gemacht. Man kann sie mit Zucker und etwas Saft oder Wasser leicht kochen. Rote Grütze kann ma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kalt essen. Man bekommt sie oft mit Sahne, Vanilleeis oder Milch. Rote Grütze ist ein beliebter Nachtisch, besonders im Sommer.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고 있는 사실 이 과일 푸딩처럼 생긴 그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화채 같은 게 있을 텐데 약간 질감이 좀 달라요. 볼게요. Rote Grütze ist ein Nachtisch aus Norddeutschland und Dänemark. 후식이다라고 했어요. 디저트류의 하나이고 어디 어디에서 즐겨 먹는 건가 했더니 북부 독일과 덴마크에서 유래한 덴마크에서 즐겨 먹는 뭐의 후식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우스라고 했습니다. 아우스 에트와스 마헨이면 무엇으로 만들다죠. 재료를 무엇으로 삼다이거든요. 비아렌이라고 했습니다. 베리, 즉 열매류예요. 뭐 산딸기도 되고 이런 열매류입니다. 그런 베리들로 패시된 아까도 나왔어요. 다양한 이것은 매우 다양한 베리들로 만듭니다라고 했어요. 크루이츠가 여성 명사였거든요. 인칭되면서 Z로 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와 뭐 설탕이나 또는 약간의 주스 또는 물과 함께 라이스트 커헨 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탕이나 또는 뭐를 넣기도 해요. 주스를 넣어서 조리는 거예요. 끓여서 만들 수도 있네요라고 했네요. Gute Grütze kann ma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kalt essen. 그럼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가 했더니 이거는 따뜻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차갑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는 로테 그루체를 그냥 요 조린 음식으로 베리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는 생크림입니다. 여기에다 생크림을 곁들이거나 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또는 우유를 곁들여서 먹어요라고 한 거예요. 로테 그루체는 벨리프트는 사랑받는 인기 있는 표현이죠. 아주 인기 있는 후식이고 특히나 여름에 즐겨 먹습니다라고 했네요. 볼게요. Für rote Grütze braucht man Salz. 로테 그루체를 조리하기 위해선, 요리하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안 넣어요. 아까 츠커나 자프트나 왓사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그럼 틀린 내용이고요. Rote Grütze ist schwierig zu kochen. 조리하기 어렵다, 요리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leicht kochen 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Rote Grütze ist man selten im Sommer. Selten, 우리 오늘 빈도부사할 때 했는데 무슨 뜻이었죠? 거의 하지 않는다죠. 여름엔 거의 먹지 않아요가 아니라 특히나 여름에 즐겨 먹는 후식이다라고 했네요. 4번 볼까요? Rote Grütze besteht vor allem aus Gemüse. Bestehen aus 라고 하는 표현. 무엇으로 구성된, 만들어진. Macht man mit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으로 만들다. Macht man aus 라는 표현 쓰였잖아요. Bestehen aus랑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 로테 그르체는 특히나 Gemüse,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채소가 아니라 Beeren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거 틀린 거고요. 5번. Rote Grütze kann man mit Milch. Kann mit Milch gegessen werden. 요거는 로테그루체는 뭐랑 우유와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생크림이나 바닐라 아이스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우유와 함께 먹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선 werden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첫번 한눈에 눈에 문장이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무엇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 설명됐던 게 있었네요. 그래서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건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이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를상이라고 하는 칼프라이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Karlpreis ist ein sehr wichtiger Preis Europas. Seit 1950 wird jedes Jahr in Aachen verliehen. Der Name des Preises kommt von Karl den Großen. Lebte um das Jahr 800 und eroberte halb Europa. Leute bekommen diesen Preis, wenn sie für das gemeinsame Europa gearbeitet haben. Viele Politiker haben den Preis schon bekommen, zum Beispiel Winston Churchill oder Willy Brandt. Der Karlspreis besteht für ein starkes und gemeinsames Europa.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카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에우로파스라고 했어요. 유럽의 매우 중요한 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상은 1950년부터 jedes Jahr, 매년 어디에서 verleihen, 수여하다 라고 했거든요. 아헨 지역에서 수여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Der Name des Preises, 이 상의 이름은
다음에 컴펀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온 거죠.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컴펀 여기 또 활용된 거죠. 이것의 이름은 칼을 든 곳은이라고 해서 칼을 대제라고 하는 옛날의 지도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Er lebte das Jahr 800 und eroberte halb Europa. 여기서 연도 앞에 을 썼다는 건 뭐뭐 경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약 800년도쯤 그 경에 생존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방 처음 보는 동사일 텐데요. 정복했어요. 유럽의 반 이상을 정복했던 칼을 대제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Leute bekommen diesen Preis, wenn sie für das gemeinsame Europa gearbeitet haben. 그러면 언제 이상을 받는가 했더니 뭐뭐뭐 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gemeinsame Europa, 유럽의 공동체, 즉 유럽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gearbeitet, 일을 한 경우에 이상을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이상을 받았어요. Zum Beispiel,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인들이 받았나 했더니 윈스턴 처칠과 윌리 브란트가 이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칼의 상은 steht für라고 했어요. stehen für는 무엇을 의미하다,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für etwas ste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나라고 했더니 강한 ihr stark, gemeinsam, 그 다음에 공동의 강한 유럽, 공동의 유럽, 즉 하나의 유럽, 강하고 하나가 된 유럽을 상징하는 상이다라고 했네요. 이 상은 매년 수여된다는 맞아요. wird jedes Jahr in Aachen verliehe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처음 수여되었습니다. 그치? 1950년부터 매년이라고 했으니까 고회가 그럼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게 맞네요. 3번 강한 공동의 유럽을 상징하는 아래쪽에 있었죠. stehen für 상징하다라고 했고요. ein starkes und gemeinsames Europa라고 했어요. 단결되고, 그 다음에 강한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는 뭐뭐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윌리 브란트하고 윈스턴 처칠 이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내용은 4번입니다. 4번. 유럽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 바를 기려서 주는 상입니다. 평화와 공동의 이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연대, 이런 의미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이 상의 이름은 칼을 대지에서 유래한다라고 했네요. Kampf von Karl dem Großen 이라고 했습니다. 큰 칼을, 이래 아니라 대제를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명사화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요 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대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명사화해서 활용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법 영역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By uns kannst du lernen, wie man gut Auto fährt. 우리들과 함께 하면 너는 배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잘 운전을 할수 있는지라고 해서 일단 이게 광고 문구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어떤 광고 문구가 있었나 봤더니, Auch ein Held der Straße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실은 그 특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웅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헬트가 영웅이거든요. 너도 도로 위에 영웅이 될수 있어라고 했어요. 우리 자동차관에 와서 운전을 배우면 뭐뭐뭐 할수 있어라고 한 거죠. 무엇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명령문을 쓸 거예요. 뭐뭐를 되다라고 하면 돼야 된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라고 했고요. 이 동사는 인칭 변화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 인칭 변화형 먼저 한번 할까요? is였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werde라고 해서 뭐뭐뭐 쓰게 되고요. do이면은 네, 맞아요. 불규칙 변화하죠. wirst라고 해서 심지어 대가 탈락됩니다. 이렇게 되고, airs이면 airs 하고선 wirt라고 해서 뒤에 더 이상의 인칭 변화 어미를 붙이지 않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돼요. ich werde 뭐 나이가 몇 살이 되어 있대 이 표현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하지만 이제 명령문을 가게 돼요. 그러면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do, ear 또는 존칭 인칭 되면서 z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명령문은 do일 때는 어간을 갖고 와요. 맞아요? ear일 때는 동사 활용한 형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존칭이면 동사 활용한 형태 뒤에다가 z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do, ear, z일 때이 동사의 명령문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어간만 갖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어간만 갖고 오면 어간은 werde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갖고 와서 그러면 너는 뭐뭐뭐 해라고 하면 인칭 변화를 하지 않고 즉 여기에

명령문이 어느 거? Werde auch ein Held der Straße. 너도 도로 위에 뭐가 영웅이 되어 보렴. 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게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네, Werden 동사는 인칭 변화형도 특이하고, 그 다음 불규칙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칭 명령문을 만들 때, 어간을 그대로 활용한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ißt du? 하고 뭐뭐 하고선 Ihr unser Geschenk fallen hat? Nein, leider nicht. 하고 Ich weiß nur, sie es braucht. 이라고 했어요. 너 혹시 알아? 라고 했고 뭐뭐인지 아닌지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 쓰는 접속사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어, 맞아요. 업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녀에게 우리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 알아? 라고 했더니 오, 안타깝지만 알지 못해. 나는 뭐만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 그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 무엇을? 이라고 해서 다음 이하의 것을 구체적으로 안다 또는 그것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할때 쓰는 접속사 뭐였죠? 다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자, 요 아이들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각각의 접속사의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up 하고 다스는 모두 다 후치 구조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들이었고요. 이 종속 접속사의 활용을 이제 지금 묻는 표현이었거든요. 다스는 나는 무엇을 들었어? 생각했어? 이때 쓰고 그 다음에 when은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잘 구분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요세개 그래도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 19강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ob은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서 알아? 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Ich gehe ins Kino und wollte dich fragen. 나 지금 극장 갈 건데 물어보려고 했어. ob du mitkommen willst 이라고 해서 의문문으로 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업을 쓰죠. 뭐뭐 할 건지 아닌지. while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라고 해서 이유 설명이다. Er hat sich geärgert, weil du das gesagt hast.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걔 화났잖아. 이고요. 지금 뭐뭐라고 생각했다, 뭐뭐라고 들었다 라고 하는 건 das를 쓰게 됩니다. Ich glaube, das ist keine gute Idee. 난 그게 그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 das라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치 구조를 더 이상 이끌지 않고 정치 구조로 이 das가 수식했던 문장이 뒤에 나열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오늘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Follow the by 이라고 해서 쭉 봤더니 지금 아 뒤에 명사랑 그 다음에 앞에 형용사 또는 수사가 나와 있습니다. When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불가사한 명사이거든요. 그럼 어미 변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enig Geld라고 써야 되고요. Unsere beiden Kinder schliefen da 라고 해서 beiden은 사실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형용사의 이제 어미 변화를 할 건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부정관사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혼합 변화 어미가 쓰일 거고요. 뒤에 kinder는 복수형이죠. 혼합 변화 복수형 일격 어미가 쓰이면 돼요. 뭐를 쓰면 돼요? n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둘다 지금 그곳에서 아, 저기서 자고 있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Im Winter trinkt man viel warmen tea.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라고 했고요. 많이 마셔. viel이라고 했고요. 여기 수식어로 들어간 warm은 tea는 사실은 지금 무엇을 마시다라고 했을 때 남성 명사의 수식어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성 사격을 써야 하고 앞에 feel은 많이라는 부사어를 쓰였기 때문에 어미 변화를 할수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ie kauft sich ein paar는 뒤에 항상 복수형을 써요. 복수형 명사는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류이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걸로 봐요. 여긴 강변화 어미가 붙어야 돼요. 그럼 강변화, 복수형, 사격 어미 붙어야 돼서 애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녀는 두서너 벌의 예쁜 치마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올바르게 활용된 거 그래서 뭐예요? beach를 선택한 4번이에요.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전치사 수거 구문 나왔네요. 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하면 warten auf 뒤에 사격 씁니다. wer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도 격변할 수 있죠. 정관사처럼 변화하는 거니까 auf ihn wartest du denn noch? 이거 맞는 거네요. 넌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그 다음에 aus was für eine Familie kommt er? kommen aus는 뒤에 몇격 쓴다고 했나요? 삼격 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의문사가 was für ein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즉, 다음에 사격 쓰는 게 아니라 이 의문사가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격집을 받으니까 aus was für eine Familie
라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그는 어디 가족, 어느 가족에서 온 거지? 라고 하는 표현이고 지금 활용이 잘못되었고요. Unter welchen Namen haben Sie das Zimmer reserviert? 이거 많이 보는 표현이었죠. 어느 분의 성함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하셨나요? 라고 할 때 unter 다음에 삼격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남에는 특수 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2, 3, 4격에서 항상 뒤에 격

0: 그런 의미를 붙여줘야 합니다. Unter welchen Namen haben Sie das Zimmer reserviert? 어느 분 성함으로 방을 예약하셨나요? 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하면 1번이에요. 1번. 네, 전치사 수거 구문에서 전치사의 격집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특수변화 명사가 나온다 또는 이렇게 특수하게 활용되는 의문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의 격집에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7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1: 태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어 학습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산기가 생겼다고 해서 수학이 없어지진 않았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생겼다고 해서 지리 과목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외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외국어만의 매력, 외국어를 배워서 진짜 외국인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짜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니까요.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5회를 함께 풀어볼까요? 네,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실전모의고사 5회 1번입니다. 아직 문제를 다 풀지 않은 친구들은 없겠죠? 예, 1번부터 30번까지 전체 문제 풀이해보시고, 그리고 정답 맞추신 후에 선생님 강의 꼭 들어주세요. 네, 1번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오늘은 어떤 발음이 나왔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너 발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러 발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떠, 터, 너, 러할때 처음에 배웠던 그 너와 러 발음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에이 발음이 나와 있어요. 요거 예외 발음이었죠. 어이라고 읽지 않고 에이라고 읽었습니다. 삼성이고요. 예, 그리고 이오하고 아이, 유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발음들을 가지고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을 살펴볼게요. 조합 가능한 발음 선생님이 정리해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니우 올라가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레이 삼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우 이렇게 가능하네요. 자, 네이, 리우, 레이, 그 다음에 리우까지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이 조합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선시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 어떻게 읽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헤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 색깔 표현할 때 배웠던 표현이죠. 검다라는 뜻입니다. 헤이 일성이고요. 이렇게 밑에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한어병음을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필기하면서 정확하게 이 발음을 익혀주세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니우죠. 이성입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 지금 가능한 발음 중에 두 번째 발음에 있었어요. 니우. 그래서 이성이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소라는 뜻입니다. 우리 소우자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치오우죠. 이 치오우 글자는 란치오우, 주우치오우 할때 배웠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 구기 종목 할때 쓰는 한자였고요. 치오우라고 읽었죠. 예,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요 한자도 우리가 문화에서 본 적이 있는 한자예요. 사실 본문에서는 자주 나오는 한자는 아닌데요. 이 문화 내용 때문에 이 한자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한자에 속하는 한자입니다. 얘는 리라고 읽어요. 이성이고요.

자, 얘는 배라는 뜻인데요. 우리 分离라고 해서 앞에 요 分자를 붙이면 배를 나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음 현상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배를 서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배를 선물하면 헤어지다라는 뜻의 의미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네, 이런 해음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리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 배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5번은 찌우가 되겠네요. 예, 찌우는 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래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한자랑 비슷한 한자로 하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얘에서 얘랑 요 한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한자. 예, 얘도 지오라고 읽었고요. 삼성입니다. 얘는 하오지오 부지엔 할때 지운데요. 얘는 시간이 오래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할 때 하오지오 부지엔 썼죠. 얘는 지오라고 읽고요. 그리고 낡았다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두 가지도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단어가 나왔을 때 단순히 그 단어의 답만 찾고 딱 넘어가지 마시고요. 1, 2, 3, 4, 5번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마다 각각의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한자에서 또 유추할 수 있는 용법들을 기억해 보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단어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단어도 한번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해이입니다. 해이일성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검다라는 뜻으로 얘를 알고 있었어요. 네, 검다. 해이서 하면 검은색이죠. 이게 가장 기본 의미고요. 그 해이에서 파생이 되어서 어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엔 헤일라. 예, 하늘이 어두워진 거니까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이에는 불법적인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 색깔 표현의 파생 의미에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불법적인 차라는 뜻에서 헤이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등록되지 않은 차, 불법 차를 헤이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단어 두 가지는 새롭게 나온 것인데, 요두 가지는 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헤이의 해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헤이커. 예, 영어로 해커를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헤이커라고 쓰고요. 뭔가 어둠의 뒤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손님이란 뜻에 그래서 헤이커 이렇게 쓴다는 거. 요 단어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해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헤이에는 누명을 씌우다. 혹은 악의적으로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헤이비에라는 하면요, 다른 사람을 헐뜯다라는 뜻이 돼요. 네, 이런 의미는 헤이의 의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파생이 된 의미이기 때문에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다이오에서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검다, 어둡다, 불법적인, 그리고 해킹하다. 누명을 씌우다까지 이렇게 단어들 봤고요. 이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의미만 보시면 안 되고 옆에 예문까지 같이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서 기억하시라고 했죠. 예, 그게 단어 확장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네, 해의 의미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단어로 가보죠. 자, 니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답이었는데요. 이 니오도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니오는 소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소우자잖아요. 예, 그래서 니오로 하면 소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니오에 허풍을 떨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취니오, 예, 취니오 하면 허풍 떨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취니오 자체의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취가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취펑 할때 바람이 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는데 그럴 때처럼 예, 취니오 하면은 허풍을 떨다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모의고사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쩐니오 요런 표현이 있어요. 니쩐니오 너 정말 소다잖아요. 너 정말 대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니쩐니오 하면 정말 대단해. 니쩐빵의 의미와 니쩐리하이의 의미와 같다는 거. 요것도 새롭게 나온 거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확장할 거리를 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잘 필기해 두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꼭 활용해 보세요. 네,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한어병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성조 배열이 같은 걸 묻는 문제예요. 한어병음 중에 성조를 묻는 문제죠. 자, 词典. 对学汉语有帮助，也是也词典입니다，네词典，사전이죠。그리고查는찾다라는뜻이에요。查는찾는데뭔가기록이나이런것들을찾을때查뒤적뒤적찾을때，네그럴때词典查를써서

사전을 찾는 것은 对学话汉语，也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有帮助 도움이 된다란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对什么什么有帮助. 요 구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성조가 뭔지 확인해야겠네요. 词典, 이성, 삼성이잖아요. 사실 이 사전이란 단어를 요새 사전을 찾는 게 온라인에서 사전을 찾지 직접 사전을 넘겨가면서 찾진 않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고 성조도 크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 삼성 찾는 건데요. A, B, C, D 각각 어떤 발음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合适입니다. 合适, 적당하다, 알맞다란 뜻이고요. B는 人口, 인구죠. 이성, 삼성 우리가 찾는 발음이네요. 네, 이 인구라는 단어는 문화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이 합니다. 특히 도시 같은 것을 소개할 때 인구가 얼마에 다다른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人口 많이 나와요. 이성, 삼성이고요. 네, 合适 같은 단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구매할 때, 뭐 옷이나 이런 것들 구매할 때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거할 때, 合适 쓸수 있었죠. 네, 그리고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年지, 이성, 이성이네요. 학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급이잖아요. 이 급, 이 한자로 몇 급, 몇급할때그 급수를 얘기할 때 급이거든요. 학년 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年지 해서 이성, 이성, 올라가는 성조 이성, 이성이었습니다. 年지, 이성이성, 학년. 그리고 D는 수영이네요. 여우영, 여우영, 수영하다였죠. 수영하다는 이 자체로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겠죠. 수영하다, 이성, 삼성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정답 B와 D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성과 삼성을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는 똑같이 이성인데 여기 뒤가 이성이고 여긴 삼성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성, 삼성은 구별하기 어렵고 일성, 사성도 구별하기 헷갈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더 크게, 훨씬 더 과장해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복습하실 때 한자만 다시 한번 보시고 허실, 人口 하고 내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B와 D, 4번이 되겠네요. 네, 성조까지 함께 찾아봤고요. 네, 이제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3번은 한자 문제입니다. 오늘 한자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A번입니다. 老师说我们必须得完成这个作业. 자, 必须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반드시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 그렇게 이쉬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게이 한자. 예, 앞에 사람 인자 두개 있는 이 변이 한자. 얘는 더라고도 읽고, 더 이성으로도 읽고, 데이하고 삼성으로도 읽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의 데이가 비쉬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쉬 데이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우리가 반드시 이 숙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인 거죠. 예, 삐쉬, 예, 뭔가 보기 이상하지 않나요? 예, 맞는 것 같지만 요 한자는 마음심자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삐쉬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더 가야 맞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필자 한자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B로 가보죠. 在我家附近的超市买东西很方便. 우리 집 근처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건 아주 싸다. 네, 超市, 마트, 슈퍼마켓을 말하죠. 자, 그리고 C입니다. 얘는 맞고요. C는 타메이틴쇼우실. 예, 쇼우실도 굉장히 한자어로 자주 나오는 아입니다. 이 한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그 뭔가 그 정리를 하거나 치울 때는 손을 써서 치우잖아요. 그래서 쇼우실 할 때도 앞에 손수건이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所以房间总是很干净. 그녀가 매일 청소를 해서 그래서 방이 항상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럴 때도 깐징 같은 것들, 깨끗하다. 이 찡자, 정말 수능 중국어에 한자로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이 깨끗한 거, 요 깐징 할때 한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나오는 방지엔도 마찬가지예요. 방지엔도 수능 빈출 한자 어휘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D번 나왔습니다. 니 搬家的时候需要帮忙的话,就叫我. 搬家 얘도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 틀린 걸로 많이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입빵할 때 빵은 빵, 이 빵이고요. 그리고 집을 옮기다 할 때, 옮길 때는 손을 써서 옮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손수변이 꼭 들어갑니다. 만지야 이사하다라고 할 때. 뭐뭐에, 뭐뭐 할 때, 할 때, 뭐뭐 더 쓰고 쓰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 여기에 또 화는 가정이죠. 뭐뭐라면이라는 루고 什么什么 더 화의 용법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하를 알고 있는지. 자, 지금 여기 나온 네 가지 모두 다 사실은 굉장히 수능 중국어에 잘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한자는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있고 그 수능 중국어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자도 웬만한 건 출제될 게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노트 정리하시면 한자 문제도 절대 틀리지 않고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렵지만 범위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A와 D가 틀렸으니까 B와 C가 정답이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超市하고 쇼시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오늘 다이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里水很 밑줄이고요. 이곳에 물은 아주 어떻다. 游泳的时候一定要注意. 수영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자, 이 주의 요 한자도 굉장히 빈출 한자죠. 예, 주의 사성사성으로 읽고요. 이 물수변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주의라고 삼성경성으로 읽었고 생각 아이디어란 뜻이었습니다. 주의하다란 뜻일 때는 사성사성으로 읽어야 됐죠. 예, 이렇게 사성사성으로 앞에 물수변이 있는 거, 물을 건널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의 사성사성이다라고 연달아서 기억하시라고 스토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요번에 같이 한번 정리해 두세요. 주의와 요 앞에 이거 없는 주의까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빈칸 봤고요. 두 번째 빈칸 볼까요? 今天他戴着一顶蓝色的帽子. 예, 오늘 그는 자, 띵을 봤으니까 아, 저 뒤에 帽子 나오겠구나. 바로 눈치채실 수 있죠. 예, 남색, 파란색 모자를 썼대요. 그래서 看起来很精神. 네, 아주 생기 있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 精神하면 생기 있다, 생기 발랄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밑줄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지에 나온 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深, 네, 깊다라는 뜻이고요. 凉, 시원하다. 크, 네, 목마르다죠. 자,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랑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한자는 요 한자예요. 예, 요 한자는 喝죠, 그죠? 喝牛奶, 喝水, 뭐 이럴 때요. 뭐뭐를 마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시다라는 의미일 때는 앞에 입구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수변이 들어가면 목마르다라는 그의 의미를 가져요. 예, 비슷하지만 역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부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 하면은 흐리다, 쫑 하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1번 쉔인데요. 이 쉔에는 깊다, 깊이가 깊다라는 뜻도 있지만 색깔이 진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기 나온 단어들을 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다이어, 다른 다이어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다이어니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해보죠. 네, 첫 번째 단어는 션입니다. 정답이었어요. 이 션은 깊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这条河很深. 네, 이 강은 아주 깊다라는 뜻이죠. 예, 강을 세는 양사 티아오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오하다, 깊이가 있는 거니까 심오하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거예요. 那本书的内容很深. 그 책의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색깔이 진한 것도 션을 씁니다. 我喜欢穿深红颜色的衣服네요. 예, 짙은 빨간 색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남색, 짙은 파란색이니까 남색이죠. 그래서 深蓝色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深红色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짙은 빨간색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 심오하다, 또 색이 진하다까지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의미가 深이다. 이렇게 다이어 같이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 량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량이라는 한자의 왼쪽 변에 있는 것은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의미, 량쉐이 하면 시원

물이겠죠. 예, 그리고 량이 시원하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돼서 식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판량러 그러면 밥이 식었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끝나다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这次考试凉了 이것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문제로 다이어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독해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凉了 이때는 시험이 식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차가워졌다라는 거니까 시험을 못 봤다라는 의미로 시험이 망했다라는 의미로 考试凉了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파생이 되는 량의 의미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쫑은 발음도 두 가지예요. 이 쫑은 무겁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我比他重2公斤, 내가 그보다 2kg가 많이 나간다라는 뜻이고요. 무겁다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 쫑이 무겁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刚才我话说的太重了, 방금 내 말이 좀 심했어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맛에 쓰였을 경우에는 맛이 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水煮鱼的味道有点重，我不太爱吃。 水煮鱼 맛이 좀 강해서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쫑이 느낌이 비슷한 거는 느껴지시죠? 무겁다 해서 뭔가 정도가 심한 것, 그리고 맛이 강한 것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이라는 이성의 발음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요. 종이 사성으로 읽히면 무겁다란 뜻이지만 종하고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도 읽힌다. 그때는 재차, 거듭, 다시의 의미를 갖습니다. 请重说一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때 重说라고 쓸수 있고요. 그래서 重做, 뭐 다시 한번 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重说, 다시 한번 말하다. 네, 종과 종 발음 두 가지 있다는 거 함께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왔을 때 자세히 정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필기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순증강 책의 유의어나 다이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의어로 가볼까요? 5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자, 첫 번째 A는 뭐가 나왔나요? 운동회. 네, 운동회가 나왔어요. 이징 밑줄이래요. 이 운동회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 뭐 끝났다 이런 표현 나올 것 같네요. 니더한이 요헌다비에서요. 너의 중국어가 대단히 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끝나다라는 단어 완청하고 지에수가 보입니다. 유의어로 이두 가지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임무나 일 등을 완수했을 때 완청을 쓰는 거고요.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이 있고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지에수를 쓰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2번과 4번 A에는 지에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B로 가볼까요? 你的汉语有很大B 했어요. 진보하고 增加가 나오네요. 예, 진보는 진보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이고요. 增加는 뭔가 숫자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둘 중에서 중국어 수준이 늘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진보가 와야겠죠. 有很大的 진보, 아주 큰 발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보의 발전이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의어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이 나와요. 6번에 나오는 문항은 항상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의 상황에 맞는 그림을 고르는 것이 나왔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뭔가 버스에 타 있는 상황,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는 상황,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 그리고 자는 친구를 깨우는 상황, 그리고 버스가 떠나가 버린 상황. 네, 이런 상황들이 나와 있네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A, B 대화 한번 살펴볼까요? 1016, 깡 카이저. 네, 이렇게 버스 번호일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씩 떼서 읽고 숫자 1은 야오라고 읽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1번 버스가 막 갔다라는 거죠. 我们得再等 15分钟. 우리는 15분을 더 기다려야 해. 자, 뭐뭐 해야 해라고 할때 발음 데이죠. 그쵸? 한자 발음 유의하시고요. 没办法, 방법이 없다. 我们等下一辆吧. 우리 다음 차를 기다리자. 자, 여기서의 량은 버스를 세는 양사예요. 교통수단 세는 량, 한 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시야가 다음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버스가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되겠네요. 자, 어떤 그림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둘이 대화를 시계를 보면서 나누고 있고, 101 버스는 떠나갔고, 그리고 다음 거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것들, 3번 같은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읽고 상황도 잘 판단하셔야겠죠?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6번 문제까지 같이 봤습니다. 네, 이제 7번 한오병은 문제가 나왔어요. 7번 한오병은 문제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니날不舒服. 너 어디가 불편하니? 자, 不舒服 단골 출제되는 거죠. 舒服 편안하다고요. 不舒服 하면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거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일 때니날不舒服 할수 있었어요. 너 어디가 아파? 조금, 여우대아 하면 조금이죠. 조금 어때? 라고 그 증상을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안 좋은 거고, 그안 좋은 것에 대한 증상을 얘기하는 것. 자, 1번. 다전이 나왔습니다. 네, 다전에 다는 주사를 맞다라는 뜻이었어요. 다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전이 주사랑 같이 쓰이면 주사를 맞다라는 동사로 쓰인다고 했었죠. 다전 주사 맞다. 아니고요. 파샤오, 네, 파샤오 열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디알 파샤오 하면 좀 열이나라는 뜻으로 둘이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찌엔캉 건강하다라는 뜻이고요. 4번, 쉐이지어 잠자다입니다. 그리고 5번, 眼睛은 눈이죠, 눈. 그리고 眼睛하고 사성으로 읽으면 안경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조도 봐야 되고요. 자, 지금 건강 관련된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니날不舒服. 자, 이것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아직까지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한오병음으로 나온 적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 건강 관련 단어들이니까 한오병음과 한자 잘 봐두시면 좋겠죠. 빠샤오 열나다. 너 어디 아파? 나좀 열이 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喜欢这双黑色的运动鞋.双 나온 걸로 봐서 뒤에 운동화, 신발을 꾸며주고 있는 거네요. 신발의 양사입니다. 나는 이 검정 신발을 좋아해. 好看是好看. 예쁘기는 한데, 好看, 보기 좋다죠? 예쁘긴 한데, 可是, 자, A是 A, 可是, 중요하죠? A는 A이지만, 그러나, 란 뜻입니다. 이 방점은 그러나에 있어요. A이긴 한데, 근데, 라고 하는 그 뒤에 반전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을 나오는지 찾는 문제예요. 除了 颜色 이外, 都不一样. 색깔 말고는 除了 이外, 구조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란 뜻이죠. 색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달라.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뭔지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나는 검정 색깔 좋아해. 그 예쁘기는 한데, 근데 너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색깔 말고는 다 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런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1번입니다. 还是买白色的. 자, 还是 하면 뭐뭐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뜻이죠. 흰색을 사는 게더 좋겠다. 아니고요. 2번, 价格贵了一些. 가격이 좀 비싸다. 예, 물론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마지막 A의 문장을 고려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2번이 아니죠. 穿着不太舒服, 입기에 그다지 편하지 않다란 뜻이고요. 来买黑色运动鞋, 네, 검정색 운동화를 사러 왔다란 뜻입니다. 자, 5번, 跟你穿着的差不多, 네가 신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새로운 걸또알수 있네요. 추하는 옷을 입다란 뜻이었는데, 신발을 신다 할 때도 추한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쵸? 네가 신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A가 발끈해서는 색깔 말고는 다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8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 8번의 핵심 구조는 A是 A, 可是 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除了以外 요 구조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였어요. 네, 이제 9번 가볼까요? 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한국어가 먼저 나왔을 때는 한국어 선지 눈으로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주말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나올 때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B가 주말에 숙제를 해야 된대요. 숙제라는 단어도 키워드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다.

영화를 보기 기다렸다. 그리고 영화 볼 시간이 맞지 않는다. 자, 요런 영화, 주말, 숙제, 약속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두고 한번 본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이, 我想看这部电影, 听说很有意思. 나이 영화 보고 싶어. 듣자니까 아주 재밌대. 자, 영화를 세는 양사, 뿌 나왔네요. 이것도 봐두시고요. 这个周末我们一起去看怎么样?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가서 보는 거 어때? 자, 영화 재밌대. 아, 주말에 같이 보자고 B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我周末有事,今天下了课就去看吧. 나 주말에 일이 있어. 그럼 A는 주말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下了课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보러 가자. 바로 보러 가자. 그 얘기죠. 자, 여기서 러의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下课하고 목적, 동목 구조를 갖고 그 뒤에 뭔가 연달아서 같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이 러의 위치가 첫 번째 동사 바로 뒤에 왔었습니다. 下课了 하지 않고 下了课就去看吧. 요 어순, 요것도 러의 위치도 중요했죠. 어떤 문제로 바뀌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랬더니 B가 不好意思, 미안해, 我明天有作业要交. 나 내일 제출해야 할 숙제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交作业, 그렇죠? 숙제를 제출하다입니다. 네, 숙제 시리즈들 한번 정리해 드린 적 있어요. 숙제를 하다는 做作业라고 하고요. 그리고 숙제를 제출하는 거는 交作业라고 합니다. 네, 숙제를 하는 거. 예, 做作业도 되지만 숙제를 쓸 때는 写作业 할 수도 있었죠. 예, 그런 다양한 作业와 같이 붙는 동사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A와 B는 영화를 보려고 시간을 서로 맞추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A와 B는 영화 볼 시간이 맞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문장 해석해 봤고요. 약속 정하는 문장 중에 굉장히 전형적인 문장이니까 꼭 해석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可以关上窗户吗? 예, 关窗户 했네요. 창문을 닫다란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상이라는 보어가 붙었어요. 예, 상이라는 방향보어는 위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뭔가 열려있던 게 닫히거나 떨어져 있던 것이 붙는 느낌일 때도 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예, 상이 쓰인 건데요. 열려있던 창문을 닫는다라는 의미로 关上窗户를 쓰는 거예요. 可以, 아, 되지, 니 哪儿不舒服, 또 나왔네요. 너 어디 불편해? 아파? 没有, 아, 창문을 갑자기 닫아달라고 하니까 혹시 너무 추워서 그런가 하고 건강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我本来怕冷, 나는 원래 추운 걸 두려워해,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해,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윗줄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alize죠. 야,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라고 일의 진상이 밝혀진 상황이죠. 그래서 B까지 대화를 마쳤네요.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까요? 喝凉的就肚子疼. 차가운 걸 마시면 그러면 바로 배가 아프다 라는 뜻이고요. 衣服穿的太多了. 옷을 너무 많이 입었다, 많이 껴입었다 이 얘기예요. 많이 껴입었으면 이 파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렁就容易感冒. 자, 이지오 애용법이네요. 춥기만 하면 그러면 쉽게 감기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아, 나 원래 좀 추위에 약해가지고 추우면 바로 감기에 걸려. 그래서 문 닫아달라고 한 거야. 예, 자연스럽죠. 정답은 3번입니다. 冷得比热的好一些. 예, 추운 것이 더운 것보다 더 좋다. 昨天下雪了不好 不好走. 자, 어제 눈이 내려서 걷기 좋지 못하다, 걷기 불편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11번으로 같이 가볼까요? 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짜리 문항이고요. 다시 한번 한어병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我已经吃饱了,不吃了 했어요. 자, 나는 이미 배가 불러서, 그래서 안 먹을래. 자, 불러 하면 화자의 강한 의지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이, 吃辣的. 매운 것 먹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고요. 多吃点儿. 좀 많이 먹어. 我已经吃饱了. 나 이미 배부른데. 괜찮죠? 味道甜了点儿. 자, 甜 하면 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맛이 좀 달아. 아니죠. 자, 그리고 C번, 아, D번.

먹을게요. 장창, 저그 자, 이 요리 좀맛좀 봐봐. 아, 나 이미 너무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는 않은 문항이었지만 기본적인 해석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부정발음 나왔네요. 부정발음 나오면 잊지 않았죠? 이제는 바로 크게 X표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혹은 내가 표못산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 문장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게 들어갈지 예측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看你这么喜欢,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我也很高兴, 나도 아주 기쁘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지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알맞지 않은 걸 고르니까 네 가지는 맞고 하나만 틀린 게 되겠네요. 我没买到票. 난 사지 못한 걸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싶었는데. 说不定能买到票. 예, 표를 살수 있을 줄 어떻게 너 알았어? 예, 아니죠. 좀 이상한 말이네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요. 我是SBT的歌迷. 내가 SBT 歌迷 나왔어요. 자, 요거 미라는 단어. 네, 예전에도 다이어에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는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잃다, 미루러 할때 길을 잃다 혹은 어디 어딘가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또 팬이라는 명사형의 의미도 있었어요. 팬 혹은 애호가 광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歌迷 하면 이 가수의 팬인 거예요. 나 SBT 팬인데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인 거잖아요. 他们要开演唱会. 너 그들이 콘서트 열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괜찮죠? 我很想去看这个演唱会. 나 너무 이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는 거 찾는 문제였어요. 你怎么知道? 너 어떻게 알았어? 라는 이런 의문문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13번은 휴대폰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자메시지 상황이 나와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到了. 나 도착했어. 你大概什么时候到? 너는 대충 언제쯤 도착해? 대략 언제쯤 도착해? 예, 大概, 대략 이란 뜻입니다. 还有一站. 아, 한 정거장 남았어. 快了. 곧 도착해. 不到5分钟就到. 5분 안 걸려서 도착해. 나, 怎么样? 하고 뭐라고 제안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랬더니, 好, 좋아. 니 别忘了点锅巴肉. 锅巴肉를 주문하는 걸 잊지 마. 나家的不点不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 집에 꼬바로우는 뿌点不行 했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부정을 두번 써서 이중부정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시켜야 되라는 의미죠. 이거 우리말이나 영어나 다 똑같아요. 이중부정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하우라고 말한 이유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이걸 시키라고 했잖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시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문 먼저 해놓으면 어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我先进去点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시켜놓을게. 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2번, 我在外边等你. 내가 밖에서 널 기다릴게. 그럼 3번, 尝一尝 꼬바로. 예, 꼬바로를 예, 맛봐라 라는 뜻이고요. 4번, 等你到了再点菜. 네가 도착하면 주문할게죠. 그리고 5번, 看菜单有没有新的. 예, 菜单 하면 메뉴판이죠. 새로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메뉴판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菜单 이런 단어, 음식 주문할 때 항상 또 역시 나오는 단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点菜, 菜单 이런 표현들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에 지금 요 표현들 먼저 들어가서 시켜놓고 있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13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14번 가볼까요? 네,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1점짜리 문제네요. 你最喜欢中国的哪个城市? 네, 도시가 나왔어요. 城市, 도시라는 뜻이죠. 너는 最 하면 가장이에요. 최상급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는 중국의 어느 도시가 가장 좋아?
밑줄이

야, 因为没有一个地方不喜欢。왜냐면 한 곳도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야. 자, 또 이중부정이 나왔어요. 지금 이번 과에서는 이중부정을 독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곳도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곳을 다 좋아한다라는 이유일 텐데요. 자,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볼까요? 1번. 비에 카이완쇼. 농담하지 마요. 자, 저很难说. 이건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자, 2번이 정답인 거볼수 있겠죠. 이건 좀 얘기하기 어려워. 왜냐면 한 곳도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야. 再说一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고요. 去过好多次. 여러 번 가봤다라는 뜻입니다. 过 경험이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喜欢干净的地方. 깨끗한 곳을 좋아한다라는 뜻이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선생님은 지금 이 지문의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네, 선생님도 중국의 여러 곳을 여행해 봤지만, 예, 각각의 매력이 정말 달라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도 크고, 그리고 보여주는 풍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음식도 엄청 특색 있고요. 예, 그래서 한 곳도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선생님도 고르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15번으로 가볼까요? 15번은 어순배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렇게 배열 문제 나왔을 땐 먼저 보기 보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순서가 밑에서부터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내용 파악한 후에 개를 넣는 게 순서라고 했어요. 워빵니 환바. 여기서 이 한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이 한자는 환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라는 발음도 있었죠. 사실은 하이라는 발음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환의 의미로 발음으로 쓰이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서 반납해 줄게 라는 의미로요. 자, B번. 나有时间看书. 책볼 시간이 어디 있어? 자, 요런 거 해석하는 거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시간이 있어? 책을 볼. 그러니까 책볼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죠. 이런 것도 독해 문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해석 봐두세요. 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C 갈게요. 니 환, 아, 니 여기서는 환이 아니고 하이네요. 니 하이오什么书想借吗? 너, 더 빌리고 싶은 책이 있어?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또, 더 라는 의미로 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와 환이 두개다 나오는 예, 다양한 발음을 볼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니 把该还的那本书给我. 자, 바가 여기까지 걸리고요. 너그 돌려줘야 할, 그 반납해야 할그 책을 나에게 줘. 예, 까이 뭐뭐 해야 하다라는 당위의 의미죠. 자, 내가 너를 도와서 반납할게. A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我现在要去图书馆借书. 나는 지금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려고 해. 太好了. 너무 잘 됐다. 谢谢你. 고마워. 谢什么? 아유, 뭘. 밑줄인걸. 밑줄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我最近忙得连睡觉的时间都没有. 连都 용법입니다. 뭐뭐조차 도란 뜻이죠. 최근에 바빠서 잠잘 시간조차도 없어. 근데 무슨 책이야? 이게 나와야겠죠. 아, 자연스럽게 여기 B가 붙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나有时间看书. 최근에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책볼 시간 있겠어? 그러면 C는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아우, 뭐 고맙긴 뭘. 너또뭐 빌리고 싶은 책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C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A, C, B 순서로 오면 되는 문장이다. 자, 이렇게 전체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쭉 문제 30번까지 푸신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어순별 문제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체 문장 푸신 후에 내가 잘 넣었는지 A, C, B를 순서대로 넣고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약간의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맥이 잘 붙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검토가 꼭 필요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정답을 볼 건데요. 예, 정답은 A, C, B 순서였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제 또 추가 문제를 좀몇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그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 니우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정리해줬잖아요. 그 니우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문제 풀이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문화 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老师，我发现汉语中的动物的名称经常有别的意思。 선생님, 제가 중국어에서 동물의 명칭이 자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没错, 맞아. 틀림이 없다는 거니까 맞다는 거죠. 我来考考你,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볼게. 每次都赢，真是太牛了. 예, 나왔습니다. 真是太牛了. 매번 다 이긴다니, 너 정말 소다. 저리던 니우是什么意思? 여기에 소는 무슨 뜻일까? 我知道, 제가 알죠. 就是说不简单, 간단하지 않다, 대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是,你指的意思. 네, 대단하다라는 의미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예, 你的汉语水平不错啊. 너 중국어 실력이 좋구나. 자, 그럼 대단하다라는 의미 첫 번째 단어 리하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난꼬는 어렵다. 热情은 친절하다, 열정적이다. 긴장, 긴장하다, 마판, 귀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니우의 의미가 풀이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한 문제 더 살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个周末我打算去旅行. 이번 주말에 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어. 没人照顾我家的小狗. 우리 집에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니 能帮我一下吗?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没问题, 문제 없어. 你放心好了. 자, 요런 표현도 순중국어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안심해 라고,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시켜주는 표현이 뒤에 나왔습니다. 你放心好了.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게 밑줄에 나오면 되잖아요. 1번. 周末我也去旅行. 주말에 나도 여행 가. 그럼 안 된다는 거고. 我哪有时间照顾? 자, 요 표현이요. 哪有时间?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추가로 넣어본 거예요. 역시 이거 해석이 가능해야 풀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내가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못 한다는 거예요. 我想帮也帮不了. 내가 돕고 싶어도 못 도와. 도울 수가 없어. 我自己也挺忙的. 나도 바빠. 예, 挺什么什么的하면꽤뭐뭐하다매우뭐뭐하다라는뜻이죠. 这事交给我吧，그거나한테맡겨라고할때交쓸수있습니다. 그래서요일은나한테맡겨，你放心好了，너안심해도돼，이런문제로5번이정답인거확인하실수있네요. 자,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2020학년도 이 9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1점짜리 문제예요. 今天天这么蓝，空气也好，我们应该去爬山. 예, 오늘 이렇게 파랗고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공기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산을 가야 돼. 예, 바산 등산하다라는 뜻이죠. 是啊, 맞아. 这样的天气去爬山最好. 이런 날씨에 등산을 가는 게 가장 좋지. 那咱们赶快准备吧. 그럼 우리 빨리 준비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날씨에 가는 게 좋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동의하는 문장이 밑줄 친 부분에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该下山了. 네, 该什么什么了 구조네요. 예, 해야 한다. 뭐뭐 할 차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샤샨 하면 하산하는 거죠. 산을 내려갈 시간이야, 내려갈 때야라는 뜻입니다. 바산 타이레이라, 등산은 너무 피곤하다라는 뜻이고요. 我也这么想, 나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니까 동의 표현이 나왔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날씨에 등산을 가는 게 최고지, 아주 좋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이어서 4번, 5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哪有空이네요. 哪有空. 자, 역시 이 문장도 哪有时间 요 구조를 좀 익숙하게 하시라고 가져온 문제인데요. 어디 틈이 있어, 시간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아까 时间이었지만 哪有空 쓸 수도 있네요. 空도 시간, 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역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아니죠.
그리고 5번, 我们没兴趣, 우리는 흥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흥미가 없으면 여기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동의의 표현이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의 기억할 포인트는 사실은 나요시젠이라는 해석, 독해 문장 해석하는 것에 좀 집중을 두고 문제를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항도 전체 봐봤고요. 우리 15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Q&A 남겨주시고요. 복습 바로 잊지 않고 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16번부터 30번 문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흥완성 러시아의 박수은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9번째 만남인데 새로운 세트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의 앞부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철자 문제인데 정말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단어 카드의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카드에는 가방이 그려져 있고 숨가 되겠죠. 근데 공통이니까 얘만 하면 벌써 답 나온 거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그 수능특강이나 여러 가지 교재, 교과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던 아이인데요. 나우카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있고요. 학문이라는 말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꼬슈카. 얘도 이렇게 크가 들어가겠죠? 자, 이 과학, 그 꼬슈카와 관련된 그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까, 꼬슈카. 고양이처럼이란 말이죠? 근데 누구와 있냐면, 사바카를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스사바카의. 강아지와 함께 있는 고양이처럼, 뭐, 살다. 동사가 붙으면, 견원지간이다. 늘 서로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두 동물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앞에 이 동사는 아니고 깍, 실, 마슬리에, 까따짜 하면 버터에서 치즈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인데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깍, 르이바. 얘는 물고기죠? 물고기처럼. 근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냐면 부플러스 전치격, 우바지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요거는 어떤 상태일까요? 물고기는 육지보다 당연히 물속에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접했던 러시아어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발음 문제 풀기 전에 의사소통과 문법과 관련되는 축하 표현 한번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축하하다 동사가 맨 처음에 나오겠죠. 자, 빠즈드라비치. 불완료상, 그 다음에 완료상은 빠즈드라블리아치 되겠습니다.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축하의 대상이 등장하겠죠. 누구를 축하하는지, 그리고 축하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원하다, 슐라치 동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축하의 대상은 무슨 격, 내용은 무슨 격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대상은 대격이고요. 축하의 내용은 스족격입니다. 아, 기원하다 동사와

때문에 등장한 거고요. 이게 날이라는 지엔 남성 명사죠. 요거의 족격 형태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됐고, 얘가 날이고, 요거는 탄생이라는 명사죠.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생격이니까 원래 탄생이라는 명사는 예로 끝난 중성 명사거든요. 라쥐니에. 근데 예로 끝난 중성 명사의 생격은 야라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전치사가 오거나 동사가 와서 걔네가 반드시 뒤에 무슨 격을 지배되는 전치사와 동사라면 첫 번째 명사는 그거 의 지배를 받아요. 전치사나 동사의 지배를 받아서 생격, 역격, 뭐 족격으로 만들어 주는데 두 번째 오는 명사는 이미 자기의 모습을 생격으로 변환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항상 생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뒤에 명사는 앞에 오는 전치사와 동사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건 축하의 내용이 탄생일인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이 밑줄 그어진 이것이 무슨 발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음, 무성음. 자음의 문제가 수능에서 등장하면 항상 개 묻는 거 빼고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 해석하시면, 그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섯 개 볼게요. 왜, 게, 네, 쥐, 쎄. 그리고 얘네들의 파트너. 이 각각의 유성음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단어에서 나란히 오거나 혹은 반대로 무성음과 유성음이 왔을 때 러시아에서는 자음이 역행 동화를 하므로 역행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얘가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고 또 얘가 대응하는 유성음을 발음해야 돼서 얘를 유성음아 얘를 무성음아 얘를 유성음아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요거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죠. 무성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는 유성음에 있죠? 역행동화니까 유성음이 힘이 세겠네요. 그래서 앞에 오는 무성음이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스에 대응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즈. 그래서 얘가 즈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차입니다. 볼게요. 보이스트라고 발음이 되죠. 보이스트. 2번 스카스카. 스카. S 발음 나고요. 3번 태양. 손째. 얘는 요기 발음이 밑줄 그어진 건 처음이고요. 무음으로 유명하죠. L 발음이 안 나서 손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프로스. S 발음 나고요. 그 다음에 자로비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음이 1번 기차라고 했는데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 뭐뭐를 타고라고 하려면 마 플러스 전치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타고라고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슈도니까 슈도의 전치격 촘을 써서 나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전치격을 지배해서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자, 그러면 교통수단은 뭐뭐가 있을까요? 자가용 마시나. 지하철, 미트로 격변하지 않습니다. 택시, 딱시 격변하지 않습니다. 전차, 트람바이, 그다음에 비행기, 사마리오트 이런 게 되죠. 요게 이 교통수단과 관련된 그룹에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번 스카스카는 스카젯 이게 말하다잖아요. 요게 완료상이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가발치가 불완료상입니다. 요거 앞에 부분 보시면 여기까지가 들어가죠. 스카스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다음 얘는 태양이고요. 자연이 뭐죠? 러시아어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프리로다입니다. 프리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아요. 달, 루나, 별, 즈비사, 태양, 손재, 바다, 모래. 그다음에 강을 리카, 산은 가라, 들판은 볼예. 이런 것들이 이 그룹에 들어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4번은 바프로스. 질문이고요. 대답은 아트비에트입니다. 5번 자로비에는 건강이죠. 건강한 하려면 자로브이 이런 형용사가 있고요. 우리가 재채기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뭐였어요? 무제 자로브이. 그게 이제 요거와 연관되는 거가 되겠죠.
자, 얘는 어디에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기원 표현할 때 건강,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슐라이밤 사로비아. 건강은 기원의 내용인데 예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야가 되니까 기원 내용을 생격으로 표현해서 사로비아, 사로비야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건 건강. 행복도 한번 써볼까요? 항상 얘네들이 붙어서 오니까 샤스티.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되어 있고요. 모음 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모음 예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강세 유무를 파악해야지 모음의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모음 오도 예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세 먼저 볼게요. 뛰다죠? 미에가이엠. 리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예 발음, 이 발음 되겠습니다. 빠 예할 강세 있고요. 지리에브뉴 강세 없어서 예, 이 발음이고요. 지에버치카 강세 있고요. 비에리트 강세 있습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엘리 강세 있고요. 리쉿 강세 없어서 이 발음. 지지 아이들 강세 있고요. 그 다음 시스트로의 강세가 뒤에 가서 얘가 이 발음 되겠습니다. 정답 찾았으니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무이 우리가 미에가이엠 뛰어가고 있다. 우리 수 숲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숲에서 자 리에스가 숲인데요. 일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중에서 강세 있는 우 예처럼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숲인데 숲에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원 아시죠, 여러분? 정원 sat 얘도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데 정원도 부랑 결합하거든요. 부사두 하면은 정원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항 아에라포르트. 네, 공항에서 마에라파르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강세인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한다. 그 그룹에 들어 있고요. 얘는 동사 원형이 뭐냐면 미에가지예요. 미에가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건데 뛰어가다에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위에가유, 위에가유슈 이렇게 해서 일식 동사로 규칙 변화합니다. 2번, 삐짜. 삐짜는 어떤 이름의 애칭일까요? 바로 뾰뚜르라는 이름의 애칭이 되겠습니다. 삐짜가 빠이헬, 같다. 같다는 이동동사지가 다음에 꾸다를 지배하는데, 지리에브냐, 시골이라는 이 아이가 항상 부를 취하니까 얘가 왔고,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대격어미 유가 왔습니다. 시골로 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소녀가 지에바치카는 소녀고요. 소녀는 말치기죠. 이 소녀가 비에레트 집이라는 말이 지금 노맘하고 족격이 됐네요. 이게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뭐뭐 앞에라는 이 전치사가 플러스 족격을 데려오기 때문에 집 앞에라는 말이어서 족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아래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어디 뒤에 러시아로 한번 전체 써볼게요. 위에 not 아래에 port 앞에 저기 나와 있는 be it 뒤에 za 플러스 무슨격 모두 모두 족격 되겠습니다. 자, 4번 merely sneak 흰 눈이 리쉿 얘는 동사 원형이 리쉬아치 동사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 그래서 상태 동사라서 그새 표현이 오죠. 어디 어디에. 그래서 어디 어디에 표현이 왔기 때문에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왔어요. 원래 지밀리아 하면은 대지, 땅, 지구 이런 말이 됩니다. 5번 누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미에스제스 하면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족격으로 전치사 때문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족격 오이가 와서 시스트로이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스 플러스 족격이 오는 게 리아덤스 하면은 뭐뭐 옆에 뭐뭐와 나란히라는 말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밖에도 스 플러스 족격을 데려오는 동사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다, 스레치자 스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스나코미자 스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약속하다, 나가브리자 스플러스 족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아요. 자, A가 잡더라, 무짓 홀랐나. 내일은 추울 거야. 수러부사.

Жарко, 덥다. Холодно, 춥다. 지플로, 따뜻하다. Прохладно, 선선하다. 이런 날씨를 표현하는 수로부사들이 많은데, 수로부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는요, было, 요거죠. 요거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거 끝.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는 저기 나와 있는 무지. 뭐가? 수로부사가. 그러면 수로부사 말고 과거와 미래에서 요것만 쓰면 되는 아이들이 또 어떤 그룹이 있었죠, 여러분? 필요하다, 나다, 또 하나, 노슈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지 불가능, 네이지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 허락, 모슈나. 얘네 그룹들도 과거에는 브일러, 미래는 무지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 이제 같이 역격의 욕보면서 등장하죠. 왜냐면 수로부사나 이 아이들이나 의미상의 주의 역격이라서 항상 역격의 욕보면서 묶어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라서 무지 씌웠습니다. 내일 추워? 깍시보냐? 오늘처럼 추울 거래? 댐페가 나, 응, 잡더라 또 오셔 무지 홀러나. 내일도 추울 거야. 노, 하지만 니 부짓, 원모가 없을 것이다. 존재 부정 성격의 미래 시제죠. 그러면 없는 것이 뭐가 돼요? 성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가 모두 지금 성격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주격이죠. 얘도 여기까지. 얘는 노슈트. 여기가 주격. 얘도 O로 끝나는 중성 명사 되겠습니다. 자, 단수 주격 형태로 볼게요. Snake. 뭐죠? 눈이죠. 그 다음에 2번 노시 비입니다. 네, 강세가 성격일 때 뒤로 가서 나샤 하고 뒤로 이동합니다. 즉 단수 주격일 때는 이렇게 노시 오의 강세가 있어서 오가 오 발음이 나는 반면 성격일 때는 나샤 하고 강세가 뒤로 가니까 얘가 강세가 없어서 아로 발음 되겠죠? 자, 남성 명사 미약지상은 성격이 야라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눈 비가 오지 않을 거래. 날씨 표현이니까 A, B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CD는 뭘까요? Remote 하면 얘는 수리라는 말이에요. 수리. 수리. 그 다음에 5번, 아, D번은 Ricardo 하면 약입니다. 약은 약을 복용하다라는 동사 Brinimat. 얘랑 한번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무슨 약인지 독감약인지 아니면 장염약인지 그 무슨 약인지 해당하는 것을 아트 플러스 성격을 표현하는 것두 개, 요두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A, B, C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뭐 A, B는 뭐 눈비니까 뭐 날씨와 관련된 건데 C까지 묶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있지 동사의 원활한 형태예요. Idiot과 결합하는 거죠. 수리 중 눈이 내린다, 비가 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여러분, 이럴 때는 거의 반이어더라고요. 자, 이번 것도 반이어거든요. 이압스탈, 나는 일어났다. 라나, 일찍 일어났는데 온, 료크,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보스나, 늦게, 일찍 늦게 서로 반이어 관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 과거 시제인데 어디로 눕다라는 완료상 동사 동작 동사에서 완료 동사 완료상 동사가 있어요. 어디로 눕다 동작 동사니까 뒤에 꾸다가 오는데 여기 이제 그 표현이 오지 않았으니까 요거 공식만 적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얘 과거 시제 류크 그다음에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가 돼요. 그래서 요 아이의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류크가 왔죠. 2번, 야, 이두, 미들리나.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가고, 그는 뛰어간다. 무이스라, 빠르게 뛰어간다. 천천히 빠르게 서로 반이어 가는 게 맞습니다. 3번, 꼼났다, 무일라, 스비틀로이. 스비틀로이. 자, 이거는, 스비틀리. 밝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족격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여성형이라서 이런 형태가 왔는데, 꾸프냐, 부엌은 쫌느이 됐어요. 얘는 쫌느이 어두운이란 말이에요. 밝은, 어두운. 그래서 얘도 반이어가 맞고요. 4번, 아나 스프라실라. 스프라시지.
스프라슈바치 하면 질문하다. 다음에 이제 대격이 온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대격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럼 얘의 반의어는 찌하가 와야 되거든요. 조용히. 찌하가 오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틀리츠너. 뭐 매우 잘 대답했다. 멋지게 대답했다. 뛰어나게 대답했다. 이런 말이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온뉴스. 자, 요거 선생님이 니스치.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 동사의 과거 시제라고 했어요. 주어가 온이니까 뉴스가 왔고요. 뭘 가지고 갔냐면 요 책. 어떤 책? 자, 요거는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힘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번에 육모에서 어휘 문제에 등장했었죠. 나는 어떤 책, 어떤 공책을 들고 가냐면, 찌뜨라지가 여성 명사입니다. 자, 원래 단수 주격의 남성형은 류키예요. 얘는 어떤 의미냐? 가벼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얘랑 대칭이 되는 거니까 쉬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반이어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스카쥐, 말해줘. 꼬다, 어디로 보통 러시아에서 휴일에 다니는지. 자, 이게 부플러스 대격 형태거든요. 우리가 무슨 요일에 할때 부플러스 대격을 쓰듯이 휴일에 할 때도 부플러스 대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3강의 27번 문제인가요? 거기에서 전치사 밑줄에 정답이 나가 있었는데, 뭐, 우리는 휴일에 할머니께 갈 예정이다, 갈 계획이다,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나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이게 들어오고, 그때 여기에는 뭐뭐 예정으로. 여러분, 나 플러스 대격은 뭐뭐 예정으로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문법 공식에서. 근데 그 해설지에는 이게 휴일에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뒤에를 예정으로랑 연결하면 휴일 예정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갈 계획이라고 해서 어떤 예정으로라는 말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은 전치사를 나를 써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휴일에라는 말이니까 부가 왔고요. 다시 이어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교외로 사 플러스 대격의 여러 가지가 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디 어디 뒤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시라는 말이 구어라신데요. 그 앞에 자가 오면 도시 뒤로니까 교외로 하고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 교외로 떠나요. 그리고 나 플러스 어디로 슈토브이 뭐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아띠아지 어디에서 브리로우다 하면은 자연이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 쉬기 위해서 그리고 샤실릭, 꼬치구이를 굽거나, 그 다음에 딸기류를 이제 채집하는 거, 모으기 위해서. 자메츠아질러, 멋지네요. 야또 슈아츄, 저도 역시 원해요. 또다, 빠야치, 거기로 가고 싶네요. 그러면 러시아인들이, 이게 문화문항이잖아요. 러시아인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말에 혹은 방학 때 이렇게 떠나는 곳은 주말 별장인 다츄아죠. 그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주격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방향이나 장소에서 나와 결합하기 때문에 나가온 겁니다. 2번은 리낙 시장이고요. 시장도 여러분 나를 씁니다. 그리고 격변할 때 이렇게 오가 탈락하는 특징이 있죠. 시장에서 나린께 이렇게 표현하죠. 스타디오는 경기장이고요. 위스타프가는 전시회장 되겠습니다. 스펙타클은 연극 되겠습니다. 남성 명사요. 미야키스낙이라서 기억하시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역시 문화 문항인데 굉장히 이번 수능 완성에 자주 등장하네요. 언어 문화가 속담이랑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수능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에 10강인가요? 뒤에 러시아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맨 아래 표로 이름과 애칭의 연결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표로요. 그거를 아셔야 이런 문항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소개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브리비엣, 안녕, 깍지비아 사부, 너를 어떻게 불러? 즉, 너의 이름은 뭐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하일, 미하일이야, 누르지야, 친구들이, 나지바유,
불러. 미니야, 나를.

뭐라고 네, 부른 건데 미하일의 애칭. 친구들은 이제 친하니까 애칭을 부르겠죠. 그래서 미하일의 애칭을 찾으시면 되는데 미하일의 애칭은 미샤입니다. 미샤. 여기도 미샤. 3, 4, 5는 아웃. 아, 깍지배자분. 너를 어떻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너 이름은 뭔데? 미니안사웃 알렉산드르. 내 이름은 알렉산드르야. 노. 그런데 씨에 모든 사람들이 말해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여기는 알렉산드르의 애칭이 들어가야 돼요. 알렉산드르의 애칭은 뭘까요? 바로 사샤입니다. 사샤는 여기 있어요.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미샤는 뭐의 애칭일까요? 미샤는 미하엘의 애칭이고 마샤죠. 마샤는 마리아, 여자 이름의 애칭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오샤는 알렉세이의 애칭이고요. 여기에는 일샤는 일리아의 애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러시아 예술 문화 중에서 떼츠코프스카야 갤러리에 대한 그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좀 노출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뭐 텍스트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문법 개념 정리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실 텐데 이렇게 문화 문항을 만나시면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나 아니면은 쌍띠에 있는 극장이나 박물관과 같은 그런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실 때는 그냥 학습을 위한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아, 나중에 여기 한번 가면 이런 것들 한번 봐야지라는 어떤 뭔가 미래 계획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러시아 미술과 관련된 그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미술 수업을 한다. 러시아 미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표정이 막 환하게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미술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고 역량도 안 된다. 그래서 자신 없어하는 표정인데 사실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도 그것은 뭐 호기 인상파고 뭐고 뭐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런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해석들을 내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 감상의 진짜 본질은 그것이 나의 생각과 어떻게 맞닿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시선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관이 나와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러시아에 나중에 여행에 꼭 가시면 요즘 여행 갈때 항상 맛집 먼저 검색해서 거기는 꼭 들러야지 이렇게 그런 점을 이어서 다 거기를 방문하는데 맛집도 좋지만 우리가 한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느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미술관과 극장에 가서 공연 문화와 어떤 예술 문화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스크바를 나중에 방문하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을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선지를 한번 읽어보고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외국 화가들의 작품도 수집했다.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두 번째, 러시아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20살 무렵부터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했다. 4번, 일반인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했다. 화가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며 그림을 의뢰했다. 뭔가 2번은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정형화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레차코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까그다, 뭐뭐 할 때, 파벨 트레차코프가 뭐뭐였을 때 대략적인 숫자를 이제 의미할 때 우코를 쓰거든요. 생격을 지배하는데 20살, 약 20살이었을 때 그는 시작했습니다. 뭐를? 빠꾸빠치, 구입하는 거를 시작했어요. 어떤 걸 구입했냐면 라보티 작품들인데 누구의 작품들?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을 20살 때부터 약 20살 때부터 구입하기 시작했다. 20살 무렵부터 얘는 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오나찔 그는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보기를 원했어요.

니 똘까 마가띠 부자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길 원했습니다. 빠했다무.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게 펼쳐졌냐면 그가 아트그릴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누구의 문?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고 시작했습니다. 빠까지바지 보여주기를 시작했어요. 그 수집품을 누구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즉 일반인들에게 컬렉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일반인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했다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는 빠마갈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격, 노시니까 화가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었냐면 나발 주었고요. 그들에게 젠기, 돈을 주었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림 그리다 할때 피사치 나피사치 동사 쓰는 거 이제 아시죠? 그다음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 한 사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은 좋은 것. 뭐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맞고요. 요것도 맞는데 외국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했다는 것은 텍스트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새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러시아의 새해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날짜가 달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나서 좀 헷갈려 하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요. 러시아는 1월 7일입니다. 그렇게 날짜가 다른 거가 있어서 그거 잘 챙기시고요. 자, 대화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비엣, 안녕. 디스나이쉬, 너 알고 있어? 까그다, 언제 브라시? 러시아에서 아트미 추아윷, 기념하는지 노브이곳, 이게 새해죠. 그 새해를 기념해 12월이죠. 12월 31일 밤부터 1월 1일까지 기념하지. 사람들은 이날에 무엇을 하니? 보통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기다려. 12시를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고 뭘 하냐면은 장식을 해. 요울가는 트리입니다. 집에서 트리를 장식해. 그리고 이날은 아이들에게 특히 마음에 드는데, 특히 아이들이 이날을 좋아하는데, 제트마로스. 우리식으로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준다.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 또 사람들은 샐러드를 요리하는데 가장 파뿔리아르니 인기 있는 샐러드는 올리비에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트리를 장식한다. 오, TV를 보면서 아침 9시가 아니라 12시에서 X.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는 올리비에다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제드마로스에게 편지를 쓴다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얘도 X.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날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1월 1일, 새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7일, 아까 말했던 성탄절 있습니다. 자, 3월로 넘어가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러시아에서 엄청 성대하게 치러지죠? 여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기념일. 자, 그 다음에 5월 9일, 승전 기념일. 러시아로 젠 파비에데. 그다음 6월 12일 러시아의 날. 러시아어로 젠 라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월 1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식의 날. 젠 스나니. 새 학년 시작되는 날. 이렇게 날짜가 있는 것들은 요 날짜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갈게요. 아무르스카야 오신에 관한 그리에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 도시 하바롭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바롭스크는 시베리아 있는 도시죠. 위치에 있다. 어디에? 러시아의 에바스톡, 동쪽에 위치해 있다. 여러분, 동서남북 러시아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자, 동쪽은 저기에 나와 있는 에바스톡이고요. 서쪽은 자파트. 남쪽은 뉴크 되고요.
북은 시에베르 되겠습니다. 얘네는 즉 방향은 모두 방향과 장소에서 나를 사용합니다. 방향이 아니라 방위죠. 그래서 나와 결합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전치격 나와 결합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츄리스 도시를 가로질러서 말쇼아리카 큰 강인 아무르강이 흐릅니다. 가슈디 플러스 시간 명사 대격이면 뭐뭐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죠. 가을마다 하바롭스크에서는 기념해요. 기념일 여기 제목에 있는 아무르스카야 오신 아무르의 가을이라는 그런 거를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아진 이스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큰 페스티벌 중의 하나입니다. 얘는 생격, 얘는 이제 격변 안 하니까 영국과 영화 페스티벌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서? 나 플러스 전치격. 극동. 극동에서 가장 큰 연극, 영화 페스티벌 중에 하나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중에 하나 할때이 아진이 여러분, 주어가 남성,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 아진이고, 여성이면 아드나, 중성이면 아드노, 복수면 아드니잖아요.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이다 할때이네 가지 중에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면 뒤에 오는 거. 뭐 중에 하나인지. 여기에는 뭐 중에 하나예요? 페스티벌이죠. 저기 보면 피스티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스티발은 미약해서 끝났는데 걔가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남성이니까 아진이 온 거예요.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에 하나다. 뒤에가 이제 거리라는 말이 왔다. 얘는 여성이니까 아드나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뒤에 오는 그 생격 형태로 이스 때문에 바뀌어져 있는 그 명사의 원래 단수 주격에서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 보시고 그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에서는 피스티발이 남성 명사라서 아진이 왔다는 겁니다. 피스티발의 탄생 연도는 2002년으로 간주되어진다. 뭐뭐로 간주되어진다 할때 조격이 와서 얘가 지금 조격이 됐어요. 2002년부터 그 행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페스티벌이. 이 기념일은 많은 날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는 옵니다. 배우들과 가수들이 와요. 어디로부터? 다른 도시에서 옵니다. 기념일은 만들어요. 하바롭스크를 지올림,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자, 1번 2002년에 시작되었다. 여기 탄생 연도라고 나와 있고 2002년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여러 날 진행된다. 여기 보시면 이디오트 오노고드니 여러 날 진행된다. 세 번째 매년 가을 하바롭스크에서 열린다. 여기 보시면 어딨죠? 가슈디 여기 있습니다. 매년 가을 얘도 오 다른 도시에서 배우와 가수들이 온다. 이 문장 해석한 거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연극과 영화 축제 중 하나 아니고 한정되어 있었죠. 극동이죠. 극동. 그래서 얘는 X. 정답은 5번. 자, 11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드라가야 안나. 소중한 안나에게. 우리가 편지 맨 처음에 뭐한 누구에게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소중한이라는 말이고요. 사랑하는 유비무이고요. 존경하는 우발샤이무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무짓 뭐뭐 할 거야? 미에셀라 이프쿠스나 즐겁고 맛있을 거야. 날짜 이윤 6월 이율 7월 7월 20일이고 시간은 15시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너를 기다릴게. 너를 무척 기다리고 있을,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유보피가 사랑이죠. 스플러스 조격으로 썼어요. 사랑은 미약해서 여성 명사라서 조격어미 유가 붙었습니다. 사랑을 담아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선지로 내려가 볼게요. 쌉심님하고 전혀 할수 없어. 라는 말이고요. 2번. 브리아트너 슬리샤치.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네. 기분이 좋네. 이런 말이고요. 3번, 저번에 한번 정답으로 나왔었던 아이인데요. She's a liver of food. 생격, 생격.
행복한 여행 되시길,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4번, 뿌리아지 오렴 크남 우리에게 부호스지 손님으로. 얘는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주소도 있었던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집에 오친 이웃 에따트 지비에트. 얘는 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뭐 할 때 뒤에가 남성이면은 에따트, 여성이면은 에따, 중성이면 이렇게 되고 복수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라서 요게 왔고요. 이 색이 누구에게? 너에게 매우 어울린다. 그래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 표현할 때도 이거 썼죠. idiot.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수리 중이라고 할 때도 idiot remont 라고 소개했는데 또 더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할 때도 idiot autobus. 시간이 가다, idiot remia. 시험 중이다, idiot examen.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누구에게 어울린다. 이 어떤 의복과 색깔이 누구에 어울린다 할 때도 이 동사를 쓰시면 돼요.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A. 브리비엣, 안녕. 너가 무시시, 모치 동사,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빠모치, 돕다, 헬프. 다음에 역격지배 동사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니? 근데 어떤 도움? 뭐의 도움? 스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마슈니 자다니가 숙제죠.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말을 하고, The why, 빠스모트림 미에스지. 뭐뭐 하자, 빠스모트림 보자, 미에스지. 함께 봐보자. 이렇게 한걸 보면, 이 도와달라는 말에 동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까니에시너, 물론이지, 당연하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라드너, 좋아라는 말이어서 역시 빈칸에 들어갈 수 있고요. 3번도 역시 하라쇼, 좋아. 4번, 문제없어라는 말이죠. yes가 플러스 생격, 뭐뭐 없이라는 말이어서 빠라블리에마가 지금 복수 생격 형태가 됐습니다. 5번, 문예 니호치사, 나는 원하지 않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 내용과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호치사 동사가 오면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셔야 돼요.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더브리젠, 굿애프터눈이죠. 깍브라숄, 어떻게 진행됐어? 어떻게 지나갔어? 도보이기사멘, 너의 시험이, 너 시험 어땠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쇼하라쇼, 모든 것이 좋았어. 야살 이보, 내가 그 시험 합격했단다. 브라보다, 정말이야? 라고 뭐라고 덧붙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마워라고 말했을까요? A. 말라지츠, 대단한 걸 칭찬의 표현입니다. 다음 B. 야스바보나, 나는 자유로워, 나는 한가해 라는 말이고요. 이 아이는 형용사 스바보니, 자유로운의 단어미 형태인데요. 단어미 만들려면 요거 지워야 되죠. 지웠는데 또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을 넣어줘야 되고요. 주어가 남성일 땐 이렇게 모음을 넣어줘야 되지만 주어가 여성일 땐 아가 붙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스바보다 쓰시면 돼요. 참고로 스바보다 이렇게 하면은 자유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어울리지가 않고요. 빠스라블리아요, 축하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C번 들어갈 수 있고요. D번, 무이 우쉐 즈나꼬미, 우리는 이미 아는 사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C가 있는 2번이 되겠네요. 14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되었습니다. 아, 크토 브이 바 프라피시. 직업으로 봤을 때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이이죠. 준거 기준이에요. 바 플러스 역격. 직업으로 봤을 때 크토 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즉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돼요. 야우 취재, 저는 선생님입니다. 문인 라비차 우취지지,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깍 위 누마이제,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시나요? 2번 스키엠, 누구와 함께 당신은 일하고 있나요? 3번 자니마자 동사 다음에 족격이 와서 전공하다, 전념하다 라는 말이 되는데, 족격이

0: 그러니까 슈틀주격 체비 맞죠? 당신은 무슨 일에 종사합니까? 그래서 직업을 묻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왜하지? 제라 못하지. 당신은 원하시나요? 이라는 것을. 5번, 나 좀. 나 플러스 전치격. 슈도의 격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슈도 치보 치모 슈도 챔 촘. 전치격에 걸리죠?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 무엇을 타고 당신은 도착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는 이렇게 실제 러시아에서 접할 수 있는 실용문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문화예술의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회 아니면 뭐 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브이스타프카는 전시회죠. 전시회는 문법적으로는 나를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전시회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쿠스타바는 예술이고요. 뒤에는 시벳은 빛인데 성격이 됐죠. 빛의 예술이니까 제목 등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 이지비에스니 까라치니 유명한 그림들인데 누구의 유명한 그림들이냐면 사브리미엔니흐 현대의 도우슈니코프 현대 화가들의 유명한 그림들인데 그게 어디 나라에서 온 거냐? 이스 플러스 성격으로 자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진행이 되는데. 스 생격, 빠 대격이에요. 구체적인 날짜를 표현할 때,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할 때는 스 생, 빠 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준 거고요. 이, 율 하면 7월이죠. 이, 윤이 6월이고요. 6월, 아, 7월 5일부터 30일, 2026년. 이렇게 그 운영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8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we had noi. 휴일은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휴관한다. 그 다음에 나온 정보는 미스 플라트니가 뭐냐면 여러분, 플라치치가 지불하다죠. 근데 위에스는 뭐뭐 없이죠.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것. 즉, 무료라는 말이거든요. 부홋, 입장이 무료라는 거예요. 12세까지 아이들에게는 입장이 무료니까 12살 미만 아이들에게는 무료 입장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가 정보가 나와 있는데, 빌리에티, 표를 모슈노 쿠피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정보는 익스쿠시아. 원래는 이하로 끝난 여섯 명사인데 지금 복수가 된 거고요. 견학, 투어, 소풍이라는 말이에요. 투어가 진행됩니다. 까슈디 차스. 매 시간마다 진행됩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휴관일은 월요일이다. 여기 보시면 쉬는 날 휴일이 빠니질니 월요일 맞죠? 그거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고요. 2번 하루에 두번 투어가 운영된다. 투어가 맨 아래 줄에 있었어요. 근데 까슈디 차스. 매 시간이니까 요게 X입니다. 3번 전시회 명은 빛의 예술이다. 맨 위에 보시면 빛의 예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전시회 명으로 옳고요. 그다음 무료 입장은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12살 미만 어린이 입장 무료 부호트 미스 플라트나 되어 있으니까 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고요. 5번 표는 온라인 또는 현장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슈노 쿠피치 구입할 수 있다. 뭐를 밀리에티 표를 어디에서 온라인이나 부가세 매표소에서 이것도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안내문까지 해서 오늘 15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푼 거는 좀 어떠셨어요? 조금 무게가 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편하게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인생처럼.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That's 비다냐.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또첫 번째로 1번부터 15번까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열심히 해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 풀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회부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회죠.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발음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발음 문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지고 문장 안에서 철자의 밑줄을 그어서 나오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Je crée mon journal chaque soir라고 나옵니다. 매일 저녁에 나는 일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요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나 특강에서 주어진 것들이 수능에서 변형이 돼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그날에 N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느 발음으로 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에 꺄르네라고 돼 있죠. 꺄르네, 느 발음 나고 있어요. 승차권이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민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느 발음 나고 있습니다. 3번에 디브니에르는 동사로 되다라는 뜻이죠. 니, 느 발음 나고 있죠. 4번에 오톤느라고 해서 가을이라는 건데 요거는 M이 발음이 안 나고 N이 발음이 나는 거죠. 오톤느, 느 발음 나고 있죠. 5번에는 산이라는 단어 몽땅뉴라고 되어 있죠. 쥐하고 N이 만나서 뉴 발음으로 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이건 느 발음이 아니죠. 그래서 몽땅뉴가 답이 되겠습니다. 몽땅뉴는 발음 문제에서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풀어봤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철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자 문제는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이나 아니면 그 의미를 찾는 걸로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의미를 고르는 겁니다. 볼게요. Il y a cinq personnes dans ma famille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Mon père, 아버지라는 단어, mon père죠. Ma mère, 나의 어머니. 그리고 mon grand frère, 나의 형, 또는 ma petite sœur, 나의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ère, e, r의 r, mère의 r, grand의 j, e, o 합하면, fuge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만들어 지죠. 후주는 무슨 색깔? 빨간색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후주가 되겠어요. 흰색은 블랑, 검정색 누아르, 노란색은 존, 초록색은 베르가 되죠. 그래서 2번 철자 문제였고요. 이제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되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다 동사이면서 대명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스가 붙어 있죠? 대명동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xcusez-moi, où est la bibliothèque? 라고 하죠.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L 빈칸 à côté de la salle de professeur 라고 하죠. 교무실 옆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에트르가 있어서 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에트르 동사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대명동사이면서 에트르 뭐뭐 이다 뭐뭐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동사 뭐죠? 스 도베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헤트는 멈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스크리는 생스크리르라는 동사에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수강하다. 소큐페 돌보다, 스수비니르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4번 스투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보기 1, 2, 3, 4, 5번 전부 다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볼게요. Arthur est très sympa et gentil 라고 했어요. Arthur는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 아이다. Il est 빈칸이라고 했어요. Il y a du soleil, il fait 빈칸 aujourd'hui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빠, 뭐 생빠티크를 이렇게 생빠라고 줄여서 하죠. 뭐 호감형이고 그리고 친절하다라고 나오고 그는 어떻다. 약간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 해가 나고 있다. 그리고 날씨가 오늘 뭐뭐다라고 하니까 얘는 날씨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를 나타낼 수도 있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1번의 gris라고 하는 것은 회색의 또는 날씨가 흐린이란 뜻이죠. 아니겠고요. 볼리는 공손한이란 뜻이어서 날씨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3번의 두는 성격이 온화한이란 뜻도 있고요. 날씨가 또 온화한이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riche는 부유한, 풍부한이란 뜻이죠. mauvais는 나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나 아니면 쓰임으로 보나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 풀어봤고요. 이제 5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문인데요. A가 첫 번째로 얘기한 대화가 뭐냐면, 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보세요라는 뜻이죠. 전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여보세요? 끼에따 뭐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요? 라고 할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죠.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 할 때, 끼에따 라파헤유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아빠헤유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전화기, 수화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에 좀 누가 계신 거예요? 상대방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계속 대화 한번 볼게요. B가 Bonjour madame, c'est Maxence, son ami du Lucas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상스고요. 류카의 친구입니다. Je voudrais parler à Lucas. 저는 류카랑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가 Ne quittez pas, s'il vous plaît. 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전화 대화에 나오는 것들, 표현들, 요런 거다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에글리즈는 교회라는 단어고요. 2번에 오피탈 병원이죠. 4번에 유니버시티 대학교.

요, 5번의 오리지네이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전화 대화 질문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반갑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 외에는 그 단어나 표현들만 딱딱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막 꼬거나 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대화 상대자 요청하게 한번 볼게요. 전화 대화 요런 그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llô, je voudrais parler à. 좀 전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나오죠. 요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학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문장을 딱딱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공식처럼. 듀퐁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Jean est là라고 했을 때 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쓰고 엘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있네 빨라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또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라고 할때 vous voulez laisser un message라고 해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레세 동사가 남기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 대화 질문에 나왔죠? 늦기때 빠 끊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죠. Je vous le passe는 제가 당신에게 글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문장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전화 대화는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Voici une photo de mes amis 라고 했어요. 내 친구들의 사진이야 라고 하죠. Voici는 여기에 뭐뭇이 있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단어죠. 여기 내 친구들의 사진이 있어. Là, c'est la meilleure amie 라고 했습니다. 얘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하죠. 아미에는 지금 끝에 의가 있어서요. 친구지만 친구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메르예흐라는 것도 역시 봉의 비교급인데, 봉의 여성형은 본느죠.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본느의 최상급이 된 거예요. 앞에 소유형용사를 함께 쓰여서. 그래서 메르예흐, 요렇게 철자가 있죠. 기억해 두시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라고 했어요. B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A가 대답하기를 Son prénom est Manon 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농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A가 지금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1번에 Quel âge a-t-elle 이라고 했어요. 아쉬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이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하고 엘 사이에 이렇게 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중간에 의문문의 경우에 이렇게 때를 붙인다라고 했었죠. 아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겔 아주 일도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요. 중간에 때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번은 나이니까 아니겠죠? 2번에는 꼬몽의 떼이라고 했어요. 꼬몽의 떼는 꼬몽은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 외모, 그리고 생김새,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엘이 사람이니까 그녀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하는 거죠. 성격을 물어보는 거죠. 성격이나 외모. 사물인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Qu'est-ce qu'elle fait? 이거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녀는 직업이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하느냐? 4번. Elle s'appelle comment? 그녀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5번에는 Elle vient du Québec 라고 했어요. 그녀가 어디 출신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라고 해서 이거는 출신지나 국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Elle vient du 할때이 vient은 être 동사, est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6번에는 4번이었어요.

밧줄을 그어놓고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갈 수가 없다. J'ai déjà un rendez-vous. 내가 이미 약속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같은 말로 하면요. Je suis déjà pris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성형이면 을을 붙이겠죠. 내가 이미 선약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또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면서 we know tout falloir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볼까라고 물어보죠. B가 oui, avec plaisir. 기꺼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뭐라고 집어넣으면 될까요? 1번에 pas question은 안 돼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돼야겠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속이 뭐 이렇게 뭐 허락을 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는 스네리엔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3번에 르땡키트 빠 걱정하지 마 들어갈 수 있겠죠. 4번에 빠드 프로블렘 문제 없어 역시 가능합니다. 5번에 스네빠그라 괜찮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2, 3, 4, 5번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번만 알맞지 않겠죠. 자, 2, 3, 4, 5번을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다 동의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의사소통 지문에서 알맞은 건 4개가 반드시 다 똑같은, 100% 똑같은 동의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막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 문장을 벗어나면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의사소통은. 그래서 7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보기 지문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 이제 꽁비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자주 나오지만 거의 뭐 거스르지 않고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개가 전부 다 꽁비행이 들어가죠. 이거는 사실 꽁비행으로 쓰이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날짜나 또 기온이나 인원수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요, Bonjour, vous désirez? 라고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B가 Je voudrais une baguette et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라고 하죠. 저 바게트 하나랑요, 크와상 하나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가 Ça coûte 3 euros 라고 합니다. 3유로네요 라고 가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꾸뜨는 꾸떼라는 동사 값이 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럼 가격을 대답을 해 주고 있으니까 B가 물어보는 질문은 가격을 물어보는 거겠죠. 얼마예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번을 보시면 Ça fait combien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을 물어보는 문장이죠. A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c'est combien 하고 똑같은 뜻이죠. 네, 2번, B번, c'est le combien 이라고 했어요. combien 앞에 le가 붙으면 날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며칠이냐라는 뜻이에요.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 C번, je veux toi combien 이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라고 해서 얘도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C번도 가능합니다. D번, c'est combien en tout? 라고 했어요. en tout 라고 하는 것은 토탈. 합쳐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c'est combien이 나왔죠? 여기 아까 제가 써드린 c'est combien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D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C하고 D가 모두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꽁비행을 들어가는 표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Le train pour Lyon part à 14h. Tu as l'air? 라고 하죠. 아, 리옹으로 가는 기차가 오후 2시에 떠납니다.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죠. Avoir l'air은 시간이 있냐가 아니고요. 지금 몇 시냐라고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냐고. 그리고 리옹 앞에 지금 뿌그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뿌그는 그 행선지를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목적지. 그래서 리옹으로 가는 기차죠. 리옹에서 오는 게 아니라. 2시에 떠납니다. 몇 시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Il nous reste 32 minutes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30분이 남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라고 해서 현재 시간에서 지금 30분 후에 기차가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은 1시 13시, 오후, 그쵸, 13시 30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시간을 대답하는 표현, 13시 30분입니다가 들어가겠고, 지금 30분이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합니까? Il faut se dépêcher pour prendre le train 라고 하죠. Se dépêcher, 서두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스데페쉬에는 여러분들이 그 철자 문제 할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의에 전부 다 악상이 있는데요. 앞에 거는 악상 그하브, 뒤에 거는 악상 시우콩플렉스예요. 그리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문장을 골라볼게요. 1번, 오늘 13, 아니, 13가 아니죠. 꺄토고슨 막스. 3월 14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날짜 앞에는 르를 씁니다. 르, 일, 월 순으로 쓰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문제로 봤던 거, 꽁비행 앞에 르를 쓰면 날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날짜 앞에 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쓴 거예요. 3월 14일이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죠. 1번은. 2번, c'est samedi aujourd'hui라고 했어요. 오늘 토요일이야라고 했어요. 시간을 물어보는데 대뜸 토요일이다라고 대답하면 어색하죠? 이것도 아닙니다. 3번, il est 4h30라고 했어요. 4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4시가 아니고 14시. 이거는 14하고 혼동하라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아요. 4번, je du temps libre demain이라고 했어요. 내일 나는 자유시간이 있다, 시간이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avoir l'air가 시간 있니?를 물어보는 표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장을 한 번씩 꼭 나옵니다. Tu as l'air라든지, vous avez l'air라든지 이런 문장으로 물어봤을 때는 시간이 있니?라고 행동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에 빠져라 라고 해서 보기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부와 주덩 이거는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런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왜 물어볼 때도 쥐아 주덩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 대답이 나오는 거겠죠. 요건 아닙니다. 자, 3번도 아니었죠? 5번 il est 13h30이라고 했어요. 13시 30분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냐, 아니면 시간이 있느냐, 자유시간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냐. 요거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죠. 요거를 이제 갑자기 혼동을 하시면 4번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1점짜리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쉽게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난히 좀 이렇게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 읽어보지 않고 그냥 요것만 봐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10번에는. 자, 보겠습니다. A가요. Demain, c'est le nouvel an 이라고 나와요.

보죠. 누벤 앙은 1월 1일을 말합니다. 새해다. 그래서 Je vous allez à l'Arc de Triomphe라고 얘기를 하죠. 개선문에 가볼까? 개선문에 가고 싶지 않니?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je ne sais pas. 난잘 모르겠는데. Il y a trop de monde là-bas라고 했어요. Trop de mond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 On ne va même pas pouvoir marcher. 우리가 거기서는 걸을 수조차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가 Oui, c'est vrai. 맞아, 그래. On peut regarder la fête à la maison avec un chocolat chaud 라고 하죠. 우리가 축제를 집에서 보는 게 좋다. 집에서 볼수 있다. 뭐와 함께 따뜻한 초콜릿, 핫초코와 함께 집에서 그냥 축제를 보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리아 토드몽도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랑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1번, il va faire froid 라고 하죠. Il fait froid. 날씨를 나타내는 문장의 근접 미래가 되죠. 날씨가 추울 거야. 지금 날씨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빈 친구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리아의 일은 빈칭, 날씨의 일도 빈칭.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죠. 이번에 일리아 plein de gens이라고 했어요. plein de라고 하는 거는 가득 찬 거죠. 뭐뭐로 가득 찬인데 뭐로 가득 찬 거예요? gens, 사람들이라는 단어죠. 정답 2번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3번, je n'aime pas voyager. je n'aime pas voyager.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호도를 나타내는 동사 aimer나 détester, 뭐 préférer, adorer 이런 것들은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죠. 준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voyager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인 경우에는 그 명사 앞에 정관사를 붙이죠. 4번, je trouve que c'est bien 이라고 했어요. 그거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je trouve que 다음에 이제 문장에 나오면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5번, j'ai beaucoup de choses à faire 라고 합니다. 내가 할게 너무 많다.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beaucoup de choses 라고 할때 choses à faire 부정 대명사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 전치사 아가 나오게 되죠. 여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드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아를 씁니다. 그래서 beaucoup de choses à faire 할 일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하나 더 보시면 토드나 복구드 같이 우리가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에는 관사가 생략이 되죠. 그래서 토, 쥐, 몽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축약관사 형태로 드하굴루 이렇게 쓰지 않죠. 복구 드 쇼즈도 마찬가지로요. 복구 대 쇼즈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사의 생략편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식당 웹사이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의 그 내용 자체는 막 독해를 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지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볼게요. 식당 웹사이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쉐빠빠라고 하는 그런 식당인가 봐요. 스캐터 후이 데 뿌띠숑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가 나와 있죠? 뿌띠샹 거리 4번지. 그리고 파리의 2구에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제 그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로 나눠진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프랑스에. 끝에 우편번호 끝에 여기 두 자릿수는 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구라는 거예요. 버스는 리뉴 위트 8번 노선을 타시면 되고요. 여는 거 한번 볼까요? Ouvert du lundi au vendredi 라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어요. De A A. 그렇죠? A부터 B까지. 여는데, de 12h à 14h30.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열고요. 이것도 다 De A A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나오죠?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열어요. 그러면 12시, 아니, 14시 30분부터 이 6시 전까지는, 오후 6시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죠. 엔트레 플라, 데세르 전체, 그 다음에 요리, 주요리, 디저트까지 합해서 22.50 유로다라는 거예요. 엔트레로는 샐러드가 있고요. 플라, 주요리로는 비프텍 아벡 프리트, 감자튀김을 곁들인 비프 스테이크가 있고요. 플레 올리김, 야채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데세르 디저트로는 글라스 알라 프레즈 딸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갸토 오 쇼콜라 초코 케이크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럼 볼까요? 식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다라고 했는데, Vendredi는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식당의 전식 요리 가격은 22.50 유로이다라고 했는데, 전식 플러스 주요리 플러스 디저트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식 요리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번도 아닙니다. 3번,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식당에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하철 없어요. 미슬린디 위트라고 돼 있죠. 3번도 아닙니다. 4번, 식당은 디저트로 딸기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세르 글라스 알라 프레즈라고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식당은 점심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영업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근무하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 거잖아요. 2시 반부터 6시까지는 그래서 쉬지 않고 영업한다 아니에요. 쉽니다, 중간에. 그래서 11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지금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레스토랑 이름 빼고는 지금 다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정보를 다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잘 뜯어서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앞뒤의 문장을 잘 보시면서 그것을 힌트를 삼아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A가 J'ai perdu mon portable라고 했어요. 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B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A가 Le bleu, tu l'as vu?라고 했어요. 파란색이야. 너 그거 봤어?라고 물어봅니다. B가 Oui, je l'ai vu dans ta chambre. 나 그거 너 방에서 봤는데. A가 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B가 Tu peux le trouver sur la table à côté de ton lit라고 했어요.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볼수 있을 거야. 테이블 위에서 그것을 볼수 있을 거야. 근데 테이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의 침대 옆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서 아마 내 핸드폰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 얘가 Merci beaucoup, 정말 고마워 라고 하죠. B가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보기에 A번 우이틸이라고 했어요. 그거 어디 있지? 라고 물어봐요. B번은 있냐? 빠두꾸와 천만에라고 하죠. 천만에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에 해당되다 보니까 요거를 찾기가 제일 쉽겠네요. 감사 표현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마워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천만에 B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C는 De quelle couleur est-il?이라고 했어요. 그거 무슨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죠.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까 있었습니다. 그쵸? 대답을 blue, 파란색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색깔이 무슨 색이지? 파란색이야. 너 그거 봤어? 나네 방에서 봤어.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제 A가 되겠죠? 그게 어디 있었지? 내 방에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천만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C, A, B의 순서가 되니까요. C, A, B의 순서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힌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요. 이거 세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밑줄을 가장 찾기가 쉬웠으니까 이것부터 제거해 두시고 나머지 두 개를 다시 집어넣어서 더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볼게요. 박물관 주의사항 표지판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u musée du Louvre라고 돼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든 게다 이제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il interdit de téléphoner. 전화하는 것 금지입니다. 저희 금지 편이죠다. 전화하는 거 금지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 on ne doit pas faire de bruit이라고 했어요. Faire de bruit. 소음 시끄럽게 하는 거안 됩니다. On ne doit pas. 이거 나오죠? 이것도 맞아요. 여기 나오죠? 3번, il ne faut pas prendre de photo. 사진 촬영하는 거안 돼요. 나오죠? 3번, 맞아요. 4번, On est obligé de rester derrière la ligne 이라고 했어요. 선 뒤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 선 지금 앞으로 나간 발자국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5번, il est possible d'entrer avec des boissons 이라고 돼 있어요. 보아송 음료거든요. 음료와 함께 엉트에 들어갈 수 possible니까 있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괜찮다. 허락을 하는 거니까 얘는 아니죠.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다 쉽게 아실 텐데요. 요거 하나 더 체크하고 갈까요? être obligé de도 의무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n est obligé de라고 하면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지하기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비인칭 구문을 사용해서 금지하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il est interdit, il ne faut pas 이렇게 일로 비인칭 구문으로 금지하는 거할수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표현이기도 하죠. il est interdit de 동사원형 Il ne faut pas 동사 원형 뭐뭐 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비인칭 구문 말고도 이제 뭐 주어 ne pouvoir pas 동사 원형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금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칭이 되겠죠? Tu ne peux pas sortir ce soir. 이거 똑같이 나오죠? Ne pouvoir pas, ne peux pas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저녁에 외출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il est interdit de prendre des photos. 사진 촬영 금지다. 세 번째, il ne faut pas faire trop de bruit. 지나치게 소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 두 개는 비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아까 être obligé de도 하나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기 표현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J'ai trouvé un café génial 이라고 했어요. Génial은 굉장히 멋진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영어에 general이랑 혼동하셔가지고 이걸 일반적인이라고 해석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Génial, 멋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멋진 카페를 찾았어. Tu connais le café de Flore라고 얘기하죠. 카페 드 플로그라고 너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 카페 드 플로그는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파리에는 유명한 그런 카페인데요. 프랑스의 카페에 대해서 다른 문화 지문에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의사소통 지문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으로 보시면 사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그 카페 드 플로그라는 거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비가 non 아니 je ne suis jamais allé 라고 했어요.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라고 돼 있죠. 이 구문 굉장히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는 구문인데요. 늘 잠에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부정일 때 이제 에트르하고 과거분사 사이에 이렇게 자매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중성대명사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카페에 거기에라는 뜻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성 대명사는 어디까지나

가지나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지금 위치를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주니 쓰이자메 알레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우리가 좀 문법에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순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고, 보통은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를 고르는 걸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순 배열하는 거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만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의사소통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은 여기 있는 거를 저기다 갖다 쓸 수가 있고, 또 유머나 구모에 나왔던 표현들을 또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아니, 너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물어보죠? B가 뭔이데? 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1번, C only 알레? 라고 해요. 우리 거기에 갈까?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반과거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C절에서 반과거가 나오게 되면 제안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 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할수 있겠죠. 1번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번 사뜨지 달래? 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는 거너 어떠니? 어떻게 생각하니?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어요. 마음에 들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너 거기 같이 나랑 가는 거네 마음에 좀 내키니? 갈까?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쓸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네, 3번, 옹스부알 라바드마 우리 내일 거기에서 만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부아 대명동사로 만나다라는 뜻이죠. 우아가 보다라는 뜻인데 앞에 스가 있으면 상호적인 대명동사가 되면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네, 4번 꼬몽몽뿌이알레라고 했어요. 우리 거기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요, 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기 어떻게 갈수 있지? 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으로는 거기 버스 타고 가면 돼, 걸어가도 돼, 또는 지하철을 타야 돼라는 뜻의 그런 교통수단이나 가는 방법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좋은 생각이야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오니바 뽀 부아 한 카페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시러 거기에 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안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 2, 3, 5번이 100%다 똑같은 동의어다라고만 보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황상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니바 뿌고 뭐아 언 카페도 사실 시오니 알레 하고 문장이 전혀 다르면 동의어로 이렇게 묶을 수 없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소통 문장은 보시면서 아, 상황에서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여기서는 보기 2번 사뜨 디 알레라는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수능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아의 편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편지 글인데요. 편지 글일 때는 항상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까미유가 지금 받는 사람이고요. 쓴 사람이 레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상에서 주어졌죠. 레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그냥 알려준 거예요. 레아가 쓴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Cher 까미유. 까미유에게 Je passe de super vacances dans le sud de la France라고 했어요. 내가 프랑스의 남쪽에서 아주 멋진 바캉스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남프랑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는. La mer à Marseille est magnifique라고 하죠. 막세이의 그 바다가 멋지더라. 너무 멋지다. Je suis avec ma cousine라고 얘기하죠. 쿠진은 사촌인데 여성이에요. 그래서 쿠진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사촌인데 남성이면은 끝에 의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쿠쟁이 되죠. 발음이 달라집니다.

0: 자, 비모음이 이제 굳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요거 발음 문제를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사촌과 있다. 여사촌과 함께 있다. On se promène et on mange beaucoup de glace tous les jours 라고 합니다. Se promène, 산책하다 라는 뜻이죠. 동사 원형은 promène, 악상이 없지만 변화를 하면서, 인칭에 따라 변화를 하면서 악상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군 변칙 동사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아이스크림들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있다. Tous les jours, 매일매일. Hier, 어제, on a visité un petit village tranquille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조용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 평온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Demain, on va aller au île du Frioul. Frioul 섬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Aux îles du Frioul, en bateau. En bateau, 배를 타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통기관이 아니죠. 교통수단 앞에 뭐뭐를 타고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전치사 엉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프리올 섬에 이제 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편제 글인데 여기 어제도 나오고 등맹도 나오죠. 그래서 시제가 어제라고 할 때는 지금 복합 과거로 되어 있고요. 드망이라고 해서 근접 미래, 와 알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내일은 섬을 방문할 거고, 라바 거기에서 On va aller 또 근접미래 나오네요. À la plage et nager un peu. 우리가 이제 해변을 갈 거고 거기서 수영도 좀할 거야. Je rentre dans 2 semaines. 2주 후에 나는 돌아갈 거다. Bis. 잘 있어. 안녕히. 레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Bis라는 요 표현도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 해가지고요. 많이 등장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뭐, 비에나 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1번. 레아는 어제 큰 도시를 방문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라는 문장 나왔잖아요. 들어가 있는 문장. Hier, on a visité un petit village. 작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아니겠죠? 큰 도시 아닙니다. 그죠? 2번. 레아는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다음 주가 아니고요. 뭐예요? 두스맨, 덩, 2주 후에라고 했습니다. 덩이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낼 때는요,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2주 후에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 아니죠. 요거랑 반대말은 일리아죠? 뭐뭐 전에라는 뜻입니다. 3번. 매일 사촌과 함께 산책과 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매일이라는 단어 여기 나왔어요. 뚜레쥬,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고 했고요. 산책과 수영을 한다는 그냥 여기서만 나와 있고요. 수영, 산책은 뭐 매일 할수 있겠지만 수영을 하는 건 매일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3번 아니죠. 4번 레아는 내일 프리올 섬에 배를 타고 갈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르맹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나와 있죠. 내일 뭐예요? 프리올 섬에 배를 타고 엉바또 배를 타고 갈 예정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번 맞죠? 알맞은 건. 5번 레아는 프랑스의 북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프랑스의 북부가 아니고 프랑스의 남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아니죠. 그러니까 막세이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그 아시는 도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막세는 남부리다, 남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에 대한 어휘는요, 에스트, 우에스트, 스위드, 노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뭐 1번부터 15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미한 문제들도 조금 봤는데,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생각이 안 나는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수능특강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새롭게 구성해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마저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38번째 시간이고요. 17번 주제에 수도권과 강원 지방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고요. 대표 기출과 같은 주제의 다른 문항이 있거든요. 자, 요 문항들이 여섯 문항이 되는데 오늘 여섯 문항 중에 세 문항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항들 다 풀어보고 뒤로 가서 같은 주제 다른 문항 세 문항까지 풀고 나서 오늘 마무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 기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자, 1번. 수도권 인구 중에서 현재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왜? 교회화 때문에 경기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19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자, 1960년대 서울 중심으로 발달한 제조업 구로공단이 대표적인 사례 제로기래요. 맞죠? 다음, 인천과 경기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경기의 제조업 성장, 1차 금속 제조업, 제철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조선이 주도하였다. 아니죠. 경기는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제철과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자조립과 자동차, 섬유 이런 제조업들이 발달한 곳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된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이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식기반 제조업은 어디? 제조업은 경기,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맞죠? 다음, 국토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2번, 가부터 다와 전국의 산업별 사업체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운수 및 창고업 나와 있네. 운수 및 창고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는 인천이겠죠. 인천, 나는 인천. 남아있는 가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는 서울이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경기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경기가 아니라 인천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 시도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이 아니라 경기죠. 다음, 총인구 제일 많은 곳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입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는 도, 인천은 광역시, 서울은 특별시. 여기 맞죠. 다음, 서울은 전국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높대요. 전국은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요만큼, 서울은 요만큼이니까 서울은 전국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낮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표는 경기도의 지표별 시군 순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부터 C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지도에 얘는 고향입니다. 얘는 화성. 얘는 용인이죠. 자, 그러면 인구, 건축, 주택수, 제조업 출하액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는 수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 나, 다 순서래요. 사실 인구만으로도 다 맞출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지역이 다 인구가 100만 넘어가는 곳이긴 하지만 화성은 이제야 갓 100만이 넘은 곳이고 그리고 용인은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고향보다 높아서 고향을 앞질렀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나다, 가가 용인, 그리고 나가 고향, 다가 화성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자, 제조업 출하액 제일 많은데 화성이겠죠. 다음, 건축주택수. 얘는 지금 밑에 1990에서 1999년 사이에 신축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때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조성될 때니까 고향의 건축주택수가 가장 많았겠죠. 그래서 나가 고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C, 고향이 A, 화성이 B니까 가나다는 C, A, B.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구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연천. 다음, 알파고. 그래서 파주. 다음, 구화성. 성남입니다. 성남. 그리고 수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파주는 2기 신도시 조성된 곳입니다. 2기 신도시. 다음 연천은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죠. 다음 성남. 성남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 2기 신도시인 판교와 위례도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원은 경기도 인구 1위, 120만의 경구 인구 1위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라 중에서 일단 가는 특히나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다시요.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 얘기는 2기 신도시가 들어선 곳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파주가 됩니다. 파주.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를 봤더니 얘는 1990년대, 요때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요때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많았다.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특히나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조성된 성남이 요 시기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다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나와 라 중에서 라는 인구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 도청 소재지이고 또 인구가 많은 곳이고 옛날부터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게 수원입니다. 반면 촌락의 특색을 띠는 연천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크게 변함이 없었다. 1번. 경기도청이 있는 곳은 수원입니다. 나예요. 다음, 다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주가 가였죠? 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파주는 수원보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낮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성남은 연천보다 성비가 낮겠죠. 연천이 수도권, 다시요. 휴전선 인근이니까 성비가 연천이 높습니다. 다음, 나, 한강 이남에 있고요. 라는 한강 이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와 나가 한강 이북에 있고, 나와 다가 한강 이남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특징을 찾을 겁니다.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와 나는 각각 강릉과 철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강릉과 철원 볼까요? 단원 김홍도의 그림으로 가에 있는 경포대와 그 주변 석호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경포대 옆에 있는 석호가 경포입니다. 강릉이죠, 강릉. 가가 강릉이에요. 다음,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 나에 있는 한탄강 협곡과 현무암 절벽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탄강 주변에 현무암이 드러나 있는 절벽이 있죠? 철원입니다. 용암대지 발달하는. 그러면 우리는 강원과 비교했을 때 철원이 갖는 특징을 찾아볼 거예요. 철원. 철원은 강릉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강릉은
강원에서 인구 세 번째로 많은 도시죠. 21만 정도. 쌀 생산량 철원의 용암대지에서 5대 쌀을 비롯해서 쌀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철원이 많죠. 그러면 D와 E 중에 하나네. 성비. 성비는 강릉보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철원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가 높다로 가서 정답은 E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동서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홍천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릉. 강릉 옆에가 평창인데 평창에서 강릉 넘어가는 고개가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자, 그럼 그래프 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누적 강수량 그래프인데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부터 7월까지의 강수량을 다 합한 게 7월 달의 누적 강수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강수량 합한 거에다가 8월 강수량까지 더하면 얘는 8월의 누적 강수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월 누적 강수량에서 7월 누적 강수량을 빼주면 요게 다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 8월만 남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8월 달의 누적 강수량이죠. 되게 잘못 올라갔네요. 이렇게 요게 7월 달의 누적 강수량입니다. 나의 그러면은 8월 달의 누적 강수량에서 7월 달의 누적 강수량 요만큼을 빼주면 남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요게 8월 달의 강수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 8월 누적 강수량과 7월 누적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사가 급한 시기가 강수량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야지 누적 강수량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에서 경사가 급한 시기가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 자,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하면 1년 동안을 다 합한 거지? 이게 연강수량이 됩니다. 결국 12월의 누적 강수량은 연강수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나다 중에 가가 연강수량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고요. 다가 연강수량 제일 적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관령, 홍천, 강릉 중에서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딜까요? 예, 남서풍과 북서풍이 모두 지나가면서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대관령이 가장 연강수량 많은 곳입니다. 가. 자, 홍천과 강릉은 사실 연강수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홍천은 여기 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요 태백산맥에 북동풍이 이렇게 부딪혀서 겨울철에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강릉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겠죠. 나와 다 중에서 나는, 다시요, 다는 나에 비해서 여름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하거든요. 급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급한 시기가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라고 했으니 여름철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욱더 급하게 나타나는 다가 여강집이 높은 곳이야. 그래서 걔가 홍천이 됩니다. 반면 여기 확대하면은 상대적으로 나가 다보다 요 1월달에 강수량 많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나는 강릉이 됩니다. 보기. 대관령은 강릉보다 해발고도가 높네요. 다음 홍천은 강릉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크죠. 내륙이고 해안이니까. 가는 영서지방, 다는 영동지방. 틀렸고요. 겨울강수 집중률은 홍천이 가장 낮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는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 삼척

고성. 다음, 춘천. 시는 원주 위에 횡성입니다. 디는 강릉을 평정한 태산이 정선. 이 지역은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도내 다른 곳과 같이 산지의 비율이 높지만 큰 산이 많은 북동쪽은, 자,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북동쪽에 큰 산이 많대요. 산악지대인 반면 남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지고 비교적 넓은 비옥한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포인트가 이제 한우가 되죠. 한우. 한우가 축산물 중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북동쪽에 많고 남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진다고 하니까 요두 지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한우 유명하니까 횡성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 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가 양구고 그 옆에는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강원의 남서쪽 구석은 원주. 강원 남부에서 동서로 길게 뻗은 영월. 자, 그러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도시적인 특색이 가장 뚜렷한 원주가 가장 높겠지. 그래서 아파트 비율 가장 높은 가가 원주가 됩니다. 다음.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성비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하는 인제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 인제. 반면 이쪽에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광업 사업 채수는 영월이 가장 많겠죠. 영월이 나가 됩니다. 1번,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있죠. 다음, 영월은 원주보다 인구 밀도가 낮죠.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니까. 다음, 인제는 원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강원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곳은 아닌데, 그나마 원주가 제조업 출하액 제일 많습니다. 다음, 영월과 인제의 행정구역 경계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원주는 시, 인제와 영월이 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다음,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액 비율과 지역 간 전출 전입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와 B는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김포. 다음에 서울이죠. 서울. 다음,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가자, 가평.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서울은 어쨌든 농림업의 부가가치액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만약 A가 농림업이라고 한다면, 가나다 중에 어쨌든 어디 하나는 서울일 텐데. 그쵸? 서울에서 농림업 부가가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가나다 모든 가나다죠. 가나다 세 지역에서 부가가치액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A가 제조업이 되고 B가 농림업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제조업, B가 농림업, 농림업.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서 나와 다는 두 지역 간에 전입 전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과 김포가 나와 다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구 규모가 크고 거리가 가까우면 전입 전출이 많은데, 당연히 서울과 가평, 김포와 가평보다는 아무래도 서울과 김포 중에, 서울과 김포 간에 전입 전출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는 서울과 김포 중에 하나예요. 남아있는 가가 가평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로부터 김포로 빠져나가는 사람과 김포에서 서울로 빠져나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예, 얘는 지금 전입 전출이에요. 최근에 대도시의 교회화로 인해서 대도시인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김포로 가는 사람이 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이 나가 되고요. 서울이나 김포가 다가 됩니다. 다시 서울이 나 김포가 자, 그럼 선제 볼게요. 다음에는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김포에 한강 신도시 있죠. 수도권 2기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가평은 서울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당연히 낮겠죠. 가평은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 서울은 어마어마한 대도시니까. 다음, 가평과 김포는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접하지 않습니다. A는 제조업, B가 농림어업입니다. 서울과의 전입전출 인구는 가평이 김포보다 많대요. 김포는 이만큼, 가평은 요만큼. 그래서 김포가 가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6지역 간의 도로거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부터라는 고양, 성남, 용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힌트가 되긴 한데 이 거리 가지고 찾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수도권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략 그릴 거예요. 경기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여기 위치하고 있죠.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파주는 요쯤 있겠죠. 파주. 그 다음에 고향은 이쯤에 있지. 고향. 다음에 성남. 성남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용인은 더 남쪽에. 인천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평택 아니요. 요 끝머리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거리를 보면은 파주에서 가까이 되게 가깝고, 가에서 나까지도 가까워. 나부터 다까지가 좀 멉니다. 여기도 좀 사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주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고양 지나, 인천 지나, 성남 지나, 용인 지나, 평택까지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고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지역 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향 지나서 인천 도착하겠죠? 여기도 가까운 편이야. 그런데 인천에서 성남까지는 꽤 멀어요. 그쵸? 그래서 성남이 다. 그리고 성남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용인 지나 평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를 참고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토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그 얘기는 통근 통학 순 유입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고향은 서울에 바짝 붙어 있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적어요. 통근 통학 순 유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용인이 아니라 인천에 있습니다. 다음, 성남은 인천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인천은 석유화학, 자동차, 목재, 제철,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꽤나 제조업 출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성남보다 제조업 출하액 많아요. 다음, 4번. 용인은 인천보다 총인구가 많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용인은 100만 정도 넘어가죠. 인천은 300만 정도. 따라서 라는 나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고양과 성남에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고양의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2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안군에서 와, 멋있다! 고성어 질렀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천, 안양, 군포,

건축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죠. 그래서 고향에도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가가 됩니다. 가. 다음, 나 볼게요. 나도 요 기간 동안에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새롭게 건축된 주택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고, 요 기간 동안에 인구도 많이 늘어났겠죠? 예, 2기 신도시 조성된 화성입니다. 화성이 나가 되죠. 다음, 남아있는 나는 춘천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고향이랑 화성은 인구 100만 넘어갔는데, 춘천은 인구가 28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요 기간 동안에 건축 연도별 주택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는 춘천이구나. 바로 춘천부터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주 인구만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기준연도가 2020년이에요, 20년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성이 인구 100만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인구가 83만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가가 고향이고, 화성이 나, 그리고 다가 춘천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인구가 100만 넘어갔는데, 뭐지? 가가 화성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연도가 2020년이라서 그래요. 볼게요. 가에는, 고향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있다. 아니죠. 춘천에 있습니다. 다음, 나에는 화성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1기 신도시는 고향의 일산 신도시가 되고요. 나, 화성에는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 고향은 춘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좁네요. 다음, 화성은 춘천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죠. 어마어마하게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전자조립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 다음 5번, 세 지역 중 2020년 주간 인구 지수는 춘천이 가장 높대요. 자, 얘는 사실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풀수 있긴 한데, 아래쪽에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죠. 그리고 춘천도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요. 그 얘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화성은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아요. 주간 인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겠죠. 세 지역 중에 유일하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화성이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철도 노선의 일부 정차역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많은 강릉, 원주, 춘천, 태백, 평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 지역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은 이쪽에 있고, 서울. 자, 이 강릉, 원주, 춘천, 태백, 평창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좀 표시해 보면, 춘천은 요쯤 위치하고 있죠. 춘천, 강릉은 요쯤에. 그리고 강릉 넘어가기 전에 평창 있죠? 평창에서 대관령 넘어서 강릉으로 가는 거니까. 다 원주는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 그 다음에 태백은 여기 삼척에서 떨어져 나온 곳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삼척이 여기라면은 태백은 요쯤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철도 노선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더라도 이게 춘천지나서 원주로 간다거나 춘천지나서 태백으로 가기보다는 춘천에서 끝나는 게더 인상적이겠죠? 이상적이겠죠? 마찬가지야. 원주지나 평창으로 가거나 원주지나 강릉 가는 게 아니라 원주지나 태백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자면, 물론 여기는 제천 지나가지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평창지나 강릉까지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가장 멀리 있는 곳이 강릉과 태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와 마가 강릉과 태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강릉까지 가려면 평창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 태백 가려면 원주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춘천은 춘천까지만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

그래서 가까지 가는 거 경춘선이에요. 가가 춘천이 됩니다. 다음 라에서 제천 지나서 마까지 가는데요. 제천은 여기 충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 지나 제천 지나 태백까지 가는 겁니다. 태백선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평창 지나 강릉까지 가는 거죠. 강릉선이에요. 그래서 춘천과 원주가 서울로부터 비슷한 거리 떨어져 있고 평창이 좀더 멀죠. 서울이 이쪽에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평창이 나가 되는 거죠. 보죠. 춘천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경기장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평창과 강릉에 있습니다. 다음, 평창에는 폐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이 없습니다. 태백에 있어요. 평창은 원주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죠. 고위평타면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다음, 강릉은 원주보다 총인구가 적어요. 원주가 강원 인구 1위 도시니까. 다음, 강원이라는 도명은 강릉과 원주 다 라에 유래가 되었, 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춘천과 태백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에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가. 가는 성비가 될수 있을까? 성비? 성비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요 지역들이 성비가 이렇게 높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성비는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경지 면적 중 밭비율. 밭비율은 요 지역들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철원은 밭의 비율이 낮겠죠. 왜? 논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밭비율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비는 좀 어려워.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철원 이렇게 낮을까? 그리고 강원에서 인구 많은 춘천과 강릉, 원주,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농가인구 비율 높을까요? 아닙니다. 될수 없어요. 결국 가에 올수 있는 것은 밭비율밖에 없습니다. 밭비율. 다음 나볼게요. 총인구 중 농가 비율. 농가 비율.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지역들은 낮게 나타나고 홍천이나 횡성, 평창 등은 높게 나타나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성비. 자, 요 지도대로라면은 얘네보다 휴전선 인근보다 얘네가 성비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겠지? 경지 면적 중 밭비율 아까 얘기했듯이 철원이 이렇게 높을 수 없습니다. 틀렸어. 여기 올수 있는 건 농가 인구 비율밖에 없어요. 다 제조업 사업 실수. 저 얘기했듯이 강원은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은 아니지만 그나마 원주가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지금 원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제조업 사업 실수 될수 없습니다. 광업 사업 실수. 삼척, 영월, 정선 이런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원의 크기가 크니까 광업 사업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은 곳은 일단 인구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관광산업 발달한 곳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다음 6번 볼게요. 지도는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E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는 김포. 얘는 수원이죠. 얘는 원주, 그리고 강릉입니다. 강릉. 자, 여기다 좀 표시해 볼게요. A, B, C, D입니다. 자,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A는 가와 나. 그리고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수원이죠. 강원은 원주입니다. 결국 가와 나는 수원 아니면 원주란 얘기예요. 다음 B는 가와 다의 공통 특징이고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대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김포의 한강 신도시,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 나, 다. 자, A와 B의 공통적인 게

반대요. 지역 중에선 수원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면은 가는 수원이 되겠죠. A는 가와 나 중에 하나인데, 가가 수원이니까 나가 원주가 되겠죠. 가가 수원이니까 다가 김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가 남아있는 게 강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가나다 라가. 자, 그럼 계속 볼게요. C는 나와 라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나와라. 그러면은 원주와 라, 강릉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D는 나, 다, 라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나다라, 원주, 김포, 강릉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는 가나다라 모두의 공통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가부터 라까지. 자, 그럼 봅시다.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 혁신도시는 어디 있죠? 네 지역 중에. 혁신도시 있는 데는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나에만 해당돼야 돼. 근데 A, B, C, D 이 중에 원주만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다음 B, 김포와 수원이어야 되는데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자, 수원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죠. C는 원주와 강릉인데요. 지명의 첫 글자가 도명의 유래가 됨. 맞습니다. 강원도니까. 정답은 3번. D는 원주, 김포, 강릉인데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함? 아닙니다. 강릉은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니까 해당되지 않죠. 이는 가부터 라 모두가 해당되는데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음. 예, 김포와 원주는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지만 김포와 수원은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지만 원주와 강릉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2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간 다음에 가가 수원이니까 남아있는 나가 원주구나, 다가 김포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17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봤고요. 뒤로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문항을 오늘 세 문항 풀어볼 건데, 자, 먼저 162페이지의 1번 문항 볼게요. 자, 왼쪽에 1번 문제, 기출자료 집중 탐구의 요 왼쪽 문항과 유사한 문항인 겁니다. 다음 자료는 형성평가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진술에 대해 옳게 표시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진술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 하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 세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독도입니다. 독도. 얘는 가거도예요, 가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제주 아래쪽에 있는 얘는 마라도입니다. 자, 먼저 가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이니까 대략적으로 동경 132도쯤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니까 가가 독도가 됩니다. 독도. 나는 북위 33도 06분, 동경 126도 16분에 위치한 섬입니다. 북위 33도 부근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이에요. 어디죠? 마라도입니다. 다음, 다는 북위 34도 04분, 꽤나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동경 125도 06분이니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가거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자, 보죠. 1번. 독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선이다. 아닙니다. 독도는 통상기선 자체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은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직선기선의 기점 됩니다. 다음. 마라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아니죠.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가거초에는 있습니다. 가거초, 옹진초 그리고 이어도에 있습니다. 다음 가거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아니죠. 통상기선 적용되는 곳은 독도와 마라도고요. 가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해기선의 기점이 되는 곳이에요.

독도 아마라도는 천연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아요. 다음, 가부터 다 중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이 이쪽에 위치하니까 이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독도이기 때문에 가. 독도가 가장 가깝다. 맞네요. 그러면은 4번과 5번만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병이 모두 옳게 표시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있냐면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2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폭염, 한파,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요 내용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어 놓을게요. 극한기후 지수는 기온 강수 관련 극한기후 현상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기상청에 따르면 그 종류에는 폭염일수, 되게 더운 거, 한파일수, 되게 추운 거, 호우일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볼까요? 자, 먼저 A는 철원입니다. 다음 B는 안동. 그리고 C는 거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폭염일수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폭염일수. 폭염일수는 저위도의 내륙 지역에서 폭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내륙 지역이 기온의 온도차가 크고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동이 폭염일수 가장 많을 겁니다. 다음, 한파일수. 한파일수는 고위도의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철원이 한파일수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한파일수. 반면 호우일수는 제주도 및 남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다우지이기 때문에 거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각자 하나씩 발생 횟수가 가장 많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A는 가, 그다음에 C는 다, 그리고 B는 나일 수가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찾나? 봤더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거. 자, 요 C 지역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가가. 가가 어떻게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0입니다, 0. 자, 그러면 볼까요? 볼게요. 호우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현상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호우일 수가 하나도 없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폭염. 우리나라 여름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요. 모든 지역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고위도의 내륙 지역, 당연히 폭염 발생할 거고요. 해안 지역도 폭염 발생합니다. 당연히 남부지방 폭염 발생하겠지. 한파, 겨울에 되게 추운 거예요. 그런데 철원이랑 안동은 내륙 지역이어서 겨울철에 기온이 빨리 떨어져서 한파 발생할 수 있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의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파 발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한파, 호우, 폭염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한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지역에서 하나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가가 한파가 되고요. 그러면 한파 발생 횟수 가장 많은 A가 철원이 되겠죠. 철원. 그리고 한파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C가 거제가 되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C. 거제. 여기 C가 거제. 여기가 C.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안동이 됩니다. B가 안동. 그러면 B가 안동. 거제가 C. 그리고 철원이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C. 거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는 호우가 되고요. 안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는 폭염이 되는 거죠.
보죠. 한파는 주로 장마전선의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호우에 대한 설명이고, 폭염은 서고동저가 아니라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 호우는 한파보다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작겠죠?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한파 일수는 감소할 거고요. 폭염 일수는 증가할 겁니다. 폭염은 기온 관련이고, 호우는 강수 관련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 다음. 오늘 172페이지에 3번까지 풀어볼게요. 172페이지에 3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통합 유입 및 유출 인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봐야겠네. 자, 먼저 여기는 부산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곳입니다. 어디죠? 여기 해안에 있지만 부산의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입니다. 중구. 다음. 부산 옆에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와 양산이니까 이 친구는 김해. 그리고 여기는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경남의 내륙 지역은 촉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의령이에요. 의령. 자, 왼쪽에 그래프 볼게요. 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통근통합 유출 인구와 통근통합 유입 인구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가는 통근통합 유출도 가장 적고 유입도 가장 적어. 왜냐면 인구 자체가 적은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는 의령입니다. 의령. 다음 그래프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통근통합 유입과 유출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다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요. 나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인 중구가 나가 되고요. 부산으로의 통근통학이 많은 다가 김해가 됩니다. 의령은 중구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당연히 적겠죠. 여기는 촌락이고 여기는 도심이니까. 다음 중구는 김해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여기는 도심이고, 김해는 최근에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섰지만 어쨌든 촌락의 경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김해는 중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요. 얘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으니까. 다음, 가부터 나중에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김해가 가장 높다. 의령보다 당연히 김해가 높겠죠. 다음, 중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에는 좀 어려운 도심이기 때문에 김해가 가장 높아요. 다음, 중구가 부산광역시, 의령과 김해가 경상남도에 속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지방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같은 주제 다른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제, 충청, 호남, 영남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지도와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선택 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9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피크로스학파 마무리하면서 또 스토학파의 사상까지 같이 공부했었죠.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두 사상 공부했고요. 우리 수업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후반부에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학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했었어. 그치, 얘들아? 그런데 그때 기억나니 차이점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지, 여러분들? 수업할 때 분명히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왜그 얘기 안 하시지? 찾아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옳지, 잘 찾았다. 어떤 거 있었지? 그렇지. 우리 에피크로스학파 같은 경우는 은둔적인 생활을 강조했지. 반면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맞아, 공적인 책임과 의무,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들도 뚜렷한 차이점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의 꼼스체크 자료, 지난 강의 자료 찾아서 후반부의 내용들 더 추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학파 사상가들에 관한 내용들 OX로 좀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중세시대,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 간단하게 또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선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에피크로스의 입장입니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이다. 얘들아,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았어.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 그래도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소중하니? 아니야. 그런 거 인정하지 않죠? 에피크로스는 그 자체로 선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어때? 쾌락을 가져와야 합니다. 행복을 가져와야 합니다. 즐거움을 가져올 때, 비로소 자기 희생이, 네, 가치를 갖는 것이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 자체로 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에피크로스는, 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은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 얘들아, 잘 봐봐. 에피크로스는요, 물론 쾌락을 중시한 쾌락주의 사상가인 건 맞지만,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기억하지, 쾌락의 양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짜장라면 다섯 봉지, 여섯 봉지, 일곱 봉지 먹으면 어때? 이후에 더큰 소화 불량이 와서 더큰 고통이 온다고 했잖아. 쾌락의 역설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오히려 잘했어.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쾌락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쾌락은 바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제거된 상태.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왜 틀렸어?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명예욕은 어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야. 즉,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멀리해라라고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하죠.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얘들아, 즐거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어때? 덕을 갖추어야 되겠죠? 이성, 정의, 이런 덕 갖추어야 하고요. 이성이나 정의를 갖추면 그런 사람은 또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왜 틀렸니? 왜 틀렸니? 얘들아, 운명 존재하지 않지. 애초에 운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죠. 사려 깊음이나 정의와 같은 이러한 덕들도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쾌락에 이바지했을 때, 쾌락을 가져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번에 스토아파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한다. 맞지? 이런 신적 필연성, 이것이 바로 이성, 즉 로고스였습니다.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얘들아, 틀렸지? 외부 사건 자체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과 판단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부터 자연적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어려웠어. 그런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수학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정한 질서와 같은 맥락이죠. 같은 표현이야. 즉, 자연법이 신이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 좀 어려웠니? 에이, 맞잖아. 그래.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죠? 로고스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잖아. 생성. 처음 생성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바로 이성, 로고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얘들아. 왠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왠지 이거 맞는 걸것 같아요, 쌤. 되게 희생적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이성에 따른 삶이었죠? 운명에 순응하면서 모든 정념에 초연한 그런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테이아의 경지는 이미 무엇이야? 그래,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이미 최고의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유덕한 자는 타인의 행복도 물론 뭐 바라죠.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네, 관심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결국은 그렇죠. 나 자신의 행복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아니죠.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그 이성, 이 이성이 인간과 신과 우주의 공통된 본성이었잖아. 따라서, 아, 인간이 자연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그것이 바로 이성에 따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네, 있다고 했잖아.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된 본성, 그게 바로 이성, 그게 바로 로고스였고요. 이러한 공통 본성인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 동일한 부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완전한 행복, 스토아파 사상가들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그렇죠.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 이렇게 모든 정념에 초연한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당위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인간이 그렇게 지향해야 하는 당위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OX로 한번 스토아파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딱 공부했던 부분이 서양 고대 철학이야.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대 서양 철학 하면 여러분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시간 여행을 그렇죠. 더 떠나서 중세의 서양 철학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서양의 중세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철학도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아퀴나스 같이 한번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공부해 볼 거고요. 이후에 종교 개혁 시기에 등장했었던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 사상, 프로테스탄티즘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얘들아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매시간 중요한데요. 이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도 역시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에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다 출제하는 이런 빈도도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상가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퀴나스가 출제 빈도가 더 높고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언제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 반드시 다두분 사상가 모두가 다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이나 성당 생활 좀 해본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를,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전개해 나갈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완전 노베예요. 전 베이스가 전혀 없고요.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다 그리스도교 사상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부터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그 유일한 신에 대한 믿음, 신앙심을 중시하던 그런 종교 사상입니다. 자,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책이 한권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성경. 성경에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의 이름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렇죠, 창세기예요. 영어로
맞아, 제네시스.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1장 1절, 가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신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 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구나. 아, 창조주, 창조자구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신은 창조했고요.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창조한 창조주와 창조된 피조물이 동격일 수가 없겠지. 아, 신은 창조주로서 어나더 레벨이겠다. 어나더 레벨. 아, 그래서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삐뽀, 삐뽀.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지 10분 이제 막 지났는데 또 사이렌 울렸어. 잘 봐봐.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생성한, 창조한, 어때? 근본 원인이야? 그런데, another level, 어떤 원인이야? 그렇죠. 초월적 원인이에요. 자, 신은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원인이라는 거야? 초월적 원인이라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보라쌤이 왜 이렇게 열을 내신담? 문제 풀어봐. 맨날 틀려 노네. 얘들아, 초월적 원인이야. 초월적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후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상을 공부할 텐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 우주 만물의 내재적, 그 자연 그 자체, 그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원인으로서의 어떤 신개념을 스피노자가 이야기해요. 반면에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우주 만물의 어떤 원인이야? 초월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정리해 주세요. 이 신이, 이런 초월적 존재인 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 내가 조용히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분, 아, 나와. 어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은요,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자신이 최고의 선이면서도 그 자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창조되지 않은 선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잘 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 두세요. 물론 아직 우린 스피노자를 배우지 않았어.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배우게 돼요. 근데 자산가야. 하지만 우리가 직전 시간까지 뭐는 배웠지? 스토아학파 배웠고요. 같은 스스 라인이야. 스토아학파한테 큰 영향 받았어. 정도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는데,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공통적으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그 자연. 그냥 그게 바로 신이야. 라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생각했고요. 그런 관점을 스피노자가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나 스토아학파의 신은 자연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할 그리스도교의 신은 자연 그 자체 아니지.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고요. 신은 그 자연을 창조한 another level.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 분명하게 구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은요, 인격이 있어 없어. 이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특징은 스피노자의 신 개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아, 그리스도교의 신은 다르구나. 인격이 있는 분이구나.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죠?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삐뽀, 삐뽀. 바로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고요.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현대의 실존주의할 때 공부할 그리스도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가야. 한마디로 셋다다 그리스도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연 그 자체라고 하는 말 절대 성립할 수 없지. 신은 어때? 자신이 창조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another level,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은 만물의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another level, 초월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창조한 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주 특별한 신의 걸작품이야. 왜냐하면 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거든. 이러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얘들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 남용합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어기고 무엇을 짓게 돼? 죄를 짓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신이 명령했는데, 그 신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로부터 악의 문제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죠. 얘들아,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구원, 즉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리스도 교에서는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save야.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래, 신의 사랑. 신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신이 인간에게 주는 대가 없이 베푸는 그런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신이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물을 우리는 신의 은총이라고 불러요. 신의 은총이라고도 부르고, 은혜라고도 부르는데, 그레이스 생각하면 좋겠죠? 신이 대가 없이 인간에게 베푸는 그런 신의 은총이 어떻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즉,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인간은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따라서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 즉 영원한 행복은요.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때 가능해. 근데 얘들아,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 이것은 내세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내세에서 실현되는 거야.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현세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우리 한국의 근대 사상 쭉 공부하면서 신흥 민족 종교 공부했었죠. 동학, 증상교, 원불교, 동증원. 좋아.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 공통적으로 후천개벽.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상적인 사회인 후천개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천개벽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지? 동증원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현세에서의 후천개벽을 추구했어요. 자, 이것과 다르게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 악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거야. 신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존재라면 왜악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얘들아, 그런데 잘 보자. 이 악은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기억나니? 신은 그 자체가 이미 선이고 최고선으로서 오직 선한 것들만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신은 그 자신이 선으로서 무엇만 창조했다는 거야? 선만 창조했어? 그러니까 선은 분명히 신이 창조했다는 점에서 실체입니다. 쌤, 그러면 악은요? 얘들아, 악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즉, 악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악은 도대체 뭔가요? 실체가 아니라면 뭔가요? 악은 그냥 선이 없는 상태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의 결핍, 선의 결여이구나. 얘들아, 어둠을 생각해봐. 어둠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단지, 그래, 빛이 없는 상태이잖아. 선이 없는 것, 선의 결핍, 선의 결여, 그것이 악일 뿐, 그런 의미에서 악은 실체가 아니야. 마찬가지야. 신은 그런 의미에서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악의 문제는 기억나니? 그래, 인간이 자유의지를 무엇함으로써, 잘못 사용함으로써,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관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어떻게 스 오답선지로 어떤 문항, 어떤 멘트가 잘 나오냐면, 선악을 창조한 신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선악을 창조한 신, 마저 틀려? 틀려. 선악을 창조한 신. 이거 왜 틀렸니? 그래, 예리해. 잘했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두루뭉술 섞어서 선악을 창조한 신, 이런 워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공부했기 때문에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중세 초기 인물입니다. 중세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확립하는 교부 철학, 교회의 존경받는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부 철학이 발전하는데요. 그 교부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중세 초기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뭔가 뜨거움과 열기가 가득했겠다. 맞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성과 신앙, 즉 철학과 신학 중에서 신앙, 믿음, 즉 신학을 훨씬 더 이렇게 중시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했구나. 하지만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성은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아, 이성보다 신앙을, 믿음을 중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들 당연히 상식 차원에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방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했다라고 공부를 슬쩍 했는데 기본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할 때 플라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플라톤의 어떤 사상의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윤사 시간에 보라쌤이랑 열심히 플라톤 열공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을 열공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플라톤의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할 때 이런 거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또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플라톤의 어떤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을 했을지 좀 궁금하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대표적인 주장은 그렇지 이데아론이었잖아.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구분했죠. 이원론 기억나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렇지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했었죠. 자, 그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요 나라를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이데아론에 맞춰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무엇의 나라? 그렇지 지상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좀 둘로 나눠서 바라본 이런 관점도 굉장히 플라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세 개가 두 개의 나라로 구분됐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좋아요, 지상의 나라와 그렇지 천상의 나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겠다.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가 두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살고 있는 건 어떤 나라야? 그래, 지상의 나라가 되겠죠? 이런 지상의 나라는 맞습니다. 불완전해.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들이야. 아, 유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반면에 천상의 나라. 말 그대로 딱 봐도 하늘의 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 이것이 바로 좋아요.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신의 나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천상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신의 나라라고 해서 신국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책 제목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신국 매운 나라 아니지. 신의 나라, 천상의 나라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여러 문제집이나 또 시험 현장에서 시험지를 봤을 때 제시문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 이렇게 좀 나라가 두 개로 구분되면 이거 아우구스티누스네라고 탁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아주 아우구스티누스가 강하게 주장했었던 그의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런 천상의 나라, 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렇지, 이건 완전한 나라겠지, 얘들아. 신의 나라잖아. 아, 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끝이 없는 무한한 나라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아, 이렇게 나라를 둘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관점들 다시 한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수 있겠죠? 얘들아, 그런데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에 누가 과연 속하게 되는 걸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방향이 어떤 나라에 속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았거든요. 생각해 보자.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 즉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나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일까? 그렇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 지상의 나라에 속하겠죠? 어렵지 않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에 속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신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반면에 전상의 나라는 누구를 좋아해요? 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향하게 됩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건 신보단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좋아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천상의 나라, 신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선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어. 플라톤의 영향 받았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플라톤이 중시했던 좋아요. 사주덕 인정합니다. 사주덕이더라. 이제는 나와야지. 앞 글자 따봐. 그렇지. 지용절정. 잘했다. 지. 지혜. 용. 용기, 절, 절제,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전까지, 그렇지, 정의까지 이런 사주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이런 사주덕만 있으면 천상의 나라에 가시는 걸까? 아니겠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해.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플라톤은 창조주인 그런 초월적인 인격신에 대한 믿음은 없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에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즉, 이런 사주덕만 가지고서는 천상의 나라에 이룰 수 없어. 얘들아, 천상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때? 성경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교에서 강조되는 세 개의 덕이 더 필요했는데,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바로 신에 대한, 그렇죠,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좋아요. 사랑이 되겠네요. 얘들아, 그럼 총4 더하기 3. 그러니까 총몇 개가 돼? 그렇지, 7개가 되죠? 이 7개를 그리스도교의 7주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덕은 기억나니?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옳죠. 들어본 사람 있나 보다. 좋아요.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랑이 가장 최고의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는데요.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 신과 하나가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아,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돼서 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야, 누리고 싶어라는 소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의 나라에, 이 천상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런 믿음이나 소망은 어때? 사라지게 돼. 이미 신과 하나가 됐고 이미 신의 나라에 이르렀으니까. 하지만 사랑만큼은 신의 나라에 이른 이후에도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최고의 덕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이 말한 지용절정이라고 하는 사주덕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해석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 용기라고 하는 것도, 절제라고 하는 것도,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좋아요? 신에 대한 무엇에? 그렇지. 사랑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정도로 사랑을 중시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이데아를 중시하잖아. 이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면서 플라톤의 사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요,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최고의 선이다라고 바라보죠. 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톤의 사상과 뚜렷한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월적인 창조주로서의 인격신에 대한 믿음, 신앙심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인간이 이성을 잘 발휘해서 그 인간의 이성을 잘 발휘하면,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데아를 인식하고 최고의 이데아인 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이미 그렇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신은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면 돼. 그냥 이성적으로 인식하면 끝이야.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자,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냥 이성적으로 인식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머리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야?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죠? 자, 그가 이야기하는 신은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식을 어때? 뛰어넘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로만 신이 있다. 이렇게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지? 이성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었어. 신이 정말로 존재했어. 이렇게 실존적으로 신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내 눈물을 함께
닦아주면서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써. 이렇게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존재라고 본 거야. 삐뽀, 삐뽀. 얘들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지. 너무 중요해. 다시 보자.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어떤 존재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야. 정말 신이 있었구나.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요렇게 괄호치는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다. 얘들아, 이런 정도의 표현은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그런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괴사상 공부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야? 그렇죠. 신의 계시를 통해서.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인 그 은총을 받아서 신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하죠.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한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어때? 완전하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믿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신과 또 신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사상을 정립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성보다는 무엇을, 그렇죠. 신앙, 즉, 믿음을 보다 더 중시했던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강조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삐뽀, 삐뽀. 또. 너무 열심히 우리 열공했잖아.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보면 신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진 않는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딱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수 있을 뿐 실제는 실존하는 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치? 아까 보라쌤이 막 열내면서 이야기했잖아.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신의 존재는 진리의 존재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 엥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예요? 얘들아, 잘 봐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런 진리가, 그렇죠, 신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식한 진리, 그것이 바로 신일 것이다.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증명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신앙이, 즉 믿음이 이성의 온전한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자, 잘 생각해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해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얘들아, 그건 사실 좀 불완전한 거다. 여기에는 이성의 도움이 있을 때, 아, 죄송해요, 신앙.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건 어디까지나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반드시 신앙, 믿음의 도움이 있을 때 그런 이성의 기능이 보다 더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이 아끼는 작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걸 얘들아, 방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막 어두운 방에서 더듬더듬 막 찾고 있어. 얘들아, 불이 아직 켜져 있지 않은데 더듬더듬 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찾는 게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해. 그렇게도 물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불완전하지, 불충분하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좋아.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 신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어떤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신앙이 이성의 온전한 기능생에 기여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잘 떠올려 본다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다시 나왔네. 최고의 선이 신이잖아.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선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죠. 참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어디에서? 좋아요. 내 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내 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덕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 최고의 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좋아, 너무 잘한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플라톤의 사주의 덕, 지용절정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미소사가 함께 필요하고요. 결국은 지용절정이라고 하는 것도 신에 대한 무엇에 좋아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심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그는요, 신에 대한 바른 사랑, 또 질서 잡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과 향유를 구분합니다. 자, 사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향유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건데, 사용할 대상은 인간보다 하위의 것들, 동식물이나 무생물 등을 사용할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반면에 향유해야 할 대상은 인간보다 상위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것, 즉 신이다라고 표현하죠. 아, 한마디로 얘들아 잘 보자. 그는 물질보다는 인간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인간의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 신에 대한 사랑은 사용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 그렇죠. 향유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고 사용할 대상은 사용해야 하는데 신은 향유의 대상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풀때 향유라는 말 나와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신에 대한 사랑이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미 다룬 것처럼 원죄론의 관점에서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선물로 부여한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했어. 남용했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 근원적인 죄인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바라보죠. 따라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 즉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것도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좋아요, 결핍, 선의 결여. 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좋아요. 이제 입에서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야 돼.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인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으로서 신에게 돌아가서 의탁하는, 의지하는, 귀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려보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서 두 개의 나라를 구분해서 본 것,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들 온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대지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나누어진 모든 원소,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또는 모든 생명, 즉 식물처럼 양분을 흡수해 존재를 유지하는 것, 동물처럼 감각을 지닌 것, 인간처럼 지성으로서 인식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신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죠. 얘들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플라톤의 사주덕도 결국은 다 신에 대한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 좋아요. 사랑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랑의 대상은 최고선이며 최고의 지혜이며 완전함 그 자체인
신뿐이다. 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향유여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면서 지용절정의 사주덕도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죠. 아퀴나스 입장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하고 바로 아퀴나스가 나오니까 뭐다 중세 서양 사상가고 뭐 이름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한 시기 인물이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서양의 중세가 굉장히 길었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전반기 초기 인물, 아퀴나스는 중세 후반기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들 사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네, 좀 시대적인 좀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퀴나스 입장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중세 후기 인물이야. 중세가 저물고 있네. 그러면 그렇지.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기운이 무르익은 거야. 아,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중세 초기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 관심이 많아지던 시대상을 반영했겠군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했던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야. 얘들아, 스콜라? 스쿨? 같은 어원을 갖고 있죠? 아,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철학.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가 퀵퀵퀵 날카로웠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 즉, 이성과 믿음, 철학과 신학 중에서 여전히 그도 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 즉, 믿음, 즉, 신학이 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자, 이성도 신에게서부터 오는 거고요. 믿음도 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이, 즉, 이성과 신앙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좋아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 그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구나. 즉, 이성도 신으로부터, 그리고 신앙도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둘은 양립이 가능하다. 모순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 하죠. 우리는 흔히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신을 믿는다고, 아, 그 사람 비이성적일 것 같아. 혹은, 저 사람 되게 이성적이네, 냉철하네. 아, 그러면 신을 좀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린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퀴나스는, 아니야, 둘은 모순되지 않아. 양립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본인 자신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도 하죠. 그는, 잘 봐. 이렇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나 이성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자,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사상가답게 이성의 우위까지도 인정해요. 하지만 둘 사이에 역시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앞서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한 것과 유사하게 지금은 또 공부할 아퀴나스는요, 이번에는 오, 맞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 나갑니다. 자, 아퀴나스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행복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어떻게 얘기했지? 여러분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면 여러분 나와야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처럼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이 행복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얘들아, 목적, 행복, 덕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어휘가 막 나오면서 동시에 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 이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 중에 아퀴나스네 이렇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기억나니? 지성적인 덕에는 그래,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고요. 품성적인 덕은 옳지,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그런 중용의 상태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완벽하지 않았지.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 초월적인 만물의 창조주인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판할 건또 비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요 빨간색 펜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얻어지는 행복? 이건 어디까지나 현세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현세에서만 가능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적 단계의 어떤 샘플에 해당하는 행복이야.

행복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가져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도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일 뿐이야. 그러면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 이런 행복은 어떤 행복이지? 맞아, 이것은 내세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즉 내세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영원한 영구적인 행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행복, 이러한 영구적인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뭐가 반드시 더 필요해? 그래, 우리 앞서서 공부한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얘들아, 종교적인 덕 어떤 게 있었어? 오, 맞아. 잘 기억하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최고는 사랑이었어요. 아,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이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덕 외에도 반드시 어떤 덕이 필요하다?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두 사상가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성적 덕, 지성적 탁월함을 갖추어야 한다. 요 정도의 워딩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아퀴나스가 이제 수용하면서 신의 존재를 또 이성적으로 증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귀재로도 알려져 있는데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논리학을 또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어요.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증명, 첫 번째 증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 공이 떼그르르 굴러갔다. 공이 굴러가는 걸 우리 눈으로 봤네. 얘들아, 근데 이 공은 왜 굴러갔을까? 다른 공이 밀었겠죠. 그럼 이 공은 왜 굴러갔을까? 또 다른 공이 밀었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얘들아,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을 일으킨 첫 번째 움직임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얘들아, 생각해봐. 그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밀어내는 그러한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신이다 라고 아퀴나스는 부동의 동자라는 아주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죠. 결론 내려보자. 신의 존재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 가능하죠. 그러나 잘 봐, 이성에 의해서만 증명 가능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는 걸 눈으로 본 거잖아. 눈으로 봤다는 건 감각으로부터도 신의 존재 증명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감각적인 경험 외에도 이성, 또 신의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증명만 하면 끝이 아니라 증명하고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믿음으로써 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사상의 차이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자연적인 덕은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 신에게 인도해주는 미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점들까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5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회 실전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번 5회는 그래도 4회보단 조금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아주 어려웠던 문제보다는 8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16번 조금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특히나 지난 4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수월한 문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문항, 우리 또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지도의 가부터 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A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북쪽에 여기는 온성군입니다. 운성군. 다음, 나는 극서지점이죠. 극서. 참고로 라는 극동, 독도고요. 마는 극남인 마라도입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나는 비단섬, 극서지점이죠. 다음, 라는 독도, 여기다 적어볼게요. 독도, 극동지점. 다음, 마는 마라도입니다. 그리고 다가 종종 출제가 되는 곳인데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단섬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다예요. 바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백령도는 일단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최북서단의 섬이고요. 그리고 화산섬이 아니다. 얘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후파트에서는 황사 발생일 수가 많다.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해는 온성군에는 압록강의 발원지가 있다. 아니죠.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압록강의 발원지는 여기 있죠. 가는 아닙니다. 다음, 2번. 다에는 칼데라 분지가 형성되어 있대요. 다? 칼데라 분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에 있습니다. 나리 분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요. 다음 3번. 나는 마보다 연평균 기온이 어때요? 볼까요? 나는 마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일몰시각이 이르대요. 자, 일몰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빨라집니다. 따라서 독도가 백령도보다 일몰시각이 이르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모든 지점 중에 일몰시각, 일출시각, 남중시각이 모두 가장 이른 곳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라와 마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 적용한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마라도도 제주도에 포함이 되니까 다 통상기선 사용하는 곳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가부터 다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다는 대동년지도, 조선방역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가. 22첩의 목판본으로 구성하여 이어붙이면 한반도 전체 지도가 됩니다. 산지는 산줄기로, 하천은 단선과 쌍선으로, 도로에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지도인가요? 예,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다음 나. 나는 가로 61cm, 세로 132cm의 지도로 우리나라에 제작된 지도이다. 북쪽으로 만주 지역과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대마도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의 경계와 군현의 경계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 무슨 지도지? 자, 그런데 남아있는 지도가 조선방역지도 아니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세계지도죠? 근데 얘는 우리나라의 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될 수 없어. 그러면은 조선방역지도가 되겠죠. 조선 방역까지 적어볼게요. 다음, 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성교 광피도 등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하여 새로 편집한 지도입니다. 지도 가운데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비교적 크고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니까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혼일강미 역대 국토 지도입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1번 가의 기역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죠. 단선, 단선이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쌍선이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다의 니은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는 당시 조선 상인들의 일상적인 상권의 지리적 범위에 해당한다. 자, 이 당시에 조선 상인들이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물건 판매라로 이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교 광피도, 우리나라 일본 지도를 추가해서 만든 지도죠. 성교 광피도에 그려져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에 표현되어 있다고 실제 우리나라 상인들이 여기까지 가서 상업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맞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겠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대동료 지도는 조선 방역 지도보다 북부 지방 표현에 정확도가 높대요. 자, 조선 방역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이고요. 대동료 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 북부지방은 아무래도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무래도 험준했던 북부지방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면서 훨씬 더 다니기 쉬워지면서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아는 것들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부지방의 정확도가 후기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대동료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자, 대동료 지도는 후기 조선 방역 지도 전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도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나와 다에는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얘는 전기에 제작된 지도들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사진이다. A부터 D 함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각각 고생대 석회암, 시원생대 변성암, 신생대 현무암, 중생대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산정부의 거대한 암봉을 구성하는 A. 자,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산지네요. 돌산이 되겠죠. 그리고 돌산에서 암봉을 구성하는 요 A 암석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화암 동굴인데요. 아래에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굴에 천정을 이루는 암석. 이런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만들어진 동굴은 석회 동굴이고요. 당연히 석회 동굴의 기발암은 석회암이겠죠. 그럼 동굴에 천정을 이루는 비는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쌍용굴입니다. 근데 이 쌍용굴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용암동굴입니다. 그러면 용암동굴의 벽을 이루는 C 암석은 네, 현무암이 되겠죠. 그래서 C는 현무암. 그리고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지오그래피 덕후, 지오덕,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은 흑산입니다. 그래서 덕유산은 흑산이고, 흑산이니까 두터운 토양층을 만들겠죠? 이런 두터운 토양층 형성되어 있는 흑산의 기발암은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D는 변성암. 변성암은 C 원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화강암은 용암 분출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얘는 관이밤입니다. 관이밤입니다. 그래서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졌죠. 다음 2번. 석회암은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이게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는 현무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는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석회암은 변성암보다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오래된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시원생대 만들어진 변성암이 많죠. 다음 A. 화강암은 침식분지의 바닥면, 변성암은 침식분지 주변 산지의 주요 기반암을 이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침식과 풍화에 약한 화강암이 많이 침식되면서 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내하천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하천은 금강, 낙동강, 섬진강, 한강 중에 하나이고요. 뭐다 알겠지만 이 친구가 한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금강, 그리고 섬진강, 그리고 낙동강입니다. 볼게요. 자,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나요? 자, 내하천 중에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는 하천은 금강, 낙동강입니다. 금명낙에 하굿둑 건설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로 금강과 낙동강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아니오로 한강과 섬진강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부터 볼게요. 황해로 유입하나요? 자, 두 하천 중에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한강밖에 없죠.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합니다. 그러면 예로 한강이 가야 되고. 아니오로 섬진강이 가야 되겠죠. 다음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나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하천은 낙동강과 저기 위쪽에 압록강이고요. 그리고 금강하구에는 삼각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오로 금강이 내려가고 예로 낙동강이 가야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금강은 남해로 유입한 하천이다? 아니죠. 금강은 황해로 유입한 하천입니다. 틀렸고요. 다음 라. 섬진강의 일부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가 된다. 예,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가 소백산맥과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다음 금강은 한강보다 유역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한강은 남한에서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 한강의 유역면적은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금강의 유역면적은 대략 요 정도 될 거니까요. 그래서 유역면적은 한강이 넓습니다. 다음 낙동강과 한강은 모두 태백산맥에서 발원한다. 자, 낙동강의 발원지 어디였죠? 예,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아니요, 죄송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 연못이죠. 황지 연못. 얘는 태백입니다. 다음, 금강 발원지 어딘가요? 금강 발원지는 뜸봉샘입니다. 뜸봉샘. 뜸봉샘은 전북의 장수에 있죠. 장수. 다음, 한강.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입니다. 검룡소는 역시 강원의 태백에 있습니다. 섬진강. 섬진강은 용소라는 곳이고요. 용소. 얘는 전남의 담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와 다 낙동강과 한강은 둘다 태백에서 발원하죠. 그리고 태백은 태백산맥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 지도에 A부터 E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지도부터 볼까요? 자, A는 섬입니다. 예, 황해에 있는 섬이에요. 다음 B는 암석해안이죠. 암석해안. 다음 C는 갯벌입니다. 갯벌. 다음 D는 사빈이네요. 사빈. 다음 이는 여기 퇴적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섬이고, 원래 섬이었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육지와 연결되었구나. 얘는 육계도가 되겠죠. 육계도. 자, 그럼 볼게요. A 섬은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황해는 최종빙기에 다 육지로 변해버립니다. 왜? 수심이 얕아서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다 육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해에 있는 섬들은 최종빙기 때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 2번, 암석회한은 곶보다 만해 잘 형성된다. 아니죠. 암석회한은 파랑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주로 고재 형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사비는 파랑과 연한 유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는, 육계도는 사주에 의해, 요게 사주가 되죠.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맞습니다. 다음. 갯벌은 사빈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죠. 갯벌은 주로 점토로, 사비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월평균 기온 차이와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런데 A와 B는 각각 강릉과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먼저 강릉은요. 강릉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그리고 비슷한 이도의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과 내륙에 비해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또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북동풍이 태백산맥으로 불어오면서 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형성 강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릉은 겨울강수 집중률, 줄여서 겨강집이 높은 곳입니다. 겨강집이 높다. 반면 인천은요? 인천은 강릉과 비슷한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서해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인 강릉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넓게 본다면 인천까지도 한강 유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한강 유역은 여름에 특히나 강수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강집이 높은 곳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는 A 지역의 기후값에서 B 지역의 기후값을 빼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A 지역에서 B 지역의 기후값을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요 값이 만약 0보다 크다면 A와 B 중에 누가 더큰 거죠? A가 큰 거죠. 반면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A와 B 중에 B가 더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기온을 보죠. 기온. 자, 요 시기에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A가 B보다 요 시기의 기온이 높단 얘기고, 요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정리해보면, 겨울철에 A에서 B 값을 뺀게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단 얘기고, 강릉과 인천 중에 강릉이 겨울철의 기온이 높으니까 A가 강릉, B가 인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강릉이 A, 인천이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강릉은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죠. 비슷한 이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연교차가 작으니까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다음, 강릉은 인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인천은 강릉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디가 더 연강 수량이 많지? 영동지방도 연강 수량 꽤 많고, 그리고 한강 유역도 소진 아닌데, 그때는 요걸 살펴보면 됩니다. 요거. 자, A에서 B 값을 뺀 것이 5월과 7월 빼고는 다 플러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가 B보다 그 값이 큰 거. 정리해보면, 5월과 7월 빼고는 A가 강릉이 인천보다 월강 수량이 많으니까 결국 연강 수량은 강릉이 많겠죠. 정리해 보면 인천은 강릉보다 연강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리을 인천은 강릉보다 연간 황사 발생 일수가 많죠. 왜냐하면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황사 발생 일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리을, 리을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좋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그래프 A부터 D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대구, 홍천, 대관령, 그리고 울릉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는 겨울강수량이 1mm가 넘어가는 날의 수, 그리고 8월 최고 기온 30도 이상인 날의 수, 1월 1일 최고 기온 0도 이하인 날의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겨울강수량부터 볼까요?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디죠?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래서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 데가 울릉도니까 울릉도가 C가 됩니다. C는 울릉도예요. 울릉도. 다음. 8월 1일 최고 기온 30도 이상의 날 수. 그 얘기는 8월 달에 엄청 더운 곳이란 얘기입니다.
네 지역 중에 어디가 더울까요?

대구가 엄청 덥겠죠. 대구 대프리카 대집트 엄청난 더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8월에 일 최고 기온이 30도 넘어간 날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A입니다. 반면 1월에 일 최고 기온 0도 이하일수 엄청 추운 곳이란 얘기죠. 가장 많은 곳이 D입니다. 1월 달이 30일 정도 되는데, 오, 뭐야. 0도 이하 날의 수가 20일이 넘어갑니다. 이야, 여기 엄청 추운 곳이구나. 어디예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남아있는 홍천이 B가 됩니다. 그러면은, 홍천이 B, 대구가 A, 대관령이 D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 요 친구. 요 친구는 태안에서 서 당단이던 아이가 당진이네요. 천자문에 오다, 다시요.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세종입니다. 그래서 당진, 그리고 세종입니다. 당진과 세종. 다음, 요 친구는 대구 위에, 원래는 대구 위에 군위 위에 여기였죠. 근데 군위와 대구가 통합되었으니까 대구 위에, 그리고 안동 밑에 있습니다. 어딘가요? 안동 밑에. 마늘로 유명한데, 의성입니다. 의성, 의성. 의성. 다음, 여기는 예, 부산이죠. 자, 그럼 볼게요. 나는 가다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특히나 높은 곳은 어디였죠? 세종입니다. 세종. 그렇죠. 그러면 세종은 가와 다가 될순 없죠. 왜냐면 세종이 가나 다라면 나라는 곳이 세종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데, 네 지역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거든요. 그 얘기는 세종은 가 아니면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와 다가 될수 없으니까 나 아니면 라란 얘기죠. 나 아니면 라. 자, 두 번째 볼게요. 라는 나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어? 자, 세종은 나 아니면 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세종이 라라면 세종은 어떤 두 지역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대요. 그런데 네 지역 중에 의성과 당진은 확실히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세종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가 세종이었을 때 어떤 두 지역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세종은 라도 될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럼 세종이 될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죠.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세종은 나가 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볼게요. 다라는 가 나보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대요. 자,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 몇번 정리해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은 중화공업발달 지역. 아무래도 남성들이 중화공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군부대가 많은 휴전선 인근 지역. 또, 촌락 있었죠. 촌락은 최근에 청장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지는데, 특히나 청장년층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빠져나가니까 남성들이 남겨지겠죠?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극심한 남초현상 나타납니다. 남자가 너무 많아. 반면,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 노년층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납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촌락 전 연령대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여초인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청장년층에서는 남초현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촌락에서 국제결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어디죠? 네 지역 중에? 중화공업 발달 지역은 당진입니다. 오, 당진. 중화공업 발달에서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이야. 다음, 휴전선 인근 지역.

병은 없고, 촌락은 의성이 되겠죠. 의성. 의성은 촌락이어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와라가 당진 아니면 의성이란 얘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가와나는 세종 아니면 부산인데 세종이 나예요. 그러면 부산은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가가 됩니다. 부산 가와나.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당진과 의성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당진과 의성. 자, 그러면 라는 나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나는 세종이고 결국 당진과 의성 중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은 곳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당진과 의성 중에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 더 높은 데는 의성입니다. 의성. 의성은 우리나라 전체 시군 중에서도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어쨌든 당진은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제철공업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의성보단 조금 많겠죠.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의성이 라가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당진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종은 부산과 당진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맞죠? 볼게요. 1번. 부산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대요. 자, 부산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요.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부산 같은 대도시는 성비가 100이 안 되는, 100이 안 되는 여초 지역입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곧 성비가 100이 안 된다는 말이죠. 부산은 성비가 100이 안 되는 여초 지역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부산은 세종보다 총부양비가 낮대요. 자, 총부양비가 낮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령화가 진행된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총부양비는 부산이 높습니다. 다음 3번. 세종은 당진보다 중연령이 당연히 낮겠죠. 다음 4번. 당진은 의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의성이 네 지역 중에 가장 높겠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다음. 의성은 세종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의성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워낙에 높고요.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행정동별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이 친구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다 적어볼게요. 노원구. 이 친구는 종로구죠. 종로구. 그리고 노원구는 대표적인 외곽 지역. 그리고 종로구는 대표적인 도심입니다. 자, 그래프 볼게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나구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낮은 곳도 40%가 넘어가요. 반면 가구는 물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있지만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인 종로구와 외곽 지역인 노원구 중에서 어디가 더 아파트 비율 높을까? 외곽 지역인 노원구가 훨씬 더 높겠죠. 특히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확장되면서 넘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인구 비율이 높은, 다시요, 아파트 비율이 높은 나가 노원구가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종로구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아무래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구도 많겠죠. 아이를 낳기에는 청장년층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기간이 오래된 노년층, 또 연세 많으신 중장년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선제 볼게요. 1번. 종로구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적습니다. 도심이니까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틀렸고요. 다음. 2번. 나는 노원구는 출근 시간대. 자, 주의하셔야 돼요. 출근 시간대입니다. 이게 출근이냐 퇴근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니까 유출보다 유입 인구가 많대요. 아니죠.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발달한 반면 업무 기능은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고 출근 시간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갑니다. 옳지 않으네요. 다음 3번. 종로구는 노원구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번. 종로구는 노원구보다 차량의 평균 운행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낮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통 혼잡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네요. 5번. 노원구는 종로구보다 초등학교당 학급 수가 많죠. 왜냐하면 거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전형적인 도시 재개발 관련 문항이고요. 자, 볼게요. 자, 가. 모모 문화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무허가 주택을 지으며 형성된 주거지로 오랜 기간 노후주택 밀집과 인구 유출로 쇠퇴가 진행되었다. 이에 모모구청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외벽에 벽화를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어떤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바꾸는 거죠. 마을을 재생하는 겁니다. 이는 수복 재개발의 사례이고요. 다음, 납니다. 서울특별시 모모동은 1960에서 7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노후한 단독주택과 골목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2000년대 들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단독주택과 골목길을 다 없애버리고 고층 아파트 단지와 정비된 도로망이 조성된 거죠. 따라서 나는 철거 재개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수복 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요? 아닙니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죠. 원래 있던 것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2번. 수복은 철거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가 작습니다. 철거 재개발이 더 크죠.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철거는 수복보다 다시 3번 볼게요. 수복은 철거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죠. 고층 건물이 들어선 철거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집약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4번. 철거는 수복보다 원 거주민의 재정 착률이 낮죠. 이렇게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다음에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분담금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가와 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그래프는 지도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고요. 지도부터 볼까요? 자, 지도에 제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울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자, 그래프 보죠. 일단 뭐부터 찾으면 좋을까요? 항상 원자력이 나와 있으면 원자력부터 찾는다. 왜? 원자력은 울산과 전남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나다 중에 나와 다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겠죠? 일단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C, D에 D가 원자력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원자력이 없는 가가 제주가 되겠죠. 제주.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제주. 제주는 가입니다. 가. 다음, 제주는 B와 C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B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B는 나와 다에서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다는 B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얘는 석유가 되겠죠. 석유. 그래서 B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다가 울산이 되고요. 울산. 다. 남아있는 전남이 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꽤 쓰이지만 제주와 울산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 석탄이 되겠죠. 그리고 C는 전남과 울산, 제주에서 꽤나 쓰이고 있고, 울산은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A가 석탄, 그리고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1번. 제주는, 다시 적어볼게요. 제주. 제주는 전남보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의 공급량이 전남이 훨씬 더 많죠. 왜? 충남 다음에 전남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곳이에요.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보니 신재생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가 전남보다 높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은 전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 하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제주보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전남은 울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모든 시도 중에 울산이 제일 높으니까요. 다음, 옳지 않고. 다음, 3번. 울산은 제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습니다. 제주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어서 모든 시도 중에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정답은 3번. 좋습니다. 다음, 4번. 석탄은 석유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죠. 석유가 1등이니까. 다음, 5번.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78년에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반면 천연가스는 86년에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된 시기는 원자력이 더 이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부터 라 지역의 특징들을 발표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자, 먼저 이 친구는 예, 포경울부죠. 포경울부. 그러니까 경주, 부산입니다. 경주, 부산. 다음 이 친구는 대구고요. 군이랑 통합되었습니다. 자, 대구의 동쪽에 있는 이 친구가 경산이고요. 경산. 이 친구는 칠곡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칠곡과 경산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칠곡입니다. 정리해보면 대구와 칠곡이 되겠죠. 자, 빼서 적어볼게요. 칠곡. 이 친구는 대구입니다. 칠곡과 대구.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라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건 좀

조금 어렵지만 일단 대구와 칠곡 사이에 운행되는 버스 노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와 경주 사이에?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을까? 일단 패스합시다. 패스. 다음 다화 라인은 국제공항 위치합니다. 오, 우리 요건 알고 있죠? 국제공항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대구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다화 라는 대구 아니면 부산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나다 라인은 경부선 고속철도역이 위치한대요. 자, 일단 확실한 건 자, 나다라. 나, 다, 라. 자, 경부선 고속철도역 일단 대구와 부산엔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 다라가 대구 부산이거든. 그러면 칠곡과 경주 중에 어디에 KTX 철도역이 있을까요? 경주에 있습니다. 이 KTX가 노선이 조금 애매한데 대구에서 이렇게 경주 둘렀다가 이렇게 갑니다. 부산까지. 그래서 경주에도 있어. 자, 그러면 다와라가 대구 아니면 부산이니까 다라 제외하면 남아있는 나가 경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가 나가 되고요. 다음, 나다라가 대구, 부산, 경주니까 남아있는 칠곡이 가가 되겠죠? 칠곡,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가와 라 사이에, 칠곡과 라 사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대요. 그러면 아마도 칠곡과 대구 사이에 운행되고 있겠죠. 그러면 대구가 라, 그리고 부산이 남아있는 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가에 칠곡의 지명 첫 글자는 해당 도 명칭에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주와 대구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네요. 다음, 부산과 대구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다 있죠? 정답은 3번. 다음, 칠곡은 경주보다 총발전량이 많다. 자, 일단 두 지역에 어떤 발전소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주에는 확실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 경주가 더 많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경주는 부산보다 총 인구가 적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혁신도시의 분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보죠. 다음 자료의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나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A는 어딘가요? A는 철원입니다. 다음 B는 평창이죠. 다음 C는 동서로 길쭉한 영월. 그래서 강원의 동서로 길쭉한 데가 홍천이랑 영월이 있습니다. 동서로 길쭉한 지역은 두 군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농부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지역의 쌀은 오염원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흘러온 깨끗한 물과 현무암지대의 기름진 토양에서 재배된 찰지고 맛 좋은 고품질 쌀이에요. 자, 비무장지대 일단 제시된 세 지역 중에 철원과만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현무암지대에서 쌀이 재배된대요. 네, 철원의 용암대지에서 5대 쌀 재배합니다. 그래서 가는 철원 A가 됩니다. A. 다음 두 번째, 우리 나 지역에 해발고도 700m 이상의 고위평탄면에 자란 고랭지 배추는 조직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단맛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에요. 자, 고위평탄면 어디 있나요? 네, 특히 평창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창. 다음, 우리 다 지역의 곤드레는 풍미와 영양가가 높아요. 석회암지대의 운밭과 못밭에서 큰 일교차를 이겨내고 자라서 향과 맛이 아주 좋아요. 자, 강원 남부에

다음, 전문광 및 기술 서비스업, 3차 내 생산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 제조업은 2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차에서, 아니죠. 1, 2, 3차에서 3차를 다시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 울산, 전북이 가나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가 가장 높아요. 일단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제일 많겠지. 따라서 가는 서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 될 것이고요. 서울. 그리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A, B, C, D 중에서 A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네요. 특히나 서울에 발달되어 있는 산업, 특히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A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생산자 서비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A가 생산자 서비스. 생산자. 반면, 서울에서 가장 발달하지 않은 산업은 뭘까요? 당연히 1차 산업이겠죠. 서울은 특히나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D가 1차 산업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1차 산업 비율이 또 낮은 데가 하나 더 있네. 바로 나입니다. 나 또한 D, 1차 산업의 지역 내 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어딜까요? 네, 울산과 전북 중에 당연히 울산이 되겠죠. 따라서 나가 울산. 그럼 남아있는 다가 전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나와 다, 왼쪽에 지역 내 총생산 비율 가지고 울산과 전북을 구분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서울만 찾고요. 나와 다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은 비율이 좀 낮네. 특히나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B가 2차 산업. 남아있는 C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겠죠.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사자와 사업체는 많지만 생산하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비율이 낮은 편이고, 울산에서도 낮은 편이고, 전북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서울은 전북보다 농림업 생산액이 많대요. 자, 일단 서울은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 전북이 5.4%입니다. 물론, 서울은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생산액 자체는 전북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으니까. 자, 다시. 서울은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지역 내 총생산이 워낙에 많아. 그러니까 비율은 낮아도 절대적인 생산액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전북이 서울보다 1차 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배가 아니죠? 5.4배가 아니라 54배입니다. 54배.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북보다 54배 이상 많아야 서울이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생산액은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역 내 총생산이 54배까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농림업 생산액은 전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다음, 울산은 전북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어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데가 울산이고요. 울산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A부터 D 중에 전국 종사자 수는 생산자 서비스가 가장 많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 서비스보다도 종사자 수가 적은데요. 다음,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낮습니다. 1차는 2차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3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 1차가 되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화성의 1차, 다시요, A부터 D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표현이 너무 기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철, 그리고 섬유, 그리고 자동차, 마지막은 전자가 되겠죠. 전자. 요네 가지의 제조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볼까요? 지도. 요 친구 어딘가요? 요 친구. 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아산입니다. 아산. 아산. 다음, 요 친구는 대구, 이제 서쪽에 있다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대구와 칠곡 넘어 구미죠, 구미. 구미. 그리고 요 친구는 광양입니다. 자, 그럼 뚜렷한 지역들이 나와 있네요. 화성, 자동차와 전자. 아산도 자동차와 전자. 구미, 전자. 광양, 제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화성은 두개 제조업에서 출하액이 1등입니다. C도 1등, D도 1등이야. 그런데 화성이 출하액 가장 많은 제조업은 전자죠, 전자. 그래서 전자가 A.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자동차가 되겠죠. 화성에는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있습니다. 전자 출하액 가장 많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출하액도 많으니까 화성에서 두 번째 출하액 많은 D가 자동차가 되고요. 자동차. 자, 그렇다면 화성이랑 공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 자, 전자조립 1등, 자동차가 2등입니다. 물론 둘다 화성보다 전자도 적고 자동차도 적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와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어디죠? 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산이 가. 가. 됐죠? 자, 그리고 C가 전자인데, 화성, 아산, 그리고 다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모든 제조업 중에 가장 많네요. 그러면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구미가 되겠죠. 구미가 남아있는 나가 광양이 되고, 광양은 비출하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제철이 B. 남아있는 섬유가 C가 됩니다. 잘못 적었죠? 자, 전자가 C가 되고요, C. 자, 설명은 다 잘했어요. 전자가 C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양에서 제일 많은 B가 제철, 그리고 가장 적은 A가 섬유가 되는 거죠. ABCD 잘못 적었네요. 좋습니다. 볼게요. 1번. 아산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나는 호남권이고요. 다는 영남권입니다. 다음. 섬유는 제철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아니죠.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습니다. 다음. 제철은 다시요. 제철은 전자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조립형 공업이에요. 조립형 공업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아.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 전자가 많습니다. 다음, 자동차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아니죠. 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총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자, 요 친구는 용인입니다. 다음, 요 친구부터 볼까요? 요 친구. 자, 여기 보령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청서부 아저씨가 힘드시겠어요. 청서 부역. 부역. 다음, 여기는, 예, 충청권의 유일한 광역시 대전이 되고요. 다음,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천, 아닙니다. 천안. 자, 그럼 그래프 볼까요? 자,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요. 일단, 라부터 보죠. 라는 꾸준히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꾸준한 인구 감소는 촌락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촌락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여가 라가 됩니다.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용인, 천안은 최근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는 용인, 천안이 아니야. 남아있는 건 대전밖에 없죠. 대전과 같은 대도시들은 최근에 교회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다가 되고요. 자, 용인과 천안 모두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인데 특히나 2000년대 이후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용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게 되었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천안은 예전부터도 인구가 꽤나 많이 살았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천안 삼거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가 용인입니다. 좋습니다. 보죠. 용인은 천안보다 요 기간에 서울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많다. 물론 천안도 서울로부터 꽤나 왔겠지만 당연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높은 용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왔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천안은 대전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대전은 부여보다 노년부양비가 낮겠죠. 촌락인 부여가 노년부양비 더 높습니다. 다음 부여는 용인보다 인구 밀도가 낮죠? 자, 면적은 비슷하죠? 근데 용인이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다음, 가부터 라중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다. 대전이 흔히들 노잼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제조업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 그리고 바다도 없고, 뭐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반면, 천안은 최근에 전자공업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천안이 가장 높습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시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죠.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수 및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는 각각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 볼까요? 자, 지도 나와 있는 요두 지역은 서울, 경기, 여기는 전남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서울, 경기, 전남이 가나다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외국인 주민수. 외국인 주민수는 가가 가장 많고, 타가 두 번째, 나가 세 지역 중엔 가장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경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가가 경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다가 서울. 그리고 나가 전남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건 지워볼 거고요. A, B, C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다가 A, B, C를 적어볼게요. A, B, C. 자, 일단 서울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C입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물론 요거 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아. 그래서 유학생이 경기랑 전남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C가 유학생이 됩니다. 유학생. 다음. 상대적으로 전남에서, 아이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경기에서도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남이니까 결혼 이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전남의 41%가 결혼 이민자다? 이거 비율이 너무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 주민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외국인 근로자예요. 자, 요게 만약 결혼 이민자가 되면 경기도 1등이 결혼 이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아,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 거야. A가 결혼 이민자.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난 수능에도 나왔었죠. 전남은 외국인 주민이 꽤나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전남은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라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외국인, 아이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B가 결혼 이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 발달한 곳에 많이 거주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꽤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어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다. 아니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성비가 높다.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유학생은 결혼 이민자보다 도시 거주 비율이 높죠. 도시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나의 전남에 B는 경기에 유학생보다 인구수가 많다. 아니죠. 물론, 경기에 유학생의 비율이 전남의 결혼 이민자 비율보다 낮지만 외국인 주민 수가 경기가 전남의 9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대적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중강진입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청진. 여기는 원산, 그리고 남포죠, 남포. 평양의 외항입니다. 자, 사실 자료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기온의 연교차와 연강수량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뚜렷한 지역들이 나왔죠. 일단,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가장 큽니다. 네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큰데, 중강진이죠.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중강진이 갑니다. 다음, 연강수량 가장 많은 데가 만데요. 아, 다시요. 란데요.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는 원산입니다. 예, 장전과 더불어서 북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원산이 라. 다음, 청진도 소우지, 남포도 소우지인데, 그래도 요 관북 일대가 한반도에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곳이니까 둘다 소우지지만, 그래도 청진 연강수량 더 적거든요.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다가 청진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남포가 됩니다. 그리고 남포는

상대적으로 청진 원산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자, 보죠. 1번. 중강지는 간문건설 이후 평양의 외항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남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는 곳은 남포가 아니라 나선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남북 합작으로 운영된 관광특구는 청진이 아니라 이쪽에 금강산이 되겠죠. 다음, 원산은 경원선,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에 종착역이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들이 공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산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5번. 가와라. 중강진과 원산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남포와 청진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작대요. 아닙니다. 원산은 저위도의 동해안 지역이라 시험에 출제되는 북한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히나 최하늘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반면 중강지는요,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라 최하늘 평균 기온이 꽤나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가와라의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지도에 표시된 고속도가 지나가는 A부터 E 지역을 여행할 때각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경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A? 예,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는 남양주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남양주. 다음 B는 연포탕을 가 양동에서 먹었어. B는 양평. 다음 C는 춘천이죠. 춘천. D는 홍천입니다. E는 양양이에요. 양양. 자, 그럼 볼게요. 남양주 용암돼지 위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아니죠. 용암돼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곳은 남양주가 아니라 철원입니다. 옳지 않고요. 양평,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성곽? 아닙니다. 남한산성의 성곽은 성남, 광주, 그리고 하남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요 일대에 걸쳐 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춘천. 고이평탄면에 설치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춘천이 아니고 평창이 대표적이죠. 다음, 홍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경기장, 홍천 아니라 평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연어 출제에서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양양이래요. 양양에 남대천이 있고요. 거기에서 연어가 하천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그 연어 활용한 연어 축제가 열립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와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어딘가요? 여기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여기는 꼬랑지 있는 데죠. 꼬랑대. 꼬랑지 포항입니다. 다음 여기는 창원입니다. 치읓 모양의 창원. 다음, 요 친구는요? 자, 군 김을 무진장 먹었어. 임순남이 할 때, 군 김을 김제입니다. 김제. 다음, 여기,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이렇게 되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이렇게 순천, 광양, 여수, 고흥, 순광, 여고. 여기는 순천입니다. 순천. 자, 그러면 가부터 라 지역을 선택하고 남은 지역 A를 쓰래요. 그러니까 가부터 라와 관련된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지역들을 여기서 지워주고 가부터 라까지 네 개를 지우면 하나가 남겠지? 그게 바로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먼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충적 평야와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광활한 평야 경관이 형성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평선 축제가 열립니다. 지평선 축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광활한 평야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딘가요? 가는 김제입니다. 이것도 적어볼게요. 김제.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김제. 김제. 잘안 보이죠? 요건 보이나? 김제. 좋습니다. 김제.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김제. 김제. 파란색이 난것 같습니다. 자, 김제. 그러면 김제 지워줄 거예요. 김제 삭제. 다음 나. 조선시대 성리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동이 되겠죠? 나는 안동. 그리고 안동 지워줍니다. 다음,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분포하는 곳으로 람사르 협약. 그리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대규모 정원이 조성되어 생태 관광이 발달한 곳이다. 자, 국가 정원이 바로 요 순천만 국가 정원인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갔었는데 순천의 국가 정원이 생각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국가 정원. 그래서 다는 순천이에요. 그리고 순천도 지워집니다. 다음. 이곳에 위치한 호미곶은 직선기선의 기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상생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손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호미곶이잖아요. 호미곶. 그래서 호미곶 있으니까라는 포항이 됩니다. 포항. 이제 호미곶 위치는 다들 알고 있겠죠? 예, 포항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곳은 창원밖에 없고, 그러면 A가 창원이 되겠죠. 창원. 자, 볼게요. A에는, 창원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했다. 아니죠.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곳들 중에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도 마찬가지인데 포항과 경주의 위치를 잘 구분하고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다음 A와 가. 자, A. 창원과 김제는 모두 도청 소재지이다. 아니죠. 자,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경남도청 있습니다. 다음, 경북도청은 김제가 아니라 안동에 있죠. 경북도청.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A는, 자, 다시요. 창원은 나, 안동보다 연강 수량이 적대요. 자, 안동을 비롯한 요 영남 내륙 지역은 특히나 연강 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우지입니다. 반면 창원을 비롯한 요 제주도민 남해안일 때는 남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물론 창원이 연강수량이 엄청 많은 곳은 아니지만 영남 내륙에 위치하는 안동보다는 창원이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안동보다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다음, 창원은 순천보다 인구 밀도가 낮대요. 자, 창원은 특례시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 자, 창원과 순천의 면적은 비슷한데, 창원은 인구가 100만 넘어가. 순천은 이 호남권에서 순천, 군산, 여수, 요런 지역들이 27, 8만 정도로 인구가 비슷합니다. 창원은 100만인데, 순천 27만 정도예요. 면적은 비슷한데. 당연히 인구 밀도는 창원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창원은 순천보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다음, 창원은 라, 포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자, 1차 금속 제조업은 제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철 공업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였죠? 네, 포, 광, 당이잖아요. 포, 광당, 포항, 광양,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광양, 당진이 대표적으로 제철 공업 출하액이 많은 지역이니 당연히 포항이 창원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을 것이다.

주고요. 바꿔 얘기하면 창원은 포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기계공업이 발달했는데 특히나 기계공업 중에서도 이 창원은 군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여기 해군 본부도 있죠. 그래서 군수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무기 만드는 업체들이 창원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그래서 창원은 일단 기계공업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창원에 GM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GM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공업 출하액도 꽤나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회 실전모의고사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5회는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던 4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풀만했죠. 4회가 꽤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5회가 아주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5회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문제 푸는 맛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충분히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 5회 모의고사 실려있는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회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회 실전모의고사 순문항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회차 때는 7회 실전모의고사 순문문항 풀어볼 건데요. 자, 어쨌든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들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들 스스로 직접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6회 실전모의고사 20문항으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꼭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구문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강의 틀기 전에 문제 스스로 다 풀어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강의만 들으면서 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다 풀어왔다는 가정 하에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오늘 같이 풀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iven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the dominance in the western cultures of naturalistic views of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하나로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서구 문화의 지배를 고려해보면 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이거를 스스로 한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냐면요. 아, 서부 문화에서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is potentially a difficult one to gras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영화도 culturally,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 내에서의 그 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사가 누굴 꾸며줄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potentially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자면, 아, 서구 문화에서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화 내에서의 그 몸의 개념은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몸을 어떤 문화 내에서 보는 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odies of accident victims, transplant patients and other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e literally and physically reconstructed every day by surge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쌤이 안 끊고 쭉 한번 읽어봤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딨어요? 동사는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얘들아, 다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진짜 주어, 찐 주어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요? The bodie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기 조금 더 쉬워졌지? 자,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요. 사고 희생자들의 몸. 그리고 transplant pat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식 환자들의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요. undergoing cosmetic sur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성형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몸들은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다? 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몸들은요, are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reconstructed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매일매일 외과 의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지금 문장 해석이 되네.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은 잘 됐는데 이번에 밑줄 그어진 undergoing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밝혀내야겠지. 자, 그러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능동문이냐 혹은 받아짐을 당하는 상태냐 지금 수동인 상태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동그라미 치고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such commonplace practi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흔한 관행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한 관행들 뭐야? 뭔가 성형 수술을 받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장기 이식 같은 거를 받는 그런 몸들이 너무 이제는 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흔한 관행은요, make it relatively easy to thin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1강쯤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말인즉슨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날까? 이때 들어가는 it은 가목적어이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가주어는 너네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가목적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가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진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진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 자, 뒤에 떡하니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가 목적어가 들어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맞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relatively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대. 무엇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냐면요. To think of the body as a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감옥적어, 직목적어 나오는 거잘 나오고 있으니까 3번도 맞았고요. Like machines, 마치 기계와 같이 bodies have components, 우리 몸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대. 자,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that can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요. The body have components, 우리의 몸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can be taken apart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보이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taken apart 이라고 하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요. And can be reassembled, 조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The workings of the body,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요, can in similar fashions to other machine-like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 뭐와 유사한 방식이었냐면요, 다른 기계와 같은 사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can be examined.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로치면 앞에 삽입된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 동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는요, can be examined. 점검되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몸의 작동 원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스스로 점검할 순 없고 점검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동태를 잘 쓰고 있네. 그치? 자, 그럼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들은요, 점검되어질 수 있고, and malfunction, 뭔가 잘못 작동되는 것들은 can be diagnosed, 진단되어질 수도 있고, and can be remedied, 치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다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네. 라고까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메리 셸리스 몬스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리 셸리는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작가거든요. 그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그 괴물,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괴물은요, is a classical working out of the body as machine id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산물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산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로 보는 생각의 산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뭔가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familiar are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which to some of us, the idea of a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so familia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문장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구문이 생각나요? So that 구문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해서 뭐가 너무나도 친숙했냐면요. Are the way,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얘들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야?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아, 기계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너무나도 친숙해서 that to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들은요, 몇몇들에게는 the ideas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의 사회적인 건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요, may seem to be nonsense,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쵸? 그럼 해석은 다 했는데, 이때 얘들아, 뭐라고 했었었냐면요. So that 구문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 몸의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so that 구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안 되고요. 뒤따라 나오는 그리고 문장이 얘들아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which를 대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8번 문장, 8번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be assur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 with the lawy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나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만 하냐면 which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얘들아, whi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만 한번 재빠르게 확인해 볼까? The lawy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야. 뒤에 문장은 너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올 자리 있구나라고 해서 얘들아 벌써 1번부터 문제 끝났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싸 하면서 시간 줄였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장받아야만 하냐면요. That the later, 이때 등장하는 후자. 얘들아, 후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문장에서 lawyer,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대. 누구에게? To third par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내가 제공한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respected 이라고 하면 존중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존중이 받아졌을 때 Will people own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왠지 너무 반가워. Only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Only 다음에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이끌어지면 우리 얘뭐 한다 그랬어? 여기 뒤따라 나오는 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도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Will people 이라고 해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위치를 잘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 2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잘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만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면 Require for the lawyer to prepare the client's def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그쵸? 그랬을 때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정보는 정보인데 disclo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내가 공개한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이 없이 clients must be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은 뭐를 확신해야만 하냐면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the court of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뭐야? 그것이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대. 그럼 이때

0: 거기 등장하는 is은 뭐죠?
1: 내가
0: 공개한 정보, 즉 information disclosed. 자, 여기서 등장한 내가 공개한 정보가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해야만 한대요.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pa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국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절대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나한테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이때 등장하는 dis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괜찮은가? 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과거 분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개봉된 정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가 스스로를 개봉할 수 있어? 스스로 개봉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봉이 된, 혹은 이렇게 밝혀진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PP 형태 과거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dition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legal syst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는데요. 아주 잘된 legal system 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법률 체계잖아요. 그래서 법률 체계가 아주 잘 작동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법률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 이때 등장하는 is은 뭘까? 앞서 등장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법률 체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And thus, 그러므로 in the general interest, 공익을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이러한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is much more,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뭐보다 그 이상이냐면요. Then, an ordinary rule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상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례의 사실에만 적용이 제한된 그 통상증거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밑줄 그어진 부분, mu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를 보자마자 옛날에 쌤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뒤따라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6가지 표현을 외웠었거든. 혹시 기억날까? 자,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6가지 표현이 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자, 이 6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음을 붙여봤었거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하는 6가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그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급 수식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이때 등장하는 it?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즉, 법률가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on which라고 하는 절에서 동사인 rest가 오는 게 적당할까를 물어보신다면 뭘 찾아야 돼? 주어 부분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on which에서 주어 부분 어디 있어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자, 이 부분 혹은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전체

부분이 주어면 얘들아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단수 주어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은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Sir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그런 사람인데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뛰어났냐면 delicacy라고 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re other person's feeling we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거든? 거기 똑같이 형광펜 한번 쳐볼까? Where A was 혹은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냐면요. 무엇 무엇에 관한 한. 혹은 무엇과 관련된 경우에라고 해석을 해서 where A was concerned 혹은 where A were concerned이라고 하는 구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더라면 오늘 당장 알아가시면 되겠죠?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 소설가인 George Meredith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Meredith가 굉장히 늙고 그리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소설가를 방문을 했는데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는 흔치 않은 병, 즉 희귀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희귀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유발하는, 즉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ause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하도록 만들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메르디스라고 하는 소설가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cause A to B라고 하는 구문 표현이니까 2번도 맞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흔치 않은 희귀병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었는데요.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사람이 그 메르디스 소설가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nan Doyle in the lead,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 즉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요. In the lead라고 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이라고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그 소설가, 노인 소설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He judged by the sound. 그는 소리로 판단을 했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which the fall was a mere sl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지는 게 단순히 잠깐 미끄러진 거였고,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를 분명히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볼까?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접속사 대시 올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솔직히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s if라고 해서, 뭐야?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이면 쌤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거 사실에 반대인지, 현재 사실에 반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장 전체들을 다 보면, 언제 사실이에요,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 He did not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이고, he judged 이라고 해서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가정법도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말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면 as if 주어 head PP가 오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법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아, 얘 현재 사실에 반대인가? 과거 사실에 반대인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리디스라고 하는 소설가였겠죠? 그 소설가는요, 매우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 told m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능은 어떻게 말했대요?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본능이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그가 겪을 그 humiliation 하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날 때 드는 그의 수치심이요.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보다 심할 것이냐면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수 있는 안도감보다 그가 느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5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지문에서 있었어. 뭐였지? 아, 여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6가지 있다고 말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표현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아 뒤에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고 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교급 수식하는 표현들 정도 여섯 가지 정도는 같이 한번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We anticipate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건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in co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우 너무 느리게 와.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빨리 재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o일까, such일까,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거든? 이거 뭐냐면, so는 얘들아,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su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즉, 뒤따라 나오는 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so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줄지, s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줄지, 지금 그거 고르자는 거거든. imprudent이라고 하는 거는 경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 소댓 구문이 생각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해서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 더 문법 포인트 같이 짚어보자면, so imprudent 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아닌데,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얘 뭐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경솔해서 are we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단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랬을 때 so imprudent are we?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that we wander about in times that are not ou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을 마구마구 배회한대. 얘들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미래의 시간이거든. 즉,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우리 것이 아닌, 즉, 미래의 시간에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And do not think of the one that belong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시간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and think일까? thinking일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병렬 구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think가 와야 될까? thinking이 와야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ink나 thinking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문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질까요?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자, 이 부분에서 이 and와 연결지어지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과 연결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Of arranging things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열하려고,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ing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등위 접속사인 and랑 연결이 될수 없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try to support present with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지하려고 하고, 즉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심지어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조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a time we have no certainty of reac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달할 확신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즉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죠. Examine your thoughts. 자,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거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타나게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점검해 봐라! 자,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들이 wholly to occupy일까? 혹은 occupied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어로 뭐가 오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이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에 점령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너의 생각이 occupied,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와야지 맞아? 과거 분사인 occupied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들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And if we do so,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it is only to shed light on our plans for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할 때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ur means 라고 나오고 있어.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즉 뭔가 우리가 무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과거랑 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only the future is our end. 오직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래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고요. 2016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I once lived in a coastal village of Papua New Guin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한때 그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Papua New Guinea 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 children there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요. But moved from house to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옮겨 다녔대요. As they wish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문화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첫 번째, 얘 접속상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얘 전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y wished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상황에서 이때 as의 쓰임은 그러면 접속사 as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year-old could be seen carrying babies or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는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냐면 carrying babies, 뭔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혹은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요리를 위한 불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be seen, 즉 수동태가 오는 거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부분을 봐야 돼. 10-year-old, 10살배기 아이들이 보는 거야, 얘들아, 보여지는 거야.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그 불을 뭔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아, 뉴기니아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자, 그러면 14살쯤 됐을 때는요, they were doing adul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With confidence and pri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14살쯤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s the newest and most interesting thing in th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밑줄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쌤이 지금 여기 as의 세모를 한번 쳐봤거든? 자, 이때 as는 뭘까? 우리 1번에 등장했었던 as는 접속사로 등장했었어.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뭔지 한번 보자.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 마을에 있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최신의 것은 이라고 지금 as가 뭐로 쓰이고 있냐면 뒤에 명사구를 가져오는 얘 전치사로 쓰이고 있네, 여기서는. 그치? 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무슨 일을 설명해 줄 거냐면요. I had a dozen or so kids sleeping on my verand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내 집의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동사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I had이라고 해서 아, 얘 사역 동사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나의 집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거잖아. 아이들이 자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아이들과 sleep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내 베란다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재운 경험이 있는데, When tropical diarrhea struck in the small hours of the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내가 열대성 설사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I had to pick my way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뚫어서 나가야만 했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만 했냐면요. Through a carpet of small brown bod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작은 갈색 몸뚱이들을 통해서 나는 화장실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It occurred to me. 자,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What 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at이 등장하려면 관계대명사잖아, 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겠다.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먼저 후딱 한번 보고 와볼까? 자, 나한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하고 튀어올랐냐면요. What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장소 참 부모 되기가 참 쉬운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what이 올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that으로 먼저 고쳐놓고 마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아, 이 장소 참 부모가 되기 쉬운 장소이구나. 자, 왜냐하면 The work and pleasure of parenting was shared by the whole villa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과 육아에서의 기쁨이 전체 그 마을의 공통으로 shared 하면 분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 any adult, 그 어떠한 어른들도 who was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그 어떠한 어른도 뭐가 될수 있었다? was a parent, 부모가 될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who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who일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사람의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문장 뒤를 봤더니 아, 불완전해. 그러면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함께 읽어 보면요. We don't know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대. 왜 모르냐면,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in written or notated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적혀진 형태로 in a written 수기로 적혀진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악보에 적혀진 그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Nor 자, 그런데 뭐 또한 없냐면요. 얘들아, 문장이 한번 끊기고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그러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도치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었냐면요. Nor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 위치 바뀌고 있고, 심지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it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요, was probably, 아마도, improvised라고 하면 즉흥으로 연주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즉흥으로 연주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서? Within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convention 하면 관례잖아요. 관례 내에서 연주가 즉흥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so, we are forced largely to guess at its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guess, 추측을 할수 있냐면요. From the accounts of writers such as Plato and Aristot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지금 accounts 하면 뭔가 쓴 수기거든요. 즉, accounts of writers such as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작가의 account, 뭔가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대.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ere generally more concerned with, 일반적으로 더 어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냐면, writing about music as philosophical and ethical exerci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을 뭐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으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 자, 뭐보다는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r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 그 음악의 실천은 실천인데, 그 음악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천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보다는 with providing a technical premier on its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음악의 관행에 technical 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음악의 관행에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그런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딱 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음악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었겠네. 그치?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얘들아,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more 다음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2번으로 등장하는 as가 등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로 바꿔줘야 된다? than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 a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뭐보다는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그 음악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more concerned with ing than with ing라고 해서 병렬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리스 음악은요, 그 대개는 vocal form 하면 성악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consisting이라고 하는 이 ing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
consisting of song ver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우리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 대개는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song verse, 노래하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accompanied by, 얘들아, accompanied by라고 하면 반주되어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반주되어지는 그 운문이었냐면요, instruments such as lyre and 뭐 기타라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타라나 혹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반주가 되어지는 그 운문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잘 등장했니?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and Greek music consisted of song ver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을 거야? 접속사 지웠을 거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겠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를 알면 이긴 문장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in fact, 사실은 플라톤은요, considered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혹시 알까?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Consid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B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 4번도 구문 표현이니까 consider A to B 구문 표현으로 4번은 맞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요, 음악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in which the lyre and flu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와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가요, played alone, 독주로 연주가 되거나 혹은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춤이나 노래에 반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노래, 즉 이렇게 악기가 혼자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뭐라고 여겼냐면요,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조잡하고 매우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리스 음악은 대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플라톤이 봤을 때 그냥 노래나 춤 없이 악기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음악은 뭐라고 여겨졌다?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the melodies 이러한 멜로디는요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음역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제한된 음역대를 가지게 되었냐면요. Since the instrument 이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악기들이요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뭐 from one E to the n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E 옥타브부터 다음 E 정도까지 하나의 옥타브에까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limited pitch range, 제한된 음역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까? Gener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다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쌤이. 그러면 이 5번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0: 스팬은 누구를 꾸며줄 수 있을까? 뒤따라 나오는 spa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여섯 문제 빡빡하게 푸느라 수고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문의 활용 부분 마저 할 거거든요. 구문의 활용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휘 할 거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영천 보현산 자락에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 별빛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별빛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해발 1124m 보현산 꼭대기에 보현산 천문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청명한 하늘. 영천은 1년 중 맑은 날이 가장 많고 주변에 인공 불빛이 적어 밤하늘이 유난히도 어두운 곳인데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손꼽혀 국내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1: 네, 보현산 천문대는 천문 관측을 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국내 최대 크기의 반사망원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경북 영천 북쪽 보현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보현산 천문대는 국내 천문학자들이 수많은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연구기관인데요. 일정 기간에는 일반인들을 위해 천문학 관련 강연과 망원경 견학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산 천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름 1.8m의 광학 망원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과거의 천문 관측기인 혼천의와 함께 만원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력보다 100만 배 좋고 우주 속에 있는 희미한 별빛까지 관측 가능한 1.8m 광학 망원경.

0: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별 13개 중 12개를 발견하고 2011년에는 블랙홀이 별을 삼키는 장면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1: 항상 차갑게 그래야 이제 밤에 저희들이 관측할 때 빨리 바깥 환경하고 이 망원경 환경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게 관측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0: 어느덧 해가 지고 칠흑 같은 밤하늘이 찾아올 때 고연산 천문대는 과학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 오늘은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밤하늘의 별을 세어봅니다. 보현산을 내려오다 보니 한옥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한옥. 이곳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한옥교회, 영천자천교회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은 권원중 장로가 자신의 초가집을 예배당 겸 서당으로 사용하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1904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이곳 건물을 보면 기독교 선교 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중앙에 세워진 나무 칸막이. 공간을 나누어 남녀가 따로 예배를 보도록 한 것인데요. 남녀가 7세가 되면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교회는 영천을 빛내는 하나의 별이자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영천의 마지막 여행지는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는 임고서원입니다.

고려말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 두 임금은 섬기지 않겠다며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유명한데요. 이곳 임고서원은 그 시조를 쓴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서원으로 영천을 빛내는 문화유적 중 하나입니다.

임고서원 앞에는 수령이 약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모습이 평생 성리학을 실천하며 살았던 포은 정몽주 선생과 닮은 듯합니다. 영롱한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문화유산과 예술이 어우러진 영천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0: 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구원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경제학과에서 미래를 꿈꾸는 박소연 양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교 경제수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그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을 찾은 후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유지, 수학 공부의 매력까지 알게 됐다는데.
1: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증명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때도 자신의 논리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을 접한 후 수학이 단순 계산 능력만을 키우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연이야. 개념과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접목한 소연양의 공부법을 공개한다.

0: 매일 아침 소연양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하루 계획표 작성하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소연양은 알찬 하루를 보내고자 해야 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한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해준 고등학교 때 학습 플래너들.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는 수학 공부 계획만 봐도 소연양이 얼마나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다.
1: 플래너는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 같은 것도 시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정말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비중이 플래너에 많을 수밖에 없었죠.
0: 수학은 무조건 어렵고 싫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 고등학교 수학은 암기만 강조하는 중학교 수학과는 달리 개념부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0: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소연양에게 수학은 외운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 푸는 과목, 즉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달랐다. 개념이나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즐거움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문제를 푸는 재미가 생긴 것이다. 무작정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생각해서 학습하는 소연양의 수학 공부법. 멘토링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0: 다양한 이유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소윤 양이 나섰다.
1: 왜 수포자가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은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도대체 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개념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식을 알면은 그게 문제에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문제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개념에 진짜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
0: 진심이 담긴 선배의 조언에 초집중. 멘티 지원자들에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1: 멘티 신청서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0: 특강에 이어 소윤 양이 준비한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 먼저 멘티 지원자들이 느끼는 수학 공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0: 않겠다. 평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취약한 단원에 대한 세세한 질문까지 학생들 또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멘티 지원자들이 떠난 후 홀로 교실에 남아 신청서를 살펴보는 소연이야. 자신의 공부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고르느라 심혈을 기울이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
1: 개념 이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것이 문제 활용이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뽑고 싶어요.
0: 가벼운 발걸음으로 둔촌고를 다시 찾은 소연양.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멘티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풀이에 약하다는 둔촌고 2학년 김정욱 군이다.
2: 저는 집에서만 수학 공부를 해서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잘 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볼 때 딱 풀다가 딱 개념적으로 풀다가 막히는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보면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됐는데 하는 게 좀 항상 아쉬웠어요.
1: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야. 그래서 혹시 개념에 모자라다고 느끼니?
2: 그냥 조금 그런 파트가 몇 개 있어요.
1: 무슨 파트?
2: 지수나 로그 같은 거는 좀 개념이 헷갈려서. 네.
1: 지수 로그?
2: 네.
1: 그러면 지수와 로그 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가지고 있니?
2: 네.
1: 교과서를 쭉 읽고 개념서를 쭉 읽어. 그러면 거기에 공통되는 사항이 있을 거야.
2: 네.
1: 아니면 법칙이나 그런 걸 적어놓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해.
0: 소연양은 교과서와 개념서를 읽어본 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나 공식을 루트에 정리. 이때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이해하며 정리했다. 또한 증명 과정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법칙이나 공식은 눈에 잘 띄도록 따로 기호로 표시,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했다.
1: 교과서나 개념서에 없는 증명 과정을 내가 써서 그거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로레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는 교과서 보면 그냥 이거는 이거라서 그냥 이거예요. 이런 거잖아. 네, 나는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봤어. 여기 보면은 내가 증명 과정을 이렇게 썼어.
0: 증명 과정을 풀어나갈 때는 교과서에 나온 설명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 자신에게 설명하듯이 서술형으로 정리했다.
1: 그 증명 과정을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y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네가 너 스스로한테 설명하는 듯이 증명을 하라는 거야.
0: 특히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어떻게라는 궁금증을 갖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개념 공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1: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암기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거지만
2: 머릿속으로 이해 다 한.
1: 그렇지. 맞아. 이해를 잘하고 있네. 좋은 자세야.
2: 그럼 이런 공식도 그렇고 수학을 단순히 암기한다기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풀면 좋은 점이 뭔가요?
1: 공식을 외울 때 내가 굳이 이렇게 증명을 쓴 이유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하는 거지만 그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수능은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그냥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증명을 알면은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증명은 한번 써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도 과정을 너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 과정이 꼭 필요해. 개념 공부할 때.
3: 어떤 증명의 과정이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생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읽어내면서 연결고리만 딱 기억을 하는 거지 사실 과정이 어떻게 돼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수학이라는 건 어차피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이해한다는 건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나오면 수학의 구조를 이해해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증명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뭘 공부했는지 나중에 남지 않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1: 그럼 여기에 너의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됐겠지? 그러면 외워. 싹 외우고 A4 용지나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
4: 네.
1: 그걸 하나 가져와.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여기에 있는 여기 너가 개념 노트에 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거야.
0: 소연영은 개념 노트를 토대로 이해한 공식과 증명 과정을 머릿속으로 암기한 후 백지에 그대로 적어보면서 복습, 완벽하게 암기하고자 했다. 백지에 적은 내용은 개념 노트와 비교하여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사소한 글자 하나라도 노트와 다르다면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시 공부했다.

0: 네가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통 한 번에 통과할 때도 있었고 보통 한 두세 번 쓰더라고. 많으면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쓰라고 하냐면 하나라도 소홀하면은 다른 거에도 소홀하게 돼 있고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애가 다른 걸다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런 마인드를 너가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 일부러 나한테 엄격하게 하는 그런 자세는 공부에 있어서 나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념이랑 백지 해가지고 이제 암기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한번 풀고 버려.
1: 아니요, 그냥 틀린 문제만 모아서 풀고 그거 없어질 때까지 쭉 풀었어요.
0: 없어질 때까지 풀었다는 게 무슨
1: 그
0: 소리야?
1: 이제 저 문제 틀리면은 틀린 문제를 엄마가 다 오려서 한뭐 종이나 노트에
0: 근데 만약에 이걸 오리면 여기는 다
1: 아,
0: 맞았어.
1: 네.
0: 여긴 틀렸어. 그럼 이걸 오리면은 맞은 문제 안 본다는 소리네?
1: 네.
0: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신감인걸? 한번 맞춘 문제는 이제 안 틀린다 뭐 그런 자신감인 건가?
1: 그건 아니지.
2: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소윤영은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세번 정도 다시 풀었는데 이때 문제집에 바로 풀지 않고 프리노트를 사용. 노트에 직접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문제집에 표시를 했다.
0: 그러고 나서 나는 너처럼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맞춘 문제든 내가 틀린 문제든 다시 다 풀었어.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3번에 맞춘 문제는 다음에도 맞출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틀린 문제는 맞출 때가 있고 맞춘 문제를 틀릴 때가 있어. 틀린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신중하게 보잖아. 그러면 다음에 풀 때는 안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맞춘 문제 내가 좀 대충 풀잖아.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연습할 땐 괜찮지만 그 일이 수능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원래 알았던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까먹고 연습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지금 너가 아직 개념도 모자란 시기에 무슨 자신감으로 맞춘 문제는 맞췄으니까 버려두시면 고3 가서 그 잠깐 메꿔져 있지 않은 부분이 고3 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맞춘 문제라고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이 한권 문제

0: 문제를 다 풀었다고 치자.
1: 네.
0: 그러면 바로 다시 풀지 말고 네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푼다는 그 정도의 시간 간격 텀을 두고 다시 풀어. 그러면은 또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체크를 하는 거야. 또 다시 풀어. 그러고 나서 또 텀을 둬. 또 다시 풀어.
2: 머릿속에 답과 풀이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면 진짜 실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복습하도록 한다.
1: 그럼 그 문제집 풀때 반복하실 때 모든 문제 다 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그 그냥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제일 앞에 쉬운 개념 문제도 다 다시 푸셨어요?
0: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건 논리력이고, 그건 개념 이해야. 근데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해. 특히 21번, 29번, 30번 문제 어려워서 못 푸는 애들 당연히 있어. 고3 가서 그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너도 맞춰야 되는 거야. 남들 맞추는 문제를 네가 틀리면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도 당연히 몇 번을 풀어도 맞지. 대신에 더 빨리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정확성을, 쉬운 문제는 스피드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 건좀 달라. 그리고 고3 2학기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10월쯤 되면은 맞춘 문제는 뭐 그냥 풀수 있을 만큼 그냥 돼.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틀린 문제만 풀어.
3: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반복해서 푸는 게 마치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었구나. 첫 번째 풀었던 거를 두 번째 반복한다 하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도 똑같고 절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한다라는 거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게 반영된 복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무조건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복해봤자 첫 번째, 두 번째와 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반복이어야 되고 그 목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2: 정답을 맞히는 것만큼 중요한 수학 공부 습관 공개.
0: 그리고 뭐 글씨 예쁘게 좀 쓰니?
1: 그냥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알아볼 정도로는 써요. 이제 시험 때좀더 예쁘게 쓰려고 하긴 하죠.
2: 서윤영은 문제를 풀때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깔끔하게 쓰려고 했다. 그래야 나중에 틀린 부분을 분석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지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생들이 대부분 생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계산하다가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와서 볼때 자신의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글씨 쓰는데 만약에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다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직접. 일반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렇게 바로 예쁜 글씨로 쓴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도 그게 몸이 배어서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상태가 돼져야지만이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거에 좀 고려해서 이 점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2: 멘토링 이후 꼼꼼한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정욱군.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정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암기하려니 공부 시간은 두 배가 되고 특히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 백지 테스트에서 다 봤는데 그 심화 문제 풀때좀 적용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개념이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좀.

0: 하는 상황.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지 않고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1: 그리고 이거는 외웠다고 할 수 없는.
2: 네. 좀 더 외워야 되는데.
1: 그래, 좋아. 이거는 다음번에 네가 시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3: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수 부분에 백지 테스트를 했는데 막 2번, 3번 순서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은 이해는 다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나 보면 아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다시 다 쓰셨나요?
1: 너가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네 질문에?
3: 완벽하게 하라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1: 맞아, 순서 틀려도 난 틀렸다 그랬어. 싹 다 다시 썼어.
3: 암기가 안 되는데 이해는 다 돼서 넘어가면 안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그 쭉 개념을 이해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그렇고.
1: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다 맞았는데 순서만 틀렸어요. 맞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나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썼어. 왜냐하면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야. 이해, 그 암기 단계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수학은. 내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공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종착점은 그거야.
4: 어쨌든 수학은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100% 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암기를 정말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못하니까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그 양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암기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암기하면 그거 이해의 어떤 언어 표현적인 그 내용,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고 수학적인 내용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실전 대비 공부 팁을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챙겨오게 한 멘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틀린 문제 유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1: 네프이랑 좀 비교를 해봐. 글씨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0: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연양.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멘티의 잘 정리되지 않은 풀이 과정을 지적했다.
1: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3: 네, 좀 느껴지는.
1: 그러면 난 이 풀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 이것 봐, 너가 쓴 건데 못 알아먹고 있잖아. 네. 이게 실화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글씨 좀 예쁘게 쓰고 좀 네가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말고.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본다는 거에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건 자신의 논리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욱이가 앞으로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만 풀는 게 아니라 보통 나는 모의고사 풀 때도 수능 볼 때도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거든? 그러면 그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2: 네.
1: 오답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풀이 과정을 시험 중에 다시 체크할 때는 중요한 게 네 답이 틀렸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말할 때 내 답이 맞았을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근데 니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야.
2: 네.
1: 종이 많잖아. 풀 때는 정말 자리 모자라면 요 종이로 쓰는 거야. 이 종이로 써야 돼. 난 수능 때 요 종이까지도 다 썼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가 틀린 문제 좀 확인해.
0: 시험이 끝난 후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특히 틀린 문제는 틀린 원인부터 실수한 부분, 풀이 접근 방법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3: 얘도 시도를 막 하다가 결국에 그냥 끼어 맞추기로 했던 것 같아요.
0: 가장 풀기 어려웠다는 심화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1: 이런 문제는 일단 뭐를 구해야 되니?
3: 이런 문제는 그
1: 그러니까
2: 네.
1: 다 무슨 단어 문제야?
3: 아, 그 수열 얘는 극한 문제 미적분
1: 극한 문제겠네. 근데 네. SN이 뭐야?
3: 넓이요. 아, 적분.

0: 문제. 아니, 아, 잠깐만요.
1: 잘 봐. 이게 넓이야. S, 이게 S1이지? 이거랑 이거 더한 게 S2지? 이거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S3지? 합이야. 넓이의 합이 SN이라고.
0: 급수.
1: 네, 급수라고.
0: 네.
1: 급수에 뭐가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아까 비율. 두 번째가?
0: 첫째 항.
1: 그렇지. 여기서 첫째 항이 뭡니까? S1이죠? 그럼 저희는 S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구하고 이두 번째 그림에서 네가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엔간하면 반지름은 표시를 해주세요. 엔간하면 얘를 반드시 반지름은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얘는 원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지. 그러면 너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는
2: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배운 개념으로 풀수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그래서 답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 그러면 점점 그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요 안에도 딱딱딱 깔끔하게 풀수 있어. 엔간하면 이 안에다 푸는 게 좋은 게 찾아봐야 되잖아. 아, 이 풀이가 어디 있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저는 중학교
2: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려는 멘티의 의지. 서연양의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됐길 기대해본다.
1: 자, 여기가 E-알파지. 아, 이제 난 늦었어라고 보이지만은 사실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 지금 계속 열심히 하면은 높아가는 대학을 꼭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글씨 좀 예쁘게 써. 근데 진짜 글씨 예쁘게 써라는 구박을 너무 많이 해놨어.
0: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서 누나 알려주신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겠습니다.
1: 정욱이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누나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쏙쏙 받아들여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2: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소연양.
1: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농구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2: 그녀의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
1: 잠을 자도 학교에서 자고 밥을 먹더라도 밥 학교에서 먹어. 학교에 붙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좀 불편하고 공부를 하는 데잖아. 주변 애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면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 가잖아? 애들이 안 보여. 그리고 침대가 편하잖아. 그냥 누워서 자게 돼. 아, 일어나면 11시야. 그러면 아, 그럼 11시부터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11시부터 공부가 되겠냐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8회 전반부죠.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7회까지 오는데 문항이 중복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좀 잡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뭐 비슷한 난이도로, 비슷한 구성으로, 자, 7회도 같이 한번, 8회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사용한 실습기구네요. 가라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학생 A는 양파의 표피 조직 관찰을 위해 실험 과정에 따라 프레파라트를 제작하고 관찰했어요. 실험 과정. 어떤 걸로 양파의 비늘잎 표피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가는 표피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실습기구예요. 나는 양파 표피 세포를 떼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시료를 얹었어요. 그 얇은 표피를 떼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얹었습니다. 자, 다는 시료 위에 증류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요. 다를 이용해서. 라는 시료를 확대해서 관찰을 했어요. 봅시다. 메스, 피펫, 스포이드, 현미경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메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칼입니다. 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죠. 메스. 무언가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핀셋. 뭔가 작은 걸 집는, 세밀하게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습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이드. 액체를 떨굴 수 있는, 한 방울, 두 방울, 작은, 큰 양은 아니지만 작은 양의 액체를 떨구는 현미경. 굉장히 작은 물체를 관찰할 때 사용을 하는 실습기구죠. 그렇죠? 자, 그럼 보죠. 양파의 비늘잎 표피를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데는 메스, 피펫, 스포이드, 현미경 중에 뭘로 사용해야겠어요? 메스로 사용해야겠네. 그렇죠? 메스가 1번. 자, 양파 표피를 뗐어요. 표피를 떼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얇고 작지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건 뭘로 잡아내야죠? 핀셋으로. 자, 세 번째 보죠. 시료 위에 증류수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릴 거예요. 증류수를. 그럼 증류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실험기구는 스포이드네요. 자, 그리고 그 작은 시료를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건 현미경이네요. 그러니까 사용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메스, 칼입니다. 칼.

자르는 칼, 핀셋은 알죠? 조그만 거 잡는 거, 스포이드, 액체를 한두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는 거, 현미경, 작은 걸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다음 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나타난 개나리의 영양 번식 방법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종자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죠. 영양 번식이에요. 영양 번식. 자, 영양 번식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영양 번식이 뭐냐? 보통 다음 개체, 다음 세대, 다른 개체를 만들 때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씨앗이 아니고 잎 또는 줄기, 뿌리 일부를 잘라내요. 분리해서 독립된 식물체로 만드는 방법이 영양 번식입니다. 영양 번식. 자, 일단 젖부치기. 젖부치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필요해요. 대신에 이 개체는 유전적으로 좀 가까워야 돼.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과. 무슨 가지까지면 가지과, 화분과면 화분과, 이것처럼 같은 과여야죠. 접목 친화성을 가진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형성층을 밀착시켜서 공동체의 개체를 만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붙이는 거. 접목이라고 합니다. 접목. 두 번째, 꺾꽂이. 꺾꽂이. 삽목이라고 그래요. 식물의 영양기관, 어느 부분도 괜찮아요. 잎도 괜찮고, 줄기도 괜찮고, 뿌리도 괜찮아. 그 영양기관을 모체로부터 분리, 잘라내요. 잘라낸 걸 그대로 모래나 펄라이트, 상토죠? 등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모래나 펄라이트는 이렇게 상토, 모판 흙은 거름기가 많으면 안 돼요. 썩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양기관, 이파리가 됐던, 줄기가 됐던, 뿌리가 됐던 잘라서 그냥 꽂아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금 뿌리가 생성되고 줄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삽목. 다음, 휘무지. 휘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목과 고치법. 취목과 고치법. 휘무지하고 꺾꽂이하고 다른 건, 꺾꽂이는 일단 분리 후에 뿌리 생성이에요. 일단 분리 후에 뿌리 생성. 그런데 휘무지는 뿌리 발생 후에 분리예요. 뿌리 발생 후에. 자, 일단 취목은 땅에서 좀 가까워야 돼, 땅에서. 가지를 땅에 묻어. 가지를 쭉 해서 땅에 묻어. 대신에 묻혀진 부분에 상처를 좀 내놔요. 그럼 그 상처가 묻혀진 부분, 상처가 난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을 하지. 그럼 그 뿌리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잘라서 뿌리 있는 쪽으로 심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 취목. 고취법은 높이대기예요. 그러니까 지면과 가까운 건 그냥 힘으로 휘어서 땅에다 묻을 수 있다 쳐. 그런데 막 5m, 10m 있는 걸 강제로 내리면 어떻게 부러지겠죠. 거기는 어떻게 하냐? 땅속에 묻어 있는 것처럼, 묻혀져 있는 것처럼 일단 높은데 그러니까 떼어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상처를 낸 다음에 땅속처럼 만들어 주면 돼. 땅속처럼 뭘 땅수처럼 해서 나무 줄기나 가지에서 인위적으로 뿌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처리한 곳에 암흑 조건과 습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덮어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뿌리가 발생하면 잘라서 뿌리 부분을 심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크게 영양 번식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접목, 잘라서 꼽아서 뿌리를 내는 삽목, 상처를 내서 뿌리를 낸 다음에 잘라서 심는 휘무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죠. 주부 A씨는 시골 친정집 마당에 활짝 핀 노란 꽃을 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 꽃을 직접 키워보고 싶어서 A씨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는 그 꽃이 개나리라며, 아하, 가지를 땅에 살짝 묻어두기만 해도 뿌리가 나네요. 가지를 살짝 땅에 묻어두기만 해도, 가지를 지면에 흙을 덮어서 뿌리가 새싹이 나게 하는 거. 지금

휘무질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몇 프로 길게 뻗은 가지가 있어서 A씨는 그 가지를 흙에 살짝 눌러 고정이 되었어. 며칠 뒤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까 땅에 닿아 있던 부분에서 흰색 뿌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개나리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새로운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A씨에게는 무척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건 휘무지입니다. 휘무지. 휘무지. 자, 포도나무를 휘무지했다고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렇죠. 베고니아를 잎꽂이했어요. 잎꽂이는 일단 삽목. 자른 다음에 꽂아놔서 뿌리 발생시키는 거. 백합의 잎편을 떼서 심는 거. 아니죠. 신비둥 포기 나는 게 아니고. 떫은 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기 접목. 아니죠. 자, 휘무지에 관련된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영양분식 문항도 한참 잘 나오다가 요 최근에 조금 뜸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접목, 삽목, 취목.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접목.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된다. 접목 친화성. 그리고 삽목과 취목. 그냥 각각 떼서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 건데, 삽목은 뗀 후에 뿌리 발생. 취목은 뿌리 발생 후 떼서 심는 거. 그러면 삽목과 취목 중에 어느 게그 성공률이라고 그럴까요? 성공률이 높을까? 취목이 훨씬 높겠죠. 삽목은 중년에도 생기겠고. 그렇죠? 자, 이렇게 삽목과 취목은 줄기를 심어놔도 뿌리가 나는 거고, 이파리를 꽂아놔도 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식물의 전형 성능. 어떠한 영양기관이라도 거기서 뿌리, 줄기, 잎이 다시 생성될 수 있어요. 완전한 식물체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전형 성능 때문에. 자, 다음 3번과 4번입니다. 다음은 주택 조성을 위한 조경 설계 사례입니다. 자, 우리 집 식재 평면도는 완성되었나요? 제가 요청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청하신 대로 연못 주변 이 부분이네요. 가구에게는 봄에 꽃이 피는 단연생 구근 초화류를 심도록 하겠어요. 꽃이 피는데 한해 살이 두해 살이가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뿌리가 어떻게 구근이야? 구근.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집에 뒤뜰은 어떻게 설계되었나요? 하니까 뒤뜰 보니까 나 부분은 운동장에 사용되는 한지형 잔디. 한국형 잔디가 난지형 잔디예요. 밟힘에 강하고 공해에 강하고 하지만 푸르른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죠. 한지형 잔디는 사계절 푸르러요. 근데 워낙 더울 때 한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한지형 잔디는 생장을 멈춰버리는 현상, 하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나 부분에는 한지형 잔디로 조성했고, 푸른색을 띠는 기간이 길고 유지 관리가 쉬우실 겁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식재 평면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덟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주택 정원이에요. 식재 평면도고, 여기 보니까 방위 표시가 있네. 북쪽이에요.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자, 사철나무입니다. 몇 그루 심었어요? 100그루 심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사철나무는 높이가 1.2m고 수간폭이 0.6m입니다. 그렇죠? 주목도 15그루를 비핵 설계가 되어 있어요. 15그루가. 높이가 2m예요. 그리고 수간폭이 1.5m입니다. 소나무는 3그루를 심을 거야. 3그루를 심을 건데, 두 개는 높이가 3m, 그리고 수간폭이 2m인 두 그루는 양쪽에 심고, 한 그루는 높이가 2m입니다. 그리고 수간폭이 1.5m, 여기 한 그루 심고. 철쭉은 여기 50주를 심네요, 50주. 근데 철쭉 한 그루는 높이가 0.6m, 수간폭이 0.3m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감나무가 있네요. 감나무는 높이가 4.0이니까 4m. R입니다. R이 10이에요. R은 근원 직경. 지표면

A면에서 가장 가까운 직경이 10cm. 10cm. B면 어떻게 되죠? B는 흉고 직경. 지표면에서 약 1.2m 높이의 직경. 그런데 여기는 R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원 직경입니다. 자, 이렇게 식재평면도를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위 식재평면도 가, 나 구역에 식재할 적용 식물로 적절한 것은? 자, 가 구역이 뭐였어요? 봄에 꽃이 피는 단연생 구분이에요. 봄에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어야 돼요. 국화, 가을이죠. 국화, 가을, 봄이네. 단연생이 아니죠. 자, 나구역은 한지형 잔디예요. 한지형 잔디. 그러면 잔디가 한지형과 난지형이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죠. 그런데 난지형 잔디 외우기가 좀 편해요. 한국형 잔디. 왜? 뒤에 잔디가 들어가면 돼. 잔디가. 그러니까 한지형, 난지형.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다? 한지형 잔디. 그렇죠? 정답은 단연생. 봄에 꽃이 피는 단연생 구근. 튤립, 그리고 한지형 잔디, 켄터키 블루그래스. 로 이루어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또 알고 가야죠. 초화류 종류. 초화는 화초나 초화나 같습니다. 초가 풋초자에다가 꽃화자니까. 한해살이 초화류는 맨드라미, 쉘비어, 나팔꽃, 코스모스, 채송화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는 국화, 베고니아, 부경, 꽃청보, 도라지 등이 있습니다. 잔디의 종류, 크게 한국형 잔디, 서양형 잔디로 나눌 수 있죠. 한국형 잔디는 일반적으로 난지형 잔디가 많고, 서양형 잔디에는 한지형 잔디가 많습니다. 종류, 이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형 잔디는 뒤에 잔디가 붙는 걸 한국형 잔디로 알고 가자. 그랬습니다. 서양형 잔디는 뒤에 잔디가 없는 걸 서양형 잔디로 알고 가자. 그랬어요. 한국형 잔디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밟힘에 강해요. 병해충, 공해에 강하고. 근데 푸르는 기간이 짧아요. 이게 한지형. 아니, 이게 난지형, 한국형 잔디. 근데 서양 잔디, 한지형은 상록성이에요. 항상 파래. 항상 파래. 잔디밭 조성이 쉽고 잎이 푸르른 상태로 있는 기간이 깁니다. 대신에 담합성이나 병해충이나 공해에는 난지형보다는 훨씬 덜못 견디죠. 그러니까 키우기에는 한지형 잔디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형 잔디는 관리에 편하다는 거. 담합에 강하고 병해충하고 공해에 강해. 그런데 푸르는 기간이 짧아. 한국형 잔디. 한국형 잔디니까 이름에 잔디가 붙는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식재평면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자, 철쭉은 모아심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 자, 철쭉 어디 있나요? 철쭉 여기. 철쭉 이렇게 코너에 모아심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경계선 2점 쇄선으로 되어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2점 쇄선은 점이 두 개예요. 1점 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1점 쇄선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건 2점 세선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많이 배식되어 있다. 침엽수가 많다는 얘기잖아. 자, 여기서는 침엽수하고 화렵수를 좀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철나무가 화렵수예요. 주목은 침엽수고, 소나무 침엽수고, 철쭉 화렵수고, 감나무 화렵수고. 근데 이거 두개 더해봐야 18개, 사철나무 100개. 그럼 어느 게더 많아요? 화렵수가 더 많네. 자, 사철나무는 주택의 동쪽에, 주택은 여기가 지금 북쪽이에요. 이걸 보면 알수 있죠, 지금. 북쪽. 그럼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사철나무가 이쪽에 있었는데 사철나무 어디 있어요? 주택의 왼쪽에 있네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대회에서 가에 들어갈 작물의 생태적 분류네요.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작물의 생태적 분류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작물인지는 굉장히 쉬워요. 본수에서는 더 쉬울 거예요. 누가 봐도 아는. 누가 봐도 이거라고 생각하는. 농업기초를 배우지 않았어도. 뭐 시장만 갈수 있는 사람도 금방 알수 있는 그 정도 나올 거야. 자, 봅시다. 이번 문제는 작물의 종류를 알아맞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힌트.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물의 껍질을 벗긴 후에 쌈장에 찍어 먹네. 양파인가요? 그러니까 양파 아니고. 이 작물은 박과에 속하는 작물이에요. 박과. 박과. 박을 잘라서 쌈장에 찍어 먹진 않는 것 같고, 수박도 그러진 않는 것 같죠. 자, 여름에 노란색 통꽃이 피고, 열매는 길쭉한 타원형입니다. 길쭉한 타원형이래. 열매가 길대. 이 작물을 담근 소박이, 소박이. 이 작물로 소박이 나오면 알겠네요. 오이소박이죠. 오이. 그 계절 대표하는 반찬으로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나온 건 오이임을 알수 있네요. 오이. 오이. 자, 오이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입니다. 덩굴성 식물. 꽃은 단성화입니다. 단성화. 그러니까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어요.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어. 5월에 노란색으로 핍니다. 호박도 통꽃이죠. 통꽃. 줄기는 굵은 털이 있고, 덩굴선으로 감으면서 다른 물체에 붙어서 길게 자라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오이. 자, 생육 계절에 따라 여름작물인가? 여름작물인가? 자, 발화 조건에 따라 호강성인가? 호강성인가? 발화 조건에 따라 호강성인지, 형광성인지. 이걸 알 때는, 호강성과 형광성을 좀잘 기억하는, 그러니까 좀 쉽게 기억할 때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통 이제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은 형광성일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엽채류 같은 건 호강성인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열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실어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형광성. 뭐 상추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빛에 바로 볼수 있는 그 따로 씨앗을 우리가 잘볼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호강성이라고 좀 많이 그렇게 오면 좀 쉽게 외운다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형광성입니다. 생육 형태에 따라 덩굴성 맞나요? 덩굴성이죠, 덩굴. 재배 기간에 따라 여러 해살인가요? 아니죠. 여러 해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작물의 형태적 분류였고요. 오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종자의 휴먼 타파 방법이네요. 휴먼 타파 방법. 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단 휴먼 타파 범주는 물리적 화학적으로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먼 타파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금 물리적하고 화학적하고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선에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물리적, 밑에가 화학적. 자, 물리적부터 보죠. 물리적은 일단 휴먼은 뭐예요? 종자가 발화가 지금 안 돼요. 발화가 안 돼. 싹이 안 터. 근데 그 싹이 안튼 이유를 싹이 틀수 없는 이유를 제거를 해줘야지 휴먼이 타파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기계적 처리 봅시다. 껍질에 기계적인 상처를 주거나 핵층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왜? 껍질이 너무 두껍고 아니면 껍질이 그냥 너무 두껍거나 강해서 외부에서부터 필요한
바라에 필요한 것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한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껍질에 기계적으로 상처를 내주면 그 상처 틈으로 들어가죠. 산소가 됐던 수분이 됐던 그렇게 기계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작물에는 자원형 고구마, 핵과류가 여기에 속해요. 핵과류가. 다음 온도 처리. 좀 저온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온탕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발화가 되는 작물들. 상추, 인삼, 알팔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수세, 침지. 식거나 물에 담궈놓음으로써 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씻는 방법 또는 담궈놓는 방법입니다. 수세 침지 처리. 당근이나 우엉 등이 여기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리적 방법이에요. 물리적 방법.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되죠. 화학적인 자재를 사용을 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용을 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화학적인 자재를 사용을 했으면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물리적인 방법. 그냥 이렇게까지만. 화학적 자재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자, 화학약품 처리 볼까요? 화학적 방법입니다. 씨껍질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진한 황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진한 황산으로 태워버리는 거죠. 태울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작은, 굉장히 가는 털들, 특히 이제 목화. 목화는 가는 털들이 너무 빽빽하게 나 있어서 그 털들 때문에 수분도 못 들어가고 산소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털을 황산으로 태워버림으로써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지. 공간이. 그 공간으로 수분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발화가 됩니다.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작물은 목화, 오크라, 잔디 종자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딱딱한 경질 종자를 질산염에 처리해요. 경질 종자. 굉장히 딱딱한 걸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 화봉과 목초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생장 조절제 처리하는 거. 지베렐린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들. 담배, 감자, 가지. 시토킨이나 SRL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들. 양상추, 땅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위, 기계적 처리, 온도 처리, 수소 침지를 물리적 방법으로. 화학 처리, 생장 조절제 처리를 화학적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화학적 자재를 기준으로 합시다. 화학적 자재를 사용하면 화학적 처리. 화학적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그 외에는 다 물리적 처리라고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보죠. 자, 씨앗이 다 자랐지만 싹이 바로 트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를 씨앗 휴면이라고 그래요. 이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어떤 씨앗은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몇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싹을 틔워요. 그러니까 어떤 건 봄이 되면 바로 트이는 거고, 어떤 건몇년 동안 있다가 자기한테 맞는 환경이 되면 싹이 트여요. 사막에 사는 식물은 비가 오면 휴면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기도 해요. 그렇죠. 사막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온도만 맞았다고 해서 싹을 틔워버리면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물에 의해서 비 오는 게 휴면을 깨우는 것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그 식물들은 비가 오면 휴면에서 깨어나야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물이 있는 거죠. 자, 씨앗이 싹이 틀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저온 처리. 젖은 씨앗을 겨울 동안 땅속에 묻어주면 봄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는 거. 이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면 냉장고 속에 좀 넣어도 되겠네요. 다음, 마찰 처리. 딱딱한 씨앗을 사포나 모래로 마찰시켜서 싹이 트는데 도움이 돼요. 마찰시켜서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통해서 발화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좋은 처리하고 마찰 처리는 뭐에 해당됩니까? 뭐에? 물리적일까요? 화학적일까요? 물리적이죠, 물리적. 자, 지금 나온 건 물리적 방법입니다. 물리적 방법. 자, 강낭콩 종자를 온탕 처리했네. 온탕 처리. 온도 처리하는 거. 이게 물리적이네. 두 번째, 유체 종자를 질산 칼륨으로 처리했어. 질산 칼륨으로 처리했으니까 화학적. 검은콩 종자에 뭐? 지베렐린을 처리했네. 화학적. 옥수수 종자에 오존, O3. 오존을 처리했어. 화학적. 벼 종자에 엡시스산, APA, 호르몬을 처리했네. 그러니까 화학적.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물리적 방제를 찾는 거였습니다. 아니, 물리적 방제가 아니고 휴먼 타파의 물리적 방법. 온탕 처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검색한 작물의 형태적 특징으로 오른 것은? 학생 A는 가을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시골 과수원에 놀러 갔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둥글고 붉게 익은 열매들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방금 딴 열매 껍질을 칼로 돌돌 깎아주셨고, 칼로 돌돌 깎아주셨다고 그러네요. 그 속살은 하얗고 아삭아삭했어. 한입 베어무니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입에 퍼졌고, 씹을수록 시원한 과즙이 풍부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지금 여기까지는, 붉은색 과육에, 붉은색 껍질에 흰색 과육이고, 껍질을 칼로 돌돌돌 깎았다는 얘기네요. 집에 돌아온 뒤 검색해보니 이 열매는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가, 그만큼 의사 병원을 멀리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얘기네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과일이며, 생과로 주로 먹고, 그러니까 생과일로 주로 먹고, 즙도 먹고, 잼도 먹고, 식초로 가공해서 먹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만큼 크고, 일단 나무죠, 지금. 과수원이니까 나무고, 붉은색이에요. 껍질이 붉은색. 그리고 속살이 하얘. 아삭아삭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과네, 사과. 자, 사과는 세계적으로 참 여러 곳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이 죽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그런 열매이고요. 평과 또는 빈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쌍떡잎 식물이고 장미과에 속해요. 장미과, 사과나무과, 그리고 양성화고요. 양성화니까 수술과 암술과 수술이 지금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과나무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아주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 꽃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사과는 꽃은 단성화이다. 꽃은 양성화죠, 양성화.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화입니다. 줄기는 곧은 줄기이다. 이건 그림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줬네. 그림을. 그렇죠? 곧은 줄기이다. 종자에는 배유가 있다. 보통 이제 배유가 있는 것들이 외떡잎 식물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사과는 무배유 종자입니다. 무배유 종자 없습니다. 자, 뿌리는 수염 뿌리다. 지금 4번하고 5번은 사과가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만 알아도 충분히 정오 판단이 가능하죠. 사과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염 뿌리는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죠. 잎맥은 나란잎맥입니다. 자, 나란잎맥은 보세요. 벼, 보리, 옥수수, 밀, 이거 뭐 백합, 파 이런 것처럼 어떤 거 외떡잎 식물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과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이 교재에 이게 이렇게 분류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과는 공부를 안 해도 될까 싶은데 이게 연계 교재다 보니까 일단 사과는 여기서 한번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잡초방제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친환경 방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은 경종적,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방제로만 한정한다. 우리가 지금 8이니까 8번째. 같은 거 8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농업기초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도, 지금 수능 완성 풀이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도 이 문제는 안 놓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애웠을 겁니다. 자, 친환경 방제. 유기합성 물질.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유기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제법이죠. 물리적 방제. 토양, 가열, 포살, 기계 제초처럼 정말 어떤 물리적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트랩도 있고, 비닐 필름도 있고. 화학적 방법. 인간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적 방법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목초액, 제충극, 석회 보르도액, 유황압제, 난황유. 난황유가 뭐예요? 계란 노른자에다가 식용유 섞어 놓은 거죠. 네. 화학적 방법. 생물적 방법.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생물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방제하는데, 살아있는 놈을 사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생물적 방법에 미생물 농약, 천적 및 천적 곤충 및 미생물, 잡초 섭집 동물. 미생물과 잡초 섭집 동물의 크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소화, 아니면 균,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에만 살아있는 생물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다음, 경종적 방법, 재배적 방법이죠.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해서 기른다든지, 작부 체계를 좀 조절한다든지, 동반 작물을 이용해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한게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자, 또, 7강에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여기만 바뀔 확률이 많다고. 다음 인터뷰냐, 다음 글이냐, 다음 대화냐에서 나타난 잡초방제법,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방제법의 사례를 골라라 하고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논에서 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친환경 제초 방법도 있을까요? 해서 왕, 우렁이 농법, 논에다가 우렁이를 키우는 거고 논에다가 오리를 키우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 논에서 크는 잡초들 있잖아요, 잡초들. 잡초들이 벌써, 대부분 호강으로 발하는데 호강성이에요, 호강성. 그런데 오리를 풀어놓으면, 오리가 흙탕물을 일으키잖아요. 그 흙탕물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화 자체가 안 돼, 잡초가. 그래서, 제초도 될 수가 있지만, 풀을 뜯어먹어 제초될 수 있지만 그렇게 발화도 방해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 잘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참개농법이네. 그러니까 농법 앞에 붙은 게 왕, 우렁이, 오리, 참개 이러네요. 참개는 잡식성으로 해충과 잡초를 먹고 밤에 활발히 움직여 토양을 뒤집고 물을 흐리게 해서 벼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배설물도 좋은 거름이 되고요. 일거양득이네요. 또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물고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고기가 흙탕물을 만들어 잡초가 햇빛을 못 받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방제법 보죠.

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참깨 농법, 그리고 물고기들,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물고기 다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생물적 방법이에요. 생물적 방법. 생물적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물적 방법. 돌려짓기를 했네. 돌려짓기를 했으니까 재배적, 경종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랑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을 방지했어. 생물적 방법. 토양에 태양열 소독을 해서 양파 녹균법. 태양열로 소독을 했어. 이건 물리적 방법이네. 네 번째는 석회 보루도액을 사용해서 이건 화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황류 사용했네요. 난황류를 살포해서 장미에 발생한 진딧물. 화학적 방법. 그래서 8번은 친환경 방제법 중에 생물적 방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체험한 토양 관리 방법의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학교 진로 체험 학습에서 학생 A는 농업 체험장에 방문해서 밭을 갈아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됐네요. 지금 이건 관리계 로터리를 끼우고 농작업을 하고 있네요. 체험을 도와주던 선생님은 씨앗을 심기 전 땅을 고르고 뒤집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 경운이라고 합니다. 경운이라고 해요. 자, 이 작업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한, 과거에는 소나 말을 이용해 쟁기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농업 기계 덕분에 노동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학생 A는 동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 이 아이가 신기했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감탄했다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있어요? 경운을 하고 있네, 경운. 경운. 반전을 시켜주고 땅을, 흙을 얇게 뒤집고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아하느냐? 토양이 아무래도 딱딱한 땅을 반전시켜서 로터리로 깨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토양이 부드럽게 되겠죠. 토양의 공기 유통이 개선이 될까요? 아무래도 딱딱이 굳어 있는 땅보다는 한번 뭐랄까 이제 로터리 작업을 해주니까 훨씬 더 공기 유통이 개선이 되겠죠. 땅속 유기물 분해가 촉진이 되나요? 그렇겠죠. 산소도 잘 들어오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땅속 유기물 분해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운 및 정지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가만 놔두면 땅이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밝거나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다밥이 되죠. 다밥이 되죠. 이제 이걸 뭐 쟁기질로 해서 토양 반전을 시키고 로터리를 해서 땅을 좀 깨주면 토양 수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토양 내 공기 유통도 촉진이 되고 땅속 유기물 분해도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잡초 및 해충의 발생도 억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운이라는 단어. 아, 지금 땅을 잘게 잘라주고 있구나. 그럼 땅이 딱딱했을 때와 잘게 잘라줬을 때의 효과인데 이건 굳이 농업기초 기술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양이 부드러워질 거고 깨진 사이로 공기 유통이 훨씬 개선되어질 거고 공기 유통이 좋아지니까 땅속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도 금방 풀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변경한 농산물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네요. 자, 농산물 유통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물은 팔고자 하는 농산물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현재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농산물을 어디에 판매를 하냐 문제지. 도매시장으로 판매를 하면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으로 판매하면 소매시장 거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넣지 않아요. 그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팔아. 직거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도매, 소매, 직거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도매와 비교한 직거래의 장점은 유통 단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가격,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낮은 가격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농산품의 선도도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선물은 지금 물건이 없어. 물건은 앞으로 나올 거야. 앞으로 나와. 근데 앞으로 나올 걸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앞으로 얼마, 나중에 나올 걸 얼마를, 얼마에, 얼만큼을 양과 가격을 사겠다라고 현재 계약을 맺는 거죠. 이거의 좋은 점은 농산물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풍년이 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되면, 생산이 되면 소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자연재해 등이 나타나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해 버리면 소비량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좀 낮춰보기 위해서 생산되기 전에 미리 거래를 하는 거죠. 선물. 선물 거래에도 또 선물과 선도로 또 나뉘어져요. 선물은 중개소가 있어. 그래서 표준화된 거래 방식이 있는 거고. 선도는 판매자와 생산자 그 둘의 신용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믿음? 신용? 신용이 좀, 신용에 따라 좀 달라지죠. 나중에 안살 수도 있죠. 너무 가격이 내가 1,000원 주고 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어놨는데 그때 보니까 100원에 그냥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안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 자, 농산물 유통은 크게 물건을 파는 건데 현물과 선물로 나누어진다는 거. 현물은 도매, 소매, 직거래로 나눠진다는 거. 선물은 중개소가 있는 선물 거래와 중개소가 없는 선도 거래로 나누어진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농업인 A씨는 개선형 케이지에서 무항생제 달걀을 생산해 왔어요. 그동안 인근 학교와 관공서 구내 식당에 달걀을 공급하면서 아하,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선물 거래를 했네요. 이렇게 납품했으나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리고 달걀 가격의 변동으로 기존 거래처와 재계약을 못해 판로가 끊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업인 A씨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로컬 장터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다른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당일 산란한 달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달걀을 바로 살수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물을 하다가 나중에는 로컬 장터에서 직거래로 하고 있네. 직거래. 그러니까 A씨가 변경한 농산물 거래 방식은 뭐다? 직거래다. 직거래. 그러면 직거래 사례를 찾아봅시다. 수박을 생산해서 농산물 공판장 직거래 아니고, 마늘을 생산해서 산지 유통형 아니고, 감을 생산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현장 판매를 했어. 이게 직거래 방식이죠. 일단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위탁 판매했나요? 직거래 아니고, 5번은 배추를 생산해서 재배전 계약한 대로 이것도 사전 거래, 선물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직거래를 찾는 3번, 방법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의 앞부분도 풀어봤습니다. 비슷하죠?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이제 한두개반 정도 남았는데, 그것까지 다 풀면은 뭐 1등급은 문제 없지 않을까요?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후반부 푸는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베스 수능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속 세계, 우리가 이걸 수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수계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생물 자원도 있을 거고요. 광물 자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다양한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리적,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산 생물 자원부터 보면은요, 우리 수산 물속에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생물들을 총틀어서 수산 생물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아있는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성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물 개체가 죽게 되면, 죽더라도 새로운 개체가 알을 낳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면 적정 수준의 숫자는 유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죽더라도 또 새로운 생물의 가입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재생성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조절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자, 어떤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개체 수를 유지하는 게 자기조절적인 자원인데,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바다 생물이 천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이 없다라는 거죠. 천적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많은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또 먹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먹이가 부족하게 되고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또 제한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스스로 죽는 개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도 내에서 그 숫자, 개체 수가 유지되는 그러한 특징이 자기 조절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 생물 자원은 재생성 자원이고 자기 조절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 자원 중에 망간 단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 본수에서도 이 망간 단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계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 자원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용존 광물, 물 속에 녹아 있는 광물이라는 거죠. 80여 종의 광물질이 녹아 있다. 소금, 마그네슘, 칼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소금과 마그네슘과 칼슘 등은 상업적으로 우리가 그 바닷물에 녹아 있는 광물을 얻어서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망간 단계는

수심 4,000에서 6,000m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데, 감자 모양의 크기 정도의 광물이 심해저 평원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냉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저에 용융된 금속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음으로써 침전해서 어떤 뭐 동물의 뼈라든지 또는 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그 침전된 게 붙으면서 물리적으로 커져서 만들어진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단면이 나이테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한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커진다라는 거죠. 아까 어떤 뭐 동물의 뼈에 의해서 침전된 물질이 붙게 되면 계속해서 굴러다니면서 그 침전물이 붙게 되는데, 그 커지는 속도는 100만 년에 1mm에서 10mm 정도로 굉장히 더디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만한 망간 단계 같은 경우는 몇백만 년에 거쳐서 커졌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겠죠. 자, 열수광상이라는 건 뜨거운 물이라는 거죠. 이 뜨거운 물이 발생되는 곳이 중앙해령과 해구 지역의 뜨거운 물 속에 녹아있던 물질이, 바닷물은 차갑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서 굳으면서 생성된 광물을 열수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녹아있던 광물이 차가운 물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광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이 열수광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해양 광물인데요. 자, 천연가스인 메탄이 바다 깊숙한 곳에 차가운 물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고체 형태의 광물을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별칭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여보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까지 광물 자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해양 에너지 자원인데, 해양 에너지 자원인데, 그 중에서도 조력 발전,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력 발전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 때,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곳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다음에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모식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쪽이 바다고요,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요게 지금 가운데 댐입니다. 댐. 바닷물을 막아놓은 댐인데, 댐 가운데 여기 터빈, 수차를 만들어 놓고요. 자, 바닷물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의 수위가 낮을 때는 바다에서 호수 안쪽으로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높이 차가 있으니까. 이때 들어오는 물의 힘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을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올 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을 우리가 창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호수의 수위가 높고 바다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때 호수에서 바다의 이 낙차를 이용해서 썰물 때 빠져나가는 물에 의해서 만약에 터빈을 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낙조식입니다. 낙조식. 낙조식 발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시아오에 있는 조력 발전소는 창조식입니다. 창조식. 들어오는

바닷물과 호수의 낙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걸 창조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단류라는 건 단류가 있고 복류가 있습니다. 복류. 단류는 한 번만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만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게 단류고요. 만약에 복류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이 모두 두 번, 밀물과 쌈물 두번 모두 전기를 발생시키면 복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형도에서는 창조식 단류 발전이니까 들어올 때만 발전하고 나갈 때는 그대로 물이 빠져 나가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식 단류 발전 모형도는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 발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시화호를 자주 얘기하는 게 제시문에 조력 발전의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에 시화호 조력 발전을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조력 발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화호 조력 발전은 창조식 단류 발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류 에너지는 아까 조력 발전도 우리 밀물과 썰물, 즉 물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력은 댐에 반드시 필요했고 댐에 가둬진 물과 즉 바다와 호수 사이의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렸다라고 하면 조류 에너지는 조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류 발전은 밀물과 원래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빠른 곳, 우리나라에서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이 울돌목이죠. 울돌목이라고 남해에 있습니다. 남해. 해협이 굉장히 좁은 곳이 있죠. 좁은 곳에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한 곳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요그 프로펠러 날개 모양의 수차를 돌리게 되겠죠. 돌아가게 되면 돌리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자, 해저에 아예 이렇게 고정하는 해저 고정식과 해저 밑에 아예 가라앉혀서 이 수차를 돌리게끔 조류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착저식 두 가지의 형태의 조류 발전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파력은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파도가 발생합니다.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파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가동물체형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될 수 있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띄워놓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파도가 이렇게 오면 상하로 움직일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겁니다. 파도 방향이 있으면. 자, 가동물체형, 그래서 수면에 떠 있는 부체가 파랑의 운동에 의해서 상하 또는 회전 운동을 하여서 발전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발전 방식을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파랑 작용에 의해 공기 실내의 수위가 변동함으로써, 자,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하겠죠. 그러면 이 공기의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공기의 흐름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압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공기의 흐름, 그 압력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게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실내의 수위가 변동함에 따라 공기 실내의 공기가 압축, 팽창될 때 노즐을 통해, 여기 노즐이 있겠죠. 노즐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키는 게 진동수주형이다. 자, 월파형이라는 건 파도가 담을 넘어가는 형태를 월파라고 얘기하죠.

파도가 이렇게, 이게 파도입니다. 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게끔 구조물을 설치하면, 자, 여기에 넘어가서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여기에 수로를 하나 파놓게 되면 또 이렇게 물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물에 낙차,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월파형입니다. 자, 파랑의 진행 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고, 이게 사면입니다. 기울어진 면. 사면을 두어 월파된 물을 저수, 모아놓는 거죠. 저수한 후에 형성된 수위차를 이용해서, 자, 수위차는 여기 높이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겠죠. 수위차를 이용해서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된 발전기를 구동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월파형 파력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파력 발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도 있습니다. 자, 바닷물은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틀려집니다. 표층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이죠. 왜? 태양광을 받기 때문에. 심해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두 개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차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 보통은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이 나야 되고요. 온도차를 이용해서 작동 유체의 기하와 응축을 반복시켜 터빈을 구동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작동 유체는 암모니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작동 유체에 따라 폐쇄 사이클 방식과 개방 사이클 방식으로 분류한다. 자, 해수 온도차 발전 방식의 핵심은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인 곳에서 발전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다 위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 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해상 풍력 발전소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기둥을 세워놓고 대형 팬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게 해상 풍력 발전이고요. 자, 삼투압 에너지를 이용한 게, 연분차 발전이죠. 연분차 발전. 자, 삼투압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할 때 그때 발생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죠. 삼투압. 이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했는데, 자, 연분차가 있는 곳이 저농도, 고농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연분차 발전을 할수 있는 것은 기수역입니다. 기수역. 기수역이라는 것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즉 강의 하구 쪽이 되겠죠. 기수역은 강 하구를 얘기합니다. 강 하구에 반투막을 설치해 놓으면 저농도의 강물이 고농도의 바닷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삼투압이 발생되고요. 그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게 연분차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삼투압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해양 공간 자원도 하나의, 우리 수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좁은 공간에 대체로 바다가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적으로 이 해양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바다에 지어서 거기에 육지에서 하는 역할을 해양 공간에서 할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상공항이라든지 또는 인공적으로 갯벌을 만든다든지 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서 여기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를 지어서

부족한 육지의 공간을 이런 해양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공섬도 하나의 해양 공간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물 자원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이러한 얘기를 많이 외웠을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이렇게 외웠을 건데, 자, 7단계 방식으로 생물 자원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고래하고 참돔하고를 이 7단계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면은요, 개에 해당하는 게두개다 동물 개죠. 동물 개고요. 문에 해당하는 것도 척삭 동물 문입니다. 자, 강에서 분류가 되는데 돌고래는 포유강에 해당되고요. 참돔은 조기강에 해당됩니다. 자, 목에는 돌고래는 고래목에 해당되고 참돔은 농어 목에 해당되고요. 과에 해당되는 게 돌고래 과고요. 참돔은 도미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물을 얘기할 때는 속명과 종명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델피누스 델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산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명식 명명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명과 종명을 붙여서 얘기한다. 그래서 돌고래는 델피누스 델피스라고 얘기하고 참돔은 참돔 속 참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생물의 이름은 이명식 명명법을 사용한다. 자, 이제 수산생물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유생물이라는 것은 떠 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생물을 부유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유생물도 크게 식물 부유생물과 동물 부유생물로 나누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식물 부유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동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약한 부유생물을 식물 부유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 부유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1차 생산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1차 생산자. 먹이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며 해양생물의 중요한 에너지원의 공급원이 되는 게 식물 부유생물이다. 살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 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광합성을 통한다라는 것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까지만 식물 부유생물이 살수 있다라는 거죠. 유광층에서만 살수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 자, 1차 생산자 또는 기초 생산자라고 부르고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기초 생산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 기초 생산량이 많아야지만이 그 위쪽에 있는 먹이 사슬에 동물의 양들도 많아지겠죠. 자, 현미경적 크기의 미세조류에서 떠다니는 큰 해조류까지 포함한다. 자, 종류에는 돌말류, 규조류라고도 얘기하고요. 와편모조류, 석회비늘, 편모조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동물 부유생물은 1차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동물 부유생물이 식물 부유생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부유동물 또는 종속 영양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서생물이라는 것은 저서 쪽에 수면 제일 아래쪽에 생활하는 생물을 우리가 저서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저 바닥의 위나 안에 사는 생물을 저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서 생물에는 식물과 동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 식물은 우리가 해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해조류. 그래서 해조류는 몸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이 해조류의 특징을 해초류와 비교해서 해초류라는 것은 현아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꽃을 피우는 식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식물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상 식물과 이 해조류와의 차이가 뭐냐? 육상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열매, 씨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해조류는 뿌리 줄기잎,

열매 씨가 없다. 뜻,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다. 영양분과 물을 운반하는 통로 조직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 육상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통로 조직을 통해서 잎 끝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해조류는 이러한 물을 운반하는 통로 조직, 관따발이 없다. 대신에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한다.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하고 번식은 포자로 번식한다. 자, 육상식물은 씨로 번식하죠. 포자로 번식한다라는 게 해조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조류는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해조류의 색깔로 구분합니다. 자, 녹조류는 녹색 빛을 띠는 거죠. 청각, 파래, 매생이가 녹조류에 해당되고요. 갈조류는 갈색의 색깔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반, 미역, 다시마가 갈조류고요. 홍조류는 붉은색 빛을 내는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참김, 방사무늬김, 우뭇가사리가 이 홍조류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가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서동물이라는 것은 물 아래쪽에, 즉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우리가 저서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면동물, 따개비류, 고등류, 조개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해조류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동물,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동물을 유형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형동물은 물고기류, 두종류, 포유류, 각각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물고기류에는 원구류, 입이 둥글다라고 해서 원구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구류, 연고로류, 경고로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연고로류와 경고로류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연골어류라는 것은 뼈가 부드러운 뼈로 구성된 어류를 연골어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백상아리라든지 홍어라든지 이러한 것은 뼈가 부드러운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어류들은 경골어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갈치, 고등어, 참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경골어류는 대부분 부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는 공기주머니죠. 공기주머니라서 물고기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수심의 이 공기의 양을 조정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불에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경고류는 대부분 불에를 가지고 있고요. 연고류는 불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종류는 시바류하고 파란류를 나누는데. 자, 팔이 10개인 거와 팔이 8개인 거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시바류는 갑오징어, 오징어, 꼴뚜기가 시바류에 해당되고요. 파란류는 문어와 낙지가 파란류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포유류는 고래류, 식용유, 기강류, 해우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포유류 중에 고래류가 자주 나오고, 포유류와 물고기류를 섞어서 자, 연고로류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경고로류의 특징을 물어볼 때 오답지로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으로 새끼를 기른다거나 또는 뭐 새끼를 낳는다거나 그다음에 정원동물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답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각각류는 새우, 게, 가재 등이 각각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산 생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풀면서 부족한 거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바다 밑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니까 신기하지. 여긴 해저 땅 속에서 용암과 만나 데워진 지하수가 온천처럼 해저에서 솟구치는 곳이야. 자,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바다 밑에 온천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때문에 차가운 심해에도 이 근처는 생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땅 속에 있던 다양하고 유용한 금속

물고기 온천수에 섞여서 올라와서 차가운 물과 만나 광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앞에 설명을 했었죠. 이러한 광물을 열수 광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열수 광산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중앙해변과 해구, 즉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천연가스가 좋은 고압 상태에서 형성된다. 자, 천연가스가 좋은 고압 상태에서 형성되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고요.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을 이 열수광산에서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빨, 뼈 등의 핵에 금속 산화물이 붙어서 응집돼서 생성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망간 단계라고 얘기했죠. 망간 단계. 그래서 열수 광산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땡땡 발전, 지구, 달, 태양 간의 기조력에 의한 해양의 유동,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킨다. 그럼 두 개밖에 없죠. 조력이냐, 조류냐, 조류 발전이냐. 자, 조력 발전의 핵심은 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시문에서 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회전되죠. 수직축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수평축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건데 댐이 없기 때문에 조류 발전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구조와 유지와 보수에 유리하다. 유속이 느린 해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즉 물의 흐름,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해내는 조류 발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담수와 해수의 삼투압, 이거는 염분차 발전이죠. 염분차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도에 의한 수면의 상하 운동, 파력 발전. 그다음에 조류의 흐름에 의한 운동 에너지. 3번이 조류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석 간만에 차는 위치 에너지, 높이차를 이용한, 낙차를 이용한 발전, 조력 발전이 되겠죠. 조력 발전이 되겠고요. 표충수와 심충수의 온도차에 의한 기하열,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온도차 발전. 그래서 조류 발전에 대한 내용은 3번 답지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 조류 발전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3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동해에는 연중 2도씨 이하의 차가운 해양 심충수가 존재합니다. 자, 바다 깊은 곳의 수온이 연중 2도씨고요. 얼음처럼 아주 차가운 이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표충수 열로 액체, 암모니아를 기체로 만들고,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로 만들고, 이 기체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다. 자,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지금 바다 수면입니다. 표층이죠. 표층수의 물은 따뜻하겠죠. 아까 심층수는 2도씨로 굉장히 물의 온도가 손이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동 주체는 아까 암모니아라고 얘기했었죠. 암모니아가 낮은 온도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액체보다, 조금만 온도가 높더라도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걸 기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뀌면서 압력이 발생되겠죠.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고요. 자, 기화된 암모니아를 다시 또 액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운 물을 보내게 되면, 기화했던 게 다시 액체의 암모니아로 바뀌고요. 펌프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또 다시

물을 만나게 되니까 표층수에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되니까 기아가 또 발생하겠죠. 이렇게 순환해서 계속 기아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기아의 압력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온도차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을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인데요. 자, 파고가 높으면 발전량은 증가한다. 파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시아오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아까 시아오에 대해서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어요.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했고요. 시아오 조력 발전은 창조식 단유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온차가 13도씨 이상이면 발전이 가능하다. 자, 13도씨 이하, 수온차 13도씨는 아까 온도차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작동 유체에 따라서 폐쇄 및 개방 사이클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토론에서 비학생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자원의 특성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자, 미래에도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수산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더 이상 자연 상태의 수산 자원을 어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저도 A 학생의 주장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원과는 다른 수산 자원의 특성과 어업인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자원 조사를 통해서 주요 수산 자원의 연간 총 어획량과 연간 총 어획량을 우리가 T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획 금지 최장, 잡을 수 있는 길이를 정해 놓는 거고요. 잡을 수 없는 길이, 산란기 때는 보통 금어기를 설정하는데, 금어기를 정하고 어업인은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수산 자원을 내약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수산 생물에 대한,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지금 제시문의 내용이죠. 수산 생물 자원은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재생성과 자기 조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산 생물 자원의 특성은 재생성과 자기 조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땡땡문은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하여 제철 음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자, 1월에는 과메기가 선정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메기는 북태평양 공해에서 봉수망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 생물을 재료로 하고 있다. 자, 북태평양에서 봉수망으로 잡는 게 꽁치입니다. 꽁치. 자, 봉수망이라는 것은 들금을 어법인데요. 집어등으로 유인해서 꽁치가 모이게 되면 모인 꽁치를 그물로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이 봉수망입니다. 나중에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봉수망은 그렇게 해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획한 수산 생물을 재료로 하고 전처리 후 덕장에 넣어 동결과 해빙을 반복해서 말린 동검품이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동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우리 뭐 식품 쪽에서 자주 나오겠지만 동검품의 대표적인 게 과메기와 그다음에 황태가 동검품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꽁치입니다. 제시문에서는 꽁치인데 꽁치는 경골어류입니다. 경골어류. 그래서 경골어류에 대한 특징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경골어류는 대부분 난생이다. 꽁치는 난생이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부화한다라는 거죠.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경골어류이다. 맞고요. 자, 항온동물이다. 정온동물, 항온동물,
몸의 온도가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동물을 우리가 항온동물 또는 종온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파로 호흡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연고로류나 경고로류의 특징을 주고 다른 선택지에, 잘못된 오후 선택지에는 포유류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경고로류에 대한 내용, 꽁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난생과 경골오류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수산 자원에 대해 발표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학생은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태블릿 PC로 검색해 아래와 같은 수산 자원을 열람하였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광물을 자체 수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에 5개의 심해저 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에 보면 일단 심해저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이죠. 사진의 광물은 해수 속에 녹아있는 금속 성분이 해저 면에서 물리, 화학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다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다. 그래서 다금속 단계입니다. 단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단면에서는 동심원의 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심원들은 상어의 이빨이나 뼈, 작은 결정 등의 입자로 이루어진 핵 주위를 따라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이 침전하면서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이 보이죠? 이렇게 동심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망간 단계라고 얘기하죠. 망간 단계. 망간 단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광물 자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부정형의 문항이네요. 자, 감자 모양의 덩어리 형태입니다. 감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는 얘기입니다. 수심 4,500에서 5,000m의 심해 평원에 존재합니다. 심해저 광물이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성장 속도는 1,000년에 0.01mm에서 1mm 정도입니다. 아주 커지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그마에 의한 열수가 분출되는 지형에 굴뚝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열수 광상에 대한 내용이 4번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죠. 자, 이 망간 단계에서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철, 스칸디움, 희토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용한 광물들이 많이 침전돼서 응집되어 있는 광물이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문항,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부정형 문항이고요. 적절하지 않는 거. 자, 해양 에너지 발전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하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내용 정리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죠. 밀물때 이렇게 바다는 높고 호수는 물의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식, 단류 발전의 모식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밀물 때 여기서 발전,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일부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터빈이 돌아간다는 게 여기서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터빈이 돌아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류 발전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창조식 단류 발전은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 발전의 형태라는 거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밀물 때 발전한다. 창조식이니까 밀물 때죠. 맞는 내용입니다. 창조식 단류 발전 방식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시화호에 설치된 발전소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이면 발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조속 간만의 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이 차에 의해서 이용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은 조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형 문항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세모세모는 2024년 글로벌 스낵 시장 보고서에서 K 간식의 소비 증가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수산 가공식품인 부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 부각은 우리나라 남해안 수심의 얕은 바다에서 지주를 만들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지주식 양식 방법으로 생산하는 해조류를 재료로 한다. 부각은 김을 이용한 겁니다. 이 해조류 형태는 세포가 한층으로 된 대나무인 모양 또는 둥근 엽상체이며 수온이 낮은 가을과 봄에 본체가 나타난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곰팡이 균사처럼 생긴 사상체로 조가비 속에 살다가 가을에 각 포자를 내어 성숙체로 성숙하게 된다. 포자로 번식한다. 해조류 중에 김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은 홍조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을 찾는 거죠. 녹조류이다. 홍조류죠. 틀린 내용이죠. 포자로 번식한다. 해조류의 특징입니다. 관따발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육상생물 또는 해초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로 담수에서 서식한다. 해수에 대한 내용이죠.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한다. 뿌리 줄기 입의 구분이 없는 게 해조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2번 포자로 번식한다가 김, 홍조류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대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과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는 해조류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조류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만 한한다. 자, 전통적으로 산모에 대한 배려. 자, 해조류가 물어봤는데 산모가 나오면 무조건 미역입니다. 미역. 미역이 제시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배려. 뭐 어떻게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한 거냐 하니까 뭐 아침에 생일상을 차려주고 산모를 위한 음식이고 요오드 칼슘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자 조반대 바위에서 서식한다 이거 모두 다 미역에 대한 내용이죠. 미역은 갈조류입니다. 갈조류 갈조류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부터 리을에 찾으라는 거죠. 자 다시마 갈조류고요. 매생이는 녹조류입니다. 녹조류. 자, 모자반은 갈조류고요. 갈조류고 우뭇가사리는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그래서 갈조류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과 동일한 분류의 두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두 종류의 종류는 아까 시바뉴와 파라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4월이 이달의 수산물을 증가했다. 실제로 청도에서 소싸움 전에 소에게 먹일 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갯벌의 인삼이라고 부른다. 연포탕이나 호롱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먹는다. 8개의 팔이 있다. 파라뉴이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낙지죠, 낙지. 낙지, 파라뉴입니다. 그래서 파란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역부터 리을까지 골라라는 거죠. 즉 보기 선택지에서 시바뉴와 파란류로 구분을 하라는 거죠. 꼴뚜기는 시바뉴입니다. 팔이 10개인 시바뉴에 해당하고요. 오징어도 팔이 10개죠. 시바뉴에 해당합니다. 쭈꾸미와 참문어가 파란류에 해당하는 두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란류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계 자원과 유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하고 열 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산업과 어업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열로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말이요. 그거 아세요? 바로 켜볼게요. 왜냐면 저희 첫 번째 문제가 수다리 문제거든요. 우리 일찍이 만나는 오늘의 수다리. 안녕. 좋아.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제는 수능 20번에 나와 있는 문항이에요. 저희 쌀이 진짜 귀엽죠? 그대더라. 저희 집에 말이에요. 우리 20번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키워서 그 사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최근에 미용을 했습니다. 굉장해요. 언제나 리즈라고 말을 하지만 미용을 했더니 대박입니다.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친구들이 털이 금방금방 자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셀프 미용하게 되잖아요. 뭐 발바닥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어느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조금씩 셀프 미용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생겼지? 약간 이런 순간이 와요. 왜 이렇게 묘하지? 우리 애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이러한 순간들이 오면서 그 시기를 거치다가 뭐지? 하다가 한번 미용을 딱 받으면 이렇게 생겼었지 참. 이러한 대단한 지금 외모를 뽐내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뭐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나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털을 안 깎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신기합니다. 다시 이어갈까요? 아, 썰이 보니까 갑자기 사랑인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44번은 말입니다. 아, 근데 말이야. 근데들, 아, 갑자기 또 털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으로 가는 건 좀 너무 큰 점핑인데. 아니, 지금 입시가 또 다가오면서 특히나 지필 시험을 두면서 제가 남학생만을 주로 맡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왜 머리카락을 기억이 날아간다라는 이유로 기르시는 분들, 장발이 갑자기 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빡빡 밀어, 갑자기 막. 이러한 친구들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지. 머리카락은 죄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꼭 이러더라고. 아, 해서 막, 뭐. 인정해. 존중한다고. 그대들 집중할 수 있게 빡빡 미는 거? 아, 존중해요. 그런데 왜 이거는 여기가 이제 기억장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르시는 분들, 아, 저는 정돈된 마음에서 또 이제 교재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다들 파이팅 하시고, 진짜로 이번에 진짜 들어갈게. 진짜로 갈게요. 수능 20번 문항에 나왔던 저희의 완성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일단 박스가 위에 하나 나오고 밑에 엄청 크게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위에부터 바라본다고 이 식을 이게 뭐지? 하고 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죠. 바로 넘어가셔서 필요한 부분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박스에서 첫 번째 줄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러함으로 지금 바로 밑에 가가 구해지게 되지. 그럼 여기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식이 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위치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시고 n 넣어주신 다음에 빼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식을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에다가 32로 아래랑 맞춰주기 위해서 묶어주게 되면 일단은 n 플러스 1 넣고 n 넣으신 거 빼준 다음에 뒤에 마찬가지로 6분의 1로 묶어줄게요. 6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n 제곱에 해당하는 저 2차에다가 일단은 n 플러스 1 넣어주시고 그리고 n을 넣어서 이렇게 빼달라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갈게요.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준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넣고 n 넣어서 빼주신 다음에 나머지 10이라는 저 상수항이 있는데 저 층은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을 넣어도 10이고 n을 넣어도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챙겨주시고 이 뒤에를 싹 정리해 줬을 때 지금의 가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고요. 뒤에를 좀 정리를 해줄까 봐 여기 n 마이너스 n 날아가고 여기는 n제곱 n제곱 지워질 테면서 남는 게이 n에다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남겠네요. 괜찮니? 그렇게 되면 여기 6분의 2n에다가 뒤에 6분의 1 남는데 뒤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 플러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지워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한 0일 테고 그러면 이만큼이 남네요. 오! 바로 간결하게 남고 따라서 2에 해당하는 이 값, 즉 약분까지 해주시면 3분의 1n, 3분의 n이 지금 가에 해당하는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나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저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찾았던 가에 해당하는 식이 3분의 n이란 말이지. 여기다가 3분의 n 집어넣어 주면 3과 곱해서 n이라는 식이 지금 앞에 해당하는 식과 같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지나가 볼게. 그렇게 되면 지금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또 따라가면 되겠지. 한번 2를 대입할 건데 이때 시그마 지금 k는 1에서 2까지에 대한 ak가 좌변인데 그 말은 a1과 a2라는 거죠. 그런데 첫 항을 알려줬거든요. 지금 a1이 7이라고 맨 위에 있는 박스에서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7이라고 넣으면서 이어갈게. 그래서 7 더하기 A2에 해당하는 값을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2를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2 집어넣어 주시면요. 3분의 2의 A2고요. 또 집어넣어 주시면 6분의 4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6분의 2 들어가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식에서 지금 A2가 정리가 되겠네요. 넘겨줄까? 넘기시면요. 3분의 1의 A2가 이쪽으로 7딱 넘어와 주면, 우리 여기서는 3분의 2에서 3분의 1 빼는 거니까 3분의 1 남고, 뒤에 10에서 7 빼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면서 3분의 10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구하려고 하는 지금 A2에 해당하는 값은 10이 되겠네요. 2에 대한 값이 지금 나로 알 수가 있구나. 데려갈까요? 그러면 이 칸은 10이라고 채우면 되겠구나.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지금의 달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 오케이. 일단 이 앞에 보이는 A1과 A2는 제가 주어진 조건과 방금 구한 10을 이용해서 17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뒤에 해당하는 시그마의 다 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기역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2의 ak 플러스 1 뒤에 a의 ek 플러스 2이 친구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쳐다봐 달라는 거지?

시그마 값 구해줄 수 있을 테고, 뒤에 플러스 1은요,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즉 5번 더해달라는 거니까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지워지고 35라는 값이 저 뒤에 더해지는 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다에 해당하는 값은 17 더해주시면 5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52.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럴 때 나머지 아래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 F에 대한 식이래요. 이 위에 3분의 n이라는 게. 지금 n은 3이랑 곱해진 거고, 사실 가에 해당하는 거는 3분의 n이었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12 넣어주시면 지금 4가 되고요. 위에 각각의 p, q가 되어서 곱해달래요. 그럼 520. 4로 나눠주시면 130이라고 최종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2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라든지 우리가 수열에서 볼수 있는 기호나 그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사실 바로 앞에 줄에 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시그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방금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잠깐 정리하고 가보려고. 특히나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진짜 많이 쓸 거란 말이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있을 때의 K를 더해달래요. 그 말은 K가 1부터, 즉 1, 2, 3, 4 해서 N에 해당하는 자연수까지 더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이를 이제 2분의 N, N 플러스 1, 이러한 공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버려야겠다라는 거. 두 번째, 이번에는 1부터 N까지인데 K제곱이에요. 그러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제곱까지 더해달라는 거죠. 우리 이 친구는 이 위에 있는 친구보다는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출력이 바로바로 돼야겠지. 6분의 n이고요.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다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이번에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k 세제곱을 더하라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 위에 있는 공식 알고 있다면 저 친구 살짝 떠올리면서 n의 n 플러스 1에 대해서 제곱,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 특히나 우리 1번, 2번은 정말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력해 줄 수가 있어야겠다. 괜찮니? 그래서 지금 45번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특히나 우리 지금 시그마의 성질, 뭐 분배나 실수 배 빼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좌변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좌변 바라보면 지금 AK에 대해서 2가 곱해져 있는데, 이러한 2가 앞으로 나가서 마치 시그마 값에 대한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죠. AK에 대해서 K가 1부터 4까지 더한 그 값에다가 2를 곱한 것과 같고, 뒤에 이 마이너스 K에 대해서도 지금 시그마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죠? 이 친구는 아래에 있는 문자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아, 이 K, 즉 자연수를 그냥 더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빼기 앞으로 해 주시고, K는 1부터 4까지 K, 이렇게 적어준다면 이 형태랑 똑같죠? 즉, 1, 2, 3, 4를 더해달라 그 말인 거지. 그렇게 되면 2에 k는 1부터 4까지에 대한 ak에다가 이 값은요, 2분의 지금 n 자리에다가 4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4에 그거 하나 더큰 5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 값이 지금 0이래요. 따라서 두 배의 k가 1부터 4까지의 ak는 이 친구 지금 마이너스 10이거든. 넘어가면 10인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따라서 구하려는 값은 2로 나누셔서 최종적으로는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
차근차근 가면서 조금씩 습.

스피드를 높여볼게요. 자, 4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열이 이제 AK와 BK에 대해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괜찮니? 마찬가지로 지금 2를 앞으로 빼준다면, 우리가 두 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이렇게 빼내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빼준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BK가 되겠고, 뒤에 더하기 4에 대해서도 지금 시그마가 적용이 될 텐데, 이때는 이 각항들이 다 더해질 때마다 4가 계속 5번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수인 4가 5번 곱해져서 더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래요. 이럴 때 각각의 시그마에 대한 값이 지금 8, 9로 주어졌으니까 8 집어넣어 주시면 앞에는 16, 그리고 9 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9, 뒤에는 플러스 20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11 더해 주시면 2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다 좋은데 여기 4에 대해서 그냥 4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항분호 위에 제대로 확인하시고 5를 곱해서 빼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7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이 친구도 사실 비슷해요. 이제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건데 아래에 있는 이 시그마 뒤 친구 좀 전개 좀 해줄까요? K는 1부터 8까지고 저 뒤를 전개하면 AK의 제곱 그리고 2AK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꺼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그마를 다 뿌려준다고 생각해서 분배해주게 되면 8까지에 대한 수열의 제곱 그리고 2 앞으로 빼주셔가지고 K는 1부터 8까지에 대한 AK 그리고 마이너스 3 어떻게 빼준다? 8과 곱해주셔서 마이너스 24로 데려와 달라. 지금 주어진 저 값들 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러한 값이 20이래요. 이러한 이만큼에 대한 값은 8이라 곱하면 16이 될 테고 마이너스 24까지 챙겨 달라. 그럼 마이너스 4 되어지니까 빼주시면 12로 최종 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또 계산해 주시고 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아. 이러한 문항들이 이제 뒤에 서답형 문제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죠. 3점이지만 실수하지 않게 풀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시그마 뒤에 있는 저 친구부터 한번 전개를 해줄까 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고요. 저기 an, bn에다가요.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bn인데 이쪽 딱 쳐다보면서 그러면 아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나는 들어. 그대들도 들었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되면 뒤에는 플러스 4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이 값이 지금 60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친구 시그마로 좀 나눠서 써주면 an, bn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두 배의 n부터 7까지에 대해서 an 플러스 bn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4는 7과 곱해서 28로 꺼내어 달라가 60이다가 되는 거지. 지금 주어진 값이 여기 있네요. 이만한 값이 지금 44래.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 저희가 구하려는 1부터 7까지에 대한 an, bn에 대한 값은요, 60에다가 마이너스 28 해주시고요. 여기, 마팔팔을 넘겨서 풀팔팔 이렇게 더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60 더해지는 거니까 120 이렇게 최종 답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시그마의 뒤에 있는 저 친구를 전개한 후에 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49번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비슷합니다. 좋아. 여기도 1을 앞으로 빼달라고. 그러면 두 배의, 아, 이 친구 다 써놨는데 이거 언제 나온다? 그쵸?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AK. 에다가 우리 뒤에 더하기 3이 아니라 위에 있는 10이랑 곱해주셔가지고 30이라고 데려와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 60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30 빼주시면 이쪽 30 남고 그러면 제가 구하려는 이 값은 절반이 되는 거니까 이 해당하는 시그마의 값은 15가 된다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 비슷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살짝 변했죠? 좋아. 그러면 2를 또 꺼내볼게. 그러면 꺼내. 얘들아, 꺼내. K가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AK고요. 아, 이제는 이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이 아니라 6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6으로 데려와 달라. 이 값이 지금 30이다 라고 한 거고, 그렇게 되면 넘길게요. 마이6을 6으로요. 그러면 36이 되고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한 AK의 값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최종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 조금 바뀌었니? 조금 바뀌었어.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숫자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 지금처럼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물론 많거든요. 앞에서는 제5항까지에 대한 이 수열을 말하고 있는 거고, 뒤에는 위에가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는 저 오른쪽 값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친구랑 좀 이제 엮어줘야겠지. 앞에 시그마를 마찬가지로 나눠줄게. 그러면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일단 AK에다가 마찬가지로 1이 5번. 그래서 5가 되어진 값이 지금 9라는 거죠. 해서 여기 빼주시면 4라는 값이 지금 이 제5번, 제5항까지에 대한 값이 되어지는데 제6항이 따로 이제 주어졌죠? 그렇다라는 것은 K가 1부터 6까지에 대한 그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준 거에다가 이 제6항을 A6을 따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위에서 구한 이 4에다가 주어진 A6에 대한 값 4를 더해주시면 8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려올 수가 있겠다.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항이야. 아, 여기 다시 아까 많이 하던 문항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 뒤에 2를 또 빼주시고, 그러면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에 대한 AK야. 그리고 1을 7번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지금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2, 8에 16에다가 7 더하는 거라 23이라는 최종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약간 모의평가에서 뭐 1번이나 서답형 1번에 나오는 지수법칙 이용하는 문제나 로그 연산 문제보다 훨씬 간단하게 아마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문항이 되겠죠. 5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그마 뒤에 이제 수열이 두 개가 나와 있네. AK와 BK에 대한 수열이 막 이제 저렇게 변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 친구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한 AK를 라지 A로 잡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에 해당하는 이 수열의 합을 라지 B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때 당연히 속도가 나겠죠. 그쵸? 언제 시그마 막다 쓰고. 그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을 때에는 지금처럼 끝항이 전체 10으로 잘 갖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잡아주셔야 돼. 또는 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9일 때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잡을 수 있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그 끝항의 번호가 정확히 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잡아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라지 A, B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니 우리가 저두 번째 줄 왼쪽에 있는 저 식을 이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저 친구는 그러면 우리가 A-B 플러스 2가 아니야. 20. 2, 50이다라는 걸로 이제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맞죠? 시그마 다 이렇게 다 뿌려주는 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A-B라는 값이 30이구나.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뽑아줄 수가 있겠지. 저 친구 정리해주게 되면 바로 이 아래에다 쓸게요. 그러면 A-2 앞으로 나와가면서 2B가 되겠지. 그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자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줄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B는 40이 되어지고 A까지도 구해야겠다. 그러면 A는 얘가 40 들어가는 거니까 70.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저희가 구할 것은 저 AK와 BK에 대한 전체 시그마 값인데 사실은 저 친구 이렇게 K가 1부터 10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쵸? 1부터 10까지 BK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따라서 라지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거니 우리는 더해주셔가지고 110이구나 하고 계산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그마 나오는 문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라지의 문자든 치환을 하면서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좋아요. 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차 지금도 이제 우리가 라지 A와 라지 B를 좀 사용하면 좋겠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AK에 대한 합을 라지 A 그리고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BK를 라지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왼쪽 바라보시고 3배의 A야. 그리고 5가 아니라 위에 번호 5까지 곱해주셔가지고 55가 된다. 라는 것이니, 어머나, A가 바로 나오네요. 3A가 넘기셔서 30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 친구, 즉 A에 대한 값이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저 B네요. 그러면 오른쪽 바라본 다음에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32라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요. 10 더하기 B가 32 라는 거니까 B는 22라는 것인데 사실 이 B가 구하려고 하는 저 시그마 값이죠. 해서 따라서 최종 답이 바로 22가 되겠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라지 AB를 사용하니까 훨씬 빠를 겁니다. 제가 다시 시그마를 적어서 그렇지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55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아래에 적어놓은 공식이 조금씩 빛을 발하려나 봅니다. 왼쪽 바라보자. 자, 4를 앞으로 빼자. 그러면 4를 뺄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K를 말하고 있고요. 뒤에 A가 아닌 10A로 데려와 달라. 그 값이 지금 250이다. 라고 되어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자연수에 대한 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4에다가요. 2분의 지금의 이 n 자리에다가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10 그리고 1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더하기 10a. 정리하게 되면 여기 2를 곱해주는 거니까 220. 220 더하기 10a가 지금 250이 되는 거니까요. 10a가 30이라. a라는 값은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 친구 사실 이제 우리가 아래에 되어 있는 이 공식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계산으로 바로바로 이어가 줄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56번으로 또한 가볼게요. 자, 제곱이야. 그리고 자연수 k야. 공식 바로 이어주면 되겠지? 일단 시그마를 한번 나눠서 적어줘 볼게요. 6가지에 대해서 k제곱이고 뒤에는 2배,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한 k, 이 친구죠? 제곱, 제곱에 대한 공식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분모는 6이 되고요. 이때의 n은 6이 되어지니까 6, 하나 큰 7, 두 배에서 하나 큰 13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고 뒤에는 두 배가 되어지는데 2분의 6, 7 이렇게 곱한 값이겠죠? 그러면 6, 6 지워지시고 아 이쪽도 신나게 2, 2 지워주신 다음에 앞에는 91, 뒤에는 42가 되어지면서 1, 3, 3, 133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좋아요. 보통 이렇게 수가 엄청 커지면 약분 알아서 착착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으로 가볼게요. 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 이 친구를 정용하겠구나. 앞에 A를 앞으로 뺍시다. A 빼주시고요. 뒤에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에 대해서 K제곱. 1에.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0 빼주시고요. K는 1부터 9까지에 대해서 K래. 그럼 이 친구 A에다가요. 제곱이니까 6분의 이때의 N은 9이니까 9에 몇 곱할 거야? 10. 그리고 몇 곱할 것이야? 9의 2배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19.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빼기 10에다가요.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지. 이 값이 지금 120이래요. 그러면 좀 정리해 줄까요? 여기가 하이 2, 3, 여기는 5, 3, 5, 19 곱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A에 대해서 15에다가 19 곱하래. 15에 15 하면 225에다가 4개 더 있는 거니까 265? 285, 285 A가 나오는 거고 이쪽은요 450이죠? 450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120이다 하면 285A는 넘어가가지고 570이 되는 건데 아 너무나 두배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하고 이렇게 두배딱 해보니까 두 배네요. 해서 A는 2다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공식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치? 계산 잘 틀리지 않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저희는 갑니다. 58번으로. 오! 드디어 뭔가 이제 문항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가봅시다. 일반항이 저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n이 홀수일 때는 이러한 식을 따르고 짝수일 때에는 저러한 식을 따르래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이제 더하라는 거니까 A1, A3, A5 이러한 홀수 번호일 때는 위에 따르고 그쵸? A2, 4, 6일 때는 이렇게 아래 따르라는 거잖아. 좀 적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홀수일 때 N이 홀수 일 때에 대한 항들을 좀 적어보면 1부터 돌아가는 거잖아요. A1, 3, 5, 7, 9에 해당하는 그 항들의 값이니까 우리가 2분의 위에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2분의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9를 넣었을 때는 10의 제곱.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할까? 그러면 2분의 1로 빼서 여기가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마지막 10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 2, 4, 6, 8, 10의 제곱? 짝수라는 거잖아. 그치? 이들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 표현한다면, 시그마, K가 1부터라고 들어갔을 때, 저는 이 2, 4, 6, 8, 10을 2K, 이렇게 짝수라고 표현하면서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이 각항들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1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K가 5일 때까지. 항이 5개.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곱을 넣으면 4잖아요. 4 앞으로 곱해주시면 2가 되어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제곱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 아하, 저 친구 데려와서 쓰면 되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냅두고 우리는 짝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짝수일 때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도 넣어줄게. 그러면 A, 2, 4, 6, 8, 10에 해당하는 항을 더해달라는 건데, 일단 저 주어진 식에서 맨 왼쪽에 있는 2분의 n제곱부터 해결을 해줘볼게. 그러면 사실 저 2분의 n제곱은 위에 있는 형태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로 묶이고 2, 4, 6, 8, 10 넣는 거니까 2제곱, 4제곱, 6, 8, 10제곱. 이렇게 위에 있는 형태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또 갈게요. A, N, N. N에 대해서 짝수 더해주시면, 여기 2, 4, 6, 8, 10. 더해달라는 거고, 뒤에 저 플러스 1 있죠. 저 친구도 5번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5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앞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식 위에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을 테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 친구는 사실 뭐 이대로 그냥 더해줘도 뭐 금방 될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2, 4, 6, 8, 10 아까처럼 2K라고 이렇게 짝수 표현으로 해준다면, K는 1부터 5까지라고 5개의 항에 대한 합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2로 앞으로 이렇게 빼내서 나중에 쓰면 되겠네. 더하기 5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이 항들 다 더하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 친구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두개두 개니까 네 개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제곱이고요. 맞지? 뒤에는 이 친구 2 앞으로 빼주면서 두배 자연수의 합.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5. 빼먹지 말고 더해달라. 그러면 4배고요. 우리 분모가 6분의로 들어가지. 그리고 넣어야 될 n이 5이니까. 5. 하나 더큰 6. 두 배에서 하나 더큰11.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뒤에 더하기 두 배에 이번에는 2분의 5에다가 하나 더큰 6. 그쵸?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5다. 자, 계산할게요. 그럼 6, 6 지워지고요. 2, 2 지워져요. 해서 20 곱해주시면 220이고요. 뒤에는 35가 되겠네요. 따라서 255과 지금 최종의 답이 된다. 괜찮습니까? 지금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합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앞에서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가를 또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휴, 지워버렸네. 좋아. 괜찮으신지.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볼게요. 5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묻는 것일까? 하고 쳐다보니 지금 위에 적힌 번호 정확하게 같은지 다른지 잘 확인해 달라고 했죠. 지금 보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오란 말이지. 위에가 오로 같아야 뭔가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을 한 번에 묶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되죠. 즉, 6일대를 일단 따로 바라보면 되는 거겠지. K가 6일대에 넣어보면 7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7에 대한 제곱 따로 빼주시고, 우리가 남은 1부터 5까지에 대한 시그마를 적어 달라는 거지. 그럼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한 K-1의 제곱이야. 그러면 말이야. 방금 말한 것처럼 시그마에 대해서 합쳐 달라고요? 그럼 49에다가요. 더하기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쫙 열어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제곱 한 번에 데려올게요. 그러면 K제곱 이 앞에 전개하면 2K 플러스 1이지. 그리고 뒤에 제곱할 건데 마이너스 챙겨서 데려올게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1 마이너스 1. 그럼 뒤에 남는 게 4K다 해서 49에다가 4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49에다가 더하기 4배의 우리 자연수에 대한 합인 거니까 2분의 5에다가 6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계산하게 되면 우리 뒤에가 아이고 뒤에가 지워져서 2가 곱해집니다. 해서 60이 더해지면서 109라는 이러한 이쁜 숫자가 나오게 된다. 109.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109 괜찮은데요? 오늘 사랑이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제가 흰둥이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잘 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솔직히 아무나 다 그릴 수 있을 거긴 한데. 괜찮죠? 항상.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60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흰둥이와 같이 가볼게요. 자,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시그마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K가 등장해 있어요.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바라보면, 아, 등차 수열의 합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죠. 좋아요. 그러면 2분의 2분의 우리 5개 그리고 첫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 해주시면 6에다가요. 플러스 여기 하나 작은 4D 이런 식에 대한 지금 시그마에 대한 아, SO라고 할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에 대한 합을 제가 S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값이 지금 55가 되어진다. 그럼 D가 나오겠네요. 우리 6 플러스 4D에 해당하는 값이 오른쪽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22. 따라서 4D는 6 빼주시는 거니까 16. 따라서 공차가 지금 4가 나오고 또한 첫째 항이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바로 일반항 정리해주자. 어떻게? 공차가 4라니까요? 그러면 개수가 4라고 잡으면서 4엔 적어주시고 뒤에 상수항 찾기 위해서 첫째 항 바라봐주시면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로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일반항이 있으니까 묻는 거로 가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는 있고, 지금 보시면 AK야, 그치? 그러면 이 N이라는 문자 대신에 K 넣어서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4K-1에다가 뒤에 이어지는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데려와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돼. 이렇게. 그러면 4 앞으로 너무나 나는 빼내주고 싶어서 5까지에 대해서 이 뒤가 K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렇게 되면

0: 4에다가 우리 또한 뿌려줘야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K 이러한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출력해주면 된다. 4배이고요. 앞에는 몇입니까? 6분의 n자리에다가 5 데려가는 거니까요. 5. 하나 더 큰. 6. 두 배의 하나 더큰 11. 이렇게 마이너스 뒤에는 2분의 5에다가 하나 더큰 6.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 지워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4배가 되고요. 55에다가 뒤에 빼줘야 될 것은 15. 따라서 40 곱해주는 거니까 160이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된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그마에 해당한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 그 말이죠. 그쵸? 특히나 이제 어떠한 이 시그마 표현에 대해서 문자가 수열이 특히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들을 연립해서 뭐 각각의 값을 구하든 이러한 간단한 문제가 이제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풀고 계시겠지만 항 번호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제 AB라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서 풀면 좋다. 달라도 좋지만 다를 때에는 그 다른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지금과 같이 갑자기 등차 수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고 있던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라 하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공식이 또한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열에 대한 문제를 풀 때에는 등차든 등비든 그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식, 합에 대한 식이 바로바로 출력되면서 식을 막 같이 조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열을 시작할 때 말한 게 이제 수열은 많은 식에 대한 연립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필요한 순간에 와라락 추출해내면서 연립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오늘 강의에서 잠깐 정리하고 갔었던 그 거듭제곱의 합들,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1제곱, 2제곱, 3제곱에 대한 그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 근데 간간이 여러분들이 이 제곱에 대한 식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여러분들, 지금 같이 풀어오면 이제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공식도 이어서 쓸 거고요. 또한 이제 많은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또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윤리 권유정입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와 윤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에서 다문화 사회 윤리, 다문화 윤리와를 함께 봤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 윤리를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0번 볼게요. 가브레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공존을 위해 타문화에 대해 알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다양성은 문화 교류의 전제이며 관용은 문화 공존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교육도 타문화의 내용을 교양 과목으로 다뤄야 된다. 지금 갑의 입장을 뭐 어떤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갑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타문화에 대해서 알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이 타문화의 내용을 교양 과목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 시민들 간에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상호 이해 및 신뢰, 유대감이 증진된다. 교육도 모두를 단일한 문화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동화주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교육까지도 단일한 문화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 소수문화와 주류문화를 구분 지은 다음에 소수문화를 주류문화에 통합시키고 편입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타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나의 문화 정체성 당연히 유지해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른 문화들도 그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갑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차이의 인정보다 동화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인식해야 된다. 자, 갑의 입장은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지 동화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개념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선지. 3번 을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해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해야 된다. 을의 입장은 오히려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들 공존 틀린 선지. 4번 을, 문화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소수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소수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죠. 5번, 둘의 공통점,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일단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문화의 대등한 공존에 보다 좀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류문화, 소수문화 같은 이런 문화들을 구분지 명확하게 주류문화다, 비주류문화다 이렇게 구분짓는 입장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고요. 을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주류문화랑 소수문화가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어떤 융합 구체적으로? 단일한 융합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융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을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틀릴 수도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의 공통선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6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에서부터 중요한 얘기 나왔죠. 자, 성현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성스러움이 현실에 현현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보통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초월적인 것들을 전제합니다. 성스러운 초월적인 존재들. 자, 그런데 성현이라고 한다면 이런 초월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지문에서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돌이나 나무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대상들이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사상가고요. 엘리야대입니다. 자, 이 엘리야대 입장에서 우리가 종교를 바라봤을 때 엘리야대는요, 그냥 어떤 특정 종교를 설명하기보다는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질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종교들은 다 각자 무엇을 추구하는가 생각했을 때 엘리야대는 종교들은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것, 성스러운 것을 찾는 것. 다시 적을게요. 성스러운 것을 찾는 것. 요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아, A 종교든 B 종교든 다 성스러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더라. 라는 것이 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 성스러운 것이 단순히 우리가 초월적인 초월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이 현실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 일상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예시로서 돌이나 나무 등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나무는 뭐6.25 전쟁에서 우리의 마을을 구해줬어. 혹은 이 나무가 옛날부터 우리 마을을 꾸준하게 지켜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거든요. 왜 우리가 이 나무들, 돌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돌 자체, 나무 자체가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안에 신성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표현 방식으로서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성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성스러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스러움을 깃들어서 표현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대 입장에서의 적절한 것을 골라보면요. 1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다.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현실에서 존재하죠. 즉, 새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새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 안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룬다? 이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라는 설명을 엘리야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들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요거 내용은 첫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 같은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원시적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예수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안에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성현으로도 표현이 됐었다. 어쨌든 종교의 역사는 꾸준하게 성스러운 것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개념 첫 번째 문장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성그 자체이다. 자, 요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새로운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초록색. 3번. 자, 요 선지 별표 친 이유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엘리야대 문제 많이 남아있거든요, 뒤에도. 근데 이 엘리야대 문제에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지가 바로 이 3번 선지입니다. 돌이나 나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새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이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진 거예요. 그 성스러움이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그 자체다. 이런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움 그 자체가 아니고 성스러움이 드러난 성현이다. 요렇게 돼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아니죠. 돌,

아무, 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거기서 초월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5번. 종교적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적 체험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성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보던 대상인데 그 대상을 특이하게 마주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틀린 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다음의 주장은 사상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암호가 된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의 창조의 신비, 청춘과 불사의 신비가 계시된다.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은 식물의 모범적인 형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목들, 즉, 여러 가지 뭐 나무들 같은 것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특이하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아대의 입장이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다. 아니라고 했었죠. 공존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돌, 요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마을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 안에서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틀린 선지. 니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우리 전 문제에서 3번 선지 별표 쳤던 거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아니고요. 성스러움이 드러난 성현이다. 요렇게 표현을 했었죠? 틀린 선지. 디귿.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렇죠. 우리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성스러움을 숭배하는데, 그때의 성스러움을 그 자체로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 속에서도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계시될 수 있다. 사물의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이 성스러움의 양태가 될 때, 성스러움이 깃들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성현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반면, 비종교적인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우선 비종교적 인간 네모 쳐볼게요.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아데, 요 사상가 엘리아데고요. 엘리아데는 이두 가지 인간을 구분해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종교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개로 이분화할 수 있죠. 근데 이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성스러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진짜 성스러움이 깃들어진 공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공간 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이 종교적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비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종교 따위 없어. 종교 나 절대 안 믿어.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다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아대 입장에서는요, 이런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종교가 없더라도 진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합격과 불합격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해요.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 시험에서 잘 봐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특이한 세잎클로버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네잎클로버를 찾다니 나 정말 행운이 이번 연도에 가득할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갖는다는 말이죠. 뭐또한 가지 이 엘리야대가 예시를 드는 것은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 아니면 장례 이런 것들도 다 비종교적인 인간일지라도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할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 분이셔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엌에 가서 물 떠놓고 빈다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가서도 또물 떠놓고 비시고 뭐 이러시는데 그 물에 깃들어진 신성성 근데 종교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생각을 바로 엘리야대가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비종교적인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 혹은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지나치는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엘리야대는 존재론적 단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존재로서 이 지금 현실의 공간과 나와의 어떤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체험을 비종교적인 인간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경험, 특이한 체험. 비일상적인 생각들, 요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 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이런 성스러움의 체험을 한다는 것을 엘리야대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1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한다. 자,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자연 그 자체가 성스러운 초월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움이 자연물에 깃들어져서 그 자연물이 성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연물 자체가 초월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2번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다. 아니죠. 종교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 엄청 성스러운 그런 경험들과 비종교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경험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핵심은 뭐다? 종교적 인간이든 비종교적 인간이든 다들 종교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더라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같다라는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에 2번 틀린 선지.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없다.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과 질적 차이가 있죠. 우리 요거 지문에서부터 볼수 있는데요.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요 내용. 지문을 잘 읽었더라면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4번. 비종교적인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적인 인간, 심지어 종교를 막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쓰지 않죠. 근데 무의식 적에도 성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지 힘쓰지는 않는다는 거. 5번. 비종교적인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나 종교 안 믿어. 나 종교 없어.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선지. 64번 볼게요.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종교적 인간한테는 그렇겠죠. 자연의 다양한 사물들이 결코 단순한 자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신들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성스러움들을 발견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야대고요. 1번부터 볼게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인 신 자체이다. 또 나왔어요. 지금 네 문제 풀었나요? 네 문제 안에서 안 나온 선지가 없었습니다. 초월적인 신 자체 아니라고 했죠. 신의 드러남,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인간의 노력 밖의 영역입니다. 세계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요거 우리 지문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노란색.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이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요 가득 차 있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세계에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노력 밖의 이야기. 그냥 신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출발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노력 없이는 이런 얘기들이 틀린 선지죠. 3번.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실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틀린 선지. 4번.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요런 포인트들, 생윤에서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만, 요런 거. 오직, 절대, 무조건, 뭐뭐로만, 뭐뭐로써만, 이런 포인트들. 자,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도 성스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건 만으로 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류하지 않을 때도 이 자연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5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세속적인 공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간들. 혹은 뭐 교회 밖에 그런 공간들, 세속적인 공간들. 그런 공간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인간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자, 굉장히 많은 명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가장 처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는 종교 간 평화도 가능해지고요. 종교 간 평화를 통해서는 국가 간 평화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종교 간 대화를 할수 있고, 종교 간 대화를 함으로써 종교 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종교 간 평화를 누림으로써 국가 간 평화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엘리야 대화는 구분되는 사상가 쿵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결국 대화를 지지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종교 간의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평화가 가장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단계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게 바로 종교 간 대화였죠. 그래서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고 모두가 이전 세계 모두가 하나의 종교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대화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모두가 단일 종교를 추구하는데. 자, 그렇지만 이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종교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지. 이 차이가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닌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곧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잖아요. 이해가 있어야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종교, A 종교는 누구를 숭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종교와 대화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청되진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는 없다.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종교를 형성하고자 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5번.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한대요. 요 말이 뭐예요? 결국 폭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실패하면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쾅의 입장을 알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지문 속에서 힌트를 정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또잘 읽어보는 게이 단원의 한 가지 포인트라는 거. 넘어가서 6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역사적 현재에서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엘리야대로 왔네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축제에서 현현하는 신화적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서? 탄생, 결혼, 취임, 승진, 요런 거다 우리 축하하고 있죠. 누군가가 탄생했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 결혼하고, 취임하고, 승진하고, 이랬을 때, 우리 축하 의식을 하잖아요.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케이크 해서 초 불고, 축하해주고, 이런 과정들. 요런 과정들이 다 모두 다 종교적인 현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런 종교적인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승진하는 게 뭐, 그냥 일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축하하는 거 없이 끝. 요렇게 돼야 돼요. 탄생하는 것도 뭐, 어차피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누구는 태어나고 누군 죽는 거 아니야? 끝. 그치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탄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이런 과정들도 모두 종교적인 현상이다. 엘리야대의 입장. 1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시간은 회복과 반복이 가능하다. 성스러운 시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요런 포인트들 있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 2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꼭 성스러움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사물 그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안 나오는 문제가 없네요. 그쵸? 성스러운 사물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했죠. 성스러운 사물이라고 함은 그 성스러움이 깃들어진 성현인 것이지, 성스러움 그 자체, 신그 자체 아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3번이 정답. 4번.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비종교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여전히 행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도, 능력이 없어도, 종교를 의식하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맞는 선지. 5번. 비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움은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종교적 인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또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양태로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탄생, 결혼, 취임, 승진을 축하하는 의식에서도 발견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간 444, 4시 44분 이런 거 보면 나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체험이라는 거죠.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7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 간 관용과 적극적인 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무엇보다 자신의 종교만을 맹신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태도에 기인한대요. 자, 내 종교만이 옳고, 아, 너네 종교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태도들. 이런 태도가 있다면 대화가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국가 발전도 저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초래한다는 쾅의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국가 안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주요 종교들에는 비폭력과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동반 관계 등이 다 들어있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종교들 살펴보면요. 그 종교들이 포괄하고 있는 가치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평등 지향하고 생명 존중, 비폭력, 관용, 연대, 자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교들이 단절돼서 절대 서로 소통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교들 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거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 분모.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단일 종교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된 가치들이 있지 않냐. 그런 가치들을 바탕으로 세계 윤리를 도출할 수는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지할 입장 골라볼게요. 1번. 종교 간의 평화 실현에 타인과의 대화 역량은 불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한 대화 역량이 있어야 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대화 역량이 없는데 대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틀린 선지. 2번. 다른 종교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다. 지금 계속 이 쾅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다른 종교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세계 평화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 절대 아니고요. 3번. 종교의 통일이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애초에 종교의 통일, 단일 종교를 강조하지도 않고요. 이 종교의 통일 자체, 단일 종교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선지,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4번. 종교 간의 갈등은 사회와 국가 발전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죠. 즉,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짚어내고 있는 거죠. 틀린 선지. 5번. 편견 없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일이 평화로운 공존의 초석이다. 그렇죠. 내가 다른 종교를 이해할 때그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정말 관대한 마음, 관용적인 그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지만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입니다.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거래요. 종교의 역사란 가장 원시적인 것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까지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들의 의지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이런 것들 중요하다 했죠.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의뢰나 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종교가 없을지라도 그 행동 양식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라는 누구죠? 엘리아데입니다. 1번 볼게요.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조화될 수는 없다. 양립할 수도 있고 조화될 수도 있죠.
성스러운 것이 속된 것 안에 깃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선지. 2번,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요런 얘기들이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성스러움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이 세계가 성스러움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문제에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가 성스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했던 거지, 종교적인 인간이 어쨌든 종교적인 인간이든 뭐든 인간이잖아요. 이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틀린 선지. 3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제의 단한 번의 드러남으로 이뤄진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엘리아대 이론 중에서 요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힌트가 지문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연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의 길이가,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면 좋은 일이죠.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단한 번의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죠. 역시 틀린 선지. 4번.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 끌어오면요.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인 성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이상 그냥 돌, 그냥 나무 아니라고 했고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볼게요.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비종교적인 인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종교적 인간은 절대적 실제, 즉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렇죠. 종교적인 인간은 절대적인 실제,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종교적인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초월성을 거부하며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대요. 심지어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도 나아간대요. 즉, 절대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초월자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이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의심하는 단계에 나 이르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아대인데요. 요 엘리아대 또 이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이런 비종교적인 인간들의 또한 가지 특징.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자, 그렇지만 엘리아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우리 종교의 역사는 여러 가지 성스러움의 현현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엘리아대가 했기 때문에 이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역사를 꾸려나가는 주체라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우주는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그렇죠. 종교적 인간은 이 신성함, 성스러움에 여러 가지 양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한다. 이제 좀 지겨울 지경이죠, 그쵸? 자연물 그 자체가 신으로 숭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연물 안에 신성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 디귿.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하고자 한다. 요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신성화. 그럼 뭐예요? 신성성으로부터 탈,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종교적인 인간은 나와 이 세계를 신성함으로 깃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이 깃들어지지 않은 그런 탈신성적인 존재로서 바라본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단어를 끊어서 탈뭐뭐화? 요런 게 뭐였지? 뭐였지? 아, 이걸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또 쉬운 단어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선지, 비종교적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하고자 하는 거 맞죠? 심지어는 이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이 성스러운 것들은 내 자유를 추구하는 방해꾼이다라고까지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요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끌어 나간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엘리야드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7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그렇죠?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 내에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는데 어떤 것?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한다. 자, 엘리야드의 목적 자체는 엘리야드 종교학자잖아요.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내고자 했던 게 엘리야드가 탐구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 종교의 본질을 찾아보니까, 아,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을 찾고자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성스러움을 찾는 그 방식이 다 각자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들에 있어서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 되게 신성한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 그리고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어떤 사물들, 상징적인 사물들, 염주, 묵주, 이런 사물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신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우주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스러움의 양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마을의 나무, 마을의 돌,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로 신성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현으로서 숭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엘리야대의 입장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되어 있다. 성스러운 공간, 절, 교회, 이런 공간 안에는 성스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인 거죠. 맞는 선지입니다. 근데 틀린 거 고르는 거여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을 신그 자체와 동일시해야 된다. 정말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또 나왔어요. 신그 자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은 성현. 성스러움의 현현 해서 성현. 그리고 이 성현과 성은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신그 자체는 아니에요.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3번.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다. 그쵸. 우리가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현실의 세속적인 공간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이 자연들의 대상 속에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볼수 있는 형태로서. 그래서 3번 엘리야드 입장으로 적절하고요. 4번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인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되게 틀린 선지 같은데 맞는 선지거든요. 그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땡큐 하고 요거 3월 학력 평가였잖아요. 땡큐 하고 또 적어 놔야 돼요. 별표 치고.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실존주의자들 중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같은 학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인간이 진정한 실존을 하려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진정한 실존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실존은 뭐다? 성스러운 공간에서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적인 실존, 진정한 실존이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대도요, 성스러운 세계 안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4번 선지 정답. 5번.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엘리야데의 책 제목, 성과 속입니다. 즉,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맞는 선지,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2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됐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땡땡에게 지난 편지에서 자네는 나에게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전하고자 하네. 우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해야 되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정말 대단한 종교로서 절대 비판할 여력이 1도 없는 그런 종교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종교의 역사도 되짚어보면서, 아, 우리가 과거에 종교에서 요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견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로지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네. 우리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다? 자아비판. 내 종교에 대한 비판이다. 다음으로 각 종교는 서로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종교적 이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하나의 보편 종교를 요청해서는 안 되네. 마지막으로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네. 종교 사이의 평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며, 내 이웃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그 구조를 따져보면요. 가장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웃의 종교를 이해하는 게 일단 1번. 그 다음에야 종교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고요. 대화가 있은 다음에서야 종교 사이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지만 그 마지막으로서 국가 사이에 평화가 가능하다. 요 논리적인 구조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쿵의 입장이고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종교를 단일 종교로 통합하세요. 아니죠.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의 보편 종교를 요청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 앞에서 쿵 문제 봤을 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2번. 종교 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해야 된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 이해하고, 일단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비판 해본 다음에서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른 종교와 상호 평화,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게 되겠고요. 3번. 자신의 견해와 다른 종교적 견해를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틀린 선지. 4번. 종교 간 대화를 위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청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마지막에 긴 문장이 바로 시사하는 바가 요 4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번. 종교 간의 평화는 국가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 순서를 따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종교 이해, 그리고 대화, 그리고 종교 간 평화, 그리고 국가 간 평화였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평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종교 간의 평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하늘은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고 대지는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우주의 여러 가지 리듬은 질서, 조화, 향상성, 풍요를 드러내고 우주는 전체로서 실제적이고 살아있으며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하고요. 존재의 현현과 성현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 뭐, 성현이라는 이야기.

성스러움이라는 포인트,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우리 엘리아데라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1번, 종교적 인간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되는 거 맞죠?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이 자연의 사물들이 그냥 자연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종교적 의미를 내재해 있는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신성성으로 계시되는 거 정답. 2번.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들이 이 자연적인 것 안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인 거 맞습니다. 3번. 자연은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이며 스스로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었죠. 이 초월성, 성스러움이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 자연물, 돌이나 나무 그 자체가 신이다. 이건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4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렇죠. 자연물 그 자체, 뭐 돌, 나무, 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돌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그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 맞고요. 5번.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한다. 맞죠. 현실 세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것이 여전히 깃들어져 있을 수는 있다고 했어요. 틀린 것으로는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7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한다.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대요.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이 자연, 우주는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인다는 거죠.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라는 또 마찬가지로 엘리아데의 원문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그 자체이다. 틀린 선지 나오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지 성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나 나무, 자연물 자체가 신그 자체인 것이 아니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인 것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2번 볼게요.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쵸?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가 있다. 꼭 종교적인 장소만 갈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종교적 체험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종교적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뭐라고 했었죠? 항상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신은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죠.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이 자연이 전체로 성스러운 의미가 충만해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내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는 윤리를 수용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본질로 받아들여야 한대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윤리랑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위에 있다? 종교가 더 위에 있다. 왜냐하면 윤리랑 상충하는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어 영원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종교이기에 윤리적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의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즉,
윤리랑

0: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위다? 윤리가 더 우위다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 되겠고요. 갑, 아닙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두는데 이성은 절대자와 달리 한계를 갖는데요. 또한 윤리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교적 진리가 윤리를 넘어선다라는 갑의 입장을 문화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는 점 인정. 그런데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 역시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를 존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사상가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핵심 쟁점을 찾는 거여서요. 갑을 적어두고요. 골라봅시다. 1번. 윤리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가? 갑의 입장. 윤리,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쵸? 그래서 갑 인정. 을 마찬가지로 문화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도 인정. 2번. 윤리는 이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가? 갑의 입장.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두는데. 그쵸? 을도 마찬가지로요.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까지 이야기를 했고, 요 이성이 절대자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다른 차별점도 또 더해서 이야기한 거여서, 이성 자체가, 윤리가 이성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갑도 을도 모두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3번. 종교는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도 종교가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인정. 을도 윤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됐었죠. 4번. 종교는 절대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가? 요거는 뭐 갑도 당연히 인정이고 을도 인정인 부분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영원을 추구하고 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이 내용들 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도 을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지. 5번.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는 허용될 수 있는가? 자, 요게 바로 갑과 을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됐었죠. 갑의 입장은 어땠어요?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 당연히 허용돼. 왜냐면 종교가 그 위야. 을의 입장은 아니야. 그래도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종교야.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는 입장이어서 을은 반대할 수 있는 선지. 그래서 우리가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려면 이런 5번 같은 누군가는 동의하고 또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적절하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다양한 이론들 살펴보았고요. 또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봤습니다. 이 엘리아 대 쾅.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학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론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지문들이 길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독해처럼 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잊지 마시고 이 종교와 윤리 파트에 나오는 사상가들도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상권쌤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 시작이거든요. 우리 벌써 대단원 6단원인데요. 인구 파트입니다. 이 인구 파트는 여러분들 여러 통계 자료로 네, 출제가 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단원이지만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 많이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인데요. 작년에 수능에서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두 문제 이상 뭐 두세 문제

꼬박꼬박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경향성을 한번 보시면 지역별 인구 구조, 그쵸? 그리고 인구 변화, 그리고 도시가 인구 이동까지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별 뭐 성비, 그리고 국제 결혼율, 외국인 근로자 분포, 지역별 외국인 구성, 이렇게 다문화 공간으로서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낼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자료로 출제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는요, 다양한 인구 지표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그 공식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고요. 그리고 각종 부양비들이 있습니다. 부양을 하는 층이 청장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유소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 총 부양비, 그리고 청장년층과 반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맞고요. 그게 지금 잘 정리가 됐으면 선생님과 또 기출의 미래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양비 계산하는 선지가 나와요. 선지. 그리고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노령화 지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지에 녹여져 있다는 거 알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지금 출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금 수능을 보시면 세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두 문제, 그리고 다문화 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6월, 9월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풀 11문제는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금 1번 문제, 여러분들 난이도 보시면 상이라고 돼 있죠? 예, 네, 상이 맞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시월 학평에서 만났는데요. 시월 학병에서 만났을 때좀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망률,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률, 이것을 가나다 이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보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이랬던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 그래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그쵸? 세종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인구 파트에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안. 여기가 천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진천입니다. 진천. 자, 일단 진천인지 몰라도 세종, 천안하고 이제 충북 지역의 어떤 지역, 뭐 이렇게 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문제는 가나다부터 해결을 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요,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거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져서 인구의 이제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세개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원래 출생률, 사망률만 따로 지표로 나오면 보통 천분율, 퍼밀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세 개를 같이 줬기 때문에, 네, 백분율로 준것 같습니다. 뭐, 그거 상관없고요. 백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천명, 아니, 백분율은 인구 100명당이죠. 인구 1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고요.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 사망률. 이렇게 여기서는 백분율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망이든 출생이든, 어쨌든, 네,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인구 100명당 출생아 수,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값은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서만 가능하다? 인구의 자연 증

증가율, 자연 증감이죠. 자연 증가율.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월해졌죠. 이 다가 해결되면요, 가난은 쉽습니다. 자, 나부터 볼게요. 나는요, 꾸준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뭐가 꾸준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었죠? 출생률이죠. 그래서 나가 출생률의 지금 변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점점 감소를 해왔다가 아주 미세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가가 사망률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가가 사망률이고 나가 출생률인 거를 파악해야 우리가 ABC 지역이 어딘지를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지역을 먼저 보시면 A 지역은 이게 A거든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이제 높은 지역, 그리고 이세 지역 중에서도 확연히 높다는 거네. 이세 지역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촌락의 경관, 촌락의 특성이 더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지역을 선생님이 어딘지 몰라도 얘들아, 충북의 어떤 지역 잘 모르겠으면 군이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천의 데이터다. 반면에 여기는 출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비중 제일 높은 지역이죠. 이거 가지고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2012년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청장년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유소년층, 즉 출생률도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중간적인 성격, 천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도 다 찾았고요. A, B, C도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사망률, 나는 출생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A와 C의 자, A가 지금 진천이고요. 그다음 C가 세종인데 행정구역 경계 맞닿아 있나요? 맞닿아 있지 않죠? 자, 찾으면 쉽습니다. B는 C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증가율은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라고 했어요. 자, 출생에서 사망 빼보세요. 여기 살짝 마이너스거든요. 출생에서 사망 빼서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아주 큰 마이너스고요. 자, 그래서 B하고 C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C가 더 높겠죠. C는 B보다 지역 내 광업,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우리 세종하고 천안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제조업이 발달돼 있죠? 천안이 뭐 전자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셔야겠네요. 총인구인데요. 총인구 약간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천안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 넘어요. 일단 수도권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고 수도권의 기능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인구도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66만 명 정도 나오고요. 세종은 지금 계속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약 40만 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진천도요. 사실은 진천도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천이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8만 명에서 최근 10년 동안 6.8만 명에서 그 앞뒤 숫자가 바뀌어서 8.6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는 제일 적은 게 맞죠. 그러면 순서가 B, C, A. 66만 명, 40만 명, 약 9만 명 정도 그런 순으로 나열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웠고요. 정답률도 낮았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이게 좀 수월해 보이죠? 자, 수월해 보이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 지역이 어디인지를 선지에서 보기에서 먼저 보세요. 어떤 세 지역인지 대전, 세종, 충남 중에 하나구나. 먼저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지표이냐면 인구 이동이에요. 인구의 순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순이동은요,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값이에요. 이거 출생에서 사망 뺀 거에 이제,
응용판이죠. 앞에 우리 1번 문제가 자연적 증감과 관련된 지표를 물어봤다면 이거는 사회적 증감, 인구 이동하고 관련된 거고요. 플러스 값은 유입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순유입.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결과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순유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되게 뭔가 많이 나가요. 그쵸? B 지역으로도 나가고요. 수도권으로 나가고요. C 지역으로 엄청 많이 몰리네요. 대전, 세종, 충남 중에 어딜까? B는요. 일단 이 A에서 오고요. 순위. 오고 간거다 토탈해서 어쨌든 플러스고요. 수도권 오고 간거다 토탈해서 어쨌든 5만 명 이상이 순유입했습니다. 그런데 B에서조차도 C로는 또 나가요. 그쵸? B와 C의 관계를 보세요. B와 C의 관계를 봤을 때도 B에서 C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죠. B에서 C로 순유출. 여기는 모든 지역에서 다 와요. 모든 지역. 수도권에서도 오고, A에서도 오고, B에서도 오고. 어딜까요? 그쵸?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도시입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부터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대구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인데요. 제조업의 일자리, 뭐 새로운 일자리가 별로 이제 창출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대도시의 명성을 이제 자랑했으나 이제는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화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대도시 그 자체로서 그 특징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특히 청장년층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규모가 나갈 수 있다? 원래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청장년층이 나가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전이고요. 반면에 이 대전하고 만약에 충남을 헷갈렸다면 이 수도권과의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A는요, 수도권으로 나가요. 그런데 B는요, 수도권에서 들어와요. 이게 뭐였죠? 수도권의 기능이 과밀화 집중된 거를 충청남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는 그 내용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조업 시설이라든지 기능들이 공공기관도 충남 지역으로 이전을 했죠. 자, 그래서 A, B, C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 대전, 충남, 세종 정답 2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2022학년도 시월 합병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지역의 인구 밀도 변화예요. 인구 수가 아니라 인구 밀도요. 물론 영향 미칩니다. 땅의 크기는 그대로겠지만, 뭐 이제 대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땅의 크기는 그대로겠지만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지만 어쨌든 네 문제를 잘 읽으시고요.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지역별 2000년 인구 밀도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다. 요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인구 밀도를 100으로 했을 때그전 20년 전의 데이터, 그 후, 20년 후의 데이터. 그쵸? 이 100을 기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요. 일단 나와 있는 지역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늘. 그래서 경기, 경북, 충남. 요죠? 있고요. 근데 가를 보시면 그냥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지역 간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인데요. 그 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뭘까요? 우리 아무리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뭐 이걸 계속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만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거의 1,400만 명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의 패턴을 보시면, 다는요, 오히려 2000년과 비교했을 때그 전에 인구가 많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감소해요. 그쵸. 2000년에 비해서도 2020년이 인구가 더 적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는요, 이전 패턴보다 이전, 그러니까 2020,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인구가 증가하는 율이 점점 낮아졌으나, 낮아졌으나,

줄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패턴으로 돌아섰죠.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돌아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의 기능이 이전한 충남, 그리고 우리 경북 그러면 지금도 농가수 제일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경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경기, 충남, 경북 정리해서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군의 인구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라 지역군이에요. 지역군. 그래서 아마 두 개씩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나다라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냐? 성비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그 규모 그 자체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수능 문제니까 좀더 진중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입니다. 자, 위아래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약간 지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땅의 신은 약간 여성, 그쵸? 어머니, 지모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로마 그리스 신화 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봐도 땅의 신은 여성이에요. 하늘의 신은요, 제우스, 그죠? 남성이죠? 자, 그래서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그러면 100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딱 100일 때가 여성하고 남성 수가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100보다 높다? 어떤 인구가 더 많은 거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거죠. 이거를 이제 남초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보다 낮아요. 그러면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거고요. 여초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 지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때 중요한데 이 여초가 나타난다는 거는 촌락의 특징이 강한 곳이에요. 왜?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수명이 긴 노년층의 비중이 기대 수명이 긴 여성이 많이 남아있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촌락이기 때문에 촌락은요, 보통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 구조에서도 여초가 나타납니다. 촌락은 여초예요. 촌락은 여초. 근데 촌락에서도 이 청장년층만 따로 떼 보면 자, 한창 결혼할 나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나이는 또 남초예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초는 계속 문제 풀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군부대 지역, 휴전선. 군사분계선 근처. 거기 남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화공업단지 지역. 그 지역이 또 남초예요. 울산, 뭐 거제, 여수 이런 지역. 세 번째 촌락의 청장년층은 남초. 요거 세개 남초 잘 정리를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 지역 특성을 좀 배경으로 깔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더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주 공업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석유화학의 서산, 제철의 당진, 서산 당진 지역군이네요. 그다음에 이거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세종 그리고 오른쪽 청주.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김해. 왼쪽이 김해고요. 그리고 이쪽이 네, 양산입니다. 부산 광역시의 주거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요한 강릉, 강원도의 그 강자가 강릉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동해. 우리 동해 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역군의 구체적인 지명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성비에서 먼저 한번 보시면 성비가 아주 아주 높은 지역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선생님이 남초현상은 군사 분계선 지역이라든지 혹은 중화공업단지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서 청장년층만 봤을 때는 남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네, 중화공업단지로 찾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군사 분계선 지역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촌락만 따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 규모가 제일 큰 지역. 혹은 제일 작은 지역. 여러분, 제일 작은 지역 찾을까요? 달을 보시면 이 그룹군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지역 어딜까요? 그쵸, 여기겠죠. 강릉동에. 강릉동에.

데이터고요. 인구 300만 명 정도 되는, 320만 명 정도 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아무리 인구가 유출을 해도 어쨌든 지금 현재 둘을 합쳐서 90만 정도 나오는 게 김해와 양산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문제 풀게요. 자, 1번. 가해는 기업 도시가 위치한다. 여러분, 기업 도시는요. 딱네 군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디죠? 태안, 그 다음에 충주예요. 충주, 그 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원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나와라는 충청권에 속한다. 네, 이거는 충청권이지만 나는 영남권입니다. 다는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하고 나, 노년부양비 어떻게 하죠?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가 그쵸, 나에 비해서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어디? 그쵸, 여기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아주아주 아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제조업이 여기 발달돼 있습니다. 거꾸로 됐고요. 라는 가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자, 라하고 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하고 가에 지금 성비를 보시면 요거 한10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115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냥 이 자체로 보시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답 혹시 5번 한 친구들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비율.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5명이라는 그 비율이고요. 여성 100명당 남성이 103명이라는 비율입니다. 근데 어디가 덩치가 더 크죠? 덩치가 여기가 더 커요. 세종하고 청주가 덩치가 더 큽니다. 왜? 이거 읽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쵸?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실제 양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훨씬 큰각 권역에서 남성 인구도 당연히 많겠죠. 네, 여성 인구도 많을 거고요. 둘다 많겠죠. 전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5번 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우리 수능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또, 네, 수능 문제. 5번 또 같은 연도, 같은 그 시험지의 수능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이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 정말 최근 자료죠?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입니다. 지방 소멸. 그쵸? 인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몇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데이터로 준 겁니다. 근데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뭐라고 했죠? 앞에 것을 뒤에 값으로 나눴대요. 그러면 앞에 값이 어디로 오면 돼요? 분자로 오면 되죠. 뒤에 값이 분모에 오면 되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항상 이제 지도에서 어떤 지역을 물었느냐인데, 일단 여기 우리 농업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김천입니다, 여러분. 김천. 조금 생소할 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고령입니다. 고령. 그래도 우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쵸, 가야 고분군,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방문하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대구광역시의 상당히 중요한 위성도시 경산이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또 챙겨가야지. 여기 거제 놓치면 안 되죠. 거제. 이렇게 네 지역이 각각 가나 다라일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어디가 지금 가나 다라냐? 그쵸? 일단 X축을 보시니까 노년층의 비율, 우리 65세 이상의 인구가 노년층이죠.
그게 월등히 높은 데가 있어요.

올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에서 힌트가 있어요. 지명에 고령이 많이 사셔요. 네, 선생님 생각인데요. 아마 그냥 그 출제진들이 그래도 좀 배려한 게 아닐까. 자,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고령.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가가. 가가 지금 Y축에서 제일 높은 값이죠? 어딜까요? 그쵸? 대구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신도시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가 있는 곳, 경산이 그리고 또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경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가 있는데요. 나다를 보시면, 나가 노년층의 비중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여성 인구도 낮은 편이에요. 노년층도 낮고 여성 인구도 낮다. 어떤 지역? 그쵸.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가뜩이나 김천하고 거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제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김천일 것이다. 왜냐면 우리 김천하고 고령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지역?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잘 모르는 촌락 지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자주 그어줬던 요 산맥들,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이렇게 산지 지역이 높으면, 산지 비율이 높으면, 어쨌든, 그쵸? 촌락의 경관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래저래 나하고 다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네, 쉽진 않습니다. 자, 1번. 경산은 김천보다 총인구가 많다. 네, 경산이 많겠죠?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1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머 1번이 답일까 덜덜덜 뭐 이러면서 고민에 빠졌겠죠. 자, 나는 라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총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떠올려 보면 돼요. 여기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준건 아니죠. 근데 우리 거제하고 고령을 비교를 했을 때 청장년층의 비중 어디가 높을까요? 그쵸? 공업이 발달한 거제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장년층이 많을수록, 그 양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총 부양비는 낮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 나보다 낮을 겁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김천하고 지금, 네, 조선업이 발달한 거제를 비교했죠. 당연히 거제가 높습니다. 다와라는 군이다. 자, 다와라는 김천은 시예요. 여기 혁신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은 군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를 삭제시켜주면 돼요. 라만 군입니다. 가에서 라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통 이제 모두가 나왔을 때는요. 일단 예외를 찾아주면 되는데, 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닐 것 같은 곳 하나만 찍어볼게요. 경산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65세 인구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경산에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율을 적어보시면 분자에 적으셔야 돼요. 분자에 12 정도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네, 한20 정도 나오죠. 이게 0.5 미만이 되려면 이게 10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0보다 크니까 네, 예외가 벌써 나왔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요. 가와 나는 아직까지 소멸 위험 지역 아닙니다. 다와라는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외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평.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뭐 4번, 5번에 앞서서 당해 연도, 똑같은 연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런 걸막 줬는데요. 친구들이 요것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수능 문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는데요. 일단 먼지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가에서 라 지역이 있잖아요.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뭘 해결해야 되냐? A에서 C가 뭔지 지표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는 어렵지 않아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A는 노년층 비율이죠. 그냥 노년층 비율. 자, B는 총인구에서 1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B도 유소년층 비율이구나. 유소년층 비율. C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 A당 B. 자, 이거 뭐였죠? 인구 밀도죠. 인구 밀도. 인구 밀도. 그래서 인구 밀도 맨날 단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는지, 그쵸? 단위 면적당 몇 명이 사는지.